0: 있지 않겠느냐.
1: 아, 평민으로 끌어들이잖아요.
0: 평민으로 끌어들이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부터 백정이라고 부르자. 네. 라고 법령으로 정합니다. 왕께서 얘기하시면 거의 법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러면 당시에 그 백정의 개념은 백성을 가리키는 건데
1: 네.
0: 이제 문제는 그 백성을 가리키는 그 낱말을 백정들한테 쓰게 되니까 이제 사관들도 헷갈리고요. 일반 백성들은 아니 쟤네가 백정이면 나도 백정인 거면
1: 그러니까 여기서 쟤네는 이제 도축업하는 사람들
0: 도축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랑 같은 부류로 부를 수가 있지?
1: 아~
0: 라고 하면서
1: 네.
0: 일반인들을 가리키는 낱말은 우리 보통 이제 촌민이라고 해줘.
1: 촌민.
0: 아니면 백성이라고 해줘.
1: 예.
0: 라고 해서 그때부터 백성이라는 낱말이 퍼지기 시작하고요.
1: 그러니까 농민들도 원래는 백정 범주에 있었는데
0: 우리 때는 네. 농민을 가리켜서 평민을 가리켜서 백정이라고 했거든요.
1: 근데 이제 백정이 오히려 이제 구별짓기 위해서 자기들 백성이라고 해줘.
0: 그렇죠.
1: 아.
0: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많이 쓰는 표현이 백성들은 그래서 망고의 백성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1: 예.
0: 그리고 사관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1: 이제 예.
0: 백성 얘기를 써야 될 때가 있고 백정 얘기를 써야 될 때 있는데
1: 네.
0: 갑자기 이 둘을 섞어서 쓰면은 나중에 사료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뭐를 쓰냐면 신백정이라고 씁니다.
1: 신백정.
0: 그러니까 옛날 네. 백정은 그러니까 옛날 백성들은 백정이라고 쓰고 한동안은 신백정이라고 썼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1: 도축업자들을 신백정이라고 하죠.
0: 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썼으니까 이 말이 처음 등장했던 것들은 이제 천한 사람들이었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사람들을 일반 평민원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세종의 뜻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이들의 부류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부류잖아요.
1: 네.
0: 하나는 이제 제인, 하나는 이제 도사라업을 하는 화척.
1: 화척.
0: 예. 이 둘인데.
1: 제인은 뭡니까?
0: 제인은 광대를
1: 얘기합니다. 광대.
0: 그래서 제인하고 화척을 합쳐서 백정이라고 부르기로 했지만
1: 네.
0: 결국은 제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연천에 가면 제인 폭포라고.
1: 아, 그 제인인가요?
0: 광대가 이렇게 다녔던 폭포라고 해서 제인 폭포라고 그러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그래서 제인은 그대로 다시 살아나고
1: 예.
0: 결국은 화청만 그러니까 도살업을 하는 사람만 백정으로 이제 부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예.
0: 이 둘을 특정해서 구분했던 이유는
1: 예.
0: 뭔가 이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1: 어떤 면에서 달랐나요?
0: 대체로 이들의 기원을 뭐 멀리 보는 사람들은 삼국시대까지 보기도 하는데 대체로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왔던 이민족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유모호흡을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란
1: 네.
0: 그다음에 여진
1: 예.
0: 이런 사람들이 이 부류였던 것 같아요.
1: 북방의 유목민들.
0: 북방의 유목민들. 그런데 고려 말에 보면은 인구가 부족하니까 이들을 계속해서 귀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1: 아, 네.
0: 그러면서 호적도 주고 그다음에 살 땅도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국 사람들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혼인도 시켜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1: 예.
0: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게 체질에 맞지 않는 거예요.
1: 유목하던 사람입니까?
0: 유목하던 사람이니까.
1: 예,
0: 그러니까 물이 지어서 여기저기를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다니니까
1: 네.
0: 결국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화책도 쓰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강경책도 쓰는 거죠.
1: 아, 네.
0: 그러니까 당근으로서는 뭐 이렇게 그 백성들한테 편입을 하지만 근데 때에 따라서는 강경하게
1: 네.
0: 분산 작업을 시킵니다.
1: 아, 너희끼리 살던 대로 모여 살지 말고
0: 각 고을마다 따로따로 모여 살아라고 해서 그들의 거주지를 정해줘요. 처음엔 이게 단순하게 우리 지어 사는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거였는데
1: 네.
0: 결국 그들이 보니까 도살업이 괜찮은 돈이 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1: 고기는 예전에도 먹었습니까?
0: 먹었으니까 네. 무엇보다도 고려 사람들이 고려 조선 사람들이 도살을 못해요.
1: 일단 고려는 불교 국가.
0: 불교 국가니까.
1: 예.
0: 그런데 조선은 성리학의 유교 국가로 되니까 그 살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폐기라고. 왜냐하면 제사상이 제일 먼저 올리는 게 고기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러면 각 지역마다 모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 도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괴짭짤한 수익이 되니까 그럼 우리 여기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고 광대들만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1: 아예 정착을
0: 했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세종 때 묶어내려고 했던 게 백정이란 이름으로 불렸고
1: 네.
0: 결국 이들을 바라봤던 당시 고려 조선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랑 다른 이민족이네?
1: 네.
0: 그다음에 우리랑 풍습도 다르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차별 또 때에 따라서는 격리의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은 우리가 백정이라고 하는 부류를
1: 네.
0: 일반적인 노비로서의 천민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들이 어쨌든 뭐 이주민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들어온 건데 백청이 들어왔던 초기에는 약간 백청들이 쓰는 성씨라든가 이런 게 좀 명확했을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귀하정책을 쓰면 호적을 주잖아요. 네. 그럼 호적을 줬다는 얘기는 성씨를 줬다는 얘기죠.
1: 아, 성씨를 나라에서
0: 줬다. 네, 나라에서 주기도 하고 본인들이 네. 선택도 해서 초기 그 백정들에 관련된 성씨를 보면 일반 양반들하고 똑같은 성씨, 뭐 양씨도 있고 방씨도 있고 이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1: 성씨만 보고 알겠네요.
0: 없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잘못 알려진 게 저희가 성씨에서 한번 얘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
1: 아, 그거.
0: 천방지축 마골피가 무슨 천민과 관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일 거고요.
1: 네. 그리고 저희 임꺽정편 때 임꺽정도 뭐 고리백정 이런 고리백정. 것도 있다고 하셨죠.
0: 그러니까 이제 백정 중에서 네. 도사롭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구니 같은 걸 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구니에 우리말이 고리거든요. 그거를 짜는 것들을 또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리백정으로 따로 나누어서 불러서 보통 일반 백정 하면은 도사롭자
1: 네.
0: 고리백정 하면은 바구니를 짜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구니를 짜는 사람을 더 천하게 봤습니다.
1: 더 천하게 봤습니까?
0: 네.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은 기록 중에서 우리가 망나니라고 하잖아요.
1: 네네.
0: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망나니가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직업이잖아요.
1: 그렇겠죠.
0: 그럴 때 이제 그 백정들을 데리고 옵니다.
1: 예.
0: 그럼 백정들이 아니 우리가 소 잡는 사람이지.
1: 아 진짜요?
0: 어떻게 사형 집행을 하느냐?
1: 예.
0: 그러고 뭔가 되게 큰 불만을 얘기를 했나 봐요.
1: 예.
0: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빠지고 고리백정.
1: 고리백정한테 사형 집행을 시켰어요?
0: 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집행되진 않았는데
1: 네.
0: 그런 사례로 봐서 당시 백정보다 고리백정을 더 낮춰놨겠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자, 어쨌든 뭐 고려든 조선이든 그들에게 이주와 정착을 원해서 지원을 했던 건데 그럼 백정은 왜 그렇게 천대를 받게 된 걸까요?
0: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처음에는 다르다였던 것 같은데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들이 완전히 조선 안에 여러 농업 정책이라든지 일반 세정하고 분리된 채로 살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약간 동네마다 무리 지어서 그러니까 약간 불법 지대 같은 느낌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보기는 두렵고 그런데 관에서 볼 때는 저들을 어떻게든지 관리를 해야 되겠고 세금도 걷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시행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백정들에게 너희 이런 직업을 한번 가져봐. 그럼 거의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나마 성공한 게 바로 뭐냐면 군대에다가 차출하는 거.
1: 백정을.
0: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잡세꾼이라고 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아서 군대로 차출하는데 요 케이스만 성공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실패를 하니까
1: 예.
0: 일단 이 백정들에 대한 일반 평민들의 시선은
1: 거리감이 있어요.
0: 거리감도 있고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
1: 무섭죠.
0: 그래서
1: 예.
0: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선 후기의 얘기지만
1: 네.
0: 이제 백정과 관련해서 뭔가 벌을 주려고 하니까 그 백정이 벌을 받게 돼서 이제 어느 지역으로 귀향을 갔나 봐요.
1: 네.
0: 한 몇백 명의 동네 여기저기 백정들이 다 모인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네. 네가 이번에 벌 받았다며 네. 애썼다 고생했다 라고 백정들이 모인 거예요.
1: 그냥 격려하러 온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약간
0: 그렇죠.
1: 조직 집단처럼
0: 조직이 이렇게 예, 움직이는 그렇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1: 있네.
0: 평소에 칼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조선 전기까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는 분산 정책이 성공을 하고 조선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조금 전세가 역전돼서 초기에 백정이 가지고 있었던 조금은 두렵고 무섭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하층민이고 조금은 차별받는 존재로 시기에 따라서도 변화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면서
1: 네.
0: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정에 대한 차별 이야기는 대체로 조선 후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1: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어떤 차별을 받았을까요?
0: 기록 하나가 남아있는데 순조때 기록 하나가 남아있는데
1: 순조
0: 예. 우리가 그 일반 평민이 유일하게 관복을 입을 수 있는 게
1: 결혼할 때
0: 네. 네. 그래서 사모관대를 입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백정 누군가가 이 관복을 입고 결혼을 했나 봐요.
1: 네.
0: 실록에 나오는데
1: 네.
0: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일단 백정을 두들겨 패는 것은 기본이고
1: 두들겨 팼다고요? 결혼하는 사람을?
0: 그렇죠. 네가 감히 관복을 우리 평민처럼?
1: 야.
0: 우리 평민도 그날만 하루 입는 건데? 그리고 또 어디로 달려갔냐면
1: 예.
0: 야, 그거 누구한테 빌렸어?
1: 빌려준 사람 또
0: 가서 두들겨 패냐고?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예. 내용들을 나중에 정리한 것들을 보니까
1: 네.
0: 일단은 비단 옷 입으면 안 된다. 니네들 부자인 거 알지만 좀 넉넉했나 봐요. 부자인 거 알지만 비단 옷 입으면 안 된다. 그거는 양반들이나 입는 거다. 그다음에 갓 택도 없는 얘기다.
1: 갓 못 씁니까?
0: 네. 그래서 패랭이만 써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쁘게 상투를 트는 것도 금지돼서 그냥 묶어서 거칠게. 머리를 묶고 그냥 패랭이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농민 앞에서 평민 앞에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을 수 없었고 장례 때 상여 쓸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는 것 금지, 남녀 불문하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평민 이상의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최대한 숙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백정들을 굉장히 모욕감을 줬던 것들은
1: 네.
0: 바로 말투와 관련된 걸로 보여져요.
1: 말투? 예.
0: 네. 조선이라는 나라가 신분이 뚜렷하지만 또 경로 사상도 굉장히 뚜렷한 나라입니다.
1: 그렇죠. 예.
0: 그래서 국가에서 양로연이라고 해서 노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치르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예.
0: 그걸 왕이, 왕비 또는 각 지역의 지방관이 주최를 하는데
1: 네.
0: 여기에는 노비도 포함됩니다.
1: 아, 노비 노인도.
0: 노비라도 노인이면은
1: 그러니까
0: 60, 70이면 노비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평민이랑 똑같다.
1: 잘했네.
0: 라는 개념으로 하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집안의 노비들한테 아랫사람이 막말을 하면 집에 큰 어른이 와서 넌 어떻게 아무리 신분이 낮지만 말을 놓느냐
1: 예, 예, 예.
0: 그렇게 하대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일반적인 사례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1: 네.
0: 노비에게만은 나이 불문하고 반말합니다.
1: 백정에게만은?
0: 백정에게만은 평민조차도.
1: 아, 백정은 아무리 노인이 되어도 공경하지 않고.
0: 그렇죠. 그러니까
1: 평민이 반말을 한다고요?
0: 그렇죠. 그러면 백정은 거꾸로
1: 네.
0: 어떤 평민이라도 어떤 아이라도 말을 높여야 되는 거죠.
1: 야, 이거 평민보다도 한참 떨어지는구나. 진짜.
0: 그렇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분 영역에서 보면은 백정이 천민이냐를 놓고는 법제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조선시대 신분제도상에서 천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고팔 수 있는 노비를 가리키는데 백정은 사고팔 수가 없습니다.
1: 아, 어떤 면에서는 천민보다도 못한 취급을
0: 그렇죠.
1: 받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천민보다 못하죠. 다만 천민 취급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는 아까 일부 군인들을 끌려갔다고 했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조선 후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어떤 세금을 지우지 않습니다.
1: 천민이니까.
0: 권리가 없으니까 의무도 없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예. 그런 관점이어서 그러니까 살짝 그 도축업, 도살업을 하면서
1: 네.
0: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는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 예, 예.
0: 조선 전기와 다르게 이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조선 후기의 모습들을 보면 백정들은 각 지역에서 핍박받는 사람들로서 조금은 근원이 혈통이 좀 다른 존재로서 인정받거나 또는 어떤 경의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좀 사회에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존재처럼
0: 네.
1: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던 것 같고 이름의 백정은 인, 의, 충, 효 이런 글자를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0: 그렇죠.
1: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1894년 가보개혁으로 이제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그래도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0: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호적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1: 네.
0: 자, 승려들과 하면서 승려들 호적을 따로 만듭니다. 백정들도
1: 호적을 따로 만들어요.
0: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백정의 호적을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1: 그게 새로운 신분제지.
0: 새로운 신분제이면서 네.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호적이 없으니까 살짝 도망가서
1: 네.
0: 뭔가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가 있었잖아요.
1: 아.
0: 이게 이제 오히려 불가능해졌고
1: 네.
0: 거기다가 직업난, 도한, 도살하는 사람.
1: 그거를 명시해요? 네.
0: 한자는 사실은 이걸 풀어보면은 네. 도살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살하는 놈.
1: 한자가 약간
0: 네, 우리가
1: 놈이에요?
0: 불한당할 때 그 한자거든요.
1: 아. 멸시의
0: 뜻. 멸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백정임이 오히려 명확해지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때에 따라서는 내 자식도 내 손자도 계속 백정으로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1: 예.
0: 결국은 법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이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백정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았겠다라는 아.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 가보개혁 이후에도 이랬으면은 백정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고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노력 같은 건 없었습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백정들이 조금 이렇게 숨죽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몇 개가 일어나죠. 대표적으로 독립신문.
1: 황성신문. 네.
0: 신문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1: 내면.
0: 와서 씻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당시에 들어왔던 천주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동학이 됐던 전부 다 신부는 모두 하느님 앞에서 하늘 앞에서 평등하다.
1: 그렇지.
0: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제도로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 것들을 명백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1898년에 있었던 만민공동회입니다.
1: 만민공동회.
0: 독립협회에서 일종의 정치집회를 열잖아요.
1: 네.
0: 정치집회를 여는데 이전까지는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소문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정치적인
1: 어렵죠.
0: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는데 말로 해보시라고.
1: 예.
0: 그러니까 이제 평민이 나서는 걸 본 거죠.
1: 예.
0: 그런데 그 평민이 나서는 걸 보고 백정도 나섭니다.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
1: 그러니까 말로 그러니까 스피치를 한다.
0: 스피치를
1: 대중 앞에서.
0: 네. 그러니까 이 예.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굉장히 잘해요.
1: 백정 박성춘.
0: 네.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1: 예.
0: 백정도 저렇게 말을 잘하는구나 하면서 그들에 대한 지지하는 의사들이 생기게 되고요.
1: 예, 예.
0: 이런 과정 속에서 백성춘이 나 교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1: 교회? 예.
0: 네. 그러면은 그대 어디 사는가? 뭘 물어보면서 예. 당시 고종의 어이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1: 네.
0: 그럼 내가 일하고 있는 데가 예. 저기 지금 인사동 그때는 이제 대사동이죠.
1: 예.
0: 거기에 있는 그 교회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와라 해서 네. 예배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1: 네.
0: 박성춘이 가니까 일반 평민 신도들이
1: 네. 아 그냥 꺼리나요?
0: 다 빠져나가.
1: 아 그럼 안 돼.
0: 그 옆에 다른 교회도 있으니까.
1: 남대로 우리가 떠난다.
0: 우리가 떠난다.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백정들하고 예배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텅 비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비슨 선교사든 그 교회 목회자들이 볼 때는 조금은 속상한 일이잖아요.
1: 네네.
0: 이럴 때 이제. 박성춘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모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에 있는 백정들을 모아서 교회를
1: 가득
0: 채우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네. 이 승동교회를 한때는 백정교회. 그렇지만 이제 그 신분에 대해서 인식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계속 나서서 이건 아니다.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1: 네.
0: 평민들을 설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1: 네. 드디어 백정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형평운동입니까?
0: 맞습니다. 백정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신분의 속박에서 또는 사회적인 차별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합니다.
1: 네.
0: 뭘까요? 내 새끼는
1: 네.
0: 공부시킨다.
1: 아, 교육.
0: 공부시킨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교에다가 들여보내려고 하면은 그 학교에 있었던 평민 양반들, 옛날 평민 양반이죠,
1: 네.
0: 이제는.
1: 네.
0: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 학교 백정이 왜 와?
1: 아까 그 교회처럼.
0: 그렇죠. 네, 네, 네.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하는 상황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럼 그때 백정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1: 네.
0: 그러면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1: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죠?
0: 이 학교가 요즘에 네. 부족하다면서요, 돈이.
1: 아, 자금을 내자. 돈은 좀 있잖아.
0: 기부를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건물 저기 새로 짓는다고, 이번에 수영장 새로 짓는다고 기부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0: 이게 이제 이분이 누구였냐면은 진주에 있었던 조금 자산가였던 이학찬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는데,
1: 네.
0: 이 백정이 그렇게 그 진주 일신학교에다가 공을 들인 거예요.
1: 네.
0: 내 새끼를 어떻게든 저 학교에 들여보내려고. 그래서 분위기가 다 됐다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학찬을 칭송하는 거죠. 저 일신학교 건물 누가 올렸다?
1: 이학찬.
0: 백정은 이학찬이 올렸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백정이란 말도 좀 살짝 흐려졌지
1: 그랬겠죠?
0: 않았을까.
1: 그랬겠죠. 그랬겠죠. 이 선생이
0: 했을 겁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을 딱 입학시키니까 학교가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1: 아, 아직도 열리지 않았나요?
0: 아이 그건 좀 곤란하죠.
1: 아무리 좋은 일 했다고 해도.
0: 좋은 일 하시는 건 우리가 봤지만.
1: 아이 뭐야.
0: 그 집 아들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얘기 없던 거잖아. 그래. 이런 톤이었던 것 같아요.
1: 야.
0: 이학찬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1: 너무 서러웠을 것 같아요.
0: 정말 서러웠을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학찬이 이걸 어떻게 풀어보지 하는데 마침 그런 뜻을 누군가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진주의 유지들. 그러니까 굉장히 유학도 다녀오고 신지식인들이었고 교육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백정이 아닌 사람들이?
0: 백정이 아닌 사람들이.
1: 예.
0: 양반이고 명문가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1: 예.
0: 아니 이 선생이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안 되지. 우리가 돕겠습니다라고 나섰던 사람들이
1: 예.
0: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강상호 선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린이날을 처음에 진주에서 시작할 때도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네. 여기 이학찬 그다음에 다른 백정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1: 예.
0: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일본에
1: 네.
0: 수평운동이라는 게 있다. 일본도 도산업자들을 굉장히 천대를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들이 수평운동을 하는데
1: 예.
0: 그와 비슷한 운동을 우리도 합시다.
1: 아.
0: 라고 하면서 1923년에 그 유명한 형평, 형은 저울을 뜻하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저울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1: 네.
0: 의미로 형평사라는 걸 만듭니다.
1: 아.
0: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형평사, 형평운동이 1923년 진주에서 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럼 이 형평운동과 그 선언문의 그 외침에 대해서 다른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직도 좀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열리지 않나요?
0: 이게 예. 분리가 돼버렸어요.
1: 분리가 됐다?
0: 네. 예. 지식인들은
1: 예.
0: 당시 신분해방이라든지 계급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로
1: 네.
0: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아, 예.
0: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받아들이자.
1: 오히려.
0: 그러니까 그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서는 이들을 지지하는 선언이 거의 매일 실려요.
1: 그렇군요.
0: 이제 우리 조선에서는 신분은 사라져야 된다.
1: 네네.
0: 여태까지 차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지 보도를 하게 되고요.
1: 예.
0: 그렇게 해서 큰 성과를 거둬서 전국적으로 12개 지사 67개 분사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 백정을 파악한 게 한 3만 7천 명 정도. 형평사에서는 좀 과장을 해서 한 40만 정도.
1: 그래요?
0: 그러니까 한 5만에서 한 10만 사이로 보통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1: 네네.
0: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되는데 언론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그 바로 옆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1: 그냥 다른 평민들?
0: 다른 이제
1: 평민이 없죠.
0: 평민이 없죠.
1: 없죠.
0: 이제 예. 보통 사람들.
1: 보통 사람들, 예.
0: 아이 그래도 백정은 백정이지라고 하면서 차별의 시선이 여전히 있었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사실은 신분이 사라지는데 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신분을 없애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일제의 통치입니다.
1: 통치.
0: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 사회에서의 차별을 줄이자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1: 네네.
0: 그러면서 그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기에는 바로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신분의 소멸이
1: 네.
0: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지만 좀 씁쓸하긴 하지만
0: 네,
1: 어쨌든
0: 네.
1: 백정들의 그런 노력의 결과 영향은 분명히 줬다고는 보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관습들은 조금 더 오래 갔을 건데
1: 네.
0: 이제 그런 관습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지금은 그에 대한 개념들을 역사책에서나 보지 실제로는 그런 생각들을 거의 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자, 백정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정육점에 가면 그 특유의 붉은색 조명과 냉장시설의 차가운 공기와 그리고 정육점 사장님이 덩어리째 달려있는 고기를 서걱서걱 잘라주시는 그 사운드와 모습 모든 조합이 왠지 모르게 좀 마음에 들고 멋있어 보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현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고 갈망했을 텐데 고기를 먹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인 그런 도축이나 정형 하는 분들의 수고를 우리 역사에서 너무 오랫동안 폄하하고 무시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고기 드실 때 또 이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요즘 대한민국 정신의료계는 시끌시끌합니다. 새로운 정신질환이 대한민국에서 엄청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삼전병 닉스병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압도적인 1위로, 근데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그러면 결국 행복이란 어디 있는 걸까?

0: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신의료계는 시끌시끌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정신질환이 대한민국에서 엄청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삼전병 닉스병입니다. 뭔가 나만 두고 다 부자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예. 그리고 뭔가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나?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것만 봐야 돼요. 예. 올랐나 떨어졌나? 이걸 언제 팔아야 되나? 이거 들고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예.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팔자니 오를 것 같고, 사자니 떨어질 것 같고.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 가진 사람에게는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의 병, 이게 바로 삼전병, 니스병의 증상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그닥 낯설지가 않습니다. 주식 이전에는 코인이 그랬죠. 코인 이전에는 부동산이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이라 그러면 정말 치열하게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닉스병, 삼전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떠올랐던 설문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2021년도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 약 17개국 선진국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었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압도적인 1위로 가족을 꼽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뽑았어요.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찌든 속물인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즉, 행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서 행복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열망, 미래를 향한 열망이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경제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엄청난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꾸역꾸역 치열하면서 애쓰면서 사는 우리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치열한 삶의 바로 반대급부로 기본값처럼 쫓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마음의 상처예요. 우리가 그토록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정작 그거의 기본값으로 쫓아오는 게 마음의 상처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타인의 시기 질투 때문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혹은 나의 부족함이나 실수로 우리 마음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자잘자잘한 스크래치 같은 상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삶의 근본을 뒤흔드는 크나큰 사건으로 상처를 입기도 하죠. 여기 마음의 깊은 골짜기까지 추락했던 한 정신분석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정신분석에서 양대 산맥 중에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이에요. 양대 산맥이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있고요. 정신분석을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인물이 이 칼 융입니다. 지금도 프로이트 학파와 칼 융 학파가 구분될 정도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론적으로 구분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칼 융이 프로이트의 제자예요. 프로이트의 애제자 중에 애제자가 칼 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프로이트가 나의 왕관을 물려줄 사람이라고 할 정도였죠. 자, 정신분석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국제 정신분석 학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황제, 나는 갓파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초대 회장을 지명하면 됩니다. 거기서 칼 융을 초대 정신분석학회 회장으로 지명합니다. 그것도 종신직으로 말이죠. 이때 당시 칼 융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회장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는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새파랗게 젊은 정신분석가가 평생 동안 회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죠. 프로이트는 그래도 얘는 나의 후계자야. 그래도 초대 회장은 칼 융이 한다. 이렇게 갑니다. 칼 융이 이제 초대 회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프로이트 마음 안에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칼 융이 인정받기 시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이론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이론이고 그게 다른 분석가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프로이트가 꿈에 칼 융이 나의 권위를 위협하는 꿈을 꿉니다. 아,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그리고는 칼 융에게 프로이트가 일방적으로 결별 선언을 합니다. 모든 정신분석가들이 있는 앞에서 프로이트가 이야기합니다. 나 프로이트는 앞으로 정신분석에 대한 그 어떠한 이야기도 칼 융과는 나누지 않겠다. 이거는 1인자가 2인자를 짓밟는 거예요. 이거는 가벼운 상처가 아니에요. 정체성을 뒤흔드는 상처죠. 거기다가 다른 정신분석가들이 다 하나같이 칼 융을 비난합니다. 단 한 사람만 빼놓고 모든 정신분석가들이 다 칼 융을 비난했다 그래요. 왜냐? 꼴보기 싫었거든요. 프로이트한테 편애를 받잖아요. 아니 저렇게 새파란 애가 초대 정신분석학회 회장을 한다고? 그것도 종신직으로? 너무 일방적인 편애를 받는 것 같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하나같이 비난을 해요.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입은 칼 융. 이때 당시의 나이가 38입니다. 칼 융은 이때부터 6년간 칩거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알 수 없는 글을 끄적끄적거리면서 막 이상한 말을 합니다. 기록에는 조현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마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칼 융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6년이 흐른 어느 날 칼 융이 멀쩡하게 문을 열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그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칼 융에게 물었죠. 칼 융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그간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입은 채 내 마음 저 깊숙한 무의식의 10년을 헤맸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살아 숨쉬는 가상의 현자, 현인, 빌레몬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눴다라고요. 여기서 이 빌레몬은 칼 융이 어린 시절에 홀로 외로이 막 고독에 갇혀 있을 때 상상 속에서 같이 놀아주고 위로해 주던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민기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빌레몬이 칼 융 나이 서른 후반에 내가 정체성에 깊은 상처를 입은 칼 융의 마음에 다시 살아 돌아온 거죠. 그리고 칼 융은 빌레몬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공격성,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상처, 그리고 그걸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신분석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칼 융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 갔던 거죠. 그리고 그 알 수 없이 끄지겨났던 그 토론의 기록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냅니다. 그게 바로 프로이트의 근을 벗어나서 칼 융만의 독자적인 정신분석 이론, 분석 심리학을 집대성해놓은 책 레드북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칼 융은 40대 중반이요 이제 40대 중반의 칼 융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금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에 버금갈 정도의 칼융만의 학파를 40대 중반부터 만들어 나갔던 거죠. 참고로 여기서 6명이나 치과했잖아요. 그것도 30대 후반에. 가족도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녀도 있고.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6년 동안 가장이 일을 안 한 셈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6년 동안 치과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칼융의 아내가 재벌집 딸입니다. IWC라는 명품 시계 회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물로도 많이 사용하는. 거기에 딸만 둘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중에 첫째 딸이 칼융의 아내였어요. 둘째 사위가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당연히 뭐 지분이랑 이런 게 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재벌가가 아닌 사람들은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6년은 안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비록 큰 상처를 입고 쓰러졌지만 우리 인생에서 언젠가는 와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재정비하고 회복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마음의 힘을 우리는 회복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회복탄력성의 대표적인 예시는 이순신 장군이에요. 조선의 해군이 완전히 왜군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됐을 때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이렇게 희망을 품고 왜군과 맞서 싸워서 명란대첩이라는 대업을 이루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면서 저 왜군들 내가 무조건 이기지? 이러고 나갔을까요? 아니죠. 내가 일단 마지막까지 싸운다라는 각오로 나갔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회복탄력성에는 결과가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복탄력성의 또 다른 예시는 아이러니하게도 성냥팔이 소녀예요. 추운 크리스마스 어느 날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팔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성냥 하나에 따뜻한 집을, 성냥 하나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성냥 하나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를, 성냥 하나에 엄마의 따뜻한 품을, 그렇게 마음 안에 사랑의 감정을 품에 안은 채 성냥파이 소녀는 눈을 감죠.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내 삶의 가치와 의미와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이거 역시 회복탄력성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탄력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회복탄력성은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누군가로부터 옵니다. 칼융에게는 빌레몬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에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을 거고요. 성냥팔이 소녀에게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었을 겁니다. 저의 할머니입니다. 2년 반 전에 만 100세를 열흘 앞두고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신 이후에 시신을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 실습욕으로 기부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시신이 해부 실습이 다 끝났다 그래서 최근에 화장을 했습니다. 목사의 딸로 태어나셔서 한 평생을 목사의 아내로 사셨던 분이세요. 지금 이 사진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쯤의 사진입니다. 나이가 99. 그러니까 인지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으셨어요. 가끔은 이제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셨거든요. 근데 여력만 되시면 저렇게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필사하셨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마지막에 쓴 걸 보면요. 엉망진창이에요. 똑같은 거 또 써놨고 막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근데 아마 할머니에게 저 행위는 나에게 목숨이 있는 한, 내가 여력이 되는 한, 내가 꾸준히 해야 할 내 삶의 가치이자 의미이자 사명이자 소명이자 가족을 위한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은 광민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광민아, 내가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아무 일이 없을 때도 할머니가 항상 하셨던 이야기는 광민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예요. 저도 상처받죠. 저도 지칩니다. 때로는 이게 맞나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 그래 그냥 돈이나 열심히 벌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 마음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요. 광민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아 맞아,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하고 싶었던 방향성이 있었지, 내 정체성이 있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의미, 소명이 있었지. 이걸 다시금 붙잡는 거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야지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 가장 안전한 안식처이자 마음의 집인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집이 탄탄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 밖에서 치열하게 애쓰며 살면서 그 재료들을 막 모으죠. 돈을 벌고 스펙을 쌓고 성취를 만들어 나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요, 외부에서 가져온 재료로 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지어져 있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를 발견해내는 데 있습니다. 그 마음의 집은 우리가 이 세상 치열하게 애쓰면서 살다가 때로 지쳐서 쓰러졌을 때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회복탄력성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집을 어떻게 지을까요? 첫째는 회복탄력성의 배경이 되는 그 누군가를 찾고 기억하는 거예요. 칼 융에게는 빌레몬이 있었고 저에게는 할머니가 있었죠.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는 마음 안에 그 누군가를 말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소중한 가치일 수도 있고요. 이념일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은 반려동물도 됩니다. 가족이잖아요. 두 번째는 그 누군가를 내 마음 안에 소중히 간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누군가가 떠오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집이 지어져 있나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 누군가가 살고 있나요? 그 마음의 집을 소중히 기억하고 가꾸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역시, 나 역시도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마음속 그 누군가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도 이제는 내 주변에 소중하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 마음 안에 따뜻한 집이 되어줘야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면 결국 행복이란 어디 있는 걸까? 그 정답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꿈꾸고 버티고 함께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배경에는 우리 마음속 나를 회복시켜줄 소중한 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집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진정한 행복의 온기를 느끼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유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 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0: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7월의 둘째 날입니다. 아직 이른 시각인데 성조기 미국 국기를 셔츠와 반바지에 새긴 여름 옷차림의 보이가 아파트 앞에서 벌써 신나게 오르락내리락 손에 잡히는 모든 지형 지물을 통해 묘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나 밖으로 나가니 어디서 노란색 스쿨버스에 어린 자녀들을 실어 서머 데이 캠프에 보내려는 젊은 부모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었나? 이제 막 시작되려는 폭염, 히트더움에도 아랑곳 없이 열띤 얘기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7월의 첫날 뉴욕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말하려면 아마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뾰족한 참탑 그 니들까지 올라간 남녀 커플 그리고는 그 위에 사랑의 파워가 이 파워를 사랑하는 이 세상을 이길 때 평화를 가르쳐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에 배너를 걸어놓고 아슬아슬 조금 낮은 곳으로 내려와 아직도 그렇게 아찔한 고공에서 무릎을 꿇은 남자가 내미는 그 손에 결혼해줘 프로포즈 반지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또 요즘 시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다. 두 명의 이 익스트림 도시 고층 건물들을 올라가 온 등반가 커플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약 61m 높이의 첨탑을 물론 불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도시 상공 442m 지점에서 프로포즈를 했다. 러시아에서 온 이 커플 뉴저지에서 살아왔는데 네 물론 이제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는 100도가 넘습니다. 화씨로 그러니까 뭐 40도, 30도 체감 온도는 이미 며칠 전부터 예상을 하기만 해도 열이 확확 나는 그래서 오늘은 말로 할 것 없이 덥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남부 지방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진주를 한 여름에 간 건데 정말 이렇게 연탑불 위에 누운 오징어 같은 마른 오징어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아주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덥다 덥다 해도 미국의 북동부에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뜨겁지는 않은 여름을 보내곤 하는데 오늘과 내일은 피할 수 없는 더위가 그래서 또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네, 집에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세상 별 걱정 없이 돌아와서 반려의 의미를 느끼고 사신다면 오늘은 물도 또 한 그릇 더 엑스트라로 어딘가에 놔주고 네, 잊어버릴 정도로 더위가 심하면 물 마시는 것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좀 전문가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뭐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더운 날 우리는 어떻게 이 더위를 좀 반대로 즐기면서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101도, 102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비가 올 찬스는 없습니다. 3%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과 내일은 똑같이 거의 기온이 약속을 한 것처럼 그리고 비의 표시도 전혀 안 돼 있고요. 금요일이 가장 더울 것이다 했는데 오늘 목요일이 나란히 100도가 넘는 화씨의 최고 기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약간 온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비는 이번 주 토요일에 원래 내린다고 내일 금요일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비가 꽝꽝꽝 이렇게 번개와 함께 내린다고 했는데 비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뉴욕과 그 일대는 내리지 않는 것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는 썬데이부터 시작되는데 확연하게 이번 주 썬데이에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비와 함께 다음 주를 시작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여름에 그래도 견딜만한 그 온도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4th of July, 그러니까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는 그냥 뭐 비 걱정 안 하고 우리가 즐길 수가 있겠네요.

0: 어제 한낮에, 그러니까 아침 무렵이었으니까 한낮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저는 나중에 봤죠. 그래서 라이브인 줄 알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정말 이 커플인데 어떻게 보면 검정색으로 옷을 입고 올라가서 이게 무슨 테러리스트인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누가 올라갔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그 니들, 첨탑, 첨탑 약 61m 높이의 첨탑을 그러니까 관망대 있죠. 업저버토리를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가 그 첨탑을 향해서 니들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는지 442m 뭐 피트로 하면 우리는 좀 잘 감은 안 오지만 1450피트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찔한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이게 라이브인지 아니면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커플이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렇게 얼굴을 가렸던 뭔가를 치워요. 이 커플 안젤라 니콜라우 33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이반 비얼쿠스. 이름이 좀 예사롭지 않다. 32살인데 결국은 자기들이 걸어놓고 내려온 그 배너대로 거기 배너에 적힌 When the power of love beats, the love of power, the world knows peace. 사랑의 힘이 권력에 이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사랑을 이길 때 세상은 평화를 알게 된다. 뭐 이런 내용에 이걸 걸어놓고 내려왔는데 아무튼 보니까 조금 이렇게 거기 내려와서 평평한 이 접시 같은 그래도 굉장히 좁고 아찔하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설치를 하는데 보니까 셀피 스틱 있죠. 우리가 여행 가서 누구한테 사진 찍어주세요 하지 않고 우리 모습을 이렇게 그때 찍을 때 그 셀피 스틱을 설치를 하는 걸 봤습니다. 만약에 그게 떨어지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아찔한 이야기를 이제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TV에 그 커멘테이터 앵커들이 걱정을 하는 걸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성 한쪽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 하는 그런 와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갔을까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뉴욕 경찰이 나중에 이제 바디캠 영상으로 공개를 하고 그런데 여기에 Emergency Service Unit이라는 뭐 다른 지역에서는 SWAT팀이라고도 부르는 그런데 뉴욕은 또 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스쿠버 다이빙까지 하는 아주 이런 정예 팀 그 멤버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Hello,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플은 어쨌든 프로포즈를 하고 뭐 서로 허그를 하고 이 장면이 또 다 소셜미디어에 나갔죠. 그런데 I'm okay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해서 성공을 시켰고 이 여성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만 팔로워들이 100만 명이 넘는 와, 그래서 어쨌든 경찰에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뭐 주거 침입, 무모한 reckless 위험 행위, 기물을 아무래도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또 뭐 좀 파손도 했겠죠. 이거는 진짜 무질서한 행위다. 이거 지금 우리가 범죄라고 하기에는 다 들어보지 못한 그런 범죄예요. 러시아에서 온 이 커플들 지금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2024년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Skywalkers, A Love Story. 이렇게 정말 위험한 고공 건물들을 올라가면서 자신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2022년엔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 118 거기는 약 610m인데 거기를 올라간 또 그런 커플이기도 합니다. 뉴욕의 고층 건물들 오래전부터 이렇게 고층 건물을 오르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클라이머들? 이런 사람들의 대상이었습니다.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18년에 해리 가디너가 브루클린의 그때 당시에 그랜드 아미 플라자 그때는 뭐 24m 정도밖에 안 되네요. 거기를 올라갔고 1974년 이 사건은 계속해서 또 인구의 회자되는 우리가 말로 전해 오고 있는 이 필립 부디라는 이 인물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때 당시에 쌍둥이 빌딩 사이에서 왜 줄타기를 한 걸로 1974년에 부디가 또 유명해졌습니다. 2008년 21세기 들어서는 뉴욕타임스 빌딩을 몇 주 사이에 3명이나 이렇게 따로따로 올라가서 건물 결국은 이 등반에 사용된 가로막대기 그거를 제거하는 결정을 하게 이르렀고 2014년에 뉴저지 한 10대가 프리덤 타워 거기를 올라가서 스파이어라고 불켜를 그 첨탑 거기 스파이어를 올라가는 이게 원래는 그렇게까지 스파이어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원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 빌딩의 그 상징적인 크라운 구조가 딱 꼭대기에 등장하니까 경쟁적으로 더 높게 만들자 해서 이 mooring mast가 추가돼서 오늘날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첨탑이 이렇게 더해진 건데 뭐 이 뿌띠라는 70년대 이거 월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사이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 그때의 그 기록으로 유명해진 이 뿌띠가 이번에 커플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뭐 프로포즈 한 것에 대해서 뭐 이건 별로 그렇게 흥미롭지 않다. 뭐 하늘에서 이렇게 배너 올리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리고 오늘날에 이 viral, go viral.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 갑자기 몇 밀리언 막 그렇게 올라가는 이걸 정말 원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건 아니다라고 그 비판을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냄새 맡고 듣고 직접 우리 애가 체험할 수 있는 걸 이젠 잊어버린다. 셀피만 찍지 않느냐. 현대 이 미디어에 우리는 토이 장난감이 됐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독자들의 여러 가지 야 이거 진짜 이 엄청난 사람들이다. 이게 과연 범죄일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올라간 건데?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이게 자기 친구가 올린 글을 인용을 하면서 1986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안테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야 하는데 이 전기회사의 안테나를 만든 그 전기회사의 줄 사진을 찍기 위한 그런 업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려면 첫째 누군가 철문을 열어줘야 하고 그리고 안테나를 작동시키는 마이크로웨이브 장치를 꺼야지만이 안전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 그걸 끄지 않으면 사람이 정말 이렇게 튀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물론 1986년 당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꼭대기의 이야기지만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누가 내부자의 도움이 있었을 게 분명하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 커플들은 거기서 그냥 죽었을 것이다. 지켜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여기 또 재밌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밑에 또 헬리콥터 두 대가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 하늘을 날고 있었고 경찰차가 그렇게도 많은데 사람들이 대부분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휴대폰에 눈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길을 갔다. 뉴욕 닉스가 NBA 챔피언이 되고 그날 엄청나게 뉴욕 시티 맨해튼에 뭐 우리는 버스를 불지른 것만 보지만요. 코리아타운에서도 이 밖에 그 다이닝 에어리어가 있는 옥외 공간에 그 가건물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무너질까봐 너무나 걱정을 했다. 뭐 이런 뉴욕 닉스의 우승의 그때 그 열광의 도가니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요. 또 이번에 내일인가요?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NFL 플레이어 약혼자 트래비스 켈시가 결혼식을 한다. 웨딩. 오늘 하루 전날 셀러브레이션이 시작된다고 해서 지금 매디슨 스퀘어 가든 근처에 야단이 났습니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있을 예정인 우리는 뭐 행사 이렇게 생각하면 결혼식이 이렇게까지 복잡할까 싶지만 네.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와 약혼자 NFL 플레이어 트래비스 켈시 결혼식이 내일 있기 때문에 이미 뉴욕 경찰국의 메모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된 사안입니다.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부근의 통제, 차량 통제가 당연히 있을 거고 오늘 저녁에 6시에 무슨 디너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마치 이 대스타의 어마어마한 결혼식을 미리 가서 뭐라고 해야 되죠? 후춧가루라 그러면 그건 요리에 맛을 더하기 위해서 넣었다 하지만 이 커플 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뭐 지금은 그렇게 뭐 행복한 상황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걸 몰랐다면 경찰이 와서 체포할 줄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야 우리가 그래도 프로포즈를 했다. 아무튼 사랑이 이겼습니다.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요즘은 전 세계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나와서 더 이상 그렇게 세계적으로 높은 빌딩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 또 신기합니다. 그랬겠다 생각은 했지만 지금 현재 세계에 높은 걸로 유명한 탑10 빌딩을 보니까 두바이에 있는 브루즈 칼리파 빌딩이 828m, 163층으로 최고로 높은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커플이 한번 올라갔던 여기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의 118층, 메르데카 118, 이게 678.9m, 그리고 샹하이 타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브라즈 알바이트 시계탑이 4위, 5위는 핑안 파이낸스 센터 중국이고요. 한국의 롯데월드 타워가 여섯 번째로 높네요. 554.5m, 123층 이렇습니다.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7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약 60에서 70위권이라고 합니다. 이 스파이어 위에 첨탑까지 니드까지 포함을 해서 443.2m. 그런데 who cares? 어제 그 난리가 났는데도 휴대폰을 보면서 지나다니던 사람들. 오늘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 있었던 월드컵. 월드컵이 이렇게 밀렸네요. 월드컵 32강전에서 잉글랜드와 DR 콩고 간의 경기. 와, 영국이 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잉글랜드라고 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레이트 브리튼을 구성하는 4개의 나라 중에 하나니까 잉글랜드가 나왔습니다. 잉글랜드 대 DR 콩고. 해리 케인이라는 한 선수가 이렇게까지 팀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해리 케인이 두 골을 넣어서 DR 콩고를 이기고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 두 골을 넣음으로써 월드컵 통산 13골을 기록해서 역대 순위에서 최다 골 기록 순위에서 해리 케인은 6위에 올랐습니다. 제가 뭐 다른 첫 골은 헤딩으로 넣고 두 번째 골을 이렇게 딱 보면서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는 우리가 사랑하는 손흥민 선수와 오랫동안 또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췄던 선수지만 손흥민 선수가 귀족 축구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해리 케인이 어제 두 번째 골 넣었을 때 진짜 해설자가 감탄에 감탄을 하더라고요. 해리 케인은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슛을 쏘는 데 있어서 이 파켓 주머니 같은 공간만 있어도 골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서민 축구를 하는구나. 해리 케인 큰 땅이 필요 없다. 이렇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그때 그 플레이 손흥민 선수가 또 이렇게 해서 해리 케인이 많은 골을 넣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음이 가 있는 선수인데 대단합니다. 이제 정말 팀이 우승만 하는 그 경험만 있으면 해리 케인은 영국 이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가 분명하다. 네, 지금도 이미 훌륭하지만요. 어제 두 번째 경기에서는 벨기움이 세네갈을 연장전까지 가는 그런 정말 너무나 세네갈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3대 1로 벨지움이 이겨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바로 이 경기가 한국이 32강에 올라갔다면 우리가 같이 맞섰을 벨지움이 우리의 상대였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올라갔을 텐데 세네갈이 앞서다가 마지막 그러니까 86분, 89분 그러니까 연장전 전에 여기 연속 골을 벨지움에 허용을 해서 벨기에가 타이로 해서 연장 들어갔는데 연장전에서 페널티킥이 나왔습니다. 이 페널티킥에 대해서는 뭐 해석하기가 또 고의는 아니었을 것이다. 너무 이게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쳐서 선수들끼리 어쨌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벨기에 내준 승리 이렇게 또 세네갈 입장에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마지막 32강 그러니까 어제 경기 중에 마지막 32강 경기 미국과 버즈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2대 0으로 미국이 이겼습니다. 이 경기 역시 레드 카드를 미국 선수에게 줬어요. 그것도 잘하는 선수죠. 잘하는 선수. 뭐 다시 비디오 판독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 역시 의도가 아니었다. 그렇게 The Athletic에서는 전문가들은 분석을 여러 번 하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떨어질 때 아주 좀 이상하게 불편하게 떨어지면서 어쨌든 이렇게 레드 카드를 받을 만한 그런 위험한 결과가 왔다. 하지만 의도를 생각한다면 레드 카드 갈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또 대단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16강전에서 나올 수 없다. 올라린 발로건이라는 미국 선수에 대한 또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올라갔잖아요. 오늘 월드컵 경기는 오후 3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스페인과 오스트리아가 붙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있고 스페인이 이길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지배적이네요. 네, 알 수 없죠. 그리고 저녁 7시에는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가 붙게 됩니다. 토론토에서 있고 호날두 선수를 우리가 또 기대하고 뭐 비슷비슷한 것 같네요. 50% 반반이네요. 그리고 오늘 동부가 잠자리에 들기 시작할인데 밤 11시에는 스위스랜드, 스위스와 알제리, 알제리아가 밴쿠버에서 있습니다. 시간이 늦게 시작하는데 그리고 내일은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 골키퍼 하나가 버티면 이거 리오넬 메시도 공 못 넣으면 골 못 넣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막 그렇게 장난처럼 카보베르디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나?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우리가 소식을 어제 잠깐 들었는데 카타르에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중재하는 나라들이 또 이끄는 그런 회담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우방 중동 국가 중에 하나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입장을 요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걸프 아랍 국가들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또 와 있고요. 이란의 지도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 6일 동안 시작되는 내일이 무슨 날인가요?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 그리고 미국의 250주년 건국 기념 바로 전날. 네.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에서 수천만 명이 이 하메네이 장례식을 찾아 조문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가 기증한 새 에어포스 원을 타고 처음 날았다. 이렇게 외국 정부가 초대형 선물을 줬는데 이걸 또 원래 대통령들은 선물 받은 거 퇴임할 때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 자신의 트럼프 대통령 이제 퇴임 후에 도서관 라이브러리의 기념관의 기증을 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이다. 이래서 또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논란? 글쎄요. 이미 상황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2 그러니까 22억 달러를 자신의 그 재산에 추가를 했다. 대통령 이번에 2기 들어오고 나서 이런 이야기 암호화폐가 그 중심에 있는데 암호화폐가 6억 3,600만 달러 뭐 액수로 말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프로포션이지만 이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패밀리가 만든 암호화폐 이거 밈 코인 이거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대통령 믿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뭐죠? WLFI 이게 World Liberty Finance 여기서 만든 코인은 지금 현재 6센트 미만으로 떨어져서 정점 가장 많이 올랐을 때 비해서 그때보다 80%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높을 때 그걸 구입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겼다.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죠?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판매 수익의 95%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갖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코인 가격이 붕괴한 것과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이렇게 많이 더했다. 250주년 건국 기념이 되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모든 것이 아마 두고 큰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1: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유쾌 라디오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는 차 안에서 어제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을 하신다면 이 라디오는 차 안에서만 듣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K라디오 앱 그리고 K라디오 홈페이지 또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지나간 방송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단장한 K라디오 웹사이트 www.kradio.co.us kradio.co.us 오시면 상단, 그러니까 맨 위쪽 오른쪽에 on air 두 단어가 보입니다. 그걸 클릭하시면요. 거기 앱으로 가실 수도 있고 또 유튜브로 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놓치셨다면 다시 오셔서 우리 홈페이지 kradio.co.us로 오셔서 세상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뉴스가 월드컵 그리고 어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프로포즈한 커플 참 애를 쓰셨네요. 여러분 카톡도 보이는데요. 애를 쓰기 결혼이 참 어렵기는 하네요. 이렇게 말한 이런 카톡도 보이는데 아무튼 내일 테일러 스위프트와 트래비스 켈시의 결혼식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앞두고 이건 뭐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오늘 아침에 특별한 소식은요. 미네소타 주립대학, 이 지금 주립대학인데 여기 리서치 팀에서 인간이 만든 최초의 합성세포 셀을 발견을 했다. 인간이 그동안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먹고 자라고 번식도 합니다. 이 합성세포. 그래서 생명 아닌 그 경계를 우리가 어떻게 탐구하나. 뭐 합성세포라고는 하지만 5대째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미래 생명공학, 의학, 환경기술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동시에 윤리, 안보. 그러면 우리 세포가 시원치 않으면 인간을 다 이렇게 대체하는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세포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뭐 인공지능 나올 때 잘 쓸 것이다. AI가 잘 쓸 것이다. 잘 쓰여질 것이다 라고 그 개발자들이 서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면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먼저 하는데 아무튼 오랫동안 꿈꿔온 과학자들의 목표 화학물질을 조합을 해서 생명과 비슷한 존재를 만드는 일인데 이걸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팀 미네소타에서 수십 가지 분자를 섞어서 세포, 셀 자체가 먹고 자라고 번식하고 서로 경쟁까지 해서 살아남는.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돌연변이도 이렇게 있고 그게 이겨서 또 다른 세포를 누르고 계속 번식을 하는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의 경계가 아주 모호해지게 되는 엄청난 디스커버리인데 단 하나 리보솜이라고 세포 안에 단백질을 만드는 그 분자의 공장 우리 세포에는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그게 외부에서 넣어서 이 지금 합성세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리보솜이 없어지는 순간 이게 멈춰버린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거 엄청난 발견 아닌가요? 발견이 아니라 이렇게 개발을 한 거죠 과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발표에 대해서 뭐 윤리적인 우려를 제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립대학에서 택스머니를 갖고 순수한 과학적 탐구를 위해 연구하는 모습이 참 좋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말들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이 병이 심각해지는데 그걸 뭔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뭐 다리나 팔이 이렇게 잘라졌다던가 이럴 때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의 보니까요. 뭐 오용 가능성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곧 열릴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아침 잠시 후에 제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제니의 뭉치 몇 달 전에 초대를 했는데 이렇게 폭염과 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4th of July 폭죽이 막 터질 텐데 우리 반려견들 강아지들이 놀라면 어떻게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나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니의 뭉치 최희연 대표님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네일러스 클럽 정식현 킴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보석 킴스보석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보입니다. 그리고 재테크용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싸고요. 킴
금수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가셔서 세상에 모든 아침 사진 찾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 리서치 경시대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서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오늘 저녁 뭘 해 먹나? 축구도 봐야 하는데 걱정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남친 아내 만나방에서 하시면 됩니다. 성이모와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지는 나물, 국, 찜, 떡, 뭐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만나방에서 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직진 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오늘 강원도 지난번에 철원, 정선 그리고 홍천 우리 그분들이 강원도를 스튜디오, 개라디오 스튜디오 옮겨오셨던 그분들이 오늘부터 한남체인에서 만나시는 거죠. 에스터하 재단의 헬프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어려운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헬프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터하 재단의 헬프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 주시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정보 시정부 주정부 그리고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는 물론 everything 정성껏 준비되어 있어요.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그리고 제니 뭉치 최희은 대표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공동 제공입니다.

0: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니 앤 뭉치 예쁜 강아지들 6마리 키우면서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해서 있을까요? 제니 앤 뭉치 이름만 이렇게 해서 반려동물 용품 정말 좋은 것만 한국에서 다 가져다가 여기 모아놓으신 분입니다. 어떡해요? 폭염. 또 이제 4th of July 이거 폭죽 막 그러면 강아지들 많이 실종된다 그러더라고. 어디 도망가서 놀라서. 맞아요.
1: 예,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저희 7월 4일이 지금 또 특히 뭐 올해가 250주년 건국 네. 기념이랑 행사들이 엄청 많아서 네. 저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축제 같은 날인데 강아지들에게는 사실 1년 중에 스트레스가 가장 높을 수 있는 날이라고 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는 강아지나 뭐 다른 반려동물들은 사람들에 비해서 청각이 훨씬 예민한 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는 그 소리나 불꽃놀이나 그런 게 다 시각적으로나 다 네. 즐거운 일이고 그게 왜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즐길 그렇죠. 수가 있지만 걔네들은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너무나 큰 소리고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0: 네. 근데 실제로 강아지들 잃어버리는 날이 4th of July 독립기념일
1: 네, 그게 네, 그게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면 네.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단속을 되게 잘 하셔야
0: 문단속을 되고요.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
1: 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걸 익스펙트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도 자기 스스로의 보호 본능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0: 네.
1: 폭죽할 때는 항상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주시는 게 좋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대비하셔서 창문이나 그런 커튼을 닫아두는 경우도 안정이 조금 된다고 합니다.
0: 그렇구나. 우리 강아지가 놀라겠구나. 뭐 이 정도. 근데 여기에 이렇게 뭐 살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불안 그리고 분리불안 그 주인과 떨어지는데 그 불안이 너무 심해서 떠는 네네. 그런 강아지들을 위해서 또 뭐 이런 용품이 특별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썬더 셔츠.
1: 이름은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무섭잖아요. 썬더 셔츠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 그렇게 기능성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0: 네.
1: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이렇게 약간 그게 가슴 부분을 약간 압박하듯이 해주면은 그게 아이들이 조금 안정감을 더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장난감 비슷하게 네. 그 뒤에 인형도 하나 꽂아있고 옛날 저희 왜 포대기 아시죠?
0: 네. 애기 없는
1: 그런 식으로 아이가 네. 인형을 업고 있는 포대기식으로 가슴 부분을 압박해줘요. 약간 귀엽게.
0: 네.
1: 그런데 그런 거를 해주시면 조금 평소에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도 안정이 되고
0: 네.
1: 이런 날 그렇게 입혀놓으시면 네. 조금은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
0: 네. 우리 반려견이 포대기에 뒤에 그러면 강아지를 업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
1: 조그만 곰인형이에요.
0: 곰인형?
1: 그래서 그걸 장난감으로 놀 수도 있고
0: 네.
1: 또 그거를 펼쳐놨을 때는 그게 노즈워크할 수 있는 또 패드가 되기도 하는 기능성 상품이거든요.
0: 네.
1: 또 그런 것도 특히 분리불안이 심한 아이들은 그런 네. 걸 미리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0: 아 근데 예뻐서도 주인 입장에서 이거 너무 귀엽다 해서 포대기 그랬더니 가슴을 조금 압박해서 네. 놀라지 않게 그쵸. 그렇게 막아주는 네, 방법이다. 그런데 역시 지금 폭염
1: 네.
0: 이 엄청난 더위인데 강아지들은 또 털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1: 그렇죠. 아이들은 더위를 많이 타기도 하는데 근데 그 털이라는 게 사실은
0: 네.
1: 아이들의 피부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는 해요. 물론 덥기도 하지만
0: 네.
1: 이중모인 강아지들 견종들도 있거든요.
0: 네.
1: 그런 강아지들은 훨씬 더 더위를 많이 타기는 하는데
0: 네.
1: 그렇다고 해서 털을 싹 밀어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0: 맞아요.
1: 이게 얼마나 더울까.
0: 나 생각해서 내가 보니까 털이 많은 게 없더라.
1: 털코트 입은다 싶은 생각에 근데 그거는 오히려 강아지들 피부에 훨씬 네. 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0: 아.
1: 왜냐하면 강아지들 피부는
0: 네.
1: 사람들 피부보다 한 5배가량이 더 얇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는 사람들은 약간 약산성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0: 네.
1: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데 강아지들 피부는 더위 중성에 가깝기 때문에 보호막이 필요한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털은 너무 바짝 밀어주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자외선 차단이나 그런 거에 도움이 되고요.
0: 네.
1: 특히 이렇게 더운 날은 아, 강아지를 옷 입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반응이 있으신 분도 네. 있으신데 요즘엔 기능성 상품들이 워낙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쿨링 셔츠 같은 거는 하나 가볍게 입혀주시는 것이 아이들 자외선 차단이나 이런 히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네.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2: 네. 털 자체도 그 도움이 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덥다 덥다 이 느낌에선 다 깎아주고 싶은데 네. 그렇지는 않다. 네. 그리고 옷도 더운데 다 벗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쿨링 셔츠 같은 것을 입히는 게 훨씬 좋다.
1: 네.
2: 그럼 한국에서는 이걸 또 재질을 아주 옷감이라든가 이런 걸 특별하게 그렇죠. 만들었겠죠.
1: 그렇죠. 특히 네. 이제 그런 거는 기능성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네. 살짝 물에 적셔서 입으면은 이제 그 열을 발산을 도와주는 아. 그런 기능성 셔츠도 있고요.
2: 네.
1: 이렇게 만졌을 때 바로 그 촉감이 되게 시원한 제품들이 많아요.
2: 네.
1: 그래서 아이들이 입었을 때 네. 순간적으로 시원함을 느끼고 네. 그것이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상품들로는 입혀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너무 해가 뜨거울 때는 네. 가능하면 실내에 계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2: 그렇죠. 사람도 그런데 그 산책을 꼭 시켜야 된다. 제 이웃 한 분도 하루에 네 번을 산책을 시킨다고 하는데 한 마리는 무척 크고요. 한 마리는 작은데 그냥 어릴 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성장을 해서 그런데 오늘 같은 날에 이게 얼마나 또 지면이 뜨거울까.
1: 그럼요.
2: 발바닥이.
1: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은 물론 산책을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렇게 네. 더운 날은 해가 뜨기 직전에 새벽이나 네. 아니면 저녁이나 조금 쿨다운 됐을 때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하루 이틀 아이들이 산책 안 해도 네. 괜찮 거든요. 그런 날은 시원한 집안에서
2: 네.
1: 저희가 아까 좀 말씀드린 노즈워크 장난감이나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걸로 대체해 주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2: 네.
1: 그다음에 아이들 신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강아지들 신발 신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적응 기간도 필요하긴
2: 네.
1: 한데
2: 네.
1: 이 지면이 저희는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강아지들은 네. 그냥 발바닥으로 다니면
2: 그렇죠.
1: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2: 아.
1: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신발도 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바닷가 많이 가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데 거기 돌 위를 막 걷다 보면 돌은 또 얼마나
1: 그럼요.
2: 뜨거워요. 생각 없이 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발바닥이 강아지가 화상을 입었다.
1: 네네.
2: 진짜 병원도 데려가고 그러는데 어떤 신발들을 보통
1: 신발들은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신기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테이프식으로 된 것도 있고 일회용으로
2: 네.
1: 그래서 테이프를 감았다가 바로 버리실 수 있는 것도
2: 네.
1: 있고 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2: 네.
1: 이제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적응 기간이라는 게 조금 필요하고요.
2: 네.
1: 그래서 그렇게 골고루 근데 이제 신겨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죠.
2: 네. 여기 제가 항상 매일 제니의 뭉치 여러분과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우리 스폰서로 말씀 드릴 때
1: 네.
2: 야 쿨링 매트는 얼마나 시원하면 쿨링 매트가 있을까 또 영양제, 수제 간식 뭐 이런 거 명품 카시트 이거 들을 때마다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쿨링 매트는 소재가 어떻게 되는 거죠?
1: 쿨링 매트는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2: 네.
1: 요즘에 한참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듀라론이라는 특허받은 소재예요.
2: 네.
1: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도 침대 매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2: 네.
1: 특히 이제 유아들. 아기들용으로 나오는 거를 이제
2: 네.
1: 강아지용으로도 같이 사용하는데요. 어저께도 한 분이 오셔서 아니 제가 그거 우리 강아지 거 샀더니 우리 애들이 좋다고 다 자기 방으로 가져갔어요. 그러고
2: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1: 그래서 막 싸움이 나서 하나 더 사러 왔어 그러시는
2: 아.
1: 분도 계신 만큼
2: 네.
1: 그것이 이렇게 딱 만져보실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견 소재로 된 것도 많지만
2: 네.
1: 또 그런 기능성으로 된 것들도 많아요.
2: 아, 그래서 아이들, 쿨링 매트
1: 네, 아이들마다 또 좋아하는 게 달라요.
2: 네.
1: 그 만져지는 그 질감에 따라서
2: 네.
1: 어떤 강아지는
2: 네.
1: 맨질맨질한 또 쿨링감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약간 깔깔한 인견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2: 네.
1: 그것도 강아지마다 다 좋아하는
2: 네.
1: 게 다르더라고요.
2: 그러면 제니의 뭉치에 강아지 데려오셔서
1: 네.
2: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나요?
1: 네. 저 와서도 이렇게 앉게 해보시기도 하고
2: 네.
1: 일단은 견주분이 보셨을 때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걸
2: 그렇죠.
1: 찾으시긴 하죠.
2: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의 그 뭔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또 그런데 수제 간식이 있어요? 그건
1: 네네.
2: 간식인데 수제는 사람이 따로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서
1: 네, 저희 가게 지금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는 그 유저지 뭐 건강청이나 뭐 다 인증받고 한 네. 그 업체에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매주 월요일 날 들어와서 한 주만 저희가 냉장 보관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 김밥이나 케이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생일 때는 특별히 커스텀 케이크도 주문이 가능하시고요.
2: 지금 강아지 얘기들 하는 거죠, 우리?
1: 네. 네. 근데 그 김밥은 100% 이제 휴먼 그레이드로 만들기 때문에 닭가슴살이나 아. 터키 아니면 네. 뭐 특별 주문인 경우에는 뭐 야채로만도 가능하고 해서 네. 그 닭고기 안에 이제 파프리카나 뭐 호박 그런 걸 넣어서 네. 야채 처럼 하고요.
2: 색깔을
1: 예, 그다음에 네. 겉에는 김 대신 흑임자 가루를 해서 아~ 되게 예, 모양은 완전히 김밥이고 네. 사람이 드셔도 무방합니다.
2: 네, 옆에 앉아서 더 맛있다. 그리고 엄마 나 이거 먹을래? 그리고 강아지 주려고 사온 거를 또 그렇게 먹고 있는 상상이 갑니다. 그리고 또 명품 카시트 그랬는데 명품 카시트와 명품 아닌 카시트의 차이가 있나요?
1: 카시트는 뭐 한국에도 브랜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차이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의 차이와 디자인의 차이인데요. 네. 그러니까는 뭐 그래도 안 쓰시는 것보다는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에 도움이 되시기는 하고 네. 그 안에 소재가 얼마나 탄탄한지 그다음에 이게 뭐 다 벗겨서 빨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래서 그냥 카셋은 카셋으로 생각을 하시고 요즘에 이제 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찾는 아이템들이 제니의 뭉치 도 이런 아이템들을 찾으시는
1: 그렇죠.
2: 거죠. 더운
1: 아무래도,
2: 여름에
1: 예, 아무래도 더운 여름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쿨링 매트 같은 경우나 네. 뭐 아니면 요즘에 유모차 같은 것도 이제 점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한국은 사실 굉장히 개모차라고 하는 강아지들용 유모차가 굉장히 유행이고 거의 뭐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2: 그렇죠?
1: 조금 있으세요.
2: 수제 간식도 나오는데 거부 반응까지.
1: 강아지를 유모차에 네. 강아지는 걸어 다녀야지 막 그렇게 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무조건 걷는 게 다 좋지만 아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쓸개골이 너무 안 좋다거나 노견이나
2: 쓸개골 말씀하시니까 네. 진짜 네네. 노견에게
1: 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긴 산책은 좋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해서 네. 이제 유모차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많이 같이 외출하실 수가 있고 네. 특히 뭐 몰이나 그런 데 가실 때도 네. 훨씬 더 편하게
2: 그렇죠.
1: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2: 근데 개모차라고 그렇게 불러요? 한국에서?
1: 이름을 그렇게 많이들 하시지 않아요?
2: 그럼 뭐 다른 멋진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반려견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죠. 네. 이제 더위와 또 폭죽이 터지는 벌써부터 뭐 성급한 사람들이 막 터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강아지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뭐 물을 원래 놓는 장소보다 뭐 몇 개 더 놔서 물을 이렇게 너무 더우면 물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럼요. 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분은 네. 아이들이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네. 강아지들 용

0: 강아지를 키우시면서 또 이렇게 강아지 용품들, 물론 고양이들도 찾을 수 있는
1: 그럼요.
0: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한국에 자주 가셔서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만 준비해놓고 계시는 뉴저지 클러스터에 위치한 제니 앤 뭉치입니다. 그럼 6마리 강아지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다 데리고 나오세요? 아니면
1: 따로 한꺼번에 6마리를 같이 데리고 나가기는 힘들고요.
0: 네.
1: 따로따로 이제 뭐 가게에도 데리고 나가기는 하는데,
0: 제니 앤 뭉치.
1: 예, 가게에도 데리고 나가죠, 가끔.
0: 네.
1: 근데 제가 이제 일단 우리 애기들이 가게에 있으면 애기들한테 신경이 조금 쓰여서 얘네들이 그야말로 혹시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 막 이제 그런 게 조금
0: 네.
1: 신경이 쓰여서 저는 조금 그게 스트레스일 때가 있어서 예, 집에서 이제 여섯 마리 또 예,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게에 데리고 나오면은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애기들도 또 예, 좋아하고 그래요.
0: 네. 제니 뭉치 반려견 반려묘에 꼭 필요한 용품들을 모아 놓으신 곳입니다. 제니 앤 뭉치 두 마리 이름만 사용하셨으니까 세 번, 네 번째 아이들도 이름을 한번 붙여서 새롭게 오픈하시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뉴저지 클러스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물병원도 있고요. 그 옆에. 네. 오늘 제니 앤 뭉치 최희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7월 2일 세상의 모든 아침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제 정말 너무나 다사다난했던 뉴욕. 오늘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뜨거운 밤이 되겠죠. 덥지만 시원하게 행복한 날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0: 1-800-7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마에 땀이 맺히셨던 분 계신가요? 창문 한번 열어보고 오늘 좀 다르다 싶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밤새 도시가 식을 틈이 없었거든요. 이런 날은 그냥 덥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가만히 있어도 등에 땀이 흐르는 그런 더위잖아요.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오늘 하루 괜찮으실까 염려가 되는데요. 가족분들도 또 이웃분들도 오늘 하루는 서로 안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더위 잘 견디고 계세요?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도 내일도 이 더위가 쉽게 물러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로 잘 챙기면서 같이 넘겨보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 옆에 두시고 투데이 함께 해주십시오.

0: 네, 오늘 투데이 시작을 했습니다. 7월 2일이고요. 오늘은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건강과 정말 직결된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염려가 되는 그런 온도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더위에 우리 특히 어르신들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 뉴욕과 뉴저지 전 지역에 극심한 이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죠. 오늘 낮 기온이 뭐 거의 화씨 100도까지, 100도 가까이 어떤 곳은 그것을 넘길 것으로도 예보가 됐는데요. 뉴욕시가 100도를 찍으면 이게 한 2012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오랜만에 겪는 그런 더위라고 합니다. 체감 온도는 사실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그런 더위예요. 대기질도 안 좋다는 얘기를 하셔서 오존경보도 함께 발효 중이기 때문에 숨이 좀 답답하다 싶으신 분들 계시면 특히나 천식이라든지 뭐 기관지 같은데 안 좋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하루는 막 창문을 계속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신다거나 하는 것도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밤에도 역시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따 밤에 돼서도 뭐 밖에 외출이라든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보통 이렇게 폭염이 와도요, 밤이 되면 조금 식어서 몸이 회복할 시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새벽까지도 70도 아래로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낮 동안 아주 뜨거워진 몸이 밤에도 제대로 못 식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며칠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무리가 좀 갈 수가 있겠죠. 젊은이들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위험하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오늘 전화 드려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는 목이 마르지 않으셔도 물을 자주 오늘은 조금씩 드십시오.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우리 몸이 수분 부족 상태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햇볕이 가장 강한 이 시간대에는 되도록 바깥 활동을 피하시고요. 정 나가셔야 된다면 아침 일찍 아니면 해가 좀 진 뒤로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이 혹시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거 진짜 큰일이죠. 근처에 뭐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쿨링 센터를 이용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시청이나 카운티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곳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뭐 어지럽거나 머리가 좀 띵하고 아프거나 갑자기 좀 메슥메슥하거나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 이런 분들 혹시 계시면요. 이 탈진될 초기 신호일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럴 때는 참지 마시고 바로 아주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 없으셔야 되겠죠. 이 더위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이 바로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기온이 90도 중반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지금 아마 외출 계획 세우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공휴일이다 보니까. 그때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불꽃놀이 보러 나가실 계획들 갖고 계시죠? 야외에 또 오래오래 계실 계획이시면 그늘 자리 찾아두십시오. 이럴 때 바닷가 가서 쇠옆볕에 있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아이들도 정말 좀 더위에 빨리 지치잖아요. 오늘 하루는 이번 주말까지 하여튼 무엇보다 우리 건강 챙기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원한 물 한 잔 옆에 두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한번 안부 전화해 보시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카톡을 많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네, 미연님 들어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라고 하시면서 오늘 아침 운동이 조금 힘들었다고 하시네요. 와, 대단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침 운동을 하신다는 게 완전 그 루틴이 되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사실 어제 하긴 했어요. 네, 오늘 또 여러분들 주신 사연 이따가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투데이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투데이와 함께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 준비했죠.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은 양복 전품목 최초입니다. 50%까지 할인하고요. 여름 캐주얼 최대 75%. 그리고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2불에서도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 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죠.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고요. 팁도 없습니다. 오늘 더운데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운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 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사람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정인이 부른 오르막길 들으셨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도 있으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투데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감동적인 이야기도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그리고 또 좋은 정보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K-Radio 카톡 아이디 알고 계시죠? K-Radio US로 들어오셔서 어떤 이야기든지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또 많은 정보들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같이 보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홈페이지는요 www.kradio.us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K-Radio 라이브 AM 1660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언제나 소통하기 원하는 K-Radio니까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네, 여러분들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좋은 정보도 또 드리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셜 시큐리티죠. 사회보장연금입니다. 당연히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올해 2026년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는 물가 연동 인상이 적용이 됐습니다. Cost of Living Adjustment라고 우리가 줄여서 콜라 마시는 거 말고요. 콜라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도 함께 올려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올해 콜라 인상률이 2.8%로 확정이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죠. 지난해 2.5%보다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 인상분이 이미 올해 1월부터 지급앱에게 그 반영이 된 거죠. 평균적으로는 은퇴자 한 분당 한 달에 한 약 56달러 정도가 늘어나서 평균 수령액도 2015달러에서 2071달러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메디케어 파트 B, 의사 진료와 외래 진료 등을 위한 의료 보험료도 함께 인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올해 표준 보험료가 좀 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험료가 대부분 경우 저희 이제 상담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셜 이 시큐리티 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콜라 인상으로 연금이 올랐다 해도 보험료 또 인상분이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기대하시는 것보다 좀 적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연금을 받아보시고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 하셨던 분들이라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 정확한 나의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마이 소셜 시큐리티 온라인 계정을 하나 만드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 두시면은 그 안에서 매년 발송되는 콜라 인상 안내문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현재 수령액이나 뭐 지급 내역도 편리하게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그 소셜국에서 여기는 소셜 시큐리티 국이다라고 사칭을 해서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계좌가 정지됐다라고 하면서 기프트카드를 사라 이런 전화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리고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진짜 없어지질 않네요. 계속. 그래서 이 소셜 시큐리티 국은 먼저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사회보장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정말 알고 계시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프트카드라든가 송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셨으면 바로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리세요. 확인이 필요하시면은 그 공식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영어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또 어르신들을 노리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과도 좀 이런 정보를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은 인상이 됐는데 물가도 함께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그 느낌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나의 그 수령액이나 입금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번 달 그 생활비 계획 세우시는데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027년의 콜라는 아직 발표되지가 않았고요. 보통 가을 한 10월경이죠. 올 가을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 이 폭염에 대한 그 걱정 그리고 건강 유의하시라는 카톡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혜영님도요. 너무 감사합니다.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라고 카톡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시작되는 날 아직 지금도 이제 땀이 좀 송글송글 맺히시는 분들 계실 텐데 좀 시원한 제가 노래를 고르다가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 노래로 대신 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좀 골랐습니다.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드리스콜 딸기 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유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표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드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다가오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연휴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집에서 쉬는 것도 좋겠지만 여름은 역시 떠나야 제맛이죠. 오늘은 올여름 가까운 곳에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당일 여행부터 캐나다 퀘벡에서 보내는 2박 3일 여행까지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소개하고 여행이 삶이 되는 순간을 전하는 동부관광의 여행 전문가이시죠. 하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오늘 더운데.
1: 오늘 내일이 피크죠.
0: 네.
1: 주말까지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0: 네.
1: 연휴인데 어딘가를 가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고.
0: 맞습니다.
1: 불꽃놀이라도 보러 가야 되는데 네. 야간에도 더울 것 같고.
0: 그러니까요.
1: 아마도 해가 넘어가도
0: 네.
1: 90도 뭐 전후가 되지 않을까.
0: 맞아요.
1: 걱정스러운 날씨인데.
0: 네.
1: 어쨌든 이럴 때 또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연휴이기도 하고 또 가족들도 모이고 그럴 텐데.
0: 네.
1: 가까운 군교로. 또 당일 투어,
0: 네.
1: 2박 3일 투어 이것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0: 오,
1: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더운 거 조금 우리가 집에만 있지 말고 또 어딜 좀 떠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여행 상품들이 오늘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저희가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0: 네.
1: 그 당일로 간단하게 근교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두 가지 정도 있고요.
0: 그래요.
1: 또 지난 그 메모리얼 때 다녀와가지고 다들 만족하셨던
0: 네.
1: 2박 3일 퀘벡 쪽으로 가는
0: 그렇죠.
1: 그래서 나름 루트를 북쪽으로 짰어요.
0: 그렇군요.
1: 아무래도 뭐 뉴욕보다는
0: 네.
1: 조금 더 시원할 거고 특히 이제 우리 당일 투어로 가는 하우동굴 네. 뭐 멀지 않은 곳입니다.
0: 네.
1: 뉴저지 기준 뭐 뉴욕 기준으로도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서북쪽으로
0: 네.
1: 올라가는 곳에 있는데요.
0: 네.
1: 동굴 일단 들어가면 대충 뭐 김치 냉장고 정도
0: 이런
1: 생각하시면
0: 너무 좋네요.
1: 맞을 것 같고요.
0: 네네. 네,
1: 너무 시원하게 좀 즐기고
0: 네.
1: 또 나오다가 거기 보면 이제 야구의 전당이 있어요.
0: 그래요?
1: 버스타운이라고. 거기 관광하시고 이렇게 하루 코스를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게
0: 네.
1: 7월 4일, 5일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0: 네.
1: 아마 7월 4일은 이미 마감이 끝난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7월 5일만 지금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0: 네.
1: 조금만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또 하나가 이제 이쯤 되면은 우리가 뭐 이제 피킹들 많이 가잖아요.
0: 많이 가죠. 네,
1: 그래서 와일드 웨스트 시리로 해가지고 블루베리 네. 피킹 갑니다.
0: 좋아요.
1: 7월 4일, 5일 두 번 출발하고요.
0: 네.
1: 역시 이번엔 아직은
0: 네.
1: 접수가 가능하니까
0: 네.
1: 시간이 아마 내일들은 많이 쉴 거예요. 그죠?
0: 그렇죠.
1: 대체휴일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보고 지금 전화 주시면
0: 네.
1: 접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당일이니까 사실 부담 없고요.
1: 그렇죠.
0: 네. 왔다 갔다 뭐 피곤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더울 때는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1: 맞아요.
0: 너무 되거든요.
1: 그리고 블루베리 피킹 마찬가지로
0: 네.
1: 날이 덥지만 남은 건 밑에 있으면
0: 그렇죠.
1: 또 시원하거든요.
0: 맞아요. 네. 네.
1: 지금 저희 그 투어 중에 하나가 지금 이태리 나가 있는 투어가 있어요.
0: 지금요?
1: 네, 최근에 유럽이 열대야 때문에
0: 맞습니다.
1: 뭐 미친 날씨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0: 맞아요.
1: 그 이태리 남쪽이 지중해성 기후라
0: 네.
1: 햇볕은 따가워요. 따가운데 그늘 속에 들어가면 되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0: 그래요?
1: 크게 어렵지 않게 이분들이 지금 29일에 출발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시는데
0: 네.
1: 딱 이 더위 피해가지고
0: 네.
1: 잘 가신 것 같습니다. 같은
0: 정말.
1: 투어가 물론 8월에도 있고요.
0: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당일 코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피킹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블루베리 먹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일단
0: 네.
1: 드시기도 하고
0: 네.
1: 입구에서 왜 우리가 그 바구니들 사이즈별로 사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내가 담아오면
0: 네.
1: 드실 수도 있고
0: 네. 너무 좋습니다. 이 대자연 속에서 네, 그늘에서.
1: 특히, 네, 이 와일드 웨스트 시리라고 하는 곳이
0: 네.
1: 그 예전 그 서부 개척 시대의 마을이 온전하게 아직은
0: 그래요?
1: 조금 보존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라서
0: 네.
1: 그 보는 즐거움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0: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는?
1: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네. 왜 카우보이 모자 쓰고 중세 주막 있고 뭐 펍 있고 뭐 이런 분위기
0: 네,
1: 마차 아직 여전히 있고요.
0: 네,
1: 네. 이런 분위기들 조금 네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젊은 부부, 젊은 그 연인들도
0: 네.
1: 사진 한 건 남기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0: 그렇죠. 아이들하고 함께 가서 피킹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7월 4일은 아까 마감됐다고 하셨으니까 5일
1: 네.
0: 당일 코스. 예, 확실히 당일이라 그런지 저렴하게 갔다 올 수가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오, 좋습니다, 아주.
1: 159불에
0: 네.
1: 당일 투어 하루 이렇게 인조이할 수 있으니까
0: 네.
1: 빠른 선택 좀 해주시고
0: 네.
1: 그리고 늘 가는 우리가 퀘벡 몬트리올 북쪽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또 특히 올드캐백 그 다운타운 호텔에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0: 그래요.
1: 저녁 시간도 나이트라이프도 어. 조금 인조해 볼 수도 있고.
0: 아, 네.
1: 늘 가면 이제 그 몽보레시 폭포 가고 네. 노트르담 성당 가고 오저블 케이즘 그 살짝 트레킹도 하는데요.
0: 네.
1: 입장료 다 포함되어 있고. 네, 트레킹이라고 하면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헉 하는데
0: 네.
1: 다들 이렇게 고원에 있는 언덕, 평지를 네. 트레킹하는 거기 때문에
0: 편하죠?
1: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박 3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0: 네.
1: 7월 3일이니까.
0: 네. 네. 이것도 서둘러야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금토일 이렇게 가는 거죠.
0: 금토일.
1: 네.
0: 여름철 퀘벡이 왜 이렇게 특히 아름답다고들 하는 거예요? 정말 예쁘다고.
1: 퀘벡은 사계절 다 이렇게 나름의 낭만이 있죠.
0: 그래요?
1: 네. 그래서 네. 어느 계절 할 것 없이
0: 네.
1: 그 주는 그 눈요기가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여기는 뭐 프랑스잖아요.
0: 그렇죠.
1: 네, 캐나다에 있지만
0: 네.
1: 뭐 간판부터 사람들의 언어
0: 다
1: 심지어는 가끔은 플랑을 내야 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0: 그래요. 네,
1: 프랑스죠. 네.
0: 프랑스군요.
1: 네.
0: 올드 퀘벡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도 아주 유럽 분위기를
1: 그렇죠.
0: 느낄 수 있는 네. 곳이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특식으로 스테이크 특식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이건 어때요? 캐나다 스테이크라고 지금 있는데
1: 네.
0: 맛있겠죠?
1: 뭐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 하면
0: 네.
1: 저기 달라스 텍사스 네, 좀 유명하고
0: 네, 네.
1: 이 동네에도 유명한 집들이 몇 있는데
0: 그렇죠.
1: 조금 다릅니다. 소스의 맛도 조금 다르고요.
0: 아, 그래요?
1: 유러피안 전형적인 스테이크의 맛.
0: 네. 네. 아, 좋습니다. 와 퀘벡이야 뭐 말할 나위 없이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지금 가실 수가 있는데 2박 3일 코스로.
1: 이거는 아마 한 8분 정도 아직.
0: 남아있나요?
1: 네,
0: 그 정도?
1: 그 정도 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여름 여행이잖아요, 지금.
1: 네, 네.
0: 여름 여행에 있어서 좀 우리 여행자들이 알아둬야 할 게 좀 따로 있나요?
1: 그러니까.
0: 네.
1: 여행은 봄, 가을이 좋죠, 당연히.
0: 봄, 가을, 네. 네.
1: 현지 날씨 기준으로 내가 그렇죠. 가고자 하는 여행지 기준으로 봄, 가을이 좋은데
0: 네.
1: 여름이 주는 낭만이 또 있어요. 더위를 조금 각오하고 가는 수도 있고
0: 네.
1: 아니면 시원한 곳으로 가니까 뭐 네. 캐나다 로키나 알래스카를 조금 선호하신 분들도 있고
0: 그런데 그렇죠.
1: 최근에는 캐나다 로키나 알래스카도
0: 네.
1: 여름에 덥습니다.
0: 지금은요? 네.
1: 여기보다 덜 더울 뿐이지
0: 아.
1: 덥기는 마찬가지고요.
0: 그렇군요.
1: 오히려 습하냐 안 습하냐 이게 오히려 습도? 관건인 것 같고요.
0: 네.
1: 우리가 서부 지역은 그 서쪽 미국을 보면은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름을 견디기가 좀 쉽지
0: 맞아요.
1: 않아요.
0: 맞아요.
1: 네, 거기에 비하면 중미 같은 데는
0: 네, 조금
1: 습하니까 이 더위가 만만치 않죠. 땀도 많이 나고.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평소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관리 무조건 잘 하셔야 되고
0: 그렇죠.
1: 가끔은 여행을 한번 가니까 무리해서 나 꼭 가야지 꼭 가야지 하다가 탈라는 분들도 있으세요. 가끔은.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어쨌든 본인 체력에 맞게 움직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뭐 무엇보다도 물 많이 드셔야죠.
0: 맞습니다.
1: 네, 물은 네.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면서
0: 그렇죠.
1: 너무 차갑지 않은 물로
0: 네. 네.
1: 또 배앓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적당한 미온수 정도를 계속 이렇게 드시는 게 일단은
0: 맞아요.
1: 좋습니다. 물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나 군대 갔을 때 보면 뭐 네. 소금을 그 한 꼬집 이렇게 먹어라
0: 네,
1: 그
0: 뭐,
1: 정도까지는
0: 뭐,
1: 아니어도
0: 네,
1: 되고요. 네, 물만 이렇게 자주 드셔도
0: 네.
1: 괜찮을 것 같고.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여름철에만 또 다닐 수 있는 곳이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저기 북유럽 쪽 이런 쪽 아니면은 저 알프스 산맥으로 들어간다던가
0: 아, 그쪽으로
1: 이런 때는 여름에 가는 게 걸 오히려 선호하죠.
0: 네.
1: 가을에도 어쩌면 뭐 30도, 40도까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0: 네.
1: 지금 가기가 딱 오히려 좋을 수 있죠. 알프스 산맥으로 들어간다던가 북유럽의 피어르드 해안을 돈다던가
0: 네.
1: 하는 것들은 오히려 여름 시즌에만 갈 수 있는 곳들이고
0: 네.
1: 또 그때 가야지 정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0: 네.
1: 그런 곳들이죠. 그래서 늘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가 뭐 7월 상품은 대부분 다 마감이 됐고요.
0: 그렇죠.
1: 8월에 가는 것들이 이제 이태리 그리고 프랑스와 그 돌로미티. 돌로미티가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알프스 산맥 끝자락에
0: 그렇죠.
1: 있는
0: 네.
1: 이런 곳들이고 그리고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렇게 도는 북유럽.
0: 네.
1: 피오르드 해안과 더불어가지고 빙하까지 볼 수 있는
0: 네.
1: 이 루트도 6, 7, 8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에는 이태리 물론
0: 네.
1: 아시겠지만 동반자 50% 할인되는
0: 그렇죠. 맞아요.
1: 동반자 반값인 상품이 있고 바로
0: 네.
1: 17일에요. 바로 19일에는 북유럽
0: 네.
1: 4개국을 갈 수 있는 상품이 있고
0: 네.
1: 8월 24일에는 남프랑스와 돌로미티를 이렇게 돌 수 있는 그 상품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제
0: 오픈돼
1: 이미
0: 있어요?
1: 북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마감이 돼갑니다. 오히려 숫자가 적었었는데
0: 네.
1: 1, 2주 사이에
0: 와.
1: 많이들 문의 주셨고
0: 네.
1: 많이들 찾죠.
0: 네.
1: 저희도 그 유럽에서도 저희가 통상 큰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네. 55인승이죠 당연히.
0: 그렇죠?
1: 물론 썸타임 뭐 현지 사정에 의해서 52인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 투어 마감을 보통 30명 미만으로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게 차 내리고 오르고 화장실 다녀오고 하는
0: 맞아요.
1: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월하고 만족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0: 네.
1: 40분, 50분이 버스에 타면은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려면 1시간 걸려요.
0: 그렇죠. 네. 그 이동하려면. 그렇군요. 이렇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지역마다 가장 좋은 계절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것 같고요.
1: 근데 저는 네. 좋은 계절이라는 건 내가 네. 다니기 편한 계절인 거고, 비우나 낭만,
0: 네.
1: 즐거움을 따지면 사계절 다 매력은 있다고 봐요. 추우면 맞아요. 추운 대로, 더우면 그렇죠. 더운 대로.
0: 네.
1: 좀 안타깝게도 우리 미국에 특히 네.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 캐나다로 늘 여름에만 가십니다.
0: 네.
1: 7월, 8월에. 근데 저는 겨울 로키를 한 두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낭만은
0: 좀 달라요.
1: 미사옥으로는 제가 아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0: 그 정도예요.
1: 네, 그 설경이.
0: 네.
1: 네. 그래서 우리 레이크 루이스 유명하죠.
0: 네.
1: 근데 거기가 스케이트장이래요. 겨울에는.
0: 그래요? 탈 수 있는 거예요?
1: 오픈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네. 수많은 얼음 조각들이 있고,
0: 와.
1: 네. 그리고 그 파우더라고 그러죠, 눈이.
0: 네. 네.
1: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습하고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덩어리져 있는 눈인데,
0: 그렇죠.
1: 거기는 진짜 파우더처럼 가는 눈이에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밟는 재미도 있고
0: 와.
1: 눈을.
0: 네. 진짜
1: 그런 낭만도 돌아오는 겨울에는 꼭 한번 즐겨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0: 맞습니다. 여행이 단순히 눈의 즐거움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말씀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인생을 배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봤는데요.
1: 맞아요.
0: 네.
1: 근데 그거는 내가 즐길 각오가 돼 있는 분들만 해당돼요.
0: 그렇군요.
1: 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코미디 쇼를 보는데 네. 어디 한번 웃겨봐라고 하면 재미없어요.
0: 그렇죠. 팔짱 딱 끼고
1: 웃으려고 준비하고 가야지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0: 맞아요.
1: 여행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즐기려고 가야지 그 여행이 재밌어요.
0: 그렇죠.
1: 제가 여행 다니면서도 늘 하는 얘기인데
0: 네.
1: 오늘이 우리 손님들한테 제일 젊은 날입니다.
0: 그렇죠.
1: 내일 하루 늙습니다.
0: 맞아요.
1: 오늘을 즐기세요. 우리
0: 네.
1: 특히 한국분들이 내일을 위해서 늘 오늘을 희생해요.
0: 맞습니다.
1: 그 내일은 죽을 때까지 안 옵니다. 늘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0: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선물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좀 오픈하신다면 아마 평생 저 이렇게 늙어도요, 더 나이 들어도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좀 가슴에 담아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일 코스로요, 독립기념일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좀 주시는데 전화번호도 좀 알려주세요.
1: 네, 전화번호가요. 718-939-1000번이고 당일 투어는 하우동굴, 쿠퍼스타운 우리 명예의 전당
0: 네.
1: 이렇게 도는 7월 4일 5일 투어가 있고요.
0: 네.
1: 서부 시대 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와일드 웨스트 시리하고 블루피킹.
0: 그렇죠.
1: 마찬가지 7월 4일과 5일.
0: 네.
1: 그리고 캐벽과 몬트리올로 가는 2박 3일 상품은 7월 3일.
0: 그렇죠.
1: 이렇게 출발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독립기념일 연휴.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지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고요. 관심 있는 분들 미리미리 예약하셔서 가족과 친구들과 즐거운 여름 여행 계획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동부관광 전화번호는 718-939-1000번입니다. 연락을 주십시오. 네. 오늘도 정말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독립기념일 연휴 예약 마감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0: 그렇죠.
1: 이제 주말 만약에 더우니 많이 더우니까 건강들
0: 네.
1: 조심하시고
0: 맞습니다.
1: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까지입니다. 얼른 전화 주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진추하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One Summer Night 들으셨고요. 여러분들 혹시 길을 가다가 뭔가 주워 보신 적 있으세요? 길거리, 길바닥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무엇인가. 저는 예전에 뭐 어릴 때 동전 몇 개 주웠던 게 다인 것 같은데 오늘 잠깐 소개해드릴 이 사연은 정말 스케일이 다릅니다. 스페인 남서부 세비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57세의 안드레스 씨라는 분이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세비야에 놀러 갔거든요. 그런데 길거리를 이렇게 걷다가 딱 그림 한 점이 놓여 있는 거예요. 누가 버렸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긴 한데 이분이 딱 보니까 액자가 너무 예뻤던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다라는 생각에 이것을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 와서 이게 좀 궁금했나 봐요. 요즘 다들 그러시잖아요. 뭐든지 좀 AI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사진을 올렸겠죠. 이 그림이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 AI가 가격을 딱 얘기하는데 세상에 본인 표현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마드리드에 있는 경매 회사에 전화를 걸었죠. 이 사진을 좀 보내드릴게요. 하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돌아온 답이요. 이거 소로야 작품인데요? 라고 답이 왔다고 합니다. 호아킨 소로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스페인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죠. 빛이랑 해변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장이거든요. 이 그림도 해변에 그 보트 두 척 이렇게 떠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 가치가 최대 15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은 이제 뭐 한국 돈 2억 한 6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액자가 예뻐서 주워온 그림이 진짜 진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안드레스 씨가 뉴스를 보다가 이 그림이 얼마 전에 도난당했다 이런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까 원래 이 주인 가족이 이 그림을 몇 년 동안 애지중지 갖고 다녔는데 심지어 그 휴가를 갈 때도 이 트렁크에 싣고 다녔대요. 그림을. 그런데 이번에도 해변을 가려고 짐을 싸다가 실수로 그 벽에 그림을 딱 세워놓고는 그냥 출발한 거죠. 왜 자동차 위에 이렇게 커피 올려놓고 출발하듯이. 나중에 돌아와서 당연히 없어졌죠. 그림이 어디 갔지 하고 이제 발칵 뒤집힌 거고요. 그렇게 애타게 찾던 그 그림이 경찰을 통해서 극적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이 가족은 그림을 주워서 돌려준 안드레스 씨한테 작은 선물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네요. 길에서 준 그 액자 하나가 이렇게 훈훈한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직한 분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마음도 조금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좀 길을 갔다가 아래를 좀 살펴야 될까요? 걸으실 때 한번 좀 살펴봐야 될까요? 뭐가 좀 떨어져 있는지 봐야 될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또 한 시간 투데이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시 또 물러갈 시간이 되었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연휴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저는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요 인사드릴게요. 저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자식들이 제일 잘 못하는 일은 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자식들이 제일 못하는 건 부모님께 한결같이 잘하는 거. 진짜 몸소 느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진짜 한결같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바쁜 일상에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정 속에서 효도는 어느 특별한 날에 이벤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어느 날에는 어쩌면 가슴에 한이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방송을 놓치시면 안 돼요. 부모님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 나이 들수록 병원 방문에 검사에 치료, 의료비 부담 커지죠? 근데 메디케어는요, 갑작스러운 의료비 걱정을 덜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항상 그 부모님을 향한 마음처럼 그 마음을 대신해서 실천해주는. 오늘은 라이언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에이전트 라이언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시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야, 오늘도 뭐 말끔하세요.
1: 감사합니다. 네, 지금 머리를 못 잘라 이발을 못 해가지고.
0: 아, 진짜요?
1: 네, 지금 네. 빨리 이제 해야 됩니다.
0: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방송 때부터 더 말끔한 느낌.
1: 아, 예. 네. 머리를 빗고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지금 자주 빗는 걸 저는요 항상 머리 감고 출근하면 다들 물어요. 네. 미용실 갔다 왔냐고.
1: 네.
0: 좀 많이 씻는 걸로.
1: 네. 네.
0: 자, 오늘은요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는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합니다. 요게 중요한데요. 라이언 킴 에이전트는 수수료 없이 메디케어 상담부터 가입까지 모든 절차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뭐 말 나온 김에 문의 전화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라이언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실 분들 전화번호는 516-456-2805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펼쳐보면 좋을까요?
1: 예, 오늘은 날씨도 더운데
0: 네.
1: 날씨가 지금 100도, 오늘 100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0: 숨이 턱턱 막혀. 어젯밤에 맞습니다.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1: 어젯밤에 제가 원래 에어컨을 안 틀고 자는 성격인데
0: 네.
1: 제가 에어컨 바람에 많이 쓰이면 아픕니다.
0: 네.
1: 몸이.
0: 몸이. 네, 네.
1: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에어컨을 많이 안 틀고 살아서
0: 네.
1: 적응이 됐는지 몸이 에어컨을 싫어하는데
0: 네,
1: 근데 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자다가 그죠. 계속 깨고 자다가 계속 깨고
0: 저도 그랬어요.
1: 저희 집만 잘못된 건가 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0: 창문을 열어야 되나 닫아야 되나 갈등되더라고요. 밖이
1: 예.
0: 너무 후끈하니까.
1: 그렇죠. 네. 예. 보통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그저께까지만 해도 밤에 문만 열어 창문 열어놓으면 선선했었는데
0: 네.
1: 근데 어제는 완전히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었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이럴 때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좀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은 절대로 낮에 나가지
1: 그럼요.
0: 마시고
1: 당연하죠. 예. 예.
0: 실내에서 시원한 곳에서만
1: 예.
0: 계시기를 또 다.
1: 그리고 요즘에는 에어컨이 예전 에어컨은 온도 조절이 안 됐었기 때문에 틀어놓으면은 계속 뭐 2시간, 3시간, 5시간 틀어서 온도 조절 자체가 안 되는데 요즘에는
0: 네.
1: 이제 온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75도로 딱 맞춰놨다 그러면
0: 네.
1: 저는 사실 한 75도 정도로 맞추거든요.
0: 네.
1: 너무 추운 걸 싫어해서 여름은 조금 덥게 겨울은 조금 춥게 하는데 뭐
0: 네.
1: 75도 정도면 저는 충분히 쾌적한데
0: 네.
1: 해놓으면은 뭐 온도가 내려가면 자기가 알아서 꺼지고
0: 맞아요.
1: 그다음에 다시 또 온도가 77, 8로 올라가면 혼자서 또 가동이 돼가지고 온도를 낮춰주고 하니까 뭐 요즘에는 테크놀로지가 점점 발전하고
0: 맞아요.
1: 있죠. 예.
0: AI 나오지. 오토 서비스 마치.
1: 맞습니다. 예.
0: 자, 오늘 그래도 이게 우리가 뭐 우리 신체 건강만큼은 우리 뭐 AI가 도와줄 수 없거든요.
1: 그럼요.
0: AI한테 물어보고 엉뚱한 진료 받으신 분들도 많다는데
1: 맞죠, 예.
0: 그거 안 됩니다.
1: 맞습니다. 예. 예. 반드시 주치의사 선생님과 스페셜티 안과 심장과 내가 꼭 필요한데 리퍼럴 받으셔서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지 내 증상을 AI에다 집어넣고 아, 난 이거다. AI에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나는 그 AI가 나오더라고요.
0: 네.
1: 나는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그건 참고로만 하시고 반드시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0: 네.
1: AI가 싫어하고 했다고 쉬면 안 됩니다. 그건 참고용으로만 쓰는 거고 반드시 경험 많은 주치의사 선생님 그다음에 스페셜티 닥터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보시고 약 처방 필요하면 받으셔야 됩니다.
0: 네. AI가 뭐 의사 역할도 하지 뭐 어떤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여기
1: 네.
0: 가서 투자를 받고 저기 가서 해봐 이런 얘기 이제 해준다는데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1: 네.
0: 폭망한 가정들이 있대요.
1: 아, 그렇군요. 아, 근데 네. 그거를 100% 믿고 실행을 하는 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0: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솔깃한가 봐요. 쭉
1: 네.
0: 이렇게 하면 네가 여기로 가서 어떤 분에게 투자를 받고 이 금액을 어떻게 하고 홍보는 이렇게 쫙 나온대요. 무섭죠.
1: 아니, 근데 그거를 검증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글쎄요 사람마다 그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AI는 저도 참고 저도 AI 많이 쓰는데
0: 저는 많이 씁니다.
1: 참고용으로만 쓰지 뭐 그걸 맹신해가지고 사실 저는 제 전문 분야 쪽에서도 이제 메디케어 쪽이나 보험 쪽에서도 AI를 몇 번 써봤는데
0: 네.
1: 맞는 것도 많고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서 큰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되는데
0: 네.
1: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한 내용에서는 틀린 게 아직 많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뭐 아무리 발전해서 확실하다고 쳐도 뭐 저는 그것만 믿고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역시 여기서 또 한 번 체크하게 되죠. 우리 라이언식 에이전트의 꼼꼼함.
1: 아, 손님들 중에서도 AI로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그런 분들은 나와요?
1: 아니 저를 찾아본다는 게 아니고 네. 네. 저를 뭐 찾아보고 오신 분도 있지만 메디케어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좀 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좀 찾아보고 오신 분들은 훨씬 더 상담이 수월하게 들어가긴 합니다. 네. 큰 그림을 잘 잡고 오시는 분들은 상담이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고 그러나 너무 디테일하게 찾아보신 분들은 또 이제 조금 왜곡된 정보를 네.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주별로 또 다르고 그리고 플랜별로 다르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 많은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신 후에 보험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특히나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한인 에이전트 분들이 뉴욕 뉴저지 커넥티컷에서 수수료 없이 보험 상담 가입을 해주시기 때문에 경험 많고 여러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에이전트를 꼭 컨택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습니다.
0: 네. 뭐 수많은 에이전트가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에이전트를 고르셔도 되고 어차피 수수료 없다 이런 말씀 해주셨지만 저는 강추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메디케어 건강보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라이언 킴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문의 전화는 516-456-2805번입니다.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합니다. 비세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품목이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까지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누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억지롱.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누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미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5: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사 716-350-4199.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하고요. 메디케어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어떤 얘기로 열어보면 좋을까요?
2: 예, 일단 메디케어 A, B, C, D부터 한번 쭉 나열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늘 궁금한 건데요.
2: 맞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또 되시는 분들이 네. 계속 있기 때문에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복습인데 또 새로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새롭기 때문에
1: 네.
2: 그리고 나한테서 너무 멀리 떨어진 분들은 사실 들어도 이게 나중에 또 기억이 안 나긴 하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도 오늘의 포인트는 아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제때 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1: 네. 왜 ABCD 이렇게 나눠놨는지 늘
2: 저도 그걸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든 게 이제 다 복잡하고
1: 네.
2: 근데 뭐 시스템 자체가 메디케어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스템이 다 복잡하고 많고 한데
1: 네.
2: 어쨌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1: 맞습니다.
2: 메디케어 ABCD 서플리먼트로 쭉 나와 있는데 A와 B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거고 소셜국에서 네.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65세가 되기 3개월 전에 메디케어 신청에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2: 지금은 61년생이신 분들 생년월일이 1961년 예를 들어서 9월이다. 그러면 8, 7, 6 6월 1일부터 메디케어 신청을 하셔야 되고 지금 10월달 생일이신 분들은 7월 1일 어제부터 네.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10월달 생일이신 분들을 분을 메디케어를 신청을 해드렸는데
1: 네.
2: 7월 1일 딱 바로 제때 들어간 경우입니다.
1: 야, 딱 할 수 있는 그날 바로 들어가
2: 맞습니다.
1: 거네요.
2: 예, 3개월 네. 전에 미리 딱 들어가서 소셜국에서 혹시라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프로세싱이 딜레이가 될 경우 모든 변수를 이제 다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해놓을 경우에는요.
1: 네. 혹시 이제 생일 지나면 안 되나요?
2: 생일 지나도 되는데 생일 지나서 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되고 그리고 메디케어가 내 생일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밀려가지고 보험을 늦게 쓰는 경우
1: 네.
2: 아니면 앞당겨져가지고 못 썼는데 돈만 내는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뭐 변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2: 항상 3개월 전에 미리 딱 해서 OTC도 받으실 수 있으면 OTC도 딱 준비해놓고
1: 네.
2: 메디케어 뭐 서플리먼트 파트 C 어드밴티지 파트 D 상담 받으셔서 나한테 맞는 보험을 미리 딱 준비를 해놓으셔서 생일달 1일부터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2: 예, 그래야지 갑자기 내가 이제 수술 받으신다든지 뭐 모든 게 다 커버가 그 보험만 제대로 해놨으면은 그 내가 받고 싶은 혜택을 바로 1일부터 커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자, 생일 3개월 전 신청을 딱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메디케어 파트 A, B, C, D 까진가요?
2: 예, 맞습니다. 서플리먼트도 있습니다.
1: 네.
2: 파트 A와 B는 연방정부, 소셜국에서 신청하시는 거고 파트 A, B에서는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치과, 안경, 그다음에 성형외과, 그리고 침 맞는 거, 그리고 보청기 이렇게가 A, B로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1: 잠시만요.
2: 네.
1: 성형외과도 원래 되나요?
2: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역시나 안 됩니다.
1: 네네. 자, 이거 안 된다 하셨고요.
2: 네.
1: 근데 딱 필요한 건데 안 되네요.
2: 맞습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외래 시술 받는 건 되는데 이제 그 추가로 치과, 안경, 보청기 그리고 한의원에 가서 받는 침 같은 것이 커버가 안 되는데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은 이런 추가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2: 어드밴티지 파트 C 플랜이라고 무조건 모든 추가 혜택을 다 주는 게 아니고 플랜마다 다릅니다. 어느 회사의 모 플랜은 OTC 혜택을 주고
1: 네.
2: 어느 회사의 모 플랜은 뭐 치과 혜택을 주고 뭐 둘 다 줄 수도 있고 둘 다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험이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보험을 싹 고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걸
1: 네.
2: 해주는 게 이제 에이전트 역할입니다. 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고 파트 A, B 신청부터 그다음에 상담 중간에 이제 변수가 생기면 그런 것까지 해결을 해주고 파트 C 어드밴티지 파트 D 처방약 플랜 서플리먼트까지 상담해서 가장 본인한테 적합한 플랜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궁금한 게 이제 이 메디케어 한번 딱 가입을 해놓으면 해마다 갱신을 굳이
2: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는데
1: 네.
2: 해야 되는 것은 메디케이드를 갱신해야 됩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이 받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바뀔 수가 있기도 하고
1: 네.
2: 그리고 매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가 뭐 그렇게 안 주려고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메디케이드 가이드라인에 자산과 인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일을 다시 시작해서 인컴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로또 재카 시켜줘서 한 100만 불 받으면 이제 메디케이드는 네. 끊어진다고 봐야죠.
1: 끊어졌으면 좋겠다.
2: 예, 100만 불 받고 끊어지면은 럭키죠.
1: 네. 네. 자, 계속해서 다시 또 파트 A, B 들어가겠습니다.
2: 예, 주위에 또 로또 터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1: 보셨어요? 예, 저 한 번도 못 봤는데.
2: 100만 불 터지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1: 어떠시대요, 기분이? 네.
2: 글쎄, 제가 그 자세하게는 안 물어봤는데. 근데 이제 또 세금 내고 하면은 뭐 한 절반 정도 받는, 그래도 뭐 일단은 엄청난 큰 목돈이 들어오는 거죠.
1: 네. 예. 자, 뭐 남일이고요. 예. 지금 메디케어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 예, 그래서 파트 C 어드밴티지는 A, B 커버하는 모든 서비스를 커버하고, 그 다음에 처방약 플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2: 처방약 플랜이 포함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자세히 보시고 가입하셔야 되고,
1: 네.
2: 그 다음에 파트 C에서는 추가 혜택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OTC 혜택. OTC가 오버 더 카운터인데,
1: 네.
2: 이제, 처방 안 되는 비처방약을 살 수 있는 건데, 요즘에는 OTC에 플러스 헬티 푸드라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장 보는 카드로 겸용이 됩니다.
1: 네네.
2: 예, 그러면 마트에 가서 고기, 야채, 신선한 야채, 과일 같은 거를 장을 보실 수가 있고.
1: 얼마나 좋아요?
2: 그럼요. 지금 인플레 때문에 뭐 한 번 가면 한 50불, 100불 정도는 순식간에 나오죠.
1: 100불이 200불이죠.
2: 그렇죠. 뭐 네. 고기값, 야채, 과일도 지금 뭐 25불.
1: 네.
2: 와, 5년 사이에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코비드 전후로 해서 마트 네. 가격도 거의 한 50%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40-5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과자도 10불 넘으니까, 과자도 지금 한 15,000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 코비드 전에는 쌌나 보죠?
2: 싸진 않았는데 지금처럼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2: 예.
1: 제가 딱 그때 왔거든요.
2: 아, 그러셨군요. 네.
1: 아주 그냥 네. 잘 만났네. 네. 네.
2: 코비드 전에는 15불 하던 게 지금 뭐 20불, 25불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으니까 거의 네. 한 40% 정도는 네. 올라갔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집값이 40% 올라간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1: 그렇죠. 월급이 이제 40% 오른 것도 아니죠.
2: 절대 아니죠. 그거. 네. 항상 월급이 제일 늦게 오르기 때문에. 그게 참, 저도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경제학자도 뭐 과연 정확히 알지 모르겠는데, 왜 월급, 인플레가 다른 건 다 밀어닥치는데, 월급은 인플레에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평생 지금 그래 왔잖아요. 한,
1: 그쵸.
2: 지난 100년 동안. 이 어떻게 된 거죠?
1: 네. 참 조금 네.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2: 그렇죠.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튼 뭐 그건 그거고 저희는 메디케어를 해야 되기
1: 네.
2: 때문에 메디케어만 있으면 어쨌든 병원은 책임을 져 줍니다. 물론 코페이가 있습니다. 메디케이드까지 없고 메디케어만 있으면 A, B, C 하는 경우에 이제 코페이 냅니다.
1: 네.
2: 병원 가서 수술 받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술, 수술, 입원 등등등 할 때 코페이가 있지만 전체 의료 보험 내가 보험 없이 돈으로 내야 되는 거와 비교하면은 물론 굉장히 극소량입니다. 병원비가 뭐 수십만 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드밴티지 플랜 해놨을 경우 뭐 서플리먼트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지정되어 있는 코페이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코페이가 1,000불이다. 병원비 수십만 불 나와도 1,000불로 끝나기 때문에 보험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고
1: 보험에서 코페이란 용어도 이제
2: 맞습니다.
1: 이제 좀 이해하지만
2: 그렇죠.
1: 처음에 참 난
2: 너무 헷갈리죠.
1: 네.
2: 예. 근데 손님들뿐만이 아니고 청취자분들도 코페이는 아마 친숙하실 겁니다. 코페이 내가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 네.
2: 디덕티블이 헷갈립니다.
1: 그렇죠. 헷갈려요.
2: 예. 디덕티블은 뭐냐면 예를 들어 디덕티블이 1,000불이 붙어있다.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내용인데
1: 네.
2: 물론 저는 건강보험만 하고 자동차 보험은 제 분야가 아닙니다만 보험 용어는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1: 네.
2: 디덕티블이 1,000불이다 그러면 1,000불까지는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2: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1: 네.
2: 경미하게 나와서 견적이 950불 나왔다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고쳐야 됩니다. 1,000불이 넘어갔을 때부터 이제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견적이 10,000불 나왔다 그러면 디덕티블 1,000불짜리 플랜을 갖고 계시면 1,000불까지는 내가 내고
1: 왜?
2: 나머지 9,000불을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받는 거죠, 체크로.
1: 코페이랑 네. 좀 비슷한 건가?
2: 코페이랑 이제 다른, 뭐 내가 낸다는 개념에서는 내 돈 나가는 거니까
1: 네.
2: 짜증나는 건 맞는 건데, 디덕티블은 처음에 보험 적용 받기 전에
1: 네.
2: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
1: 네.
2: 디덕티블은 적을수록 좋죠. 디덕티블의 제로라는 건 처음 1불부터 보험 적용을 받는 겁니다.
1: 네.
2: 네. 그러나 디덕티블이 500불이 붙었다 그러면 500불까지는 내가 돈을 내고 501불부터 보험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1: 네.
2: 코페이는 뭐 디덕티블랑 관계없이 그냥 일정 부분, 네, 뭐 10불이면 10불, 20불이면 10불, 방문할 때마다 내셔야 되는 게 코페이입니다.
1: 네.
2: 어쨌든 디덕트블이든 코페이든 있으면 내야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없는 게 가장 낮을수록 좋고 디덕트블이나 코페이는.
1: 오늘 확실히 기억하겠어요.
2: 예. 네. 근데 보통 디덕트블이 낮으면 한 달 월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1: 네.
2: 네, 뭐 집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디덕트블이 높아지면 한 달 내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디덕트블이 낮아지면 그 반대로 월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1: 어느 정도 해놓는 게 합리적일까요? 내가 감당할 만한.
2: 제가 사실 그 집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은 제 라이센스를 갖고 아니요. 하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자동차 보험하시는 PNC 에이전트 분, 담당 네. 에이전트 분들과 상담을 해보시고 가입하시는 네. 것이 좋습니다.
1: 네네. 자, 다시 메디케어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2: 그래서 파트 D도 있는데 파트 D는 이제 처방약 플랜이거든요.
1: 네.
2: 파트 C에서 처방약 플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 들면 안 되나요?
2: 예, 파트 C를 갖고 이제 파트 D를 별도로 들면 안 되고 파트 네. C에서 내가 처방약 플랜 필요하면 반드시 처방약 플랜 들어가 있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1: 네. 근데
2: 지금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네. 청취하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쉽지 않으실 텐데
1: 네.
2: 이런 부분이 있다. 파트 C, D 서플리먼트처럼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그래서 그 옵션 중에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것을 문제없이 골라서 1년 보험을 해야 된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1: 네.
2: 그리고 상담은 무료 상담, 수수료 없이 상담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고 담당 에이전트 가 있는 경우 뭐 항상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의 있으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서플리먼트 네. 넘어가면
1: 네.
2: 서플리먼트도 F, G, N, A 등등 플랜이 많은데 이제 서플리먼트 같은 경우 F나 G 플랜 하셨을 경우에 코페이가 제로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 갔을 때 코페이 제로 안 내고
1: 네.
2: 바로 그냥 할 수 있죠. 대신 이제 코페이 제로니까 보험료가 더 비싸겠죠.
1: 그러네요.
2: 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딱 고르셔야 되고 그래서 질문이 가끔 들어오는 게 부부가 한 분은 어드밴티지 한 분은 서플리먼트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부부하고 똑같은 보험을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녀야
1: 네.
2: 되는 병원이 다르고 병원의 횟수가 다르고 받아야 되는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받고 싶어하는 혜택 OT PC, 뭐 코페이 제로 등등등 본인마다 받아야 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똑같은 보험을 갖고 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 네. 상황에 맞게
2: 맞습니다.
1: 딱 맞는 보험을 골라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 처방약이라는 게 처방전을 갖고 가서 약을 살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2: 맞습니다.
1: 내가 뭐 비타민도 좀 먹고 이거는
2: 예.
1: 해당 안 되는.
2: 맞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약국에 가서 처방전 없이 주치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안과 선생님 처방전 없이 바로 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처방약은 의사 선생님의 그 프리스크립션이
1: 네.
2: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받으면 불법입니다.
1: 네.
2: 약국에서 절대 안 줍니다. 네, 처방약을 처방전 없이 주면 큰일 납니다.
1: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트 A, B, C, D 그리고 F, G, N 뭐 이런 플랜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2: 맞습니다. 예.
1: 네.
2: 이제 플랜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보고 나한테 맞는 거 고르지 마시고
1: 네.
2: 인터넷으로 공부하신 다음에 에이전트를 선임을 하셔가 에이전트를 한 명 컨택을 하셔가지고 경험
1: 네.
2: 많고 신뢰 가는 분 컨택해서 보험 상담하면서 1년 플랜에 쭉 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 플랜을 딱 골랐는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2: 바꿀 수 있습니다.
1: 아.
2: 연말에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가 변경 기간인데
1: 네.
2: 그때는 내가 어느 카운티, 어느 주에 살던지 관계없이 하와이에 사시던, 뉴욕, 뉴저지, 커넥티컷에 사시던 버겐 카운티, 나소 카운티, 퀸즈 카운티, 페어필드 카운티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1: 네.
2: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는 무조건 1년에 한번 바꿀 수 있는 기간이고 이제 곧 다가옵니다. 3개월 정도 남았는데
1: 네.
2: 그때 변경 기간 신청을 하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이 바뀌어서 1년 동안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예. 궁금한 게 고객분들 중에서 이게 해마다 이 플랜 변경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대부분
2: 해마다 변경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진 않고 보험 혜택이 매년 달라지긴 합니다만
1: 네.
2: 극적으로 많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가 꼭 가야 되는 병원에서 내 기존 보험을 안 받는다라든지
1: 네.
2: 아니면 코페이가 너무 내 비이성적으로 올라갔다 근데 탑플랜은 훨씬 혜택이 나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이제 보험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예.
2: 안 바꾸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는 바꾸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뭐 남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남이 안 바꾼다고 나도 안 바꿀 필요 없고 남이 바꾼다고 따라서 아무 혜택 없는데 바꾸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 네. 예.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딱 적절한 에이전트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는 에이전트여야 하고요. 그리고 내 상황을 솔직하게 이런 상황이
2: 맞습니다.
1: 됐다는 걸 그때그때 전달드리면 알아서 예.
2: 그리고 뭐 에이전트를 딱히 굳이 믿으실 필요도 없는 게 아니 왜냐면 이제 내 보험인데 뭐 한 사람을 딱 믿고 간다기보다는
1: 네.
2: 그 플랜을 믿고 가는 거죠. 플랜은 에이전트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1: 네.
2: 왜냐면 플랜 브로셔가 막 수십 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에 뭐 이 코페이가 얼마인지 뭐 이거 다 체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이제 에이전트는 맨날 그것만 보니까 딱 내년 플랜 나오면은 그냥 머리에 순식간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 전문가가 있는 거고 저도 이제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보고는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뭐 요즘에 그 뭐 프로그램이 나와서 저는 뭐 항상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그렇고 아 그냥 이거는 무조건 괜히
1: 통해서.
2: 내가 이거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나중에 또 고쳐야 되고 골치 아프느니 그리고 프로그램 사는 값하고
1: 네.
2: 아, 광고 나와야 되나요?
1: 거의 그렇습니다. 아, 그냥 내 손이 살짝 움직였을 뿐인데 타이밍을 알아맞추시네요. 네.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메디케어 건강보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교통사고연구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m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생활백서로 뉴욕 호랭이님이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네. 질문 드릴게요. 에센셜 플랜을, 이거는 메디케어는 아닙니다.
1: 아닙니다. 에센셜 플랜은 제가 알기로 오바마 케어의 일종인데, 오바마 케어가 개념이 큰데, 그 안에 이제 에센셜 플랜이 한 종류로 들어가 있는데, 65세 미만인 경우에 하는 보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취급하지 않는 보험이라서, 네. 추가 상담은 힘들 것 같습니다.
0: 근데 정답은 아니더라도 혹시 네. 아시나 질문을 네. 한번 드려볼게요. 네. 6월에 갱신을 하는데 사정이 생겼는데 네.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럴 때 벌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그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0: 아쉽네요.
1: 아마 이센셜 플랜을 해주신 에이전트 담당 에이전트가 있으실 텐데 네. 뭐 그만두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빨리 통화를 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다음 질문 역시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1: 다음 또 이센셜 플랜인가요?
0: 네. 에센셜 보험 기준 인컴을 조정할 하는데
1: 아, 예.
0: 네. 이게 혹시 조정을 못하고 인컴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1: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에센셜 플랜의 가이드라인에서 오버가 되면 끊어지지 않을까요? 뭐 메디케이드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0: 네.
1: 이제 메디케이드 인컴 가이드라인보다 에센셜 플랜이 좀 더 높은데 보통 네. 65세 이전에는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시고 저소득층인 경우에
0: 네.
1: 그것보다 소득이 조금 오버됐다 넘어갔다 그러면 에센셜 플랜
0: 네.
1: 에센셜보다 더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뭐 에센셜도 안 되고 그냥 레귤러 오바마 케어로 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네, 예. 여기까지 예. 오늘은 메디케이드 아닌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고요. 라이언 킴 에이전트는 메디케어 건강보험 독립 에이전트입니다.
1: 예, 65세가 넘으셨을 경우에 메디케이드 상담도 제가 같이 해드립니다만 65세 이전에 에센셜 플랜은 제가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아마 담당 에이전트 분한테 바로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나 제가 지금 대충 상식선에서 말씀드린 게 80-90% 아마 맞을 겁니다.
0: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메디케어 어떤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까요?
1: 예, 변경 기간이 아까 하다 끝났는데 그래서 네.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에 변경하시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 내년 플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1년에 또 쓰시다가 나는 또 내년에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10월 달에 전화 주시면 보험 변경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나는 보험에 만족한다. 뭐 다 거기서 거기 다 그냥 1년 더 가겠다 그러면 그냥 놔두시면 네. 자동으로 내년으로 이어집니다.
0: 네. 네.
1: 그러나 이제 연말에 네. 플랜에서 편지가 옵니다. 편지가 오는데 이 보험의 혜택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노티스 오브 체인지라 그래가지고
0: 네.
1: 내년에 코페이가 올라가는지 줄어드는지 월 보험료가 없다가 생기는지 있는데 더 비싸지는지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참고삼아 읽어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뭐 편지를 못 받으셨다 그러면 담당 에이전트 10월달에 한번 통화하셔가지고 내년 플랜 혜택 정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0: 네, 편지를 받아서 읽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때도 에이전트에게
1: 맞습니다.
0: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1: 그리고 요즘에 광고 편지가 많이 옵니다. 광고 편지인데 꼭 관공서에서 보내는 것처럼 해서 오는 게 많은데.
0: 네, 말이요. 독수리 네. 이렇게 막 그려져 있고.
1: 아마 그 관공서 편지가 아닌데 그 독수리나 뭐 메디케어를 하면 불법인데.
0: 네.
1: 광고에다가 그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봤는데 네. 그 진짜 관공서 느낌이 나게끔
0: 맞아요.
1: 마크는 안 나와 있는데 꼭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0: 맞아요.
1: 근데 밑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와 관련 없는 광고이고 정부에서 이제 서포트하는 광고가 아니고 여기다 이제 전화번호 남기시면은 에이전트가 전화가 무진장 갈 겁니다. 이제 전화가 나와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또 가끔씩 하시면은 이제 그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공서에서 온 편지가 아니고 광고라는 걸 알고 보내시면 상관이 없는데 뭐 그런 분들 대부분 없죠. 사실 광고 아닌 줄 알고 소셜국에서 온 편지인 줄 알고
0: 맞아요.
1: 보내시는데 반드시 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네. 속지 말자. 네. 깨알 글씨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그리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보험회사에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회사를 사칭한 다른 데에서 왔을 수도 있는데
0: 네.
1: 제 손님 중에서도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당하는데
0: 그렇죠. 못하면
1: 아예 끊어버리는데 근데 못하는데 또 요즘에 한국 통역 붙여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진짜요?
1: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절대로 개인정보를 물어보시면은, 물어보면은, 네. 모르는 전화에서 전화 왔는데, 메디케어 번호, 메디케이드 번호, 소셜 번호, 이런 거 물어보면 절대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0: 네. 자, 여러분, 여긴 별표입니다. 예, 혹시,
1: 보통,
0: 네.
1: 손님 이름 정도는 알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0: 주소도
1: 아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나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번호 모르니까 전화와서 전화 달라 그러면 보험이 다른 걸로 바뀌어 있는 경우. 아.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보험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 근데 이제,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 다른 보험으로 잘못 바뀌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8월 달에, 내 심장 수술 예약이 잡혀 있는데. 네. 보험 이상한 걸로 바뀌면 그분이 안 받으면은 수술 딜레이 되거든요.
0: 네.
1: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개인정보를 아무한테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얼굴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데서 전화 왔는데 내 개인정보를 알려주시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0: 네.
1: 저도 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메디케어가 없는데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0: 네.
1: 이제 뭐 경찰서라고 전화 왔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은행 어카운트 번호 알려줘야 된다고.
0: 네.
1: 물론 안 알려줬지만 예전에 또 뭐 컴퓨터로 할 때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0: 맞아요.
1: 여기저기서 많이 당하는데, 절대로 그냥 개인정보는 절대 주지 마세요.
0: 네. 저희는 미국 와서 무슨 좀 비싼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아야 된다고.
1: 네.
0: 이제 갱신을 해야 된다고.
1: 네.
0: 그래서 전화 와서 제가 영화한테 딸을 바꿔줬더니.
1: 네.
0: 딸이 이렇게 듣다가 지금 바로 결제를 해야 된다고 이러고. 왜.
1: 네.
0: 그래야 되냐고 내가 노트북으로 확인하겠다 이랬더니.
1: 네.
0: 끊어버리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저도 뭐 한국에서 비슷하게 당할 뻔한 적도
1: 그렇죠.
0: 있긴 해요.
1: 그렇죠. 예. 네.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많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시고, 특히 65세 넘으셨던 분들은 메디케어 번호 알려달라는 걸로까지 오기 때문에.
0: 네.
1: 뭐 은행 어카운트는 말할 것도 없고.
0: 아.
1: 절대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0: 네. 혹시 부모님이라든지 주변 지인분이 65세 이상 있다면 꼭 요것도 한번 지나가듯이 한번 이렇게 흘려들으면 또 기억을 하시니까요.
1: 네.
0: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제 손님 중에서도 여러 분이 당하셨습니다.
0: 아, 실제로요?
1: 예, 실제로 당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한 분은 이제 너무 찜찜하셔가지고 메디케어 번호까지 바꾼 분도 있습니다.
0: 아, 예.
1: 메디케어에 전화해서 도용당한 것 같다. 전화 왔는데 메디케어 번호 잘못 알려줘서 불안하다 해서 메디케어를 바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0: 네.
1: 그래도 뭐 일단 해야죠. 도용당했으니까.
0: 네.
1: 그래서 절대로 개인정보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0: 근데 그 참 안 당할 것 같은데 당한단 말이죠.
1: 안 당할 것 같은 분들이 더 당하더라고요.
0: 네. 하긴 멀리 안 갑니다. 네.
1: 네.
0: 자,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를 풀어보면 좋을까요?
1: 네, 그리고 변경 기간이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의 공식 변경 기간인데.
0: 네.
1: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꼭 바꾸셔야 되는 경우, 중간에 갑자기 바꿔야 된다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 담당 에이전트 없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 뭐 신뢰 있고 뭐 계속 이어지는 에이전트 있다 그럼 담당 에이전트 전화하시면 지금 변경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중간에 스페셜 케이스로 바꾸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0: 네.
1: 뭐 적용되는 범위가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 왔다. 뭐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이사 왔다든지, 뉴욕에서 뉴저지로 이사 왔다든지.
0: 네.
1: 이런 경우에 또 보험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페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보험 변경 당장 필요하시면 전화로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0: 갑자기 궁금한데요.
1: 네.
0: 갑자기 큰 병이 발생했다.
1: 네.
0: 그래서 바꿔야지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네.
0: 바꿀 수 있나요?
1: 있습니다.
0: 아,
1: 아니.
0: 네.
1: 근데 그 변경 기간 적용되는 게 있어야지 되지, 뭐 내가 갑자기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험을.
0: 아니. 네. 보험을 갖고 있다가 지난달까지 괜찮았는데.
1: 네.
0: 이달에 큰 병 진단을 받았다.
1: 네.
0: 그래서 바꾸고 싶다, 이건 안 되는 거.
1: 그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0: 네. 네,
1: 무조건 내가 병이 걸렸다고 보험을 바꿀 수 있는 케이스는 없고, 병이 걸려서 보험을 바꾸고 싶은데 그때 이제 내가 바꿀 수 있는 변경 기간이 적용되는 게 있어야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0: 네.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1: 맞습니다.
0: 네. 라이언 킴 에이전트.
1: 그러나 이제 어느 보험을 갖고 계시든지 나한테 미리 적합한 보험을 갖고 계셨다면은 큰 병이 커버가 안 되는 보험을 해놓으면 안 되고.
0: 네.
1: 큰 병이 언제 걸릴지, 이머전시가 언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컴프리헨시브, 종합적으로 커버가 되는 보험을 상담을 통해서 잘 해놓으시면은, 갑자기 큰 병에 걸려도, 큰 병에 걸렸다고 보험을 못 바꿔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없게끔 해놔야 됩니다.
0: 네. 예. 첫 단추를 꼼꼼하게.
1: 맞습니다. 예.
0: 네. 자, 이 메디케어 보험이라는 게 대체 언제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1: 메디케어가 이제 만들어진 것은 꽤.
0: 네.
1: 됐는데 미국.
0: 네.
1: 역사 자체가 200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0: 250주년.
1: 아, 그런가요?
0: 네.
1: 아, 벌써 250년이나 됐나요?
0: 네, 올해.
1: 언제 왔죠, 미국이? 미국이 건국이 언제 됐는지. 네. 아, 그래요, 네, 예. 네. 독립은 언제 했었죠, 미국이?
0: 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날짜는 7월 4일 독립이었죠.
1: 그렇군요, 예.
0: 네네.
1: 근데, 어쨌든, 메디케어는 1965년에 의회에서, 법안에 사인을 하면서, 그때 네. 대통령이 린든 존슨 대통령인데, 이분은 사실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0: 처음 듣네요.
1: 처음 들으셨죠? 네. 왜냐하면 케네디 대통령은 다 아시잖아요.
0: 그럼요. 예. 네.
1: 뭐 인기도 대단했었었고 그다음에 또 비극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간에 그래서 그때 부대통령이 린든 존슨 대통령입니다.
0: 아, 네.
1: 근데 아마 미국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이 갑자기 부재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신하시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0: 그래서
1: 아마 연임은 못 네. 하셨는지 그래서 저희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0: 그랬을 것 같네요. 네. 네.
1: 출마를 안 하셨을 수도 있고요. 제가 역사를 그렇게까지 자세히 몰라서
0: 저도 그렇습니다.
1: 네. 어쨌든 그때 린든 존슨 대통령 때 개혁을 많이 했는데 뭐 항상 이제 대통령 되시면 이것저것 많이 시행하시는데
0: 네.
1: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케어입니다. 의회와 이제 뭐 같이 어그리를 하셔가지고 메디케어를 했는데 그때 이제 65세가 넘는 인구 중에서 한 절반 정도밖에 보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메디케어가 없었을 때는 사보험을 샀어야 되죠. 프라이버리 인슈런스를. 네. 근데 이제 비싸니까 미국 보험이 비싸잖아요.
0: 그러면 치료 제대로 못 받을
1: 그렇죠. 내가
0: 아니겠...
1: 보험이 없으면은 진짜 불안하기 때문에
0: 네.
1: 갑자기 내가 맹장 수술한다. 미국에 또 의료 보험이 의료 그 비용이 네.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0: 맹장 수술은 얼마나
1: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몇만 불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0: 네, 네.
1: 거의 뭐 한국 돈으로 치면은 몇 천만, 5천, 6천 이렇게 되는 한국에서도 의료보험이 한국은 의료보험을 국민의료보험을 주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누구나 네. 물론 이제 한국에 코페이가 있죠.
0: 네. 네.
1: 국민의료보험이 있다고 코페이 제로로 뭐 다 그냥 돈 안 내고
0: 아니죠.
1: 서비스 받는 게 아니고 갈 때마다 이제 뭐 수술하면은 또 얼마 내고 100만 원, 200만 원 내는데 양쪽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미국은 보험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이제 문제고 보험 적용을 못 받으시는 분들. 저소득층이면 메디케이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65세가 되시면 메디케어를 받지만 이제 65년에 이제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배경이 1965년 전에 65세 넘으신 분들 중에서 보험에 내가 내 돈 주고 샀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65세 이전에도 힘든데 65세 넘으면 더 힘들죠.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제 그때 65세 이상 되는 시니어 인구한테는 메디케어 국민의료보험을 발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메디케어입니다.
0: 네.
1: 뭐 너무나도 중요한 법안이었고 없어서는 안 되고 네. 이제 복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0: 린든 존슨 대통령.
1: 맞습니다.
0: 기억하겠습니다.
1: 예. 네. 지금 현재 한 6천 7천만 명 정도가 메디케어를 받고 있고 그중에 65세 미만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1: 메디케어는 65세만 받고 있다라는 또 착각을 하시는데 65세 돼야지 메디케어 받는 건 기본이고
0: 네.
1: 65세 이전에도 케이스에 따라서 메디케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기 신부전
0: 네.
1: 아니면 이제 투석하셔야 되는데 말기 신부전 걸리시면 아니면 ALS 루게릭병
0: 네.
1: 이 두 병 중에 하나에 걸리시면 몇 달 안에 메디케어를 바로 65세 안 되셨어도 신청하실 수가 있고 받으실
0: 네.
1: 수가 있고 그다음에 디서빌리티 인컴 소셜국이나 레일로드 리타이먼트 보드로부터 받으시면은 장애인 돼서 장애인 베네핏을 받는 건데
0: 네.
1: 그 돈은 24개월 받으시면 25개월째부터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게 이제 65세 이전에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저희 오피스에 오신 손님들 중에서도 65세 안 되시는 손님들이 여럿 있으십니다.
0: 네. 네. 뭐 이런 특별한 상황에는 적용을 받으실
1: 그럼요.
0: 수 있다.
1: 그럼요. 예, 예.
0: 네. 아까 그 사각지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1: 네, 사각지대가 이제 65세가 되시면 메디케어를 받으니까 사각지대에서 이제 나이로 풀릴 수가 있고 65세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는데
0: 네.
1: 사각지대라는 게 내가 보험을 들고 있는데 적용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보험을 들고 있으면 좋습니다. 뭐든지. 그러나 이제 그 보험이 없는 경우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0: 네.
1: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보험이 제공이 안 되는 경우 근데 내가 소득은 메디케이드나 에센셜 플랜보다 높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딱
0: 네.
1: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0: 그 기준에서 네. 조금만 넘어도
1: 그렇죠.
0: 안 되는 거예요.
1: 예.
0: 네.
1: 그럼 어떻게 파트타임으로 돌려야 되는지 어떻게 저도
0: 어떻게
1: 잘 모르겠는데
0: 그런 보험료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면 엄청
1: 많이 올라가죠. 네. 그렇죠. 예.
0: 참 거래일지를 꼼꼼하게 못 체크하나?
1: 그렇죠. 그 이제 그래서 보험 비보험 항상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그 화두로 떠오르는데 뭐 그래도 해결책은 없는 것 같은데
0: 네.
1: 이제 그나마 있는 게 오바마 케어인데 그것도 굉장히 비싼 거죠 사실은.
0: 네.
1: 에센셜 플랜보다 넘어갔을 경우에 오바마 케어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그런 사각지대가 있긴 하지만 그 사각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니까
1: 그렇죠.
0: 놓치면 예. 안 되죠.
1: 그렇죠. 네.
0: 자, 메디케어에 대한 얘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역사라든지 메디케어 보험 어떤 가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한 7, 8분 남았거든요. 요 얘기를 예. 짚어줘야 되겠다는
1: 예, 가장 중요한 거 오늘 하이라이트 네. 항상의 하이라이트인데
0: 잠시만요.
1: 메디케어 가입하는
0: 하이라이트는...
1: 기간 예. 알겠습니다.
0: 네, 하이라이트
1: 아, 이게 효과음도 있군요.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 메디케어 가입하는 기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전후입니다.
0: 네.
1: 그다음에 기본 자격 요건은 소셜 시큐리티 40 크레딧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세금 보고 10년에 해당하는 겁니다.
0: 네.
1: 1년에 4점, 쿼터당 1점씩 받습니다.
0: 예.
1: 분기별로 1점씩 받는데 또 미니멈 액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 쿼터 1, 2, 3월 이번 올해 세금 보고 500불 했다 이러면 4점 못 받습니다.
0: 네.
1: 그 미니멈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것보다 넘게끔 파트타임을 하시더라도 시간을 늘리셔야 되고
0: 아니면요. 너무 많이 벌었다. 그럼 2점 주고 그런 거죠?
1: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벌어도 4점인데 네. 적게 벌어도 4점이고
0: 네.
1: 그다음에 40점이면은 메디케어는 무조건 받으실 수가 있고 10년을 연속적으로 일하실 필요 없이 5년 했다 쉬었다가 3년 했다 쉬었다 2년 했다 합쳐서 10년만 되시면 됩니다.
0: 네.
1: 10년 넘어도 10년이어도 20년에도 30년에도 메디케어는 똑같은 걸로 받으시지만 그러나 이 일을 많이 하시면 소셜연금이 늘어납니다.
0: 네.
1: 소셜연금은 35년까지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35년 하시나 40년 하시나 그 연금은 35년을 카운트해 주는데 그런데 이제 뒤로 많이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35년 전에 내가 세금 보고 3만 불 하다가 35년이 지난 지금은 인컴이 인플레 때문에 10만 불 세금 보고 하실 거기 때문에 35년 전 거보다는 지금 많은 게 소셜연금에 더 도움이 됩니다.
0: 아, 네.
1: 예.
0: 그렇군요. 그건 진짜 몰랐네요.
1: 예. 그 다음에 액수도, 그 맥시멈 액수가 있습니다. 얼마가 넘어가면, 예를 들어 18만 불인가 정도일 텐데, 제가 소셜연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메디케어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상담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서 지식이 있습니다만, 제가 액수까지 지금 외우진 못하고,
0: 네.
1: 그 소셜연금은 어느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더 세금 보고가 되어도 연금에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맥시멈이 있습니다.
0: 맥시멈 얼마까지?
1: 제가 그게 지금 네, 찾아보면 뭐 금방 나오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소셜 연금도 그래서 맥시멈으로 35년 세금 보고 하신 분들은 뭐 한 4,000불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0: 네.
1: 그러면 이제 그게 맥시멈인 거죠.
0: 네. 그러니까
1: 소셜 연금은 뭐 8,000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맥시멈이 정해져 있고 대신에 이제 세금 보고를 아무리 많이 하셔도 소셜 연금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고 빼가거든요. 월급 명세서 페이스톱 보시면 항상 뭐 이것저것 많이 떼가잖아요.
0: 네.
1: 메디케어 텍스, 소셜 시큐리티 텍스 등등등 많이 떼가는데 소셜 시큐리티 텍스도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은 안 떼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네.
1: 예.
0: 오.
1: 메디케어 쪽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서플리먼트 상담 많이 해드리면서 65세 이상 시니어 손님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소셜 연금도 준 전문가가 되었는데
0: 그러네요.
1: 그러나
0: 아니,
1: 이제
0: 제가 듣기로는 예. 엄청 돈을 많이 벌면 세금만 네. 엄청 내고 나중에 소셜 연금
1: 그게 이제 착각이신 것 같은데
0: 아.
1: 물론 이거는 회계사님과
0: 꼭
1: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담당 회계사님 정해놓으시고 제가 듣기로는 그 프로그램 사서 하는 거나 회계사님한테 하는 거나 큰 차이 안 난다고 하는데
0: 네.
1: 조금 차이 나더라도 회계사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을 때마다 물어보고 궁금증 풀고 가는 것이 좋고
0: 네.
1: 제가 알기로는 소셜연금, 소셜시큐리티 텍스가 일정 부분 예를 들어 18만 불이라고 치면 그거 이상 넘어가도 텍스를 더 물리진 않는 것으로 알고
0: 그렇구나.
1: 있습니다.
0: 네.
1: 저도 저희 회계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마
0: 그러겠네요.
1: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다 나오고 그다음에
0: 네.
1: 회계사님 한번 담당 회계사님 상담해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0: 네. 어쩌면 항상, 오늘 자꾸 옆길로 갑니다.
1: 아니 옆길로 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가를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뭐 메디케어 ABCD 서플리먼트 가입 기간 다 들으셔도 이게 한 시간 듣고서 뭐
0: 아유,
1: 이게
0: 모르죠.
1: 그 네. 정독 그 완전히 마스터하기는 힘들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뭐 이제 주치의사 선생님도 내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계속 건강 체크를 하듯이 내가 AI로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맞는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메디케어는 수수료 안 받는 종합보험 에이전트 찾으셔가지고 메디케어 상담하시고 적합한 보험 고르시면은 정말 큰 혜택 보시면서 건강보험 문제 없이 쭉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0: 네. 이걸 뭐 에이전트를 끼고 아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저는 그래서 아까 믿을 만한 이런 얘기를
1: 맞습니다.
0: 했던 게
1: 예.
0: 진짜 거의 가족처럼 내 상황을 쫙 다 꿰뚫고 있고 비밀 유지 되잖아요.
1: 그럼요, 당연하죠. 네. 아, 소개시켜주시는 분들도 소개시켜주셨지만 소개시켜주신 분의 개인정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0: 아니, 저기, 예. A한테 내 얘기 하지 마요. 이런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1: 가끔 있으신데 그런 얘기 안 하셔도 어차피 안 나갑니다. 예, 네. 비밀 보장은 다 되고, 드시는 약이라든지 뭐 그런 건 절대로 일단 나가면 안 되고 그 외에 모든, 그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지고 소개해 주셨던 네. 형제든 자매든 부모님이든 절대로 개인
0: 아 부모님한테도
1: 인포메이션 나가지 않습니다. 네. 개인 건 항상 개인한테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네.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0: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유 엄마는
1: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내가 엄마인데 뭐 네. 이러면은 대충 조금
1: 안
0: 들을
1: 되죠.
0: 안 되는데 만약에 비밀이 이렇게 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1: 뭐 새 나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든 교육 받을 때 절대로 네. 개인 정보는 개인 말고 타인에게는 양도가 안 됩니다.
0: 네.
1: 이거는 보험뿐만이 아니고 뭐 회계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 뭐 병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이거는 뭐 저는 모든 데가 다 같은 비슷한 룰로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갑자기.

0: 챙겨드립니다. 매직 헤어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문의 전화는 516-456-2805 516-456-2805번입니다. 아들보다 낫다 라이언 에이전트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이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1: 네, 모두들 더위 조심하십시오. 예.
0: 네, 고맙습니다.

0: Don't bop.
1: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당에 돌아오면서 8월 민주당 당권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충북 청주를, 정청래 전 대표는 광주를,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대학 동문회 개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모교를 찾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수석을 통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과 영남 중진 의원 등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화제입니다. 잠시 일부 충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이번 한판 인터뷰에서는 한재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서 징계 논의가 나오고 있는 당내 상황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이제 시그니처 코너가 되어버렸습니다. 승부사들 이제 네 분을 만나봅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1: 그리고 유인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4: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그리고 이분을 먼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강스타. 예.
5: 아, 예,
1: 강세형 변호사 함께 하셨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강세형입니다.
1: 예, 그리고 요즘 건강이 약간 걱정되는 서정욱 변호사님.
7: 예, 안녕하세요.
1: 여기 목소리 힘이 안 좋아.
7: 괜찮으세요? 장동익 대표하고 거의 똑같다더라고요.
1: 증세가?
7: 예.
1: 어떤 증세가?
7: 저기 머리가 좀 어지럽지라니 뭐 어지럽고 이래가 갔더니
1: 예.
7: 저 물어봤더니 그 동서가 변호사거든요. 장동익 대표. 우리 장 대표하고 증세 똑같다 이러더라고.
1: 그 한 6일 정도 입원하시고 다 이제 수요일 방송 때
7: 그냥 하나 사진만 찍고 왔죠.
1: 건강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조합물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현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3파전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김인석 전 총리가 충북을 갔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틀 연속 호남, 어제는 전북, 오늘은 이제 광주를 갔습니다. 손흥기 의원은 이제 모교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일정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전략은 무엇인가 해석해 주세요. 강성필 대변인.
3: 일단 지금 뭐 저희 민주당 안에서는 예, 예. 가장 큰 이슈가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발표하셨던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이제 반도체 공장이 예. 광주 전남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광주 지역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1: 예.
3: 사실 이제 광주 전남에서 이렇게 많이 붐업이 되어 있어요. 기대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김민석 총리, 전 총리도 어쨌든 이 호남과 관련된 이 반도체 공장에 있어서
1: 예.
3: 이슈를 좀 선점하려고 하는 그리고 본인이 총리 시절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1: 아하.
3: 삼성과 정부와의 나름대로 역할, 조율을 좀 하셨다고 알고 있어서
1: 예.
3: 저는 사실 중국 얼마 전에 가셨잖아요.
1: 예.
3: 갔다 오셔서 저는 바로 광주에 있는 삼성 관련된 행사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발표 이후에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부수는 광주 전남 그리고
1: 당원들이
3: 정부.
1: 많은
3: 맞습니다.
1: 예.
3: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신 것 같은데
1: 예.
3: 다만 제가 이제 조금 아쉽고 상당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낄 수가 있는 지점이
1: 예.
3: 아니 지금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1: 예.
3: 나름대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광주 전남에서는 아 이제 우리도 집권 여당 됐으니까 이제 몇십 년 만에 우리도 좀 혜택 좀 보나
1: 예.
3: 이렇게 들뜨는데 이것을 지역의 어떤 갈라치기
1: 그러니까
3: 전북은 뭐 소외감, 상실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북 가셔서 하셨더라고요.
1: 이원택 이제 그
3: 취임식
1: 가서
3: 네.
1: 지사 취임식 가서
3: 네.
1: 전북 지사 취임식 가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네.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3: 그래서
1: 걱정하지 마라.
3: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당내에서
1: 네.
3: 지금 정말 정청래 전 대표께서
1: 네.
3: 조금 악수를 둔 것이 아니냐.
1: 네.
3: 요즘
1: 네.
3: 자꾸 이제 친문 세력으로부터 좀 선절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1: 아하.
3: 자꾸 조급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
1: 네.
3: 그리고 어쨌든 꾸준히 15% 정도의 어떤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1: 네.
3: 어쨌든 본인의 모교에 가서 네. 나름의 이제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제 조금 몸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1: 아직은 이제 몸풀기 정도다.
3: 네.
1: 그 때문에.
3: 뭐 일정을 보면 정청래, 송영길 두 분은 이제 호남을 향한 특히 송영길 전 대표는 호남 출신이시니까 예.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김민석 총리는 거기서 차별화를 하나 더 두는 거죠.
4: 예.
3: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행보를 함으로써 내가 진짜 이재명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진짜 여당 대표가 되겠다. 이걸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4: 예.
3: 그래서 결론은 이제 세 분이 나오시는 걸로 생각하고 뭐 다른 분도 나오시겠지만
4: 예.
3: 저는 그냥 그거 봐요. 결선이 되냐 안 되냐. 네. 결선이 되면 예. 정청래 의원이 최소한 얻을 수 있는 거는 많이 얻는 거고 결선 가게 될 때는 김민석 후보 쪽이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겠다. 이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4: 예.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7: 근데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추겠다.
4: 예.
7: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충청도 아산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 갔죠?
4: 예.
7: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충청에 가서 호흡을 맞추는 원팀이다. 이걸 보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청래 대표는 전북이 아마 텁하실 겁니다.
4: 그렇죠.
7: 그나마 이게 이원택 후보도 당선시키고.
4: 예.
7: 이번에.
4: 아하.
7: 그래서 아마 이게 그
4: 당원들이
7: 전북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외감이 있어요. 왜 광주 전남만 둘러주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4: 예.
7: 물론 새만금에 뭐 현대차는 있지만.
4: 예.
7: 따라서 그걸 약간 이게 그 소외감을 부추겨서 전북에서 내가 몰표 얻어보자. 뭐 이런 전략으로. 이제 간 김에 전남도 갔지만. 저는 예. 오히려 전북에 상당히 공을 들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 예. 네.
5: 그, 뭐, 지금 보면, 송영길 의원은 연세대 방문하시고 하는 걸 보면, 이제 호남에서 뭔가 중첩되는 것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4: 예.
5: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전 총리는 이제 대통령과 발을 맞추려는 이미지 더 강력하게 SK하이닉스 예. 공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미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정청래 의원은 계속해서 이제 방어 전략을 계속 부사하는 것 같아서, 지방선거 말미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수, 뭔가 지킨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예. 여러분 지적해주고 계시지만은, 이때까지 정치하면서 계속 이제 이용해왔던 기재, 기술이, 피해자, 그리고 적, 이걸 상정해 놓고, 내가 지켜줄게요. 공격해서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상대방은 참 나빠요. 이걸, 이 구도를 지금도 활용하는 게 참 유감이었어요. 전북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소외됐어요. 피해자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근데 그 사필이면 이게 가해자가 대통령인 것처럼 되는 구도가 돼버리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죠.
3: 그렇죠.
4: 그죠.
5: 이게 어떻게 여당 대표 출신 이럴 수가 있느냐.
4: 아니.
5: 만약에 그 자식이 오시는 그 길에 뭐 전북 도민께서 진짜로 이제 섭섭하게 표현하시고
4: 네.
5: 또 지역 언론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4: 네.
5: 본인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분들을 다독일 생각을 하시고
4: 네.
5: 그다음에 뭐 전북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뭔가를 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섭섭하시죠. 뭐 이걸 강화시키는 것은 대통령에게 섭섭함 느끼는 사람들의 표를 내가 흡수하겠어. 그런 걸로 읽히니까 도저히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가? 저는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 예, 조금 전에 우리 강성필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송영길 의원 12% 결과는요.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3일에서 25일 전국의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거고요. 무작위 추출 가상 번호 전화 조사 인터뷰 방식으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 당권 유자 중에 13%를 네. 기록했다. 12% 예외라고 하셨기 때문에 13% 기록한 조사였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대통령이 정치인들 여기 이런 것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한대통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지만 또 민주당 어떤 정청래 전 대표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3: 그 당연히 이제 대통령 기분이 나쁘시죠. 근데
4: 예.
3: 그걸 표출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관전자 예.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전당대 상황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돌아가나?
4: 아.
3: 굉장히 많이 견제를 하신다.
4: 아.
3: 누가 봐도 김민석 총리가 결선 가냐 마냐 정도를 생각하지 뭐 당선자가 바뀌거나 한다는 예상은 이제 안 하잖아요.
4: 예.
3: 대부분.
4: 예.
3: 근데 야 이렇게까지 연이어서 지역에서 반도체 행사 하시고 김민석 총리도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민주당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4: 예, 예.
3: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뭐라고 할까요? 확신은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대통령의 말씀 측으로는 좀
4: 거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3: 근데 이게, 아, 근데 최근에 우리 윤희석 네. 대변인 아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 삼성과 뭐 SK가 호남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광주 전남에 가는 것에 있어서, 이게 조건이 어떠니, 맞니, 많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고, 예. 또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분은 구미로 보내야지 왜 거길 광주 전남으로 보내냐, 막 이렇게 비판이 있어서, 예. 우리가 풍력은 어떻고, 태양광은 어떻고, 예. 아리백은 어떻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방어를 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공격보다, 예. 저는 민주당 전 대표가 아니라, 뭐 민주의 힘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우리 편인가?
6: 민주의 힘. 네. 민주의 힘.
3: 그러니까 민주당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아니 정말 이렇게 옆구리 치는 거 상도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새만금에요. 현대차가 34명품 부지에 9조 원을 투자를 해요. 뭐 AI 센터,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태양광 발전소 일자리만 7만 개가 창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광주 전남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지만 예. 그러면 다른 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예. 국민의힘의 대표도 아니고 예. 민주당의 대표가 할 소리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 좀 잘못됐다고 봐요.
5: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예. 이게 투자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외국의 펀드나 이런 투자도 유치가 돼야 될 거예요.
4: 맞아요.
5: 예. 그게 포함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 여당 내에서조차 이렇게 뭔가 쟁점이 되는 사업이다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6: 그러니까 불확실해 뭐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5: 그렇죠 그래 버리면 외국계 자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지장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대통령은 지금 헬기까지 타서 네. 방송까지 해가면서 이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이게 좀 뭐 어디는 좀 소외돼서 좀 문제가 있고 이런 듯한 이야기를 하시면 정치 쟁점화가 돼 버리면
4: 예.
5: 이거 잘못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들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들
4: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광주가 후보지가 네. 될 거라고 직접 언급도 했고
5: 네.
4: 대통령이 두 명의 그 재벌 CEO들 함께 대국민 보고회까지 한 상황인데 이틀 후에 그 전북에 가서
3: 소외감 느끼시죠?
4: 소외감 느끼시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상당히 어긋난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거고
5: 그렇죠 그래서 네. 차라리 뭐 이제 새만금 관련된 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또 최선을 다하겠다든가 뭔가 지금 이제 이미 전북에 화두가 됐던 것들을 표류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4: 예.
5: 그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적 아젠다를 제시하는 게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게 중요한데
4: 예.
5: 그런 하여튼 항상 약해요. 정청래 의원이 하는 거 보면은 예.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약하고 우리 지켜드릴게요. 이런 포지션을 항상 하시니까
4: 그렇죠.
5: 이게 문제인 겁니다.
7: 그런데 두 분 민주당 평론가들이 뭐 철거 용역 받은 건 알겠지만 철거 용역은 아니겠지만 너무 정청래 대표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니까
4: 그럼 정청래 대표 평론 한번 들어보세요.
7: 듣기가 말씀해서. 좀 그런데 옛날에 예. 저희도 친윤하고요.
4: 예.
7: 친한동훈하고 한 명씩 출연식이라 방송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4: 예.
7: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예, 대립할 때 그 예, 친한 패널.
4: 예, 예.
7: 그 지금 일방적으로 너무 패널들이 정청래 대표를 예. 지금 너무 때리패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쭉 그렇잖아요.
4: 아 그냥 비판한다. 이 정도 예, 해주세요.
7: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뭐 바른 지적도 있어요.
4: 예, 서정호 변호사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7: 그러니까 저는
4: 균형감 있게.
7: 제하고 이게 요즘 생각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4: 뉴 정청래.
7: 그 저는 그래요.
4: 예, 예.
7: 제일 먼저 이 문제는. 노골적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전당대회 개입해가지고 김민석을요
4: 예.
7: 도대체 총리 1년 동안에 뭘 했어요? 아니 뭐 국민의 생명을 구했다고 자살 이게 줄였다고?
4: 예, 예.
7: 이게 김민석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왜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자살 줄은다는 게 김민석 총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4: 아니 뭐냐 정부 총리로서
7: 예.
4: 정부 기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장려를 했다거나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7: 인과관계가 너무 멀고
4: 예.
7: 제 말은 이런 식으로 띄울 게 없으니까 오죽하면 그걸 띄우겠나 1년 동안 기억이 안 나요 차라리 강훈식은 특사도 몇 번 갔다 왔지만 저는 김민석 총리 한 것도 없는데
4: 예, 예.
7: 마치 1년 동안 엄청나게 성공한 것처럼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선거를 마치 망치문 것처럼
4: 예.
7: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개입하는데 곧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4: 예, 예.
7: 만약에 정청래 이기면 그렇죠. 바로 그 임기 끝나고 레임덕 돼요.
4: 끝나는 건 아니고 레임덕. 예, 임기는
7: 그러니까 레임덕. 사실상 예, 예. 이기면.
4: 예.
7: 또 만약에 김민석 이겼다.
4: 예.
7: 그럼 정청래 대표가 흔쾌하게 인정하고 수용하겠습니까? 탈당해서 조국당 합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후유증이 오래갈 것 같아요.
4: 예. 진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7: 아니, 걱정 안 하죠. 저는 좋아하죠.
4: 좋아.
7: 계속 분열이 아주 좋아하죠.
4: 좋아하면서
7: 아주 좋아.
5: 김민석 후보한테 져서 정청래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으로 갈 정도의 정치인이면 지금 대표 선거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죠. 어, 그게 뭐예요?
3: 근데 네? 나오잖아요.
8: 그러니까. 아니, 결과 안 나왔으니까.
3: 아, 예. 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8: 아, 뭐, 모르는
3: 그 얘기잖아요, 지금.
8: 선거는 항상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3: 이 심각성을 보셔야 한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당선자는 나오겠죠. 전당대회 끝나고 질서를 잡을 텐데 제가 결선 얘기를 한 이유가 예. 결선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총력 지원하는데도 과반이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취약성이 드러나는 거고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로 거의 뭐 될 정도로 결선 갈 정도다라는 세력을 확인하는 거니까 향후에 정치적 격변기 예를 들어 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어떻게 될 건지 조금 멀리 더 보면 30년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를 건데 거기에 명분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5: 네 맞습니다. 가능한 네. 얘기죠. 근데 정청래 대표 전 대표가 지금 입지가 눈에 띄게 하루하루 눈에 띄게 좁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선명성을 내세울 수 있는 요소들 공간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9: 예.
5: 그걸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별로 없어 보여요. 뭐 보안수사권 폐지도 마찬가지고
9: 예.
5: 뭐 1인 1표제도 그렇고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직접 메시지를 내는 것을 대단히 자제하고 있지만 친청계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의 SNS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9: 예.
5: 정말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빨리 하는 사람 저 김민석 총리 조금 늦게 늑장 부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억지로라도 이제 차별성을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설득력을 굉장히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9: 그 부분이죠.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네네. 두 분이 어제 7월 1일이죠. 시간이 그죠? 어제 그렇죠. 오찬을 함께 했는데 뭐 단합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두 분이 공통적이었다고 이렇게 결론을 하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달라. 이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도 오케이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거 맞는데 만에 하나라도 정말 어떤 그것도 피해가 가는 일이 있는지 좀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말씀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8: 그런데
9: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말이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8: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네.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네. 대통령 회동 이후에
9: 네.
8: 정청래 전 대표 캠프는 상당히 멘탈이 붕괴됐을 거예요.
9: 네. 그러니까
8: 본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거든요.
9: 네.
8: 하나는 이슈고 하나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슈에서 가장 핵심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9: 예.
8: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민주당 안에서
9: 예.
8: 바로 정청래 전 대표와 그 캠프에서
9: 예.
8: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선명성을
9: 예.
8: 좀 담보하기 어려워졌고 두 번째는 세력인데
9: 예.
8: 결국에는 지금 세력 자체가 친문 쪽에서 지금 분화가 되고 있어요.
9: 고민정 의원이?
8: 고민정 의원, 뭐 윤건영 의원 같은 핵심. 그러니까 진짜 누가 봐도 저 친문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분들도
9: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는
8: 그 지금 김혜석 총리를 지지한 듯한 발언과 태도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9: 예.
8: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정청래 전 대표의 가장 핵심 우군이
9: 예.
8: 김호준 씨 아닙니까? 그런데
9: 예.
8: 이분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인데 프랑스에 또 갔어요.
9: 한식당.
8: 그러니까 이게 왜 갔겠어요?
9: K푸드 홍보하기 위해서 간 거죠.
8: 그러니까 K푸드도 네. 물론 중요하지만 네. 지금 김호준 씨가 지지하고 있는
9: 네.
8: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9: 네.
8: 혹은 지지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9: 네.
8: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정청래 전 대표가 사면 초과에 몰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5: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당내 갈등이라고 표현되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이
9: 네.
5: 민주당 당내에 국회의원들이 그 친청이냐 뭐 친석이냐 나눠가지고
9: 네,
5: 네. 서로 세결집이 돼서 막 네. 대결 구도로 가가지고 적어도 뭐 한 30대 30 뭐 이 정도 의원들이 막 손에 꼽혀서 막 서로 격론을 벌이고 그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말이 당내 갈등이지 바깥 세상의 미디어 세계에서 지금 투닥투닥 하는 거라 당내에서는 그리 그렇게 파열음이 없어요. 친청계 의원이라고 해봐야 뭐 10명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9: 김원주 씨 얘기 아까 했잖아요.
8: 네.
9: 지난주에 이제 유시민 작가 출연했던 그 다스베이단가요? 네, 네. 그 출연에서 이제 유시민 작가 막 말을 하려고 할 때 김원주 씨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아, 이제 내 방송에서 하지 마. 본인 책을 만들어.
8: 네.
9: 이렇게 언급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편집하려는 듯한 그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5: 맞아요, 네.
9: 그러니까 아, 김원주 씨도 뭔가 액면 그대로 유시민 씨의 발언을 다 실어주기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3: 그 김호준 씨는 네. 기본적으로
9: 네.
3: 뭐 정치인이거나 언론인이
9: 네.
3: 아니라
9: 네.
3: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 자체를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9: 예.
3: 그런데
10: 김어준이라는 분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거나 의지를 했었던 민주당 의원들 또는 지지자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어떨까 생각해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씁쓸한데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정치 전반을 봤을 때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권에 개입을 한다거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분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9: 예.
10: 뭡니까 이게 지금 이 판국에 프랑스에 넘어와서 자기 사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김어준 뉴스공장 나왔고 절하고 노래 부르고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8: 그거 좀 다르죠.
9: 뭐가 다른가요?
8: 시점이 다르고.
9: 시점이 다르고.
8: 근데 네. 말씀하셨지만 네. 확실히 제가 뭘 느꼈냐면 네. 확실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9: 네.
8: 뭐니 뭐니 해도 네. 구독자, 동시 접속자, 조회수 이게 중요하나 보구나.
9: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
8: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최우 씨의 매불쇼도
9: 2주간 결방.
8: 네, 결방하고 나서 네. 사실 동시 접속자가 줄었다.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김어준 씨도 줄었다가 다시 회복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9: 예, 예.
8: 근데 제가 누가 줄었다고 하길래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네. 정말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 진영 내에서 예민한 문제 가지고 예. 싸우면 기존에 본인을 사랑하고 지지해줬던 분들이 예. 또 분열될 수밖에 없거든요.
9: 아하.
8: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한 발씩 한 발씩 빼고 네. 있는 거 아니냐.
9: 아.
8: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주는 참 긍정적인 효과다.
9: 아하.
8: 앞으로 우리 정치가 예. 양당이 예. 정말로 이 극단적인 유튜브라든지 선동적인 유튜브에 좀 휘둘리지 않고 뭔가 바로 설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 아까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제 수사권 얘기를 좀 잠깐 했었는데 광주고생 사회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재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그러자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의 보안수사 단계에서 밝혀냈다.
8: 그러니까.
9: 하면서 이제 이 경찰의 수사 자체가 완전 무관한 게 아니다. 어떤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를 이제 많이 보여준 거거든요. 서 변호사님도 신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7: 근데 문제는 저는 정청래 대표보다요. 아, 오히려 김민석 총리가 문제 있다봐. 이재명 대통령하고.
9: 갑자기요? 보안수사권 물어봤는데.
7: 아니, 그 보안수사권이요.
9: 예, 예, 말씀하세요.
7: 보안수사권이 정청래 대표는 일관되게 전면 폐지였어요.
9: 아, 예.
7: 그러면 이게 이걸 막아야 될 게 대통령하고 총리 아닙니까?
9: 그렇죠. 예, 예.
7: 근데 아하. 그분들이 아하. 그렇게 주장하더니 갑자기 당원들이, 강성 당원들이 원하니까
9: 아.
7: 갑자기 자기가 먼저 보안수사권 뭐
9: 폐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7: 먼저 한 것처럼.
9: 아.
7: 이렇게 하고 저기 정부 안이 없다. 당에서 알아서 통과시키라. 얼마나 이게 무책임합니까?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대통령이 또 총리가
9: 예.
7: 보안소권을 끝까지 일부 남겨놨어야죠.
9: 예.
7: 왜 자기들이 그거 정청래 대표보다 훨씬 나쁜 거 맞잖아요. 무책임한 거죠.
5: 저는 좀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요. 청와대에서.
9: 예.
5: 그 정부는 정부 안이 있고 또 뭐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뭐 자문단도 있고 추진단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였고 근데 왜 정부 안도 발의 안 하냐. 이제 당연히 지적이 나올 수는 있는데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특히 이제 그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김어준 뉴스공장에 자주 출연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해왔던 그 안이 무엇이냐를 드러내게 하는 저는 기술이랄까?
9: 예.
5: 뭐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없더라. 예, 없다는 게 저는 사실상 드러났다고 봐요. 민주당 자체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9: 예.
5: 연구가 안 돼 있고 토론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9: 예.
5: 폐지됐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안을
9: 예.
5: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안이 없다. 민주당 내부에
9: 예.
5: 토론이 없었다.
9: 예.
5: 이게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9: 토론조차도 못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5: 그러니까 말을 꺼내면 이거 검찰개혁 방해하는 거고
9: 방해하는
5: 지연시키는
9: 것처럼.
5: 거고 예. 이거 뭐 첩자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 의원들도 다 소극적인 거고요.
9: 예.
5: 그러니까 요지는 제가 지금 참 더 황당한 이야기 들었는데 방금 그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9: 예.
5: 경찰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증거를 갖다가 숨긴 거 아니에요?
9: 예.
5: 그 인형을 뭐 숨겼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비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범죄자의 아버지가 검찰이었으면 더할 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감정으로 접근하는 거지. 검찰과 경찰을 견제를 시켜서 그 누구도 월권을 못하게 만드는 구조를 뭐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지.
9: 예.
5: 검사 나쁜 놈들이니까 검찰 없애야 돼. 여기에 천착한다는 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9: 예.
5: 정치적인 접근이죠. 그걸 국민들이 누가 호응하겠습니까?
8: 근데 그 전에서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 잘하고 있다.
9: 아.
8: 이번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법사위에서는
9: 예.
8: 빨리 이제 그 간사 선임해가지고 예. 형사소송법 개정하겠다라고
9: 예.
8: 했지만
9: 예.
8: 한병도 원내대표는
9: 예.
8: 이거 의원총회도 열고
9: 아하.
8: 또 야당하고도 의견 물어보면서
9: 예.
8: 우리가 충분히 숙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9: 숙고숙의.
8: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방적으로
9: 예.
8: 우리 강성 변호사가 말했고 정호 법무부 장관이 말했던 그
9: 예.
8: 걱정할 것들을
9: 예.
8: 저는 어쨌든 여당에서 전당대회와 또 상관이 없는 자들은
9: 예.
8: 아유 잘한다. 원내대표는
9: 없는 분들은
8: 네, 없는 분들은
9: 예.
8: 또 나름대로의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10: 근데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 자격으로 김민석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 속마음은 부분 존치잖아요. 보안수사권 부분 존치. 근데 이걸 폐지다. 정부 공식장 폐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술을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은 총리직을 면한 후에 기술을 걸었어야 되는데 현직 총리 신분으로 기술을 걸었다는 게 잘못됐다. 이게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인데 100% 공감합니다.
8: 네.
10: 건강 잘 챙기세요.
8: 네.
9: 시청자들이 다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종현 판사 승부사들 오늘 수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8: 감사합니다.
9: 자, 2부에서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라디오 박정희 양파의 등등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22대 국회 원구성 난항을 겪고 있죠. 여당에서 단독으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한명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개의 상임위라도 먼저 회의를 열겠다 하면 7월 임시국회 소집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한지하 의원을 모시고 현재 국회 상황, 당내 현안의 입장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잘 지내셨죠?
1: 예, 잘 살아있습니다. 눈에 가시로.
0: 아니, 네. 눈에 가시로 잘 살아있다. 네. 아까 이제 스튜디오 안에 오셨을 때 인사하니까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뭐 당내 상황이 좀 안 좋긴 하신가 봅니다.
1: 예, 제가 22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0: 예.
1: 아, 그렇다고 더 좋아질 거, 바닥에 치면 올라간다고 하는데,
0: 예, 예.
1: 아직 올라가는 데 좀 더 여유가 필요한가 봅니다.
0: 아, 네. 또 국민의 당내 상황도 좋지 않고,
1: 예.
0: 또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체감도 나아진 것 같지 않고.
1: 그렇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 사실상 좀 예.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지지율도 예. 올라가다가
0: 맞아요.
1: 오늘 보니까 또 다시 내려가는 예.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0: 아, MBS 조사 말씀하시는군요. 예. 예, 예. 자, 아무튼 차근차근 또 현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1개를 이제 상임위원장을 차지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다른 그 나머지 상임위를 하라는 의사인 것 같은데,
1: 예.
0: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격앙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뭐 의총을 했습니다.
0: 예.
1: 근데 의총 중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였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지금은 안 된다. 지금 원구성 협상이 완료된 게 보니까 20대, 21대가 한 57일, 후반기 57일, 53일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0: 예, 예, 예.
1: 지금 한 35일 정도 됐으니까
0: 예.
1: 보통 통상적으로 7월 중순이나 7월 말 정도에 협상이 완료가 되니까
0: 예.
1: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걸 살펴보고 진짜 민생 현황에 있어서 중요한 상임위들은 우리가 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강력해서요.
0: 예.
1: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0: 아, 예. 민생 관련해서 꼭 가져와야 된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법사위라고 보시는 것 같아서.
1: 예. 사실 의회라는 것이 협치라고는 하는데
0: 예.
1: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이기도 하지만 공화주의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0: 예.
1: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공화주의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0: 예.
1: 우리가 공청체로서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기본 명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0: 예.
1: 지금 의총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 자체 야당은 우리가 줄 거 이 정도니까 너희들 받든지 말든지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0: 예.
1: 법사위가 가장 쟁점이긴 합니다. 근데 법사위를 갖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
0: 예.
1: 책임 정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0: 예.
1: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의총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0: 국민의힘에서
1: 예. 예. 정말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공소 취소 특검은 안 하겠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그래도 줘라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믿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0: 예.
1: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법사위원장을 서영교 의원님을 드리지
0: 맞아요.
1: 않습니까?
0: 예.
1: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대치 상황으로 가겠다. 그리고 공소취소 특검 이재명 죄지우기 특검이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던데
0: 예.
1: 그런 것들은 밀어붙이겠다라는 의견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 임기를 제대로 채운 것도 아니고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남긴 이제 자녀 임기만 채웠던
1: 예.
0: 거기 때문에 이분이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긴 하더군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드리스콜 딸기 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용 수박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2: 9구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징성. 뭐 제가 서영교 의원님 뭐 여가위에서 같이 이제 상임위 활동도 하고 그러시지만 그런데 상징성에 있어서는 예. 배치 국면을 갖고 갈 적임자로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4: 그래요.
3: 그러면은 뭐 법사위원장을 다른 분 온건파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좀 추천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4: 예.
3: 우리는 이렇게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이 받을 거면은 받고 아니 안 할 거면은 그럼 우리는 그냥 밀어붙이겠다. 근데 여당이 언제까지 여당일 건지 이런 선례를 남긴다는 게 23대 24대 여당이 언젠가는 소수당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4: 그렇죠.
3: 예, 이거는 정치의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사실 이제
3: 예.
4: 법사위의 모양과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 이 부분은 좀 쟁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3: 예.
4: 들어보면
3: 예.
4: 뭐 여야가 항상 공수교대가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3: 예.
4: 항상 또 만약에 민주당이 또 소수당이 되면 또 같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3: 예.
4: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3: 필요 있습니다.
4: 예.
3: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뭐 철 지난 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적통 논란이
4: 예.
3: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적통을 할 거면 사람으로 적통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정신, 협치의 정신
4: 예.
3: 이게 원래 도의적으로 그냥 관례상 이어왔던 게 이제 깨지지 않았습니까?
4: 예.
3: 그러니까 보니까 그거를 진보 또는 보수 언론에서 다 비판하는데 진보 언론을 어제 보니까 그래도 이거를 이제 구체화해야 된다.
4: 예.
3: 이 권한 분산을 위해서 우리가 법제화나 그런 대안들을 좀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 매번 국민들께서는 관심도 없는데 이런 모습을 하반기, 상반기 때 원구성할 때마다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에 대한 필요성은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직
4: 예.
3: 구체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4: 그렇군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상임위 뭐 선임기도 다 취소를 한 상태고 이제 다 거부를 한 건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사실 이제 냉정하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죠. 국민의힘에서 더 쓸 카드가 없잖아요.
3: 네. 그렇게도 볼 수
4: 예,
3: 있죠.
4: 예, 예.
3: 예.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쓸 카드는 없지만,
4: 예.
3: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도 6.3 지방선거의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4: 그렇죠. 예.
3: 그래서, 입법, 독주나 아니면 이런 폭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걸 국민께서 그 성적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4: 예.
3: 민주당도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것 플러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 같은 거는 우리는 안 하겠다.
4: 예.
3: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의힘도 좀 그러면 이런 진정성이 있나? 라고 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4: 예.
3: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대여 공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4: 그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에서 좀 얘기 나눌 게 더 있겠다.
3: 예.
4: 예 그런
3: 예.
4: 부분 말씀.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이 항상 그 최고위나 여러 상황에서 충돌을 하다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배재고 야구부 문제. 저희가 일부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그 수벅데이, 탱크데이,
3: 예. 예.
4: 그 얘기를 또 소환하면서 조롱성 응원 논란. 그래서 지금 이제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과하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대체적인 주장인 거죠?
3: 뭐 그런 의견들이 정치권
4: 예.
3: 저희 쪽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4: 예.
3: 근데 이제는 5.18, 민주화운동에서 벌어진 일은요.
4: 예.
3: 그거는 과거가 아닙니다.
4: 예.
3: 진행형 아픔입니다. 국가가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시민을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죽였죠.
4: 그렇죠.
3: 네. 아직 그거를 경험한 가족들이 살아계십니다.
4: 네.
3: 그래서 그 죽음을 조롱하는 것은 그거는 진영을 초월한 문제입니다.
4: 네, 네.
3: 그거는 혐오 발언이 맞고요.
4: 네, 네.
3: 그리고 무관용 원칙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혐오를 이념의 언어로 포장하는 건 정치권에서 했습니다.
4: 네.
3: 우리 어른들이 일차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요.
4: 맞아요. 네.
3: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지금 아이들은 맞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이 그러면 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정치권 먼저 반성하고요. 그리고
4: 예.
3: 학생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4: 예.
3: 그런데 미래까지 막히게 하는 거는 그런 반성보단 분노로 그리고 배움보다는 그런 절망으로 그들을 이제는 몰아세우는 거기 때문에
4: 예.
3: 예, 잘못됐고 혐오성 발언 맞고 무관용 맞지만 모를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용의 미덕을 베풀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4: 예.
3: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이번에 아마도 배재고가 대한체육회에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예.
3: 학생들 잘못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게 징계가 이렇게 6개월 동안 아예 정지가 되면은 사실상 대학교 진학이나 이런 것 선수로서의
4: 예.
3: 치명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시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4: 예.
3: 그런 부분 학생이라는 부분 그리고 혐오성 발언을 맞다는 걸 인정하지만 용서를 좀 부탁하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정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죽은 부분을 조롱하는 거는
4: 예.
3: 그거는 무관용 원칙이 맞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몰랐다는 그 나이에는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허용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4: 예.
3: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정치화하는 어른들이 나쁜 거지. 그 아이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좀 부탁하게 됩니다.
4: 사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걸 또 진짜 정치적으로 막 갈등 양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앞에 두 가지 종류의 화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조 화환이 있고 응원을 하는 화환이 있고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를 맡았던 이하상 변호사 이분 화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른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
3: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과연 그 학생들을 위한 건지
4: 그러니까요.
3: 묻고 싶습니다.
4: 예, 예.
3: 자기 정치하는 거죠.
4: 그러니까요.
3: 언론에 본인 이름 한 줄 나오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용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혐오를 이념으로 포장한 겁니다. 그래서 반성하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4: 예.
3: 그리고 그분들이야말로 국민께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좀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4: 예.
3: 이런 곳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분들의 이름이 한 번 더 오르는 것 자체도
4: 예.
3: 그냥 그 시간 자체가 좀 아깝습니다. 예.
4: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3: 아, 예.
4: 예. 국민의힘.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일각에서 징계 돌풍이 불 수도 있겠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국민의 윤리위가 가동되겠다는 것이고 지금 한 50여 건이 이제 접수가 됐다라는 것인데 그게 또 뭐 다양한 건이 비슷한 건도 있을 것이고 한데
3: 네.
4: 의원님도 그 중에 있으신 거죠? 징계.
3: 저는 언론을 통해서 이름이 나오는 건 봤습니다.
4: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의사 출신이기도 한데 학창 시절에 뭐 이렇게 가장 받았던 징계가 뭐 인생 최고 징계가 뭐예요? 일단 반성문 혹은 뭐 화장실 청소 뭐 여러 가지.
3: 사실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4: 예, 없겠죠.
3: 뭐, 예. 그래서 저는 외국에 오래 살아갔고요.
4: 예, 예.
3: 뭐 소수로서 지내온 경험들은 많습니다.
4: 예.
3: 제가 살았을 때는 한국이 그렇게 위상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4: 예.
3: 또 아무래도 동양 여성으로 이제 지냈으니까요. 근데
4: 예.
3: 소수의 경험은 했지만 징계를
4: 예.
3: 받은 적은 없고
4: 예.
3: 지금도 당내에서 소수의 경험이지만 이제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징계까지도 경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징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돌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 예.
3: 그 돌풍은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4: 아, 징계. 예, 힘이 없을
3: 없는
4: 것이다.
3: 것 같습니다. 예. 아.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는 징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같이 예. 화합의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4: 예.
3: 개파를 떠나서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만약에 징계를 할 거면은 똑같은 기준 원칙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무소속 뭐 후보를 도와서 징계를 할 거면은 아 우리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을 때 한덕수 총리를
4: 그러네요.
3: 가서 응원했던 분들 예, 똑같은 예. 원칙 똑같은 기준으로
4: 당원이 아니었으니까
3: 예, 당원이 아니었으니까 징계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4: 예, 예, 예.
3: 결국은 윤리위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칼이 됐고요. 윤리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한 그런 결론들을 낼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사심 정치의 어떤 일환으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4: 예.
3: 그 힘이 없어졌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 또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몸부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크게 신경 쓴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4: 아 그래요?
3: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의 인물로 이제 가고 계시기 때문에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몸부림으로만 비춰집니다.
4: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된 징계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네. 발언을 했고 네. 사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뭐 이 징계 관리 이슈뿐만 아니라 사실은 재선거 문제라든지
3: 재선거 문제도, 네.
4: 굉장히 두 분의 메시지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네. 이게 좀 다르거든요 결이 그런 차원에서 좀 원내에서는 이 문제에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3: 오늘 의총에서도 어떤 의원님께서 네. 우리 징계 얘기 그만하자. 아마 국민들께서도 지치실 겁니다. 장정현 대표 언제 사퇴하냐, 징계는 언제 하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뭐 1, 2주도 아니고 지금
4: 아이템으로 너무 오랜,
3: 네, 오랜 시간 해서 아마 말씀하시기도 좀 힘드시지 않나.
4: 힘들지 않습니다. 예, 뭐 저희 일이기 때문에 예, 예. 괜찮습니다.
3: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 징계 문제는 더 이상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민들께 바라보기도 그렇고 우리가 근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징계 대상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4: 그렇죠. 예.
3: 마치 그걸 좀 훈장처럼 예. 여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4: 예, 예.
3: 그 뭐 지금 당 지도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를 반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6.3 지방선거 결과를 앞두고 우리가 보면은
4: 예.
3: 모두 다 겸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겸허하고
4: 예.
3: 우리가 스스로 반성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4: 그렇죠.
3: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될 것 같습니다. 예.
4: 의원님도 만약에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 예.
4: 뭐 징계 받아도 상관없다. 혹은 훈장처럼 여길 수도 있다. 이런
3: 아니 저는 훈장처럼 여길 수는 않아요.
4: 예.
3: 그냥 징계를 받으면 받겠죠. 아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기준 원칙에 대한 부분은 강조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 이후에
4: 예.
3: 한 번도 그런 입지가
4: 예.
3: 견고했거나
4: 예.
3: 그리고 제가 당론을 많이 반대했기 때문에
4: 예. 예.
3: 그와
4: 예.
3: 차이가 나는 행보들을 했기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예. 이게 만약에 뭐 경징계라도 나오게 되면 의원들께서 뭐 이렇게 좀 집단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행동을 하거나 어떤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고
3: 예.
4: 하셔서
3: 예.
4: 드린 질문입니다.
3: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뭐 친윤이었던
4: 그렇죠.
3: 분들마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4: 친윤
3: 때문에
4: 친윤 의원들조차
3: 예.
4: 이제 징계 그만해야 된다.
3: 징계 얘기 그만하자.
4: 예, 징계 그만하자.
3: 예, 그만하자.
4: 아.
3: 예, 그러니까 집단 행동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 예.
3: 그러니까 이게 뭐 당대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미 과거의 인물이 되는 듯합니다. 본인께서 뭐 사퇴를 하겠다 안 하겠다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4: 네.
3: 지금은 언제 할 거냐의 결정은 사실 원내 대표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4: 아 그래요?
3: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는 건 이미 퇴진은 기정사실화 한 거기 때문에요.
4: 네.
3: 그 시기는 다음 공천권
4: 그러니까
3: 유리한
4: 예, 예.
3: 그런 타임라인에 맞춰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4: 그러면 뭐 6일 윤리 일정도 있긴 한데 네. 뭐 그러한 모든 타임라인이나 그런 진행도 원내대표가 그래도 약간은
3: 뭐 윤리위는 당대표가 소집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예. 모두 다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4: 그렇군요.
3: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사실 언론에서도 부각될 만한 부분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는 언론에 계속 징계 얘기가 나오고 예. 하지만요.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아, 예,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4: 네. 예. 원내대표의 권한이 무게중심이 많이 간 상태다. 뭐 그렇게.
3: 지금은 거의 원톱이 되셨죠.
4: 아, 원톱이 됐다.
3: 저는 그렇게. 김해추는 이미 그쪽으로 갔고.
4: 예.
3: 그리고 비대위 구성보다도 지금 현재가 원내대표께서는 더 이제는 싫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4: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것도 좀 약간은 뭐 좀 질문들이 좀 마이너한 이슈인 것 같은데. 단톡방이 아니라 이제 텔레그램 단톡방이겠네요. 아. 거기서 이제 한동훈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아, 우리들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그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단톡방에 이제 가입을 돼 있고 인사를 했는데 하자마자 이제 장동철 표가 또 바로 나갔습니다.
3: 네.
4: 근데 우리 한지화 의원님도 여기 들어가 네, 계시죠?
3: 저도 외교안보 포럼 네. 멤버입니다. 네. 아,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전화번호도 바뀌고 네. 구성원도 좀 바뀌니까 새로 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4: 아, 그래요?
3: 네. 네.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나가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너무나도 네. 노골적으로 이제 나가는 네, 거니까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의 행보가 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보다는
4: 예.
3: 분노 그리고 어떤 싫은 감정 또는 억울함 그 억울함은 어디서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4: 예.
3: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그분의 모든 행보를 지금 좌우하는 게 아닌가 뭐 징계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도 그게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예.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마이너한 건데 그게 또 언론에서 이제는 얼마나 이게 화두가 되면서 좀, 예. 좀 안타까웠습니다.
4: 예. 아, 이 각에서 뭐 또 좋아요 개수도 별로 없었다. 좋아요 누른 것도 친한 기회였다 하는데, 맞습니까? 한재 의원님 누르신 건 맞아요?
3: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눌렀습니다.
4: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보시면서, 아, 국회의원들도 좋아요 개수 세는구나. 막 이런 얘기 하시던데. 자, 우리 의원님이 최근에 이제 인유한 대한적십자회장, 이제, 인선을 두고 의사 출신이시니까
3: 예.
4: 더더욱 심각하다 이렇게 바라보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제일 문제였다고 보셨을까요?
3: 일단은 적십자라는 곳은 예. 인도주의적
4: 그렇죠.
3: 그리고 공공성, 도덕성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 예.
3: 그 적십자사 세계 국제 적십자사 적십자사 이제 예. 직원들을 전 많이 만나고
4: 예.
3: 그분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열정을 갖고 임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 예.
3: 인요한 전 의원께서는 정말로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침묵한 분입니다. 계엄 당시 탄핵 당시 오히려 목소리를 냈을 때는 그야말로 이번 정권에서 얘기하는 내란 옹호 발언들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4: 예. 예.
3: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4천 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자리에 뭐 본인들은 아무런 관여를 안 했다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4천 명 있는 대한적십자사 자리에 청와대가 전혀 모르고 깜깜이 인사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 어떤 분에게 물어봐도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4: 예.
3: 그래서 보니까 뭐 이번에 뭐 외연 확장을 구조적으로 하겠다. 구조적 외연 확장에 이제는 그런 뉘앙스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데
4: 예.
3: 근데 그게 그러면은 내란 옹호까지 포함되는 건지 윤어게인까지 포함되는 건지 그런 것들 좀 되묻게 되고요.
4: 예.
3: 실용 그리고 이번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기조들이 철학 없고 그냥 위선적인 그냥 구호에 불과했나 라는 생각을 해서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인준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 예, 그렇군요. 예. 일단 뭐 청와대가 임명하는 건 아니지만 적십자 중앙위원들이 이제 추천을 해서 하면 이제 그걸 인준하는 과정이긴 한데 예. 그것마저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십니다.
3: 인준을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4: 예. 아, 예.
3: 만약에 조용히 인준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4: 아.
3: 하면은, 그야말로 또 많은, 그 진영 내에서도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희망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예 저는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예. 이게 맞지 않을 땐 목소리를 냈거든요.
4: 그렇죠.
3: 모두 다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침묵을 하시는지.
4: 왜 침묵하시냐? 예. 민주당 의원들.
3: 예, 저는 좀 그분들도 예, 야속합니다.
4: 야속하다. 예. 근데 인윤환 전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었으니까
3: 예.
4: 이분 이제 비례대표였죠, 이분도.
3: 예. 예.
4: 근데 이분이 이제 의원님을 향해서 예. 섭섭하다.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데 네. 누가 시켜 시키기는 네. 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3: 근데 그 아, 뭐 당연히 누가 시킨 거는 없고요.
4: 예.
3: 원래 논리가 밀리면은 메신저를 공격하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관심 없습니다. 민요한 의원이 저에게 섭섭한지 누가 시켰는지 이런 거 아무런 그 본질을 흐리는 거고요.
4: 예.
3: 저는 민요한 전 의원에게 사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아,
3: 그게
4: 스스로.
3: 예. 소시민으로 돌아가시는 게 맞고요.
4: 예.
3: 그게 한때 공인으로서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행적은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요.
4: 예, 예.
3: 그거를 반성하시고 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 사과를 책임 있게 소시민으로서 지내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4: 사과도 이분이 하긴 했는데 그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그 사태밖에 없다.
3: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 알겠습니다.
3: 네.
4: 한재현이 오랜만에 모셨지만 여전히 단호하시고 소신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인터뷰가 명확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3: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다시 뵙겠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네, CBS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셨습니다. 본방송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현장방송으로 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2: ...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한국 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K-Radio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0: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유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그냥 한 번에 보고 계셨네.
1: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0: 조용히 얘기하다, 그죠? 방송 시작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녀화입니다.
0: 오늘 뉴욕 공기가 달라. 아, 예, 뭔가, 네. 뭔가 더운데, 오늘 네. 102도잖아요.
1: 와, 상큼해요?
0: 엄청 더운데, 네. 상큼합니다.

0: 아, 향긋하기까지 하고 네. 약간 찌릿찌릿한 게 뭐야, 이거 몸이 좀 안 좋은가, 건강이?
1: 그날이 왔어요. 아,
0: 자유의 여신상이 저에게 윙크를 날리는 이제 그런 날이죠.
1: 아유, 성훈 씨 이렇게 좋아서 어떡해?
0: 어, 이제 월요일 날 뚝 떨어질 예정이에요. 자, 미국의 250번째 생일.
1: 그러니까요.
0: 250살이에요, 미국이.
1: 야, 250번째 생일.
0: 어. 야. 이거 인간은 갈 수 없는 경지죠. 250번째 생일. 예.
1: 그렇죠.
0: 자, 독립기념일 롱 위켄드. 오늘은 퇴근길에 이 조다리가 막혀도 아마 굉장히 여유롭게, 아, 그래, 막히는구나, 아, 할 것 같아요.
1: 아, 퇴근길이 뭐예요? 지금 벌써부터 막히죠.
0: 정체되죠. 어,
1: 그럼요.
0: 약간 빨간불들이 약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 여기저기 정체 소식들 벌써부터 네.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뭐 달려가고 있죠. 날아가고
0: 아,
1: 있죠.
0: 예. 아, 3일.
1: 그러니까요.
0: 아, 신남, 신남.
1: 네.
0: 신남, 신남. 매우 신남. 자, 황금 주말.
1: 네, 아, 맞습니다. 그야말로 황금 주말.
0: 황금 주말. 네. 오늘 1시의 음악다방도
1: 네.
0: 어,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어깨춤 아주 그냥 제대로 시동을 벌써부터 푸릉푸릉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월드컵보다 재미있는? 네, 암튼 재미있는 주간베스트 네. 후보 오늘 만나볼 텐데요. 네. 주제는 불꽃놀이와 바베큐의 추억이었습니다.
0: 어, 네. 이렇게 진한 추억이 있는지 몰랐어요.
1: 그러니까요. 재미있는 사람들 네. 네, 많이들 보내주셨거든요. 네.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또 저희 주간베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0: 오늘 총 6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1: 네. 네. 오늘 어, 당첨되신
0: 한 분께는
1: 예, 주간 장원이 되신 한 분께는요. 저희가 H마트 상품권 대구로 우송해드릴게요.
0: 우송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 독립기념일에 불꽃보다 더 뜨거운 세계의 결혼식이 열리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1: 맞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와 트래비스 켈시의 결혼식이 열리죠.
0: 네. 누가 남자예요?
1: 트래비스 켈시가
0: 남자죠. 이름이 애매한데 트래비스?
1: 네, 트래비스 켈시가 그 저기 NFL 선수잖아요.
0: 아,
1: 네.
0: 근데 이름이 약간 여자 이름 같다. 트래비스.
1: 천명만 초대를
0: 넘길 것 같은데.
1: 네, 한다고 하는데 성훈 씨 네. 어떻게 초대 받으셨어요?
0: 저는 아직은 안 왔어요.
1: 아직은 안 왔어요.
0: 약간 밀리나?
1: 아주 초비밀리에 열린다고 하는데.
0: 오늘 여기 다 알고 네. 있는데 뭔 초비밀?
1: 어쩌면 어. 오늘 밤에 올지도 모르니까 기다려보세요.
0: 어. 마치 첩보작전이 진행되는 것처럼 메디슨 네. 스퀘어 가든에서 예, 열린다고 합니다.
1: 그러기에는 너무나 그 차들이 많이 밀리고 사람들이 많이 밀리는 곳에서 결혼식을 하네요. 비밀리에라고 하기에는
0: 네.
1: 네, 굉장히 번잡한 곳에서 결혼식을 엽니다. 네.
0: 어, 무려 세계 결혼식인 만큼
1: 네.
0: 하루에 안 끝나고
1: 네.
0: 어, 이틀을 한다고 하네요.
1: 이거 초비밀 결혼식 맞죠?
0: 어, 네. 그냥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만다니 시장님이
1: 네.
0: 이 공표를 하는 바람에
1: 네.
0: 어, 뭐 누가 결혼한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만발의 준비가 다 돼 있다. 아, everything is ready. 아,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1: 네. 네. 네,
0: 테일러 스위프트와 트래비스 걸 트래비스 캐시가
1: 네.
0: 네, 이번 주에 어, 결혼을 하게 되네요. 두 분의 결혼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예쁘고 행복한 결혼 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1: 네.
0: 아,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1: 네.
0: 아, 진심으로 축하하게
1: 이렇게 떠들썩하게 결혼을 하는
0: 네.
1: 만큼
0: 네.
1: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기를
0: 바래봅니다. 본인은 아, 네. 어,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라는 노래인데 이게 이제 본인 노래가 됐네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0: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대부분 여자 연예인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인기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기가 얼마나 떨어질지.
1: 근데 요즘에는 좀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예전에는 정말 결혼을 하면은 연예인들 인기가 차이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0: 네.
1: 요즘에는 뭐
0: 결혼을
1: 하거나 말거나
0: 네. 했는데도 하거나 말거나 네. 결혼했는데도 똑같이 인기를 유지하는 여배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1: 여배우요? 김희선?
0: 그분이 예전 인기예요?
1: 그거야 이제 예쁜 친구들이 밑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결혼을 떠나서 네 이제 좀 예쁜 친구들이 어리고 예쁜 친구들이 올라오다 보니 그런 거 아닐까요? 네.
0: 네 그런 걸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되니까요. 성훈이는 마구 느긋한 굉장히 모든 게 여유롭네요.
1: 무슨 말을 또 다 용서하는
0: 다 용서하네요.
1: 네. 성훈이 바보
0: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자 오늘 주간 베스트 후보 이번 주 주제는 바베큐 그리고 불꽃놀이와 얽힌 사연들
1: 네.
0: 혹은 또 바베큐의 멋진 레시피들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1: 그렇죠.
0: 정말 입에 군침이 뚝뚝 원래 침을 알았어요. 원래 침을 흘려요. 저는 원래 침을 흘리는데
1: 그렇잖아도 흘리는 침이
0: 네. 더 많이 오늘 굉장히 흥건한 그런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독립기념이라면 또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또 이런 여섯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 함께 추억으로 우리의 또 젊은 시절로 돌아가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 전지현! 송혜경!
1: 역시 호랑이님은 제 편입니다. 맞아요. 전지현 씨.
0: 전지현 씨가 옛날 인기인가요?
1: 근데 송혜경 씨는 아직 미혼이네요. 아니군요. 돌싱이군요. 맞습니다.
0: 왜 남의 그 흑역사를
1: 알겠어요. 네.
0: 뭐 동의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름들을 올려주시고요. 성훈이와 생각을 같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엄지손가락 올려주세요. 자 그럼 오늘 금주 주간베스트 후보 첫 번째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후보님들을 모두 익명으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0: 네,
1: 여러분,
0: 번호입니다, 번호.
1: 네, 지금부터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그 중에서 재미있었다 싶으면은 사연 읽고 나서 바로 1번, 2번 하고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 혹은 레시피를 들으시고, 이거 진짜 괜찮다 하시면은 그런데 표를 해주시는 것도
1: 네,
0: 좋죠.
1: 중복 투표 괜찮으니까요. 네, 마구마구 투표해 주십시오.
0: 자, 첫 번째 후보 만나봅니다.

0: 벌써 음악이 사연을 말해주고 있죠?
1: 7월 4일 추억이 있냐고요? 제가 이민 온 지 6월 26일로 46년이 지나고 47년이 시작됐거든요.
0: 대박.
1: 이민 생활을 하는 중간중간 홀리데이만 되면 아이스박스 두세 개를 채워가지고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로 밤새 운전을 하고 동부 쪽이나 중부 쪽으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 와중에 어느 해 7월 4일 로드아일랜드 같아요. 거기 언덕 위에서 불꽃놀이 구경한다고 갔다가 얼마나 모기한테 뜯겼는지 온통 상처 투성이로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풀밭을 안 갑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 아주 좋은 장소가 있어도 거기를 한 번도 안 나가봐요.
0: 이건 너무한데?
1: 여름만 되면은 모기가 무섭고 벌레가 무서워서 절대 밖에 안 나갑니다. 이제는 여름 여행에는요 꼭 항상 모기향을 챙겨가요.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러분하고 가고 싶어서 어느 해는 한양마트 앞에서 하우 동굴 가자고 모집을 했더니 진짜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자그마치 일곱 가정이 왔더라고요.
0: 아, 이거 대박. 예.
1: 그분들 데리고 가느라고 아주 아주 혼났고 도시락 싸온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간 음식으로 26명을 먹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어서 그렇게 다녀온 적도 있어요. 올해는 지금 어디로 갈까 생각 중인데 좋은 곳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0: 오, 와.
1: 이야, 혼자 싸간 도시락으로 26명을 먹이셨다고요?
0: 대박이다.
1: 네, 이거 성경에 나오는 모병이어의 기적 아닌가요, 이거?
0: 그렇죠.
1: 네.
0: 예수님 사연이었습니다, 1번은. 26명을 먹으려면 네,
1: 그러니까요.
0: 장을 봐도 한 3카트, 4카트는 나올 텐데 한 끼만 해도 보통 야. 예능 보면 그렇더라고. 26명이 먹으려면
1: 네.
0: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큰일 치르셨네요.
1: 진짜요. 정말 큰일 치르셨네요.
0: 큰일 치르셨네요.
1: 근데 이렇게 평소에 운전을 좀 아니 이렇게 여행을 좀 많이 다니셨다 보니까 노하우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가자고 모집까지 하셨었겠죠?
0: 그렇죠.
1: 네.
0: 재밌는 첫 번째 사연, 1번 사연이었습니다. 아, 우리 미연님께서 성우님은 오늘 굉장히 엄청 신난 것 같아요. 약간 매기시는 것 같아요.
1: 아, 신남이 스크린을 뚫고 나갔나요? 네, 유튜브로 다 전달이 되나 봐요.
0: 야. 한 사람당 쌀 한 톨씩 먹은 거 아닌가요? 한 톨, 한 톨. 쌀 한 톨씩. 아, 26명이니까.
1: 그러니까요. 세상에.
0: 이거는 뉴욕에서 시에서 나서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26명은. 예, 정말. 예, 대단합니다.
1: 엄청 많이 싸가지고 가셨나요?
0: 대단합니다.
1: 네. 네.
0: 자, 1번 사연이었습니다.
1: 네.
0: 자, 2번 사연입니다. 2번 사연. 음악이 필요하죠? 음악 하나 하라.
1: 이번 사연은요, 바베큐 레시피입니다.
0: 저는 매년 미국 친구들을 초대해서 독립기념일 파티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기절하는 레시피가 있어요. 바로 고추장 메이플 글레이즈 립이에요. 읽기도 어렵네. 미국식 폭립에 바르는 소스에다가 고추장 두 큰술, 그리고 미국 마트에서 파는 메이플 시럽을 섞어서 굽기 마지막 15분 전에 앞뒤로 쓱쓱 발라주면 돼요. 아, 매콤하면서도 달콤 쌉싸름한 게, 아, 미국 친구들이 도대체 이 소스, what is the sauce?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난리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겠네요. 미국 친구들은 고추장 맛을 잘 모르니까 특이하잖아요.
0: What is sauce? 다들 외국 친구들은 손가락까지 쪽쪽 빨아 먹어요. 한심해 할 때만 가족분들도 꼭 해보세요.
1: 야, 고추장하고 메이플 시럽의 만남.
0: 네. 새로운 만남. 만남인데 이거? 고추장과 메이플 시럽의 새로운 네. 만남.
1: 아유 맛있겠어요. 상상을 해봐도. 매콤한 고추장이 이 고기의 좀 느끼한 맛을 좀 싹 잡아주고 메이플 시럽이 고기의 또 윤기를 점차 네. 흐르게 하니까 네. 비주얼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0: 이 메이플 시럽이 약간 네. 좀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나 끈적끈적하다 예. 보니까 입에 쫙쫙 붙는
1: 그러니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0: 입에 쫙쫙 붙는데?
1: 예,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0: 얼마 전에 또 우리 방송국 우리 식구 중에 한 명이 또 카나다를 갔다 와가지고 네. 쿠키를 메이플 시럽 쿠키를 떠가지고 와가지고
1: 맞습니다.
0: 이게 또 남의 얘기 같이 안 들리네요. 메이플 시럽 맛있잖아요.
1: 맛있죠.
0: 윤기를 잘잘 흐르게 하니까 이거 비주얼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내일 당장 메이플 시럽을 사가지고
1: 고추장에다가 섞어서
0: 섞어서 네.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1: 네 이번 일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 하면 또 2번 체크해 주시고요.
0: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락노래 마감을 또 들어야죠. 바베큐니까 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브라이언 애덤스가 불러주는 락노 뮤직.

0: 자, 내일 두리끼는 휴일을 맞아서 저희가 이제 휴일 방송을 미리 녹음을 해서 내일 방송을 할 건데, 1시에도 요런 음악들, 신나는 음악들 내일 풀리로 멋지게 만들 테니까,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 쉽게 구하지 못하는 그런 풀리 내일 멋지게 장착해서 1시 음악다방을 만들어서 내일 방송할게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1시에 함께 해주세요.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웃음과 음악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 시대 실버 문화 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인 쉼터 콜라텍.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식사도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 150 플레이스. 네, 전화번호는 917-803-7080 쉼터 콜라텍.
1: 지친 일상, 이제 건강을 다시 설계할 시간. 고함량 코디세핀과 순도 100% 사양, 6년근 흑삼까지 200시간의 정성, 저온 발효 기술로 완성한 야엘 발효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제품 문의는 뉴욕은 718-500-3350, 유저지는 201-500-3350번으로 해주세요.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내일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0: 우리 로버트님께서도 오셔서 어서 오세요. 옛날에 가족과 공원에서 바베큐 갔었는데 그 옛 추억을 또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1: 네, 그런데 제 근처에는 데이케어에서 단체로 할머니들 바베큐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 진행하는 요원들이 고기를 구워오는데 너무 빨리 고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할머니들 참 잘 드신다 생각하며 자세히 보니 할머니들 드시지는 않고 오는 고기마다 서로들 휴지에 싸서 핸드백에 넣었대요.
0: 와.
1: 띠용 하셨어요.
0: 누구 주려고?
1: 그러니까요.
0: 손주들?
1: 그렇죠. 아. 할머니들 마음입니다.
0: 제발 이번에도 만약에 이번 일이 있으면은 네. 이런 거 싸가지 마시고요. 맛이 그럼요. 없어요.
1: 그럼요.
0: 이렇게 싸가면.
1: 아니 그리고 또 그 핸드백에는 또 냄새가 얼마나 배겠어요?
0: 네. 그러니까.
1: 네.
0: 하지 마시고.
1: 네.
0: 그런 거는 왜 그 S사 채널 이런 데다 왜 집어넣나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위해서 이번에도 마음껏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마음껏 드세요.
1: 네, 드시고. 그 자리에서 많이 드십시오. 네.
0: 우리 애들은 나중에 지들이 돈 벌어서 많이 사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비둬요.
1: 그러니까요.
0: 괜히 희생하지 마자고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네, 로버트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주간베스트 특집 바베큐와 불꽃놀이의 추억 함께 하고 계십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5: 뱅크오프 홈모기지.
6: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네, 추억미스터 특집 네. 불꽃놀이와 바베큐의 추억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번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네. 3번 사연 역시 바베큐 레시피입니다. 저희 집안의 특급 바베큐 소스는요, 바로 버번 갈비입니다.
0: 버번? 버번이 술 아니야?
1: 버번 갈비. 네, 맞죠. 남편이 마시던 미국 위스키 버번을 한국식 갈비 양념에 한 컵을 쓱 넣는 건데요. 갈비 질 때 진간장이랑 설탕이랑 마늘이랑 그리고 한국 배를 갈아 넣잖아요. 여기에다가 버번 위스키를 살짝 넣으면 고기 잡내가 완벽하게 잡히면서 구울 때 은은한 오크통 향이 싹 올라와요. 미국인 시부모님도 이 갈비만 구우면 정신을 못 차리신답니다. 한국의 손맛 그리고 미국의 술이 만난 진정한 콜라보레이션 레시피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도 갈비 질 때 소주 같은 거 넣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 대신 버번 위스키를 넣나봐요. 네,
0: 고급진데.
1: 그러니까 뭔가 다 고급진데요. 성훈 씨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예전에 아주 오래 전입니다. 지금 이제 뭐 술을 안 먹는데요. 네. 예전에 많이 먹을 때는 네. 제가 버번 매니아였어요.
1: 오, 그러셨군요.
0: 버번 콕이라고 버번에다 또 콜라를 집어넣는 그 칵테일이
1: 칵테일.
0: 있는데 그걸 또 굉장히 많이 매만졌죠. 한때.
1: 매만졌어요.
0: 앉아가지고 네. 보이지 이제 그 밑에 왜 바위 밑에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네. 언더락이라고 아.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매만지면서 네. 다리 꼬고 앉아갖고
1: 아니 매만지는데 왜 취하냐?
0: 아니요, 그러니까 매만지면서 네. 약간씩은 이렇게 좀 갖다 대줘야 되죠. 분위기를 위해서. 아, 그래 머리 한번 쓱 뒤를 한번 쓸고
1: 아, 이번에 또 바베큐 하실 때 버번을 네. 발라야지 또 이렇게 매만지시면 안 돼요.
0: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하고 이제 당시에 외제차 그 키 있잖아요.
1: 네.
0: 그 열쇠 위에다 딱 올려놓고
1: 누구 뭐라고 아, 올려놓냐?
0: 그거요?
1: 네.
0: 뭐 본인이 알 거 아니잖아요. 남의 일을. 아무튼 이게 버번이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1: 네.
0: 그런 맛이 이제 고기에 딱 들어가면
1: 네.
0: 갈비 색깔도
1: 아 뭔가 이게, 바베큐가 좀 고급스러워지나요?
0: 뭔가,
1: 네.
0: 갈색 추억이 되죠. 갈색 추억이 돼요. 이거 셰프들이 쓰는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1: 네.
0: 한번 찾아봤어요.
1: 네.
0: 진짜 이런 게 있나. 찾아봤더니
1: 궁금하네요,
0: 미국 셰프들도
1: 또.
0: 좀 종종 이렇게 고기 할 때
1: 네.
0: 아, 특별한 스테이크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 때
1: 그렇죠. 와인 같은 것도 많이 넣어요.
0: 버번을 쓰고 와인도 네. 쓰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1: 네. 저희 잠시 15 듣고 돌아올까요?
0: 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이렇게 버번을 집어넣어가지고 고기 갈비를 하다 보면
1: 네.
0: 이걸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적잖이 이제 기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 네.
0: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그거 가능성 있네요.
0: 아, 평상시에 그냥 마시다가
1: 그거 가능성 있다. 그거
0: 그러니까
1: 가능성 있다.
0: 먹어보고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무튼 버번을 넣은
1: 네.
0: 갈비
1: 네.
0: 여러분 한번 또 한번 해보시고
1: 고기에 양보하세요.
0: 네. 고기에 좀 양보하시고
1: 네. 네.
0: 이거 만들고 만드시다가 중간에 그냥 주방에 앉으셔갖고 혼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걸 주의해 주세요.
1: 네,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레시피였습니다. 네. 3번 사연 만나봤고요.
0: 자, 바로 4번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나와라 이 앞. 자, 4번입니다. 성훈 씨, 영화 씨, 문자는 매일 하지 않아도 방송 잘 듣고 있어요.
1: 오, 감사합니다.
0: 두 분의 케미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
1: 요호!
0: 안 좋았던 얘기예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 저도 매일 마취총을 맞은 것, 마취총을 맞은 것처럼 한 시만 되면 음악다방을 듣고 있어요. 한 시만
1: 좋아요,
0: 되면,
1: 좋아요.
0: 한 시만 되면 휙! 턱! 오! 그래, 딱 이 라디오를 듣는다는 얘기죠.
1: 음악다방을 봐야 돼.
0: 들어야 돼. 뭐야. 작년에 큰맘 먹고 메이시스 불꽃놀이를 보러 타주에 살고 있던 딸내랑 사위, 손주들과 함께 맨하탄 미턴 허슨강 쪽으로 나갔어요.
1: 야.
0: 여기 지게 많은데 사람들.
1: 그러니까요.
0: 사람이 그냥 인산인해라 점심을 길거리 푸드트럭이랑 할랄, 왜 할랄 있잖아요.
1: 그쵸, 푸드. 할랄푸드.
0: 할랄푸드로 대충 급하게 해치웠거든요. 아, 근데 그게 화근이 됐네.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한 1시간쯤 지났나? 갑자기 아랫배에서 꾸르릉 꽝꽝. 천둥이 치고 있었어요. 불꽃놀이는 아니었어요. 불꽃놀이는 시작도 안 했는데 배에서 먼저 불꽃놀이가 시작된 거예요.
1: 어쩜 좋아.
0: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1: 어쩜 좋아.
0: 아시죠? 메라탄 가게들이 7월 4일 날은 화장실 사용 노노노노노노노노 퍼블릭 레스토랑 이렇게 붙여놓은 거.
1: 맞아요.
0: M사, D사 다 까이고 눈앞이 노랗게 변화갈 때쯤 이거 옛날에 컬투쇼에서 나온 대로 이러고 있다가 이제 뭐 딱 혀를 내밀면 끝이거든요. 저 멀리 S 커피숍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줄이 스타벅스 매장을 세 바퀴 돌아서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세 바퀴 돌아서 문 앞까지 나와서 한 50명을 서 있는 것 같아요.
1: 어머 어머 어떡하면 좋아. 그치 여기 다 닫았으니까 여기 한 군데 열었으니까
0: 서 있는데
1: 있는데
0: 2초가 1년 같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혀 내밀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온화하게 확 한번 웃으면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경험 있구나. 경험 있어. 그 웃음이 나온다 이상하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거 쌀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있는 찰나에 혼자 속으로 온갖 신령님을 다 찾았어요.
1: 이럴 때는 각종 모든 하나님,
0: 모든 종교의 탑라인들
1: 다 나오잖아요. 네,
0: 탑라인들을 다 찾게 됩니다.
1: 그렇죠.
0: 관략근의 온 우주의 기운을 모으고 겨우겨우 제 차례가 돼서 문을 올해도 기다리셨네. 문을 잠그는 순간 저는 천국을 보았어요. 이거 이렇게 음악이 딱 맞냐?
1: 그러니까.
0: 그날 불꽃놀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 S 커피숍 초록색 로고만 보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1: 아니요. 혼자서 불꽃놀이 즐기신 거 아니에요?
0: 마구 터졌겠죠.
1: 그러니까요. 야, 그날의 불꽃놀이가 아마 평생 가장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0: 아, 전 무조건 4번. 아, 진짜 공감되는 사연이었습니다.
1: 네.
0: 글도 잘 쓰시네.
1: 그러니까요.
0: 재밌는데.
1: 정말. 근데 이게 약간 네. 공포물이자 스릴러물입니다. 이게 코믹물이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완전 공포예요.
0: 하긴.
1: 네.
0: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 그러니까요.
0: 그럴 수 있어요.
1: 아, 이거 뭐 메라탄 나가서 화장실 급하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0: 맞아요.
1: 네. 맨하탄에서 화장실 찾기가요 독립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네,
0: 그런데 이런 날은 또
1: 그런
0: 대부분
1: 날은 뭐
0: 화장실 관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못 가게 해요.
1: 그러니까요.
0: 억지로 커피 사도 되냐 그래도 커피 사도 줄들이
1: 그럼요.
0: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사실.
1: 야, 근데 정말 그분 아니 이분 정말 다행이에요.
0: 그러니까
1: 네. 그나마 혼자서 불꽃놀이를 즐기셨으니까 망정이지.
0: 네.
1: 다 함께 불꽃놀이를 즐겼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0: 그러니까.
1: 진짜 어떡해요.
0: 이거 아마 그래도
1: 네.
0: 바지에 한두 번씩 한번 그 큰 경험 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1: 네.
0: 사연을 안 주시네요. 그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스마일 하나씩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바지에
1: 내 평생 내 비밀로 가져갈란다.
0: 그러니까 저희가 익명을 해야 된다니까. 저희가 익명을 해드려요. 익명으로.
1: 아,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도 네. 뭔가. 네. 아니 이렇게 나가셨을 때는요. 점심에 그 과식하시면 안 되겠어요. 매운 것도 드시면 안 되고.
0: 그냥 이상한 거 드시지 마세요.
1: 그러니까요.
0: 처음 먹는 거 이상한
1: 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1: 네. 네.
0: 화장실 빈번하게 가요. 네.
1: 이렇게 나가셨을 땐 단톡방에서 이렇게 뭐 화장실이 어디가 열려있더라 네.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정말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마이클 잭슨, 저스틴 팀버링이 함께 부르는 Love Never Felt So Good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주간 베스트 특집 함께 오겠습니다.

0: 자, 저희 탐구 선생님들입니다. H버튼은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을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또 유니온 여성복 매장에서는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0: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있죠.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또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와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번입니다.
0: 자, 불꽃 놀이와 또 바베큐에 대한 독립기념일을 맞아 여러분은 주간 베스트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즐겁게 함께하고 있는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000.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30.

0: 아, 매우 신나 있는 송은이와 언제나 침착한 우리 영화와 함께하는 한시의 음악다방. 오늘 주간베스트 특집 여러분의 사연으로 꽉꽉 네. 채워보고 있는데 우린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별로인가요?
1: 왜 그러세요? 여러분 재밌게 듣고 계신데요. 그럼요. 저렇게 지금 투표해주고 계신 거 안 보이세요?
0: 내가 그렇게 네. 바디에 지리신 분 스마일 좀 보내달랬는데 왜 안 보내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스마일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하고 잊어보자고요. 네. 그 흑역사.
1: 아, 비밀로 좀 간직하고 싶다고요.
0: 보내라고요. 당장. Right now.
1: 아유, 저부터 보내야겠어요.
0: 자, 이제 다섯 번째 사연이네요, 벌써. 네. 다섯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섯 번째 사연도 웨스터피를 보내주셨는데요. 한시의 음악다방 처음부터 듣고 있는 애청자예요.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해요. 아이들과 어르신들까지 다 모이는 독립기념일 가족 바베큐에는 호불호 없는 사이다, 생강, 양념이 최고라서 제 비법을 방출합니다. 안성재 레시피보다 맛있다고 자부해요. 우와.
0: 안성재님 듣고 있으면 연락주세요. 본인보다 맛있대요.
1: 우선요. 진간장과 설탕의 비율은 기본으로 잡으시되 여기에 핵심 비결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사이다예요.
0: 어허.
1: 고기 핏물을 빼고 나서 사이다에 고기를 20분만 재워두면 탄산 성분이 고기 섬유질을 싹 부드럽게 만들어서 입에서 살살 녹게 됩니다. 둘째는요. 간 생강과 통 계피 한 조각입니다.
0: 계피?
1: 네.
0: 오.
1: 생강즙을 아주 살짝만 넣고 양념통에 계피 쪼가리 하나를 같이 넣어두면
0: 이런 쪼가리
1: 고기 잡내가 완벽하게 잡히면서 은은한 한정식집 고급 갈비향이 납니다.
0: 오.
1: 마지막 셋째는요. 마트에서 파는 인스턴트 커피 가루를 물론 블랙이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반 티스푼만 넣는 거예요. 이게 색감을 아주 진하고 먹음직스러운 갈색으로 만들어주고 풍미도 확 올려줍니다. 배나 양파 갈아 넣는 건 기본인 거 아시죠? 작년 독립기념일 때 이 양념으로 갈비 구웠다가 시동생 내가 갈비집 차리자고 난리 났습니다. 올해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근데 이거 정성이 꽤나 들어가요.
0: 그러네요.
1: 네, 사이다에다가 20분 동안 고기 재워둬야 되고요.
0: 오.
1: 또 간 생강, 또 통계피 한 조각 넣어주고 인스턴트 커피가루 반 티스푼 넣어주고. 네.
0: 저는 요리를 좀 매번 말씀드리면 아주 못하진 않는데
1: 네.
0: 고기에다가 계피가 들어가는 건 또 저는 되게 신선하네요.
1: 뭔가 냄새가 확 잡힐 것
0: 잡힐
1: 같아요.
0: 잡힐 것 같아요.
1: 네.
0: 또 미국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또
1: 그렇죠.
0: 이게 또 계피잖아요.
1: 또 그렇죠. 네.
0: 시나몬?
1: 시나몬.
0: 시나몬. 시나몬. 네. 오, 요런 또 레시피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요게
1: 5번.
0: 5번이었습니다. 네. 시동생네. 네. 시동생네는 갈비집을 차린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아, 왔다! 네, 제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1: 아, 스마일
0: 씨가
1: 드디어 왔나요? 네, 저희가 비밀로 간직해드릴게요.
0: 어머!
1: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요. 이런 경험이 뭐 성훈 씨 혼자만 있겠어요.
0: 약간 쪼아줘야 되잖아요. 네. 이번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이번 1시에서 2시 사이에 자주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네, 아무튼 익명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약속은 네. 지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른 분께서
1: 네.
0: 엄지손가락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 이거 약간 애매한데 이거 웃고 있거든요 이모티콘이 자 우리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여섯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투표해 주셔야 돼요 네 투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불꽃놀이와 우리 뭐였죠?
1: 바베큐.
0: 네. 바베큐의 추억. 마지막 여섯 번째 사연입니다. 요즘 아주 케이푸드가 뭐 난리죠. 캐리언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뭐 그뿐이에요.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한국 문화와 음악 또 음식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1: 네.
0: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1: 오, 어떤 사연일까요?
0: 한시 음악다방 그 애청자의 뉴저지 아재예요. 아, 그 작년 독립기념일에 이 가족들하고 뉴저지 펠팍 인터스테이트 공원을 바베큐를 갔어요. 이거 읽어봐요, 영어로. 이거 어떻게 읽나? 어? 팰리세이드 인터스테이트 공원에는 바베큐를 나갔어요. 어, 아무튼 나갔다고요. 이 미국 사람들이 다들 거대한 그릴에다가 두꺼운 스테이크, 아, 그쵸. 이만한 거 굽잖아요.
1: 맞죠, 맞죠.
0: 어, 저걸 입에 물 수 있나 할 정도로 막.
1: 3cm 되죠, 막.
0: 와, 대단한데. 네. 두꺼운 스테이크나 핫도그 소시지를 구우면서, 에이, 브로, 왔어! 하면서 막 멋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는 기가 죽지 않고 이 큼직한 가스번에다가 넓적한 돌판 그릴을 떡 올리고, 그렇죠. 이 대한민국은 이 돌판이죠. 혹은 소뚜껑. 그리고 한인마트에서, 제가 볼 때 이거 H마트로 보입니다. 한인마트에서 사온 최고급 벌집 삼겹살을 구웠어요. 그 기름이 내려오는 길목에다가 잘 익은 신김치를 포기채 떡 얹어갖고
1: 어우, 신난다.
0: 그 옆에다가 매콤하게 무친 콩나물 무침을 한 가득 올려갖고 삼합으로다가 그냥
1: 대박이다, 대박이다.
0: 아실랑가? 삼겹살 기름에 튀기듯 구워지는 이 김치와 콩나물의 이 치명적인 비주얼과 이 연기가 바람을 타고 옆 잔디밭에 있던 미국인 무리 쪽으로 날아갔어요. 미국인으로 보이는, 아니 그렇게 돼 있어야죠 사연에. 네. 미국인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네. 저렇게 보면 네덜란드 사람인지 덴마크 사람 구분할 줄 알아요? 덴마크 사람하고 네덜란드 사람 구분할 수 있냐고. 모르잖아.
1: 그래서 미국인으로 보인다고.
0: 그러니까 미국인으로 네. 보이는 아저씨들 3명이 핫도그를 씹다 말고 코를 킁킁거리면서 저희 쪽을 동물원 원숭이 보듯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1: 이 냄새가 무슨 냄새 나냐.
0: 그러다가 너무 대놓고 보길래 내가 네. 인실 쓰는 척 깻잎에다가
1: 깻잎?
0: 잘 구워진 삼겹살 그리고 구운 김치
1: 네.
0: 콩나물까지 떡 얹어갖고 네. 이게 코리안 삼합 뚜리 콤보 오케이 하고 쌈을 싸서 건넸습니다.
1: 오, 미국 사람들 깻잎 향은 좀 힘들어하던데. 네.
0: 아저씨 한 명이 예, 아, 그 입을 벌려갖고 쌈을 딱 넣더니
1: 네.
0: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오마이 갓 지저스 라고 외치면서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네 텐트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엄청 비싸 보이는 몰트 위스키 한 병을 갖고 왔어요. 제 손에다 쥐어줬어요.
1: 나 한 입 더 줘라. 이제 이런 거 아니까.
0: 이거
1: 네.
0: 원디 씨, 원디 씨, 어, 이 알콜, 어, 치트, 어,
1: 익스체인지,
0: 익스체인지, 어. 오케이. 결국 그날 이 아저씨들한테 삼겹살 한 접시 돌리고,
1: 오, 삼겹살.
0: 저는 미국 최고급 양주를 선물로 받아서 왔답니다.
1: 이야. 아유, 삼겹살은 뭐 누가 거부할 수 있어요. 한번
0: 특히
1: 먹으면 또
0: 나 이거 아는 맛이다. 이 김치하고 콩나물하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합이에요.
1: 아, 맛있죠.
0: 아.
1: 야, 근데 이분 좀 드실 줄 안다. 보통 네. 미국 분들 깻잎향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분은 또 좋아하셨네요.
0: 옛날에 이 160가죠? 160가 근처에 기차역 옆에
1: 네.
0: 이 삼합을 하는 네. 삼겹살집이 있었어요.
1: 오, 이렇게 삼합.
0: 네, 이렇게 삼합을 하는 게 굉장히 유명했는데.
1: 삼겹살하고
0: 네.
1: 네.
0: 결국 K라디오에 방송 안 하더니 네. 문 닫았잖아요.
1: 아, 왜 이래요?
0: 문 안 닫았어요.
1: 아, 왜 이래?
0: 자, 이게 맛있는 식당들 많이 많이 저희 K라디오에 네. 광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말아드려요. 자, 여러분. 네. 방송 끝나도 투표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1: 네, 지금까지 6번 사연.
0: 만나봤습니다.
1: 네, 만나봤습니다. 야, 재미있는 사연이 정말 많았습니다.
0: 아, 오늘 정말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 네, 감사드려요. 저희가 시간이 좀 너무 작게 들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연을 못 보내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0: 맞는데,
1: 네,
0: 너무 좋은 사연들이
1: 재미있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셔서
0: 역시 저희 캐나다 청취자들 최고예요.
1: 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투표해 주시고요. 저희가 월요일까지 이렇게 모두 투표 결과를 좀 모았다가 네, 월요일에 네. 발표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H.O.T. 상품권 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인생 뭐 있어요. 바쁜 인생 속에서 이렇게 며칠 푹 쉬면서 네, 가족들과 함께 갈비도 먹고 네, 불꽃놀이도 보는 게 바로 행복이고요.
1: 네.
0: 자, 내일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멋진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내일 올릴 거니까 1시에도 많이 많이 오셔서 즐겁게 바베큐 하시면서 또 운전하시면서 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1: 또 주말 동안에 재밌었던 일 있으셨으면요. 저희 월요일 날 또 함께 나눠주시고요.
0: 네. 저 수다 좀 많이 떨자고요, 월요일 날. 네. 네. 자, 여러분 행복한 4th of July 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잘 쉬세요. 이성훈이었습니다.

0: Pero pa.
1: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4: 투샷 비타민 김전입니다.
5: 자, 요즘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덩달아 에어컨 주문이 폭증하는 시장, 바로 중국의 에어컨 공장들은 눈코뗄 새 없이 바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더위가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신바람 나는 계절이 된 거죠. 자, 예전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아들이 둘인 어머니가 있었는데 한 아들은 우산을 팔고 다른 아들은 집신을 팔았더랍니다.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이 걱정되고 맑은 날이면 우산 파는 아들이 걱정이라며 늘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죠. 자, 그런데 생각을요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비가 오면 우산 파는 아들이 웃고 또 해가 쨍하면 집신 파든 아들이 웃습니다. 자, 세상은 늘 누군가에게는 걱정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 일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혹시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하나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분명 작은 기회도 하나쯤 숨어 있을 거라고 믿어보면 어떨까요? 자, 나른한 오후 2시 여러분의 하루에서 좋은 쪽을 먼저 찾아드리는 시간, 기분 좋은 음악, 유쾌한 이야기 듬뿍 담아서 김전의 2시의 비타민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도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켜세요.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에 사람 모양 플러스가 보이시죠?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 누르시고요. 거기다가 K-Radio US, 저희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U-S 치시고 검색. 생방송 카카오톡 창이 뜨면은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90년대를 추억하는 분들이라면 김건모라는 이름만 들어도 한 곡쯤은 흥얼거리실 텐데요. 뭐 핑계, 잘못된 만남, 아름다운 이별 등등등등 노래 정말 좋은 곡도 많죠. 앨범을 내면 거리가 들썩였고 또 공연장마다 사람들로 가득했던 뭐 그야말로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김건모 씨 역시 긴 공백을 보냈고 또 그 시간을 지나서 다시 팬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탑이 아니라 길이라는 말이었는데요. 28년 동안 쌓은 탑은 일주일 만에 무너졌지만 벽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제는 그 벽돌로 누군가 걸어갈 길을 만들고 싶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높은 곳에 올라야만 성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걸어온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10년 만에 리메이크 곡으로 돌아온 김건모. 오랜 시간을 지나 다시 팬들과 음악으로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목소리 들어볼게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김건모 씨가 10년 만에 발표한 신곡이지만 사실은 1977년 가수 전영 씨의 명곡을 다시 부른 리메이크 곡이었죠. 원곡의 감성은 그대로 살리고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더욱 깊어진 목소리로, 성숙된 목소리로 돌아오신 것 같네요. 아침 출근길 평소보다 표정이 조금 밝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죠. 오늘만 지나면은 며칠 푹 쉰다. 같은 목요일인데 연휴를 앞둔 목요일, 왠지 금요일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번 롱 위켄드 더 특별하죠. 미국 독립 기념일이자 건국 250주년을 맞은 주말이라 뭐 여기저기 축제와 불꽃놀이 준비가 한창인데요. 여러분도 벌써 머릿속으로 계획 많이들 세우고 계시죠? 바베큐를 할까? 손주들이랑 어디를 다녀올까? 아니면 집에서 푹 쉬는 게 최고지? 자,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시간도 사실은 연휴의 일부잖아요. 여기서 오늘 가벼운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자,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기 직전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냉장고를 비운다. 2번 날씨를 계속 확인한다. 3번 뭐 빠뜨린 거 없지? 하면서 가방을 두세 번 계속 확인한다. 정답은 셋 다예요. 휴가를 떠나는 순간보다 떠나기 전부터 시작된 말 있잖아요. 오늘 오후도 그렇습니다. 벌써 마음은 연휴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 분들 많죠? 그 설레는 마음에 저희 김지연의 2시 비타민이 기분 좋은 음악과 이야기로 비타민 한 스푼 더 보태드릴게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루수박개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제가 지금 뉴저지 스튜디오에서 생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하고 뉴저지 스튜디오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차를 이용을 안 하고 항상 도보로 걸어오는데 와 오늘은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우리 명숙님 카톡 주셨어요. 오늘도 폭염,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더운 날씨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며 힘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서정아씨 오늘도 2시의 비타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터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웃음과 음악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시대 실버 문화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요. 식사가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 150플레이스 917-803-7080 917-803-7080 쉼터 콜라텍.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생각하면 불꽃놀이 또 바베큐가 먼저 떠오르기는 하죠. 사실 미국 사람들에게 7월 4일은 나라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아메리카라고 인사도 자연스럽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생일에 가족이 모이듯이 또 이날도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식사하고 또 동네 퍼레이드를 구경하고 또 저녁에는 같은 하늘을 보며 불꽃놀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복은 거창한 이벤트보다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시간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날이 무지하게 덥지만요. 그래도 2시의 비타민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네요.

드디어 기다리던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미국 전역에 밤하늘을 수놓을 화려한 불꽃놀이 볼 생각에 벌써들 설레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 매년 무심히 보던 이 아름다운 불꽃놀이 뒤에 집 한 채를 통째로 날려먹은 대형 사고와 눈물겨운 역사적 삽질이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그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고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생대나무를 불에 던졌을 때 마디 사이에 공기가 팽창하면서 타닥 타닥 펑 하고 터지는 소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걸 터질 폭에 대나무 죽을 써서 우리가 아는 폭죽이라고 불렀는데요. 축제용이 아니라 민간 전설 속의 무시무시한 귀신이나 나쁜 애군을 쫓아내기 위한 일종의 천연 호신용 굉음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9세기쯤 이 대나무 소리를 상상도 못한 스케일로 키워버린 빌런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불로장생의 명약을 만들던 도교의 연금술사들이었는데요. 이 도사들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신비한 약을 만들겠다며 온갖 귀한 광물을 솥에 넣고 끓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에 좋다는 유황과 초석 그리고 숯가루를 황금 비율로 섞고 불을 지폈는데요. 아뿔싸! 이게 바로 오늘날의 폭탄이 들어가는 흑색 화양의 3대 성분이었던 겁니다.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요. 아주 처참하고 우픈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자, 어떤 도사들이 이 가루를 넣고 다리다가 연기와 불꽃이 무섭게 치솟아 실험하던 이들의 손과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급기야 집 한 채가 통째로 불타 없어졌다. 영약은커녕 초대형 폭발 사고를 내면서 인류 최초로 화약을 실수로 발명해버리게 된 셈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총 쏘는 가루라는 뜻으로 건파우더라고 부르지만 동양에서는 여전히 불이 붙는 위험한 약이라는 뜻의 화약으로 부르게 된 거랍니다. 처음엔 집 태워먹는 악마의 물질 대접을 받던 이 화약이 천년의 세월을 거쳐 드디어 밤하늘을 치유하는 빛의 예술로 진화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깜짝 상식 하나 더. 그럼 미국은 왜 독립기념일마다 불꽃놀이에 이토록 진심인 걸까요? 여기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제2대 대통령이 존 애덤스의 눈물겨운 로맨스가 숨어 있습니다. 독립선언 바로 전날이었던 1776년 7월 3일 그는 사랑하는 아내 에비게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앞으로 이 위대한 독립의 날은 미국 전역에서 화려한 조명과 불꽃놀이를 펑펑 터뜨리며 대대손손 축제를 열어 기념해야 합니다. 라고요. 한 정치가의 뜨겁고 낭만적인 예언이 오늘날 7월 4일 독립기념일의 완벽한 랜드마크 풍경이 된 셈이죠. 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알록달록 불꽃도 사실은 완전 최신 기술이더라고요. 옛날엔 기술이 없어서 오직 주황색, 황금색 불꽃만 겨우 냈거든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화약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염화구리로 파란색을 또 바륨으로 초록색을 내는 총천연색 불꽃놀이가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보는 밤하늘에 그야말로 연금술사들의 황당한 실수, 그리고 정치가의 낭만적인 편지, 그리고 현대과학이 버무려진 천년의 결정체인 셈이죠.

우리 누군가가 여행 간다 그러면 야 좋겠다 나 그 가방에라도 좀 들어가면 안 되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죠. 야 이게 말이 아니라요 실천을 옮긴 이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직원 공항 직원들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직원이 가방을 번쩍 들어서 옮기려고 하는데 가방이 벨트 위에서 묘하게 혼자 움찔움찔 꿈틀대기 시작한 거죠. 자 깜짝 놀란 직원이 지퍼를 슬쩍 열었는데 세상에 그 안에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실제로 SNS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유튜버들도 이런 장난 수위가 높은 장난을 좀 많이 한다고 하는데 큰일 납니다. 자 비행기 화물칸은 기압도 낮고 산소도 부족해서 진짜 위험한 곳이잖아요. 네, 괜히 진짜 뭐 돈 아끼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 하려고 하다가 진짜 휴가보다도 더 먼 곳으로 더 일찍 멀리 떠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은 절대로 아니 돼요.

0: 건강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윤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윤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3: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사 716-350-4199.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프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로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들으시는 곡 이정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는 곡이었죠. 네. 우리는 오늘 덥다 덥다 하면서도 에어컨을 찾고 있는데 저기 지구 반대편 호주는 지금 한겨울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떠올리고 그곳 사람들은 스키장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7월인데도 이렇게 다른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겪는 계절이 전부도 아니고 내가 느끼는 오늘이 모두의 오늘도 아니라는 것 말이죠. 조금만 시선을 넓혀보면 세상은 늘 다양한 계절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을 지나고 있고 누군가는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제 막 봄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내 삶이 한 여름처럼 뜨겁고 버겁다면 누군가는 긴 겨울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결국은 흘러가죠. 롱위켄의 시작, 뜨거운 여름을 함께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번 주말 폭포수 같은 상쾌함으로 에너지 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두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미니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뉴저지 팰리세이즈 팟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오가닉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banks, Virgini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여름이 싫은 이유. 햇볕이 쨍쨍 뜨겁다 못해 따갑고요. 비가 자주 오는 날이면 끈적끈적 습하고요. 온몸이 땀범벅 서로 붙어있기 힘들고요. 불쾌지수 치솟지요. 딱히 입맛도 없는데 음식은 금방 상해버리고요. 여기에 각종 벌레 곤충이 활개를 칩니다. 여름이 좋은 이유. 해가 강렬한 만큼 울창한 숲을 만날 수 있어 좋고요. 에메랄드빛 바다는 더 반짝이고 팥빙수와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죠. 공식적인 휴가에

포스터에서 해가 저문 뒤 특유의 밤 풍경도 이 계절에만 가능한 특권입니다. 이렇듯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늘 함께

0: 여름이 아무리 좋은 점 찾으려고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바람 한 점 안 부는 오늘 정말 덥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그닥 높지는 않아서 끈적거리는 건 없는데 아유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저절로 주르륵 흐르는데요.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은 계절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지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여름은 네 찾아왔습니다. 흔한 이야기이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이왕이면 여름에 좋은 것들을 많이 많이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저도 열심히 찾아봐야겠어요. 오늘은 2026년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옴니화재 강고은 대표와 함께 쓸데있는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부에서는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금요일의 남자 H마트 방정일 부장님과 하루 빨리 만나서 독립기념일에 특별 세일하는 품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바쁩니다.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커시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세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프랑스 파리가 역대급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명문 브랜드이죠. 루비똥은 패션 위크 행사를 위해 대형 인공폭포를 설치했다가 수자원 낭비라는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루비똥은 지난달 말에 파리 국제대학촌 야외에서 세계적인 뮤지션이자 브랜드 디자이너인 퍼럴 윌리엄스의 2027 봄, 여름 남성복 패션쇼를 개최했는데 이 쇼의 배경으로 모래가 깔린 런웨이 뒤편에 약 8m 높이의 거대한 인공폭포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전역이 섭씨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 부족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 같은 대형 수자원 조형물이 등장을 하자 현지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고급 패션 브랜드가 매년 12,000명의 학생이 거주하는 공공주거단지를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논란이 다시 점화되면서 현지 반응은 싸늘했다고 하는데요. 파리 부시장 또한 폭염 속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며 진행이 된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잘못된 메시지를 심어줄 뿐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일부 대학촌 주민들 역시 임대료를 내고 살면서도 루비똥 행사 때문에 시설 이용을 제한받고 일상을 바꿔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파리는 지난 6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인 40.9도를 기록했고요. 당국에 따르면 더위를 피하려다 익사한 사람만 최소 55명에 달했습니다. 병원 시설 포화 상태로 인해 공공장소 음주 금지령이 내려졌는가 하면 프라이드 축제 일정까지 변경을 명령받는 등 폭염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뮤지션이자 브랜드 디자이너인 퍼렐 윌리엄스는 지난 2023년 루비똥 데뷔쇼 당시에도 루브르와 노틀담 인근의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를 통째로 폐쇄를 해 공공장소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현재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끔찍한 소식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집계한 지난달 21일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96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3년과 2024년의 기존 최고 기록을 넘어선 수치라고 합니다. 유럽 관측 기관들은 이 같은 관측 결과에 대해 지구 온난화와 함께 엘니뇨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을 했는데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현재 태평양에선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엘니뇨가 형성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준의 해수면 온도에 엘니뇨까지 겹친다면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최고 온도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직전 엘니뇨 기간에도 전 세계의 해수면 온도는 매달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엘니뇨는 지역에 따라 태풍과 홍수,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수면이 높아지면 대기가 더 오랫동안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태풍 형성에 필요한 에너지와 수증기도 더 많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엘니뇨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상황이 훨씬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의 온도도 그렇지만 지구의 온도도 이제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은 그저 바람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번 독립기념일 워싱턴 DC 지역에서 기록상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화씨 10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세 번째로 이어지는 기간이 될 거라고 합니다. 기상캐스터는 워싱턴 DC 지역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역 공항에서 최고 기온 신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높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오늘과 내일 오후 체감 온도는 약 110에서 112도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립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폭염경보는 내렸는데요. 오늘 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며 시원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매우 낮습니다.
워싱턴 DC 지역 곳곳에서는 폭염에 대비해 냉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녁에는 최저기온이 80도 아래로 약간 떨어지겠지만 체감온도는 자정 이후까지 90도 안팎을 유지하며 더위와 습도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7월 4일에는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기상예측센터는 내일과 토요일 모두 심각한 위험단계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위험도가 더욱 높아 강풍, 폭우, 잦은 천둥과 번개로 인해 7월 4일 독립기념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7월 4일 오전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기온은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불꽃놀이 시간에는 여전히 습도가 매우 높을 것이고 약한 바람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을 해 토요일 밤에는 대기질이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위험한 폭염이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늦은 오후와 저녁에는 대기가 더욱 불안정해져서 국지적으로 뇌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발생하는 뇌우는 돌풍과 폭우, 우박, 위험한 낙뢰를 동반한 심각한 폭풍으로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날씨 기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록적인 폭염은 다음 주 초부터 약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일요일에도 폭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요일은 최고 기온이 90도대로 약간 선선해지겠지만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랭전선이 지나가면서 최고 기온이 80도대로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매우 덥고 습하겠고요. 앞으로 며칠 동안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강한 비가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기온은요 100도입니다. 섭씨 38도이고요. 자외선 지수 10으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9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여름아 부탁해. 정말 좀 살살 다뤄주지.

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매주 이 시간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보험의 강고은 대표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1: 네. 이제 완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0: 그렇죠.
1: 7월입니다.
0: 네네. 줄라이 퍼스트 때 어떤 계획 있으세요?
1: 아, 줄라이면 바베큐 해야죠.
0: 아, 먹는 거 진심이신 것 같은데?
1: 아, 완전 저 미식가입니다. 맛집 찾아다니고,
0: 아,
1: 맛있는 거 해먹고, 얻어먹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0: 제가 알기로 주로 쓰시는 편이라 그러던데.
1: 아, 뭐 그게 그겁니다.
0: 그러면 이 바베큐 하실 때 직접 구우세요? 아니면은?
1: 굽는 거는 저희 남편께서 해주시죠.
0: 그럼 맛있게만 드시는 거죠?
1: 네, 저는 코치만 합니다.
0: 아, 근데 이 바베큐 굽는 것도요, 이 요령 있어야 되더라고요.
1: 맞아요. 근데 해볼수록 느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실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죠.
0: 저는 해마다 뉴저지에 있는 사촌 동생네 가거든요. 근데 걔가 바베큐 하는 거하고 달라요. 뭔가 달라.
1: 예, 확실히 온도도 있지만 맞아. 몇 번을 뒤집냐.
0: 이야.
1: 뭐 이런 거, 언제 얹어서 뭐 이런 거 다 영향이 끼칩니다.
0: 아, 또 말씀하니까 갑자기 또 출출해지는데. 자, 이 줄라이 폴스 때 이제 바베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그걸로 인해서 또 생기는 또 사건 사고가 많아요.
1: 일단은 네. 이제 7월이면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때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보험 전에 제가 몇 가지 안전한 바베큐를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고 싶어요.
0: 그래서 굉장히 좋은 팁인데요.
1: 첫 번째는 네? 날고기를 만지기 전에 손을 좀 깨끗하게 씻읍시다. 보통 그냥 뭐 이렇게 막 구우시니까
0: 남자분들은.
1: 두 번째는 탄고기를 되도록이면 요즘에는 안 드시려고 하잖아요.
0: 그쵸,
1: 안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약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세 번째는 너무 햇빛에 바베큐를 하느라고 노출되시는 거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요즘엔 저희가 조심해줘야 되거든요.
0: 남자분들도 기미 생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1: 기미뿐만 아니라 수분이 노출이 되면 네네. 거기에 따라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시면 또 큰일이 생길 수도 있는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예. 요즘에는 내가 아무리 지켜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거기에 관련한 어떤
0: 사건들이
1: 또, 많기
0: 맞습니다.
1: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보험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스 그릴로 인한 화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깥에 피크닉 하듯이 나가셔서 하시는 경우보다는 집에 댁에서 그릴을 이용해서 바베큐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뚜껑을 열고 점화를 하셔야 되는데
0: 아, 뚜껑 닫고 점화합니까?
1: 뚜껑을 자취상에서
0: 그 처음 그릴 사고 처음 하시는 분이구나. 어쩜 좋아.
1: 아니 이게
0: 너무 씩씩한데?
1: 그릴 뚜껑을 열고
0: 네네.
1: 점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
0: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뚜껑 하시는 분 분명히 있으셔요.
1: 실제로 가스 그릴에 불을 붙일 때
0: 네네.
1: 뚜껑을 열고 하셔야 하는데
0: 네.
1: 뚜껑이 닫혔을 때 점화할 경우에 그 안에 가스가 남아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부상이나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0: 와.
1: 그래서 클레임이 된 적이 있어서
0: 네네.
1: 진짜 뭐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0: 그 그릴을 사용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1: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0: 예, 예.
1: 그냥
0: 더군다나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1: 맞아요.
0: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1: 그 두 번째는 저희가 고기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찹코를 사용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게 완전히 꺼졌다고 생각해서 댁에서 구우시다가
0: 네네.
1: 안으로 들어가서 드시고 계셨는데
0: 예예.
1: 그 댁에 있는 불씨가 남아있어가지고
0: 바람에 날리면
1: 네, 딴 데로 튀어 그 불씨가 화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거 저희가 그 공원에 파크 갔을 때도 그 차콜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화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보셔야 돼요.
1: 그래서 그릴은 집이나 차고 또는 다른 구조물에서 10피트 약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두고
0: 네네.
1: 바베큐를 하셔야 안전하고요. 또 그릴로 인한 주택 화재 피해는 주택보험으로 커버하실 수 있어요.
0: 그래요?
1: 네. 하지만 뭐 디덕터블이 있잖아요. 우리 주택보험에. 네. 보통 1000불인데 그 정도 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인을 조사를 했을 때 인텐션이 있거나 너무 부주의했다라고 된다면 디클라인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안전을 위해서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물론 뜻하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가 드는 것이 보험이기는 하지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먼저 항상 주의하고 미리미리 예방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July 4th, 예, 독립기념일 때 이, 특히 바베큐 하시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근데 꼭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꼭 화제가 나더라고요.
1: 더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2: 네네네. 하나의 워닝이다 생각을 하시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님 나와주셔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안아주세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2: 버지니아 703-642-2225 메릴랜드는요?
1: 410-465-2700번
2: 메릴랜드는 410-465-2700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 우리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님이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위해서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비싼 프로젝트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건설 과정에서 3만 8천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미국이 1달러에 파나마의 운영권을 넘긴 것을 언급한 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선박요금을 4배 올린 것이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수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것뿐이었다.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다라고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이어 이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지협을 가로질러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 82km의 운하입니다. 세어도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이 돼 1914년 8월 15일에 완공이 됐지만 지미 카터 행정부 때 합의로 1999년 운하 소유권이 파나마 정부로 이양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파나마 운하가 미국 선박의 운임을 요구하고 중국이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환수를 언급하고 나섰었는데 이후 파나마 대법원은 홍콩 CK 허치슨사가 보유한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고 파나마 정부는 해사청이 항구를 점유하도록 했는데 중국은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도서관에서 인공지능 AI로 구현이 된 루즈벨트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기도 했는데 파나마 운하를 당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운하 건설은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이지만 위대함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 정도에 따라 평가된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그 패기는 아주 좋지요. 이 항상 미국 우선 좋지요. 근데 AI도 트럼프 형님의 성품은 아는가 비네. 아이고.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첨탑에 올라 대형 현수막을 내건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유명 고공 스턴트 커플로 미리 계획했던 고공 청홍 퍼포먼스였다고 하는데요. 어제 낮 12시경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약 450m 높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테나 꼭대기에 검은색 옷을 입은 남녀가 올라 대형 현수막을 펼쳤는데 검은색 현수막에는 흰색 대문자로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 The Love of Power, 권력에 대한 사랑을 이길 때 세상은 평화를 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이후 안테나 구조물 아래쪽 플랫폼으로 내려온 뒤 한 사람이 한쪽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포옹하고 입을 맞춘 뒤 반지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캣우먼을 연상시키는 머리 장식을 한 사람은 등반 장면을 촬영을 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주인공들은 러시아 출신의 고공 스턴트 아티스트 커플로 두 사람은 높은 건물이나 구조물에 오르는 이른바 루프 토핑으로 유명했으며 2024 다큐멘터리 영화 스카이워커스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뉴욕 경찰은 사건 직후 건물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대응에 나섰으며 오후 1시경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구금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첨탑에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 완공 당시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으며 지금도 뉴욕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일반 관광객은 86층과 102층 전망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외부 첨탑 구역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2001년 9.11 테러 이후 주요 건축물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고 하네요. 아니 결혼이 뭐 장난이요? 이 뭔 지랄들이랴 더 죽었는디 까딱
1: 가단 결혼식 날이고 장례식 날이 될 뻔이었구만. 이 안 떨어진 것이 용이야. 이.
0: 미국의 30대 남성이 선천적인 신체 문제로 배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확대 시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모금에 나섰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살고 있는 38살의 마이크 필립스라는 남성은 의학적으로 외서 음경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 부위 길이가 0.38인치, 약 97cm라고 밝혔는데요. 이 남성은 이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으며 의사의 권고에 따라 평소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한다고 합니다. 여행이나 외출 때에도 어려움이 이어져 자신감과 독립적인 생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상태가 연애와 대인관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다만 이번 시술은 단순히 외형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뇨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남성은 온라인 모금 페이지에 매우 개인적인 의학적 문제로 도움을 구한다며 더 큰 존엄성과 독립성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그가 추진하는 시술은 반영구적인 피부 필러를 주입하는 비수술 방식으로 길이를 직접 늘리기보다는 신체 부위의 둘레를 보완해 화장실을 보다 편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남성은 시술비 일부를 직접 마련했지만 전체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2만 2천 달러를 목표로 온라인 모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205명이 참여해 12,009달러를 후원을 했고 목표액의 57%를 채웠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번 시술이 질환 자체를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성인용 기저귀에 의존하는 생활을 줄이고 일상의 편안함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남성이라고 주장을 하며 기네스 세계 기록 등재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그의 신체 치수와 세계 최소라는 표현은 본인이 언론과 모금 페이지를 통해 밝힌 주장이며 기네스 측의 공식 측정이나 인증을 받은 기록은 아닙니다. 외소 음경은 같은 연령대의 평균보다 신체 부위의 길이가 현저히 짧을 때 내리는 의학적 진단으로 남성은 자신의 사연을 공개하는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질환으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리고 도움을 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네요. 망측스러워라. 이 적은 것이 뭐 자랑이오. 이 쪽팔린 것도 모르고 그걸 까발리는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네. 이 남자 3대 자존심 상하는 넘버원이 그 시기가 뭐 좀 그 시기하다는 것인데 이자 본 게 그도 아닌 게비네. 앞으로 방글라데시에서는 온라인 도박이나 스포츠 경기 승부 조작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최장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 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박 예방 법안을 가결했는데 법안에는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최장 징역 7년형뿐만 아니라 최고 5천만 타카, 약 6억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스포츠 경기 승부 조작으로 걸려도 최장 징역 7년형과 최고 1천만 타카, 약 1억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글라데시는 1947년 영국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인도에서 분리 독립한 파키스탄의 일부였는데 당시 동파키스탄이었던 방글라데시는 1971년 서파키스탄, 그러니까 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해 현재의 국명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예전 영국 식민 지배 시절인 1867년 만들어진 느슨한 도박 관련법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대폭 손질해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네요.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죽어도 하겠다는 종자들은 꼭 있으니까 술, 담배는 끊어도 토박은 못 끊는대잖여.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한 네팔에서 조류 독감이 번지면서 가금류 약 6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팔에서는 지난 3월 18일 올해 들어 처음 조류 독감 발병이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전국 11개 지역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수도 카트만두를 포함한 카트만두 밸리에 경우 3개 지역에서 발병을 했는데 확산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당국은 조류 독감 확산을 막느라 닭 등 가금류 5만 9,6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계란 100만여 개를 폐기 처분했다고 농업부는 전했는데 네팔 농업부 축산국장은 조류 독감이 야생 까마귀에 의해 번지는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류 독감으로 죽은 까마귀들이 발견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야생 까마귀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조류 독감 확산으로 네팔 내 유일한 동물원도 이달 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카트만두에 있는 이 동물원의 무기한 폐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후 처음인데 동물원에 있던 사양 고양이와 올빼미, 독수리, 비둘기 일부가 조류 독감에 걸려 죽었다며 동물원은 조류 독감이 통제된 이후에 문을 다시 열 것이라고 합니다. 조류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가금류와 야생 조류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조류 독감으로 숨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조류 독감에 따른 치사율은 같은 조류의 경우 거의 100%이나 소나 고양이 등 동물이나 사람에게 옮겨지는 경우는 드물고 지금까지 인간 간 전염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게 닭도 조류 맞잖요. 이 지구상에 최소 227억 마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근데요. 그리고 지지고 튀겨도 안 죽는 균이 있다고도만서도 이 조류는 아니겠죠? 독일 수사당국이 월드컵 조기 탈락 이틀 만에 독일 축구협회가 연루가 된 비리 의혹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범죄수사국과 검찰청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2024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행정기관에 수사관 15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사당국은 독일에서 열린 유로 2024 당시 범죄수사국과 유럽축구연맹이 합작을 해차린 대회 운영사가 개최도시 공무원 들에게 티켓 수천 장과 호텔 숙박권을 뇌물로 뿌렸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개최 도시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주최 측 관계자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국가대표 경기 관람 초청 등 부당한 이익이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도르트문트, 뒤셸도르프 등 유로 2024 경기가 열린 지역 행정당국 사무실이 대부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독일 축구대표팀은 지난달 29일 파라과이와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해 3회 연속 16강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나겔스만 감독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2028년까지 계약이 돼 있으나 전직 국가대표 마츠 후멜즈를 비롯한 축구계 인사들이 조기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24년 한국 대표팀 감독에서 경질이 된 위르겐 클린스만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축구협회 비판에 가세했다고 하네요. 아니 워치게 이참에 우리나라도 말이요 이 좀 워치게 좀 협하요. 아이고 어떤 분이신가 그냥 말씀을 아주 찰지게 하시더만 홍명보 이 강아지야 손 안 빼 이 손흥민도 그랬지 누가 손 놓으랴 골 놓으랴 했지 누가 손 놓으랴 손 빼 홍명보 이 강아지야. 그룹 BTS의 데뷔 이후 첫 벨기에 공연을 앞두고 유럽 수도인 브뤼셀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BTS는 어제 그리고 오늘 저녁 브뤼셀 북서쪽에 자리한 수용 인원이 5만 명인 보드앵 국왕 경기장에서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을 펼칩니다. 티켓 판매 개시 30분도 채 안 돼 매진이 된 이틀간의 콘서트에는 벨기에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BTS 팬 아미의 집결이 예상이 되는데요. 브뤼셀은 접근성이 좋은 서유럽 중앙에 자리한 데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국제기구가 즐비한 도시 특성상 국제항공편도 잘 갖춰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까닭에 네덜란드, 독일 등 인접국은 물론 동유럽과 북유럽, 심지어 중동과 북미에서 오는 팬들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 최대 12만 명의 팬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BTS 덕분에 브뤼셀이 유럽 K-POP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도시 전체가 특수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다수의 원정 관람객 덕분에 숙박시설이 대목을 맞았고요. 공연 전후로 브뤼셀 시내 호텔 수요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 가까이 늘었고 첫 공연일인 어제 숙박 예약률은 3월 하순에 비해 90%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브뤼셀이 평소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니고 도시 규모 자체도 작아서 숙박시설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데 3에서 뭐 많게는 5배가량 심지어 10배 이상 비싸게 책정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해외 방문객이 대거 들어오는 만큼 식당과 박물관, 상점들도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브뤼셀 관광청은 BTS 콘서트가 부모와 함께 공연장을 찾는 어린 팬들이 많은 점에 주목을 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브뤼셀 시내도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관광 상품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뤼셀의 시내 중심부에 오줌 싸게 소년 동상을 제외하면 외부인들이 즉각 떠올릴 만한 관광 명소가 없어 일부러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도시는 아니지만 브뤼셀의 대표적 관광 그랑 플라스를 중심으로 스머프 등 만화를 접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박물관과 각종 미술관 등 가족 단위로 둘러볼 만한 곳들이 다수는 있습니다. 공연 기간 매일 최대 6만 명이 보드웬 경기장 주변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브뤼셀 대중교통 운영기관도 지하철을 증편하고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등 특별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역사의 직원도 추가로 배치를 해 승객 안내와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BTS 콘서트 첫날인 어제 저녁 10시부터는 벨기에 축구 대표팀이 세네갈을 상대로 벌이는 월드컵 32강전도 예정돼 있어 브뤼셀 시내는 심야 시간 큰 혼잡이 예상되는데 BTS 공연 종료 직후 한꺼번에 경기장을 빠져나온 팬들과 월드컵 거리 응원자들이 섞이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현지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1: 이제 20대 후반, 30대 촌디 말이오. 이 얘들은 세계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니 얘들이 50이나 60, 70이 되면 말이오. 아이 뭐하고 지낼라나 모르겠네. 그때까지 삐그덕거리지 않고 춤이나 잘 출라나 모르겠네. 참 싫다.

BTS의 아리랑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방송, 편안한 방송, K-Radio,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또 라라라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H마트의 우리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하는 셀프목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오늘은 2026년 7월 2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 송은경과 함께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에 지쳤을 때 스스로를 다독이거나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마법 같은 문장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비록 짧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말. 오늘 같은 날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더 아쉽고 또 많이 해주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지금 바깥을 바라보는데요. 와, 바람 한 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뭇잎이 미동이 없네요. 햇살은 너무 따사롭고 잎은 푸르르고 좀 죄송하지만 스튜디오에는 글쎄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서 그런지 그렇게 더운 건 모르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카톡글을 보니까 아유 덥긴 더운가 봅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나훈아의 목소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요일, 목요일에 어울리는 글귀, 시, 노래 같이 하고 싶네요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입니다. 늘 수고해주시는 은경님께 감사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라라랜드 오후 방송 매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계셔 주신다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목요일은 다가오는 주말의 설레임과 한 주의 피로가 교차하는 요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목요일은 유난히 시간이 안 가는 날인 것 같아요. 조금 지치기도 하죠. 따뜻하고 활기찬 인사말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하시면서 마음을 전하기 좋은 목요일 글귀 모음 보내주셨습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미소와 행복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벼운 발걸음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에너지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즐거운 목요일,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떠올리며 미소 짓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 구구절절 다 듣기 좋은 말이네요. 그러면서 나태주의 오늘의 꽃도 보내주셨어요.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다. 오늘은 네가 꽃이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내주셨네요. 우리 복별님. 소망 중에는 당연히 즐거워하는 거 있는데 환난 중에 참는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환난이 오거나 고민거리가 많이 생길 때 속상할 때 아 내가 기도가 없었구나 그동안 아이고 기도하시라고 또 이렇게 또 환난을 주시네요 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아무리 환난이 오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덥다 덥다 하면 정말 덥거든요. 사우나도 하는데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참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쪽은요. 이 날씨 때문에 그동안 이 에어컨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 뒤늦게 폭염 때문에 이 에어컨 사재기 때문에 난리도 아니랍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거는 맞죠? 날씨가 상당히 습하고 덥습니다. 텃밭에 일을 하려고 나갔다가 땀만 바가지로 흘리고 들어왔어요. 아유, 돈 안 드리고 사우나 하셨네. 일사병에 걸릴 것 같아 물 많이 마시고 사랑하는 별이와 만사를 제쳐놓고 쉬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위 조심하세요. 앞으로 며칠 더위가 더 기승이니 정말로 정말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집 앞에 숲속에 개울물에 가서 별이와 물놀이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내가 조그만 물놀이 구덩이 만들어놔서 아주 시원해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비치 보이스의 Surfing USA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죠. 여름에 꼭 빠지지 않고 듣는 노래인데 십자가도 만들어 놓으셨고 개울가 근데 이 물 색깔은 그렇게 깨끗한 것 같지는 않은데 사진을 잘못 찍으셨는지 어쨌든 부럽습니다. 쉴 수 있을 때 쉴 수 있는 거 이것도 큰 복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연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박지현이 부릅니다. 무. 오늘은 노래만 쏙 두고 가요 하셨습니다.

우리 복별님 눈치 빠르신데요. 내일 방송 없으시죠? 예, 내일 방송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H마트에 우리 방정일 부장님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계실 텐데요. 아, 오셨나? 아이고, 벌써 오셨네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말 좀 푹 쉬고요. 아마 뉴저지에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항상 해마다 뉴저지에 살고 계시는 저희 작은아버님 댁에서 저희가 바베큐 파티를 하거든요. 특별히 올해는 또 저희 친정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겸사겸사 올라갑니다. 가서 좀 푹 쉬고 그리고 월요일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텐데요. 아, 지금 또 라라라 퀴즈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도 만나야 되고요. 아직 라라랜드 안 끝났습니다. 끝까지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또 퀴즈. 우리 뽀들현도님이 거의 답을 맞추셨어요. 거의. 그런데 보내주신 답에서 하나만 삭제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게 뭔지 한번. 라라라 퀴즈. 자, 뽀들현도님. 지금부터 다섯 곡 다 틀려드릴 텐데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정답자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 미세스 박이 아주 재미붙이셨어요. 예, 퀴즈를 또 한 두세 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선별을 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내주시는 분들이나 또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들이나 역시 두 분 모두에게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정성을 다해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을 맛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드리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주말 요리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 요리 하오하오.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곡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죠. 아무리 널 뜯어봐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번 주 퀴즈는요, 제가 가수와 제목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갓세븐이 부르는 곡이죠. 딱 좋아.

0: 자, 다섯 번째 곡은 BTS의 Fake Love. 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곡 갓세븐의 딱 좋아, 두 번째 NCT DREAM의 트윙컴, 세 번째 곡은 몬스타의 춤, 네 번째는 인피니티의 내꺼 하자, 다섯 번째 곡은 지금 들으시는 BTS의 Fake Love. 자, 이 다섯 곡, 다섯 가수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1: Hey,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5: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어? 오늘이 금요일인가? 네, 하루 일찍 인사드리게 됐네요. H마트의 우리 방정혜 부장님 함께하는 세일 품목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 하루 일찍 일찌감치 달려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저기 내일하고 내일 모레부터 이제 뭐 휴가 되고 떠나고 뭐 바베큐 준비하고 지금 H마트도 너무 바쁘죠?
1: 제가 나올 때 보니까 어제는 좀 한가했었어요.
0: 네네네. 근데
1: 지금은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더운데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0: 아유, 세상에. 맞아요. 네. 그런데 내일 저희가 그 세일 상품 하기에는 또 시간도 늦고.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우리 방 부장님께서 하루 좀 일찍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때마침 내일 또 제 방송이 쉽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싶어갖고 오늘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와 주셨어요.
1: 예, 예, 손발이 작정 왔습니다.
0: 아, 우리는 장소팔 고춘자라니까.
1: 아까 여기 나오기 전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셨어요.
0: 예, 예.
1: 네, 얼굴이 새빨개지셔가지고.
0: 왜?
1: 제가 전치에 우리 어르신들 날 더운데 텃밭에 가서 이러지 마라. 그랬더니 오늘 새벽같이 가셔가지고 그걸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0: 타신 거야.
1: 그 또 기운이 빠지잖아요. 아, 더위에.
0: 세상에.
1: 거기 나가시지 마시지. 왜 나가셨냐.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어떻게 안 갔냐 하면서 거길 나가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0: 네.
1: 그 텃밭 대여서 하는데.
0: 네네네.
1: 대여.
0: 네네네.
1: 그 퍼스처체 보면 거기 있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거기를 몇 개를 대여를 받아가지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시지 마라. 그러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상추락 때 뜯어다 주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상추를 못 뜯어왔어.
0: 아이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 그런데, 마음만이 너무 감사하네요.
1: 그러신데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이제 방송 올라고 하니까는 그분이 부추를 집에서 드시려고 했던 거 하는 거를 차에서 꺼내다가 저희 커스터머 서비스에 맡겨놨더라고요.
0: 네네.
1: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더운데 그거를 이렇게 가져가지고. 야,
0: 결국은 받긴 뭘 받긴 받으시네.
1: 아무튼 근데 그거를 받았는데 마음은 편찮아. 그거 좀 젊으신 분이면은 내가 뭐 그러려니 좀 할 수 있는데 연세도 지극하신 분이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0: 마음 약한 우리 방 부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1: 그래가. 가지고 보카레스 했잖아. 이거 갈증 빨리 이거 드셔야 된다. 이거
0: 역시
1: 쓰러지시니까는
0: 네, 그렇죠.
1: 절대로 그리고 이렇게 더울 때 네. 나가지 마라. 아침에 5시에 나가서 일을 하셔도 또 7시 이전에는 꼭 들어와라.
0: 그럼요, 그럼요.
1: 이렇게 아침 7시 이전에 꼭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또 나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0: 그런 분이면 또 나가.
1: 네.
0: 근데 나가시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나가실 때 반드시 물.
1: 네.
0: 꼭 챙겨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 물 꼭 챙겨가죠. 예. 가셔야 됩니다. 이제 7월달 이제 시작했죠.
0: 네.
1: 7월달 시작하고 이제 6월달 저희 건강식품 세일 끝나고 이제 7월달에 세일 나온 거는 이게 속이 편해야 만사가 편해.
0: 아유, 그럼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1: 근데 하루 한 포로 속이 아주 편해.
0: 뭔지 알겠다.
1: 요거 락토피.
0: 락토피.
1: 야, 요거 락토피 세일이 이제 7월 한 달 동안 이제 세일이 나왔습니다.
0: 예.
1: 락토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일 나온 상품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락토피 코어 3세트 선물용하고요.
0: 네.
1: 락토피 골드 3세트 선물용이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락토피 골드는 그냥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렇게 장 건강 위해서 드시면 참 좋고요.
0: 예.
1: 락토피 코어는 특별히 장이 진짜 안 좋으신 분들, 또 배에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
0: 예.
1: 이런 분들한테 참 좋아요. 이게 장내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유산균이 이제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대장까지 이렇게 가는 데 있어가지고, 락토피 코어는 장내에 이렇게 사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0: 아하.
1: 그래서 장 건강에 너무 좋은 거죠.
0: 오케이.
1: 그러니까 락토피 코요게 49불 99, 59불 99에 하던 거 49불 99 나와 있고요.
0: 네.
1: 락토피 골드는요. 요거는 49불 99 하던 거 39불 99 요렇게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그 7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들 장 건강을 책임지는 락토피 세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1: 다음은 이제 40주년 세일 안내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네. 훌라면.
0: 아, 훌라면.
1: 저희 에치마트 PB 상품 훌라면인데요. 요거 너무 맛있어요. 요게 어느 유튜브가 요거 진짜 강력 추천드린다고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훌라면 기존에 나왔던 게 약간 매콤한 맛이 있었어요. 근데 매콤한 거 못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요번에 마일드 제품. 마일드 제품이 새로 나왔거든요. 요게 지금 10불 99, 박스에 10불 99에 판매하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번들로는요, 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가격 괜찮네요.
1: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딱 드셔보면, 우리 라면 하면 뭐 신라면, 진라면,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0: 네.
1: 신라면 하면 약간 매콤한 맛이잖아요.
0: 그렇죠, 아무래도.
1: 아, 그러면 훌라면 매콤한 맛. 진라면 하면 약간 좀, 마일드 하잖아요.
0: 그쵸, 그쵸.
1: 깔끔하잖아요. 예, 예, 예. 그렇다 그러면 훌라면 마일드. 이게 매칭이 돼요.
0: 아,
1: 그래 한번 믿고 드셔보시면요. 예, 절대로 후회 안 하십니다.
0: 가격도 괜찮고 하니까 이참에 한번 트라이해보는 것도 좋을
1: 그렇죠.
0: 듯 하네요. 리밋 걸려있습니까?
1: 리밋 안 걸려있어요.
0: 굿.
1: 안 걸려있으니까 네. 그냥 필요하신 만큼 사시면 되는데
0: 네, 네.
1: 이게 또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0: 그쵸?
1: 싸다고 그냥 들이사다 집안에 남겨놓으면은
0: 쩐내납니다. 라면도.
1: 나중에는 유통기한 지났네.
0: 맞아. 뒤늦게 발견하면 네. 아깝죠.
1: 근데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뭐 보통 더 어르신들일 거예요.
0: 네네.
1: 저희 집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사다가 이제 쟁겨놓잖아요.
0: 네.
1: 저희 아들이 한번 와가지고
0: 네네.
1: 한번 스캔을 탁 합니다. 일단 차, 그 싱크대 다 열어봐가지고 오래된 소스
0: 예, 예.
1: 물어보지도 않고 다 버려요.
0: 그건 네. 진짜 잘하는 네. 거다.
1: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0: 네. 난리 났었어요?
1: 저희 와이프하고 그거 이러냐 막 싸고 그랬어요.
0: 네.
1: 싸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0: 맞아요.
1: 왜 유통기한이 있겠어요?
0: 그럼요.
1: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드시라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 이후에 드셔도 되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다.
0: 저도 버리는 쪽이거든요. 왜 유통기간 지난 걸 내 뱃속에 버리냐.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아깝다고.
1: 맞아요. 맞아요.
0: 왜?
1: 그래서 아무리 싸다고 한들 사다 놓으면 다 드시지 못할 거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0: 그래서 코스코 안 가시는 분도 많아요. 싸다고 이렇게 크게 대량으로 구매해놨다가 그거 다 처리 못하니까 결국은 버리더라는 거죠.
1: 맞아요.
0: 그래서 옛날 구멍가게 가듯이 H마트 가서 그냥 그때 갔다 필요한 거 사오신대요.
1: 필요한 게 하나 사고 필요한 거 하나 사고 이렇게
0: 예, 예.
1: 하시면
0: 그게
1: 됩니다.
0: 오히려 더 네. 알뜰할 때도 요거 있습니다.
1: 그리고 훌라면 번들에 299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박스 10불 99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40주년 세일 아이템 한참 덥잖아요. 지금 너무 덥잖아요.
0: 덥죠,
1: 이렇게
0: 덥죠.
1: 더울 때 막 아이스크림 생각나지 않아요?
0: 아유 아이스크림뿐만이에요. 네.
1: 뭐 영 물도 생각나고.
0: 저 보세요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
1: 맞네요. 그래 이번에 우베 아이스크림 세트가 40주년 세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14불 99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리밋이 두 개가 걸려 있어요.
0: 아이고.
1: 근데 리밋은 뭐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하게 제가 항상 지혜롭게 해라고 네,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베가 근데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있어요.
0: 브랜드 아닌가요?
1: 아니요. 이게 필리핀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지역에서 나오는 네. 참마의 일종이에요.
0: 마 종류예요?
1: 네. 이게 색깔 자체가 보라색이에요.
0: 보라색이 그렇게 좋대잖아요, 몸에.
1: 고구마도 보라색은
0: 그렇죠.
1: 뭐 좋고요.
0: 예.
1: 근데 이게 국내외에서요. 뭐 네. 이런 디저트 제품으로 핫하게 지금 이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베가 맛이 어떠냐. 우리 구황작물 하면은 감자,
0: 네.
1: 고구마. 그런 맛도 나면서.
0: 마 종류니까
1: 네,
0: 아무래도.
1: 네. 그 다음에 바닐라와 코코넛 맛이 은은하게 난다고.
0: 매력 있겠는데.
1: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단맛이 네. 이게 막 이렇게 단 게 아니고 부드러운 단맛. 부드러운 단맛에서 드시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너무 좋아.
0: 일단은 그렇죠.
1: 일단은 보라색이야.
0: 네.
1: 보라색이.
0: 보라색의 마야.
1: 아무튼 마 종류가 위 건강에도 좋다 그러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이제 그 한국에서 마 채취하시면
0: 네.
1: 그거 마즙 짜가지고 드시기도 했는데 요거 우베 아이스크림 세트.
0: 네.
1: 요거 14불 99전 40주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전주까지 브랜드 모은 청정원 모음전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풀무원. 풀무원 브랜드 모험전을 2주간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요, 부추참치 만두, 요게 7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른콩 한국산 콩물, 요게 599짜리가 3불 99전 나와 있는데, 요거나 강력 추천.
0: 어, 그래요?
1: 콩물.
0: 오케이.
1: 콩물.
0: 오케이.
1: 우리 한국분들 이렇게 막 더울 때 콩국수 많이 생각나시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러니까 요 콩물 갖다가 네. 탁 콩국수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게
0: 너무 드시잖아요. 고맙지.
1: 그 다음에 풀무원 하잖아요.
0: 네네네.
1: 풀무원 하면 왠지 신뢰가 가지 않아요? 바른 먹거리.
0: 바른 먹거리.
1: 100% 한국산 콩.
0: 예.
1: 서리터로 만든 한국산 콩물을 3불 99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제품 외에요. 이제 풀먼 전 품목 다 세일하고 있는데요. 뭐 네. 대표적으로 뭐 로스팅 짜장면, 파래김, 뭐 그 다음에 만두, 뭐 냉면.
0: 냉면.
1: 요런 제품 한 자리에 모아서 지금 아유.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풀먼도 너무 믿고 드셔도 됩니다. 네. 너무 네. 좋은 제품이고요.
0: 네.
1: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하우스웨어 제품을 조금 안내드릴게요.
0: 예,
1: 세일이
0: 예.
1: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요. 스테인리스 스틸 바드 용기가 22불 9개에서 28불 9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용 저당밥솥 요거 29불 9구 정상가 44불 9개
0: 그게...
1: 저희 집에서 이 저당밥솥을 이... 사용하거든요.
0: 네네네.
1: 여기다 쌀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바로 그냥 딱 되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그 다음에 그 물이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0: 예, 예, 예, 예.
1: 그래서 땅이 없나 봐요.
0: 오호.
1: 너무 맛있고 너무 밥도 잘 돼요.
0: 이거 비쌌었는데 가격 내렸네요.
1: 네, 29불 99.
0: 이참에 하나 장만해야겠는데요.
1: 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 냉장고.
0: 네.
1: 풀무원 김치 냉장고가 세일이 나와 있는데요.
0: 네네.
1: 999불에 판매하던 거 829불에 판매하고요. 1099불에 판매하는 거 879불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네. 냉장고 좀 뭐 한두 개씩은 다
0: 있죠.
1: 있잖아요.
0: 예, 예.
1: 근데 내가 냉장고가 지금 하나가 필요해. 근데 이게 뭐 코스코라든지 아니면 뭐 홈디파 이런 데 가서 냉장고 자그만 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데 요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맞게 만들어놨어.
0: 그쵸,
1: 김치도 그쵸? 보관하게 돼 있고 이런 거. 근데 그런 데서 사시는 제품은 그런 게 좀 부족해.
0: 아무래도. 네네.
1: 그리고 만약에 지금 냉장고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요. 이번에 세일하니까
0: 네.
1: 풀몬에서 나온 냉장고 한번 매장 들려가시고요. 한번 보시고
0: 예예.
1: 딱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 안내해 드릴 건데요.
0: 예.
1: 첫 번째로 감자.
0: 감자.
1: 자, 감자 5파운드 짜리가 2불 49전 나와 있고요. 노란 옥수수가 3개에 1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노란을 강조하신 거 보니까 맛이 굉장히 있을
1: 그렇죠.
0: 것 같습니다.
1: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옥수수 하면 그런 생각이 나요. 옛날 시골에서 있을 때 여름에
0: 네.
1: 밤에 모기향을 피워놓고 옥수수, 감자, 단호박을 쪄서 수박을 옆에 놓고 온 가족이 밖에 둘러앉아서
0: 예.
1: 할머니는 부채가지고 손자,
0: 예, 예, 예.
1: 손녀 모기 쫓아주시고
0: 맞아요.
1: 다른 그랬던 정감이 생각이 나는데 이 옥수수 그럴 때 많이 먹었잖아요.
0: 많이 먹었죠.
1: 뭐 그때 뭐 간식거리도 없었지만은 뭐 참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이블 오렌지 패키지 4불 99전 나와 있고요. 이제 제철이죠. 백청도 황도 복숭아 파운드에 2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허니망고 지금 박스에 14불 99전 나와 있고요. 드리스콜 딸기 스마트카드 온리세일로 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리플라워 개당 2불 49전 스마트카드 온리세일 나와 있고요. 파가 이것도 스마트카드 온리세일로 5개에 2불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고요. 금토일 한정 판매 깻잎 네 번치에 2불에 나와 있습니다.
0: 와 진짜 싸다.
1: 이건 거저예요.
0: 네.
1: 거저.
0: 이 수거비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1: 수거비도 안 나와. 저거 깻잎 나오면 오늘 제가
0: 알죠.
1: 엄청 하는데 아마 저 모종 사시다가 다 이렇게 심었던 분들 집에서 깻잎 이렇게 따서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0: 네네.
1: 근데 어떤 분은 좀 크게 키우신 분도 있겠지만
0: 네.
1: 어떤 분은 이제 작게 했는데 요거 지금 네 번치에 2불이면 너무 쌉니다.
0: 예.
1: 그 다음에 7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0: 7월 1일 오늘이잖아요.
1: 오늘이에요.
0: 예.
1: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0: 목요일이요.
1: 목요일이요.
0: 예.
1: 오늘이 체리데이래요.
0: 체리데이?
1: 체리데이래요. 한국에서는.
0: 왜 체리데이일까?
1: 치리치. 아, 이래도 체리데이래요.
0: 요건 한국식 나온다. 네, 그렇죠.
1: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찾아봤어요. 체리데이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오늘이 체리데이더라고요.
0: 그래서 말 되네요.
1: 그래서 왜 체리데이지?
0: 이야.
1: 77이라서.
0: 그래서 체리를 갖고 오셨구나.
1: 그래서 체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네네. 체리가 6월에서 8월까지가 한 시즌이에요.
0: 제일 맛있죠.
1: 올 시즌 또 네. 지나면은 또 워싱턴 체리 드시기 힘드니까
0: 네,
1: 또
0: 예.
1: 가격 너무 좋잖아요.
0: 네.
1: 파운드에 2불 99전입니다.
0: 네.
1: 이 체리가요. 항암 효과도 있대요.
0: 그럼요.
1: 그다음에 예. 이게 당 높으신 분들도 단 거 많이 못 드시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게 당도가 낮아가지고
0: 예,
1: 그분들도
0: 예.
1: 쉽게 섭취할 수가 있다고는 합니다.
0: 예.
1: 그다음에 수박. 씨 없는 수박 699.
0: 좀 올랐네요.
1: 그래도 그래요? 제일 싸다.
0: 네.
1: 제일 싸다 강조합니다.
0: 네네.
1: 요거 개당 699 나와 있고요. 전초에 동일하게 한국 오이의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상추 번치에 1불 29전 세일 나와 있네요. 다음은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 안내드릴 건데요. 하루하루 쌀이 10불 99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햇반 12팩짜리가 9불 99전. 그 다음에 골든키 박스 24불 99 나와 있습니다. 가도야 참기름 1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 그로셔리 상품은요. 아까 네. 이거 풀무원 행사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참소스 드셔보셨어요?
0: 아니요, 아직요.
1: 아, 이 참소스가요. 고기를 찍어 먹는 소스인데요.
0: 오.
1: 너무 잘 만들었어. 소고기에 돼지고기 다 어울려요.
0: 애니고기.
1: 애니고기. 다 어울려요. 이거
0: 오.
1: 그냥 찍어만 드시면은 진짜 고기를 맛나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아,
1: 이제 그 독립기념일 바베큐 이제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1: 참사수 한번 구매해서 한번 찍어 드시면은
0: 네.
1: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헤어룸 바베큐 양념 전품목 3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골곰탕 진가 사골곰탕이 9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통통배 절단꽃게 5불 99전 나와 있고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3개에 11불 99전 정식품 배지밀이 1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안내인데요.
0: 네.
1: 첫 번째로 연어 스테이크 파운드에 7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조개 요게 파운드에 199 나와 있는데요. 요것도 강력 추천.
0: 오.
1: 바베큐 할 때.
0: 아유 최고죠 최고. 이거 있어야 돼.
1: 조개구이.
0: 아유.
1: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이거 독립기념일 세일을 뭐를 낼까
0: 네네.
1: 회의를 하면서
0: 네네네.
1: 우리가 조개를 좀 내자. 저는 기억에 을왕리.
0: 을왕리.
1: 을왕리에서 조개구이를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0: 예.
1: 이게 근데 평상시에 너무 비싸. 3,900 정도 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199에 아주 좋은 가격이 있으니까요. 요거 살아있는 조개 199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
1: 그 다음에 금병호가 파운드에 4불 99전,
0: 네.
1: 홍더미 파운드에 899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육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0: 중요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1: 중요한데요.
0: 네.
1: 자, 이때 되면 또 의뢰의 사시는 게 있잖아요. LA갈비.
0: LA갈비.
1: LA갈비. 의뢰의 사시기 때문에 또 의뢰의 세일을 냈습니다. 가격 좋아요. 13불 99 파운드에 냈고요.
0: 진짜. 예.
1: 근데 또 LA갈비 말고, 아, 우리는 우리 식구 등, 스테이크 간단하게 해서 먹을까.
0: 깔끔하게.
1: 깔끔하게 등심 스테이크 또 깔끔한 가격 14불 99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이게 등심 드시러 그냥 우리는 삼겹살 먹을래. 그래가지고 냉동 삼겹살.
0: 아니 어쨌든 삼겹살은 뺄 수가 없어요.
1: 예. 예. 요거 4불 79전.
0: 예? 진짜요?
1: 이게 진짜 최저가입니다.
0: 와. 이보다 더 쌀 수는 없다.
1: 예. 이보다는 더 쌀 수는 없다.
0: 예.
1: 4불 79전 냉동
0: 예.
1: 삼겹살 4불 79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 나도 이 삼겹살도 또 그래. 나는 기름기가 좀 덜한 돼지고기를 먹을 거야. 그럼 이제 목살로 터닝을 하시면은 소금구이형 목살
0: 입맛대로 그냥 다 주셨네요.
1: 5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아 근데 난 이것도 싫고 그냥 불고기에서 먹을 거야.
0: 아
1: 그래서 돼지불고기 4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요거 강력 추천 또 하나.
0: 뭐야?
1: 양념마늘 언양식 불고기.
0: 와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1: 요 소스가 양념이 그냥 그 마늘 소스.
0: 마늘 하세요 마늘.
1: 마늘 소스예요.
0: 오 진짜.
1: 마늘 소스예요.
0: 너무 맛있겠네.
1: 이거 딱 불고기 하셔가지고 쌈 싸먹고
0: 이거 차코레 구워 먹으면 완전 끝내주겠네.
1: 끝내줘요.
0: 여기 아삭이 고추.
1: 아삭이 고추. 지도서.
0: 아유, 벌써부터 풍침이도네.
1: 그래서 정혁을 네. 우리 양국분들이 좋아하는 상품 전품목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
0: 네.
1: 이번 동물기념일 바비큐 하실 때 가까운 애치마트 들리셔가지고요. 맛있는 고기도 구매하시고 저렴하게 과일도 구매하시고
0: 네.
1: 또 저렴하게 수산물도 구매하셔 네. 가지고 아 즐거운 독립기념일 되시기 바랍니다.
0: 앞으로 목요일 날 할까봐.
1: 그럴까요?
0: 자 하루 일찍 여러분에게 인사드린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정말 오늘 장 보러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그렇죠.
0: 예예.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입맛대로 여러분들 골라서 즐거운 July 4th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026년 7월 2일 체리데이 목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라라랜드는 쉽니다. 그리고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무더운 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라랜드는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커스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커스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0: 이세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 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없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의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에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고 리뷰도 확인하시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희윤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내 집에는 마치 우화가 잔뜩 숨겨져 있는 밭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큰 사고를 겪게 됐어요. 그런 큰 사고를 만나서 거의 죽음까지 가게 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는 그 순간에 있을 그 심판.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김윤상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2: 아, 선교사님 인상 너무 좋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선교사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기님들한테 네. 그래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저는 그 멕시코의 꾀레따로라는 도시에서
2: 예.
1: 네. 그쪽에서 좀 멕시칸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2: 네.
1: 예수님의 복음을
2: 네.
1: 증거하면서 살고 있는 김윤상이라고 합니다.
2: 아 근데 선교사님 진짜 인상 진짜 너무 좋으시다.
1: 감사합니다.
2: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님은 멕시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멕시코는 마치 그 보화가
2: 네.
1: 잔뜩 숨겨져 있는 밭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2: 아직 캐내지 못한 밭.
1: 네네.
2: 네.
1: 멕시코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2: 네.
1: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2: 네.
1: 너무너무 많아요.
2: 네.
1: 그게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은 멕시코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오래된 카톨릭 국가예요.
2: 맞습니다.
1: 네.
2: 네.
1: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2: 네.
1: 본인이 죄인이신 걸 인정하십니까?
2: 네.
1: 멕시코는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모두가 믿는데
2: 네.
1: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2: 네.
1: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2: 네.
1: 다만 그 믿는 것이
2: 예.
1: 무엇인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2: 네.
1: 거의 99%의 경우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간다라고 대답을 해요.
2: 네.
1: 자기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 도대체 선한 일을 얼만큼 더 해야 되는데 얼만큼 해야지 갈 수 있는 수준이고 얼만큼 해야 못 가는 수준인지를 본인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에 그분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나한테 이것을 알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예수를 다 영접해요. 그게
2: 네.
1: 글쎄요. 이런 말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2: 예.
1: 한국분 한 분 전도하기 위해서 드리는 공에 비해서 거기는 그 정도 공이면은 최소한 네. 10배에서 100배는 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2: 선교사님 같이 영적인 리더만 있으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더

0: 오, 가까이 더 신실해질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분들은 네.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분,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0: 네.
1: 모두가 모든 국민이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0: 네.
1: 다만 복음을 모를 뿐이에요.
0: 안타깝네요.
1: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0: 네.
1: 예, 제가 그곳으로 가게 될 때에
0: 네.
1: 하나님이 이제 저와 제 아내가 한 2년간을 그 지역을 놓고 기도를 했었고요.
0: 네.
1: 그곳을 이제 그냥 결정해서 떠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어딘가 이게 선교사님들이 어디 지역을 가게 되면 사실 그곳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세요.
0: 그렇죠.
1: 예, 많이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가시는데 네. 저희는 그냥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0: 예.
1: 지역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고 그런 채로 거기를 그냥 갔어요.
0: 네.
1: 우리가 그냥 순종해서 가자 말씀하시니까.
0: 네.
1: 근데 갔더니 그 도시가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멕시코에서.
0: 예.
1: 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몇 달이나 버틸 수 있겠나.
0: 예.
1: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0: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비싼 지역들이 있죠.
1: 네네네.
0: 네.
1: 그 도시, 물가가 비싼 도시 중에 하나예요.
0: 네.
1: 멕시코에서. 그래서, 야,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0: 네.
1: 그때 이제 아내가 했던 얘기가 6개월이면 어떻고, 3개월이면 어떠냐. 그 기간 동안에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일어설 수 있다 그러면은
0: 와.
1: 우리의 이 시간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0: 와.
1: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
0: 네.
1: 지금 한 2년 반 됐어요.
0: 예.
1: 지금까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0: 와,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네요.
1: 네네.
0: 그럼 멕시코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1: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업 잘해서 돈 잘 버는 장로님으로 살고 싶었어요.
0: 선교사님 솔직하십니까?
1: 네네.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0: 네.
1: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
0: 네.
1: 과테말라라는 나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쭉 살아왔던 거예요.
0: 네.
1: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멕시코로 떠날 것에 대해서
0: 네.
1: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때 2017년이었어요.
0: 예.
1: 정말 많은 고민들 하고 여기 가기가 싫은 게 삶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0: 네.
1: 여기 좋은 사람들도 많고
0: 네.
1: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제 아내와 이제 상의를 하고
0: 네.
1: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저주저 하면은
0: 네.
1: 우리가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가자 해서 정말 순식간에 정리하고 그냥 짐 싸서 멕시코로 갔어요.
0: 어떤 끌림이 계속해서 있으셨나 봐요. 하나님이 계속
1: 네네.
0: 가야 해.
1: 네네. 그것들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0: 네.
1: 굉장히 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0: 네. 하나님의 어떤 이끌림을 통해서 멕시코로
1: 네.
0: 그럼 가시게 됐네요. 부르심을 따라서 멕시코로 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걸 예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1: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0: 네.
1: 그곳에 가서 이제 처음 맡겨진 사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풀렸던 것 같아요.
0: 네.
1: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0: 예.
1: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었나 보다. 당시에는
0: 네.
1: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시작이 좋으셨구나.
1: 네.
0: 네.
1: 그런데 이제 어떤 사역의 성공이나
0: 네.
1: 사역의 어떤 이렇게 발전적인 성취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0: 네.
1: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서 만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0: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1: 그 의미는
0: 네.
1: 저도 평생 이제 신앙 생활을 했었어요. 이제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제 신앙만 잘 챙기면서 이 땅에 살면서 누릴 것도 잘 누리면서
0: 네.
1: 뭐 그러면서 살자 주의였던 거가 솔직한 이제 저의
0: 네.
1: 신앙 수준이었던 거고요.
0: 예.
1: 네. 그럼에도 이제 그 순종하고 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큰 사고를 겪게 됐어요.
0: 어떤 사고를 겪었어요?
1: 네, 교통사고를 그곳에서 이제 2018년도 간 지 한 1년하고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0: 네.
1: 때에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걸 순종해서 갔는데
0: 네.
1: 그런 큰 사고를 만나서 이제 거의 죽음까지 가게 된 그렇게까지 갔을 때
0: 네.
1: 사람들이 볼 때는
0: 네.
1: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무슨 하나님이 그래. 자기 말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하는데
0: 네.
1: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 일이.
0: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엄청 큰 사고였나 봐요.
1: 네네,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충돌을 하면서 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었고 그 충돌한 곳이 그 고속도로였어요.
0: 아이고야.
1: 고속도로에서 이제 상대방 차 정면으로 충돌을 했었고 네. 그 굉장히 비가 억수같이 오는 밤이어서
0: 네.
1: 그때 제가 운전하면서 야 정말 앞이 안 보인다.
0: 예.
1: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고 운전하고 있다가 이제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0: 예.
1: 그런데 그때 이제 의식을 잃고 24일간 이제 의식이 없는 채로 이제 중환자실에 있게 됩니다.
0: 와, 아내분 너무 놀라셨겠다.
1: 네.
0: 예.
1: 당시 이제 저한테 배당된 앰뷸런스도 없어서
0: 네.
1: 비가 이렇게 오는데 픽업트럭 뒤에 그냥 이렇게 시체처럼 비 맞으면서 이렇게 실려갔다고 나중에 들은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출혈이 굉장히 심했었대요. 그러니까 겉에는 멀쩡했는데 이 뱃속으로.
0: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의사 말로는 이제 거의 제 몸에 있는 피한 60%는 네. 이미 출혈로 빠져나왔다. 근데 그렇게 되면 거의 이미 사람은 죽은 건데 다행히 그때 숨이 붙어있는 채로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수술을 했었고 그런데 당시 이제 의사분들은 제가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응급수술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수술이 안 됐어요.
0: 아이고야.
1: 그래서 파열된 부분들이 제거가 다 안 되고 좀 남아있었던 거예요.
0: 네.
1: 뱃속에.
0: 네.
1: 그리고 배를 닫은 거예요. 또 며칠, 사흘, 나흘이 지나니까 거기서 이제 또 계속 이게 나와서 뱃속이 전체가 다 감염이 되거든요.
0: 아이고야.
1: 그래서 이제 복막염도 생기고 또 그게 이제 올라와서 폐렴도 생기고
0: 없었던 것까지 생겼네.
1: 네네. 거기다가 이제 피까지 감염이 돼서 폐혈증도 생기고.
0: 아이고, 어떡해.
1: 더구나 이제 제가 사고 날 때 왼쪽 다리는 굉장히 이렇게 다리가 뚝 부러진 게 아니라
0: 네.
1: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어요.
0: 으스러졌구나.
1: 으스러졌어요.
0: 네.
1: 그런데 그것도 그냥 붕대만 이렇게 칭칭 감아서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죽을 사람입니다.
0: 아 무섭다.
1: 네.
0: 아니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놀라운 체험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네. 굉장히 영적인 세계, 그 의식이 없는 동안에 영적인 세계를 많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0: 네.
1: 그게 어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세계가 아니에요.
0: 네.
1: 그게 실존하는 세계고 우리의 그 오감이 살아있고
0: 네.
1: 그 안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0: 네.
1: 촉감
0: 네.
1: 모든 게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로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0: 네.
1: 지금 영적인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약간 거북해하는 게 좀 있었어요.
0: 네.
1: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씀 위주로만
0: 네.
1: 해서 이렇게 저는 전혀 이제 신비주의 이런 거랑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 실존하고 있는 그 영의 세계를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0: 와.
1: 네.
0: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의식이 없는 사이에
1: 네.
0: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계속해서
1: 예, 24일이면 예, 굉장히 긴 시간이죠. 제가 그 안에서 어떤 건물 안에 갇혀 있었어요.
0: 네.
1: 갇혀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한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부리는 또 두 명의 리더들이 있었어요.
0: 예.
1: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저는 그냥 하면서 살아서 처음에는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었어요.
0: 네, 네.
1: 심지어 그 리더들이 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누구야? 그랬더니
0: 예.
1: 아, 저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믿었었는데 아, 저 사람들 그 코스타리카라는 나라, 그 중미에 있거든요.
0: 네.
1: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 저쪽 바닷가 섬 쪽에 거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야.
0: 네.
1: 그리고 거기서 오갈 데 없는 고아들 데려다가 키워서 이 15명 되는 사람들은
0: 네.
1: 저는 그 사람들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예.
1: 그래서 처음에 저는 좋은 분이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0: 네.
1: 거기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과 그 사람들의 대화와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볼 때에 네.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0: 예.
1: 그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거기서 하는 일들은 네. 대표적으로 끊임없이 속이는 일이에요.
0: 예.
1: 계속 속이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회의하고 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범위 안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을 예. 다 속여서 넘어뜨리려고만 합니다. 이제 그 넘어지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0: 네.
1: 믿는 사람들을 위주로 주로 공격을 하고 넘어서 한동안 잡아두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는 경우가 있고요.
0: 네.
1: 넘어뜨렸는데 이 사람이 금방 거기 빠져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좀 믿음이 있는데 넘어져도 그거를 빨리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0: 예.
1: 그 넘어졌을 때 그 안에서 계속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봤던 것 같아요.
0: 예. 늪으로 계속 들어가는
1: 네네.
0: 믿음이 있어도
1: 네네.
0: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1: 네네.
0: 네. 그런 막 영화 같은 스토리를 계속해서 환상을
1: 아니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네, 그 환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0: 그러니까 환상 같은 네네. 현실을
1: 네. 네.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네. 환상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0: 예.
1: 실제 거기서는 예. 현실처럼 느껴지는
0: 무슨 의미인 줄 알겠어요.
1: 네네.
0: 예. 야,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예수 보혈이라는 강력한 말씀에 무기가 생기신 것 같아요.
1: 네네. 그 안에서 그 사람들한테 저도 굉장히 사실 조종을 많이 당했어요.
0: 네.
1: 시키는 대로 했었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그 많은 일들을 하다가 이제 지치고 거의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지치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왜 그거를 시킨 대로 하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곳에 지쳐서 누워있는데 어느 날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0: 네.
1: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냥 딱 듣는데 찬양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은 아니에요.
0: 네.
1: 그리고 또한 거기서 무슨 군중들이 찬양을 하는 것 같은 소리들이 들리는데
0: 네.
1: 그 소리도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소리가 빛으로 된 것 같은 느낌. 찬란한 소리.
0: 네, 네.
1: 막 이런 것들이 비치면서 그게 들리는데 그때에 예수 보혈이란 말을 하게 됐어요. 그 광경과 그 찬양을 들으면서.
0: 그 느낌을 받으시고.
1: 네네.
0: 네.
1: 근데 그 말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쓰면서 살았던 말이 아니에요.
0: 네.
1: 그 말이
0: 그냥 자연스럽게
1: 나왔어요. 네, 자연스럽게 거기서 누워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 있던 사람들이 막 부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이게 뭔가 좀 반응이 있네.
0: 네.
1: 다시 예수 보혈 했더니 이 사람들이 더 부산해지기 시작해요. 뭐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지막한 소리로 예수 보혈을 했는데 그때부터 일어난 일들은 이렇습니다.
0: 네.
1: 제가 그 안에서 계속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했었다 그랬잖아요.
0: 네, 네.
1: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들과 저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요. 예수 보혈을 외쳤더니 네. 분리가 일어나고 제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는 하는데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는 못해요.
0: 네.
1: 아마도 우리가 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계속 그런 악한 영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0: 악한 장치들이 너무
1: 네네,
0: 많죠.
1: 있죠. 네. 그런데 예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때 네. 우리가 그것을 부를 때에 비록 존재는 하지만
0: 네.
1: 우리한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0: 네.
1: 그 능력 때문에
0: 보혈의 피로
1: 네.
0: 네,
1: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은 사단의 그 정죄들을
0: 네.
1: 막아주는 역할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거든요.
0: 네.
1: 그것을 계속 이렇게 외쳤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일단은 전 좋죠. 더 괴롭힘을 안 당하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계속 예수 보혈을 외쳤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잠들고. 근데 그때 한번 잠들어 있었는데 눈만 감고 있었어요.
0: 네.
1: 잠이 든 건 아니었고.
0: 네.
1: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 리더한테 보고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0: 네.
1: 우리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저 주문을 한번 외울 때마다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이 예. 세 개씩 깨져나가고 있어요.
0: 주문이라고 하는구나.
1: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1: 그 보고라는 걸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정말 뭔가 실제 그 세계에서 효과가 있구나 예수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외치다가 어느 날 그 건물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0: 네.
1: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건 아닌데 거기서 그 건물을 한번 빠져나오게 됐어요.
0: 예.
1: 제가 어느 깜깜한 밤이었어요. 제가 그게 건물이었다는 게 아닌 게 빠져나와서 그 건물을 봤었어요. 한 3층 정도 되는 하얀 건물이었어요. 빠져나왔는데 돌들이 이렇게 있는 자갈밭 위에 제가 서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풀들도 있었고
0: 네.
1: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0: 네.
1: 그 세계에 어떤 그 바람이 불면서 이 풀들이 소리 나는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었고
0: 네.
1: 그 어둠과 빛과 이런 것도 충분히 다 네.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네.
0: 아주 명확하게 머릿속 가슴속에 남아있는 기억들이잖아요.
1: 네네.
0: 네.
1: 그리고 거기서 제가 거기에 서 있는데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저 스스로한테 내 이름이 뭐지? 내가 뭐 하던 사람이지? 결혼은 했었나? 혹시 내가 자녀는 있었나? 이런 질문들을 혼자 거기서 하면서 서 있게 됐어요.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이 땅에서 살고 살면서 네. 내가 내 것이라고 믿고 살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옷 하나 벗은 것처럼 외투 하나 벗은 것과 같은 가벼움.
0: 네.
1: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0: 야, 너무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네. 순간이네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만나셨나요?
1: 네, 거기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0: 네.
1: 그 왼쪽으로는 그게 강인지 호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저 앞에 큰 돌산이 두 개가 있었어요.
0: 네.
1: 그리고 그 돌산에 마치 그 조각을 낸 것처럼 계단이 꼭대기까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 있었어요.
0: 네.
1: 그 돌산 한 군데 꼭대기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사람이
0: 네.
1: 서 있는데 그 깜깜한데 혼자서 빛이 나는 사람한테서 빛이 나는
0: 거예요. 네.
1: 제가 그분을 바라보는데 딱 알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시네. 그래서 근데 그때 예수님인 것을 딱 아는 순간에 저의 마음에 들었던 게
0: 네.
1: 이게 좀 되게 한심한 거거든요. 이게 한심한 거거든요.
0: 네.
1: 그래도 제가 믿는 가정에서 잘하고 선교도 하겠다고 거기까지 갔던 그 사람이
0: 네.
1: 그 순간에 들었던 그 마음은 굉장히 한심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0: 네.
1: 얼마나 우리가 찬양합니까?
0: 네.
1: 근데
0: 네.
1: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나요? 그게 제가 가졌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특출나게
0: 네.
1: 좋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고 그게
0: 근데 네.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면 정말 살아계시네?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0: 네.
1: 그러니까 살아계신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잖아요.
0: 네. 하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1: 예, 예. 보지는 못했지만 살아계신 인정하지만
0: 네.
1: 그게 웃긴 거죠. 그게 진짜네?
0: 네.
1: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믿는다고 입술에 고백은 할지언정 사실은 진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0: 네.
1: 근데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은 후회들이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0: 네.
1: 그 자리에 서서 정말 멈출 수 없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저렇게 살아계신데 나 왜 이렇게 내 평생을 이렇게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살았을까? 내 평생을 왜 이렇게 내 맘대로만 살았을까? 후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0: 회개합니다.
1: 예,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계신 저곳에 난 지금 기운이 없어서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내 지금 남아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0: 네.
1: 예수님이 계신 저 길을 향해서 내가 가겠다. 그 내가 죽더라도 그 길 위해서 죽겠다. 라는 결심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0: 그 짧은 순간에
1: 네네.
0: 결심을 하게 됩니다.
1: 네. 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0: 그런데
1: 이제 그 산 앞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 걸을 기운도 없어서 정말 이렇게 네 발로 기어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계단을.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올라갔는데 한 중턱쯤 됐던 것 같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집사님과 이렇게 앉아있듯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렇게 막 기도와 환상 가운데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라
0: 네.
1: 이런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제 생각에 이 땅에서는 정말 당장 숨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0: 네.
1: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음이 임박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심판의 자리가 바로 펼쳐집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는 그 순간에 있을 그 심판.
0: 네.
1: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거기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 그 자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자리에서 제가 누워 있었고요.
0: 네.
1: 예수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의 리더라고 있던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네. 그 자리를 올라왔어요.
0: 이야.
1: 저와 예수님과 그 사람과 셋이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0: 네.
1: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앞에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0: 네, 파노라마.
1: 이런, 예, 이런 네. 얘기는 많이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 거의 공통적으로 할 거예요.
0: 예.
1: 내 삶이 주마등처럼 영화처럼 네. 쫙 지나갔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0: 네.
1: 그 인생이 쭉 펼쳐지는데 그 사탄이 저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0: 네.
1: 저게 믿는다고 하는 놈입니까? 예수님 저걸 보십시오. 저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놈입니까?
0: 네.
1: 저거 하는 것 좀 보십시오. 하면서 계속 저를
0: 이간질하네요.
1: 이간질이 아니라 네. 그 성경 말씀드리라면 예수님께 참소를 합니다.
0: 아.
1: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심판자로 계시기 때문에 심판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0: 네.
1: 계속 참소를 합니다. 처음에 그것이 이게 쭉 펼쳐졌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감정 굉장한 수치였어요. 살면서 사람이 그 흑역사들 있잖아요.
0: 많죠.
1: 네, 누구한테 누가 알지 않았으면 좋겠는
0: 연약하기 때문에 네, 너무 많죠.
1: 무덤까지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는 이런 것들이
0: 네. 네,
1: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만 보면 좀 나을 텐데 예수님과 사탄이 같이 보는 거예요. 처음엔 그 수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참소가 일어나면서부터 이 네. 수치심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0: 네.
1: 두려움이에요.
0: 나
1: 이거 끝나면 나 어떻게 되지? 그 두려움은
0: 네.
1: 정말 저는 다른 분들은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시 그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가 않아요.
0: 바로 앞에 예수님 네. 계셨으니까 얼마나
1: 이 자리가
0: 수치심에서 그쵸? 두려움, 무서움으로.
1: 네.
0: 네.
1: 왜냐하면 제 삶이 너무나 죄로 얼룩져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고소를 하고 있는데
0: 네.
1: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나 어떻게 될까?
0: 네.
1: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나 지옥 판결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0: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1: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장면들을 같이 다 보셨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0: 예. 그게 더 무서운데.
1: 네.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인생을 개수하는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 이 사탄이 예수님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따지는데 뭐라고 따지냐면 얘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 뭡니까? 얘가 뭔데? 그렇게 잡고서 놔주질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0: 네.
1: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저만 남게 되었어요.
0: 궁금해요.
1: 네.
0: 네. 어떻게 됐을까요?
1: 네. 예수님과 남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의 살아온 그 얼룩진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께 가서 가치 있다고 평가해 주시는 시간들을 뽑으셨어요. 뽑으셨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적었어요.
0: 네.
1: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시간 보냈겠습니까?
0: 네, 네.
1: 얼마나 수많은 예배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뭐 찬양이라든지 성가대든지 또 나가서 뭐 단기 선교라든지 얼마나 많은 액티비티들을 하면서 살았겠어요.
0: 네.
1: 그런지 예수님이 그래도 좀 양 좀 되게 좀 인정해 주실 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0: 예, 예.
1: 근데 예수님이 그걸 뽑으시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럼 예수님이 아이고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 예배 때 앉아 있었던 시간이 얼만데.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0: 네.
1: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들에 제 마음속에 저도 의식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동기들이 다 드러나요.
0: 우리 모두도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1: 네. 네.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동기들. 네. 사람들한테는 이 동기를 숨기고 얼마든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거룩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0: 네.
1: 하지만 예수님은 안 됩니다. 거기서 동기가 다 드러납니다.
0: 네.
1: 그 많은 시간들이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쟤 참 신앙 좋은 친구야.
0: 네.
1: 저 청년은 참 신앙도 좋고 참 괜찮은 친구야.
0: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네. 되는데.
1: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 그걸 제가 의식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0: 네.
1: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었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갔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동기로 했던 모든 시간은 예수님한테 단 한순간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0: 벌거벗겨지는 느낌이었겠네요.
1: 네.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순간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0: 예.
1: 그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헌한 일을 했던 그것들이 제가 죄 지은 순간들을 상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결과적으로 저의 선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생을 토탈해서 딱 해서 결론을 내면 전 죄인입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결론입니다.
0: 맞습니다.
1: 제가 그곳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0: 네.
1: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0: 가장 중요한 키워드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 기록돼 있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이 지불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0: 네.
1: 그러므로 사탄은 그렇게 정죄했을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한테는 한마디도 정죄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그곳에 있는 심판자가 가지고 계신 기준입니다. 그곳에선 심판자가 가지신 그 기준만 유효합니다.
0: 네.
1: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0: 네.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이 심판의 자리까지 갔으면은 다음 순서는 사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형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1: 저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0: 다행입니다.
1: 예, 네, 거기까지 가지 않아서 저는 뭐 천국을 받거나 지옥을 받거나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0: 네.
1: 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사실은 그 과정이 맞을 거예요. 거의 심판이 끝났으면은 둘 중에 뭐 하나
0: 네.
1: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내 증인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제 나 때문에 살았지? 이제 내 증인으로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했을 거예요.
0: 네.
1: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0: 네.
1: 그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현실이고
0: 네.
1: 거기서 이제 환상을 예수님께 보여주세요.
0: 네.
1: 그런데 그 환상에서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제가 어느 시골 같은 데에서 외국이에요.
0: 예.
1: 외국의 시골 같은 데서 그 조그만 배를 타고 강가를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이 서 있어요. 거기에 내려서 두 발로 걸어서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의 손을 구두가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으면서
0: 네.
1: 제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어났을 때 저는 그때 제가 사고가 나서 죽어가고 있는지 몰랐었어요.
0: 네.
1: 전혀 몰랐었어요.
0: 24일이라고 그러셨죠.
1: 네네.
0: 네.
1: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에도 제가 그 자리가 인생이 끝나는 자리인지 심판의 자리인지도 그 당시엔 전혀 몰랐었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제 몸 상태가 오늘 좀 이따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어이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0: 네.
1: 심지어 다리는 부서진 채로 그대로 방치해놨기 때문에 네. 다리가 고쳐질 수 있을까?
0: 네.
1: 평생 혹시나 내가 운 좋게 여기서 산다 하더라도 평생 휠체어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저의 현실은 너무 괴리가 커서 네.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때는 제가 깨어났을 때 내가 꿈을 꾼 건가?
0: 예.
1: 그 꿈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근데 너무 현실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거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네. 거의 불가능한
0: 네, 네.
1: 이 관계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저의 상태들이 호전되기 시작되는데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매일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진찰하러 오는데 와서 진찰하고 체크하고 하는 의사들마다 늘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0: 네.
1: 이건 기적이야.
0: 어...
1: 이건 말도 안 돼.
0: 네.
1: 기적이야. 말도 안 돼. 이 얘기를 매일매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병원 전체에서 여기 기적의 사나이가 있다고 소문이 다녀서 굉장히 병원에서 유명했었어요.
0: 네.
1: 그런데 쟤는 왜 쟤한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냐? 사람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다들 네. 환자들인데.
0: 네, 네.
1: 그래서 쟤는 쟤네 부모님이 와서 맨날 기도해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이
0: 네.
1: 다른 환자들한테 계속 끌려다니기 시작했어요.
0: 예.
1: 기도해 주시라.
0: 네.
1: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저의 상황에서 예수님 보여주신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0: 네. 기적을 보여주시네요.
1: 네.
0: 네.
1: 지금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고.
0: 네.
1: 이전에, 사고 이전에는 제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0: 네.
1: 그건 제가 생각해 봤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가 사고 이후에 자, 내가 이 정도 치유됐으니 내가 이제 오늘부터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0: 네.
1: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증거해야지 하는 결심을 한 적도 없어요.
0: 네.
1: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0: 네. 네.
1: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어느덧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0: 네.
1: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0: 네.
1: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게 되더라고요.
0: 와, 할렐루야. 와, 너무 놀랍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잊지 못할 명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복도가 좀 긴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마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문을 딱 열었는데 저 앞에 액자도 없는 그냥 벽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계셨는데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이 3D처럼. 그러면서 제가 눈으로도 느꼈지만 이렇게 따뜻함을 느꼈었던 적이 처음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5학년 때 그걸 처음으로 느끼고 이렇게 몇 년을 통해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렇게 잊지 못할 장면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께서는
1: 네.
0: 교통사고로 육신은 죽음 가운데
1: 네.
0: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네요.
1: 네.
0: 그것 때문에 또 변화가 되시고
1: 그렇습니다.
0: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게
1: 네,
0: 됐네요.
1: 그렇습니다.
0: 이 선교사님의 삶은 사고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1: 일단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가치관이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0: 네.
1: 그 심판의 자리에 가서 그 두려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네. 결정 나버릴 텐데.
0: 선교사님 느껴보셨으니까
1: 네.
0: 실제로.
1: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그 순간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0: 네.
1: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0: 예.
1: 실제로 그랬던 경우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0: 네.
1: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 얼마 안 돼도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0: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큰 사고를 겪으면 사실 왜 하필 나였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선교사님은 어떠셨어요?
1: 24일을 못 움직이고 누워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한 약들을 계속 쓰면서 있으니까
0: 몽롱하시겠네.
1: 몸의 모든 근육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뼈만 남게 되더라고요.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서 이게 불편한데 요구를 돌리지 못해요. 그거를 말을 해서 누가 제 고개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0: 네.
1: 뭔가 쓰고 싶어요. 나한테 펜을 좀 줘봐. 펜을 줍는데 펜이 무거워서 들지를 못해요.
0: 아이고야.
1: 그런 그 순간에, 그리고 뭐 화장실 해결이 안 되죠. 다 누군가 대신 다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때는 제가 새벽 한 4시만 되면은 저한테 이 일이 닥친 게 너무 속상해서
0: 네.
1: 왜 나였을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나중에 제 동생이 항상 그 옆에서 같이 잤거든요, 바닥에서.
0: 네.
1: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형 을시간이네?
0: 하나님 너무, 일하러 떠났는데 왜 네. 나한테?
1: 네.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속상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한테 그 인생의 그 순간들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제가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혹은 제가 막 이렇게 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이만큼 알지 못한 채로 내가 계속 인생의 성공가도를 만약에 달렸다면 어땠을까? 최악인 거예요.
0: 네.
1: 최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
0: 아멘.
1: 저는 그 이상의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0: 선교사님을 사용하시려고 그런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좀 더 교양이 있고 좀 더 이렇게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제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0: 네.
1: 그것에 대한 절박함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 그러면은 어떻게든 전해야 돼요. 그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심판의 자리에 살아남았던 그 믿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0: 네.
1: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0: 네.
1: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0: 아멘.
1: 이것이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바로 그것입니다.
0: 아주 중요한 네. 세 가지이네요.
1: 네.
0: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나의 여생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0: 아멘.
1: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시간을 뽑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뽑으셨던 순간들은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순간들이에요. 예수님과 동행을 이 땅에서 했던 그 순간들의 핵심,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던 그 순간들의 핵심은
0: 네.
1: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던 순간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할지라도 제가 예수님을 진짜 저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제가 주인으로 살고 있던 그 순간들은 인정을 하나도 못 받았던 거예요.
0: 네.
1: 오로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던 그 순간만이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0: 네.
1: 저의 모든 이제 앞으로의 삶의 여생이
0: 네.
1: 예수님만을 네.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0: 네.
1: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시간이 네. 많았으면 좋겠어요.
0: 선교사님 기도 제목과 동일하게 저도 하나님과 그렇게 계속해서 동행하고
1: 네.
0: 하나님과 이 사랑 안에서 만주했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렇게 되실 겁니다.
0: 네.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1: 네, 사랑합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은 김현상 선교사님과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뒤돌아보면 헛된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은 더 좋은 축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애기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친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0: 야, 이 욥기가 사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내용들이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이 욥기 내용이 주된 내용은 뭐냐하면은 욥과 욥을 위로한 친구 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 대화라는 것이 우리들이 뭐 저기 뭐 커피숍에 가서 이런 일상적인 대화 이러면은 너무나 쉬운데 이 대화가 전부 다 아주 그 뭐라 그러면 신학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깊이가 있으면서 이 문체가 말하는 투가 전부 다 운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가 많고 은유가 많고 이러니까 이걸 그냥 쭉 읽으면 뭐 무슨 말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하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기를 차분차분하게 그 내용이 뭔가 읽어보면은 굉장한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9장하고 10장 앞부분을 보는데요. 이 내용은 욥이 말한 것인데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는데 이것은 빌닷이 욥에게 말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럼 빌닷은 욥에게 뭘 말했느냐? 이 엘리바스가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인과응보. 너가 너는 죄 없이 고난 당한다고 말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세상에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 너 빨리 죄를 실토해라. 이 말을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또다시 빌닷이 또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욥기 8장 9장 10장인데요. 이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27절, 28절, 29절 다시 볼게요. 욥이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좀 이겨보려고 긍정 마인드를 좀 가져보겠다.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워 막 얼굴 찡그리고 막 이런 온갖 우리말 하면 인상 찌푸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고통이 있더라도 사람들한테 웃고 환하게 그리고 긍정 마인드를 갖자.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고난 속에서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이렇게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막 웃는 이렇게 위장을 한다 할지라도 28절에 내가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이렇게 해도 이 고통을 내가 금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왜? 내가 이렇게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막 웃는 척하고 이렇게 해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죄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같은 말인데 29절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 침묵 속에 계시니까 욥이 자기가 당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죄 있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지금 친구들이 자꾸 죄를 말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지금 마음이 있고 29절에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데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 마음을 닦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헛수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하나님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지금 욥을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죠.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지금 나를 굉장히 정죄하고 있다. 내가 막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고 긍정 마인드를 가져도 이거 다 필요 없더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면 내가 이런 수고가 무슨 수고가 있냐? 다 헛수고가 아니냐? 여기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하도 친구들이 너 죄가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좋다. 내가 눈 녹은 물로 아주 깨끗한 물 말이죠. 오염되지 않은 물로 이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시대 때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한 몸으로 나간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거든. 잿물. 그러니까 정결한 물. 정결한 이 물로 나를 성결케 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이 개친이 오늘 성경이라서 개친이지 히브리어 원뜻으로 말하면요 시궁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재물로 몸을 청결하게 하고 눈독은 이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물로 나를 깨끗하게 해도 해본들 뭐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시궁창에 던지면은 또다시 더러워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한다. 굉장히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나를 시궁창에 던지면은 이 내 옷조차도 나를 싫어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겠느냐. 왜 하나님 나를 개천에 던집니까? 나를 왜 시궁창에 던집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던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좀 건너뛰어서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아까 앞에서 했던 대로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십니까? 자, 변론의 정확한 말은 무슨 까닭으로 나와 다툽니까? 좀 해석하면 하나님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공격합니까? 왜 나를 자꾸 대적합니까? 이 말입니다. 왜 나를 정죄하고 왜 나를 시궁창에 던져놓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합니까? 이게 지금 욥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욥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욥이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고 있다. 내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은 나를 시궁창에 던진다. 그런 내가 뭐 눈녹은 물로 나를 깨끗하게 해본들 잿물로 내 몸을 정결하게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합니까? 좀 그만 공격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지금 욥의 불평입니다. 자, 이런 지금 하나, 둘, 셋, 나를 정죄한다. 나를 시궁창에 던진다. 나를 공격한다. 이런 지금 이제 강도가 점점 세지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욥의 불평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욥에 대한 인생을 욥의 인생을 운영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입니다. 하나님 나를 내 인생 이렇게 좀 운영하지 마십시오. 그럼 불만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불만이 욥에만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합니까? 아, 나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한 20몇 년 전이요.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우스운 기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요. 한 여인이 집에 갔는데 자기 집에 보니까 천둥이 쳐서 집에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캘리포니아 법정이 하나님을 기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주의하고 태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씨를 잘못 운영했다. 하나님이 내 잘못, 그 욥의 방식으로 하나님 내 잘못한 건데 왜 벼락을 우리 집에 치느냐고. 하나님 너무 지금 산만하게 내 인생을 운영하고 있다. 부주의하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받지 않느냐. 날씨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 그래서 변호사를 써서 캘리포니아 법정에 10만 불 손해배상 청구를 했답니다.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청구했냐. 변호사를 사서 그럼 어디에 청구합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어디 대상입니까? 그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신뢰 있고 가장 명성 있던 기독교 기관에다가 수를 한 거예요. 당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가? 너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당신들한테 수한다. 하나님 수하니까 하나님이 법정에 안 나오면은 내가 10만 불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못 봤어요.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 중요한 건 역시 여러분들은 배상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보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불만 없습니까? 있죠. 왜 없습니까? 태어나서 하나님, 나는 왜 이래 흙수저에 태어났습니까? 우리 말라면. 아, 나도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록 좀 운영해 주시지. 내 삶을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지. 우리 기독교 말라면 좀 그렇게 섭리해 주시지. 왜 이렇게 섭리하십니까? 아,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 나는 복권을 써도 왜 이렇게 당첨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나는 떡볶이조차도 한 번도 당첨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소한 불만에서부터 큰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는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우리 회사는 왜 이랬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간섭하셔서 안 되게 하십니까? 그런 불만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의 운영 방식을 이렇게 합니까? 라는 불만입니다. 제가 작년에 제 아내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작년 이제 연초 되면 그 비트코인 아시죠? 엄청 올랐잖아요. 제가 그때 10만 불, 뭐 12만 불까지 했거든요. 지금은 뭐 많이 아마 내렸을 겁니다. 이게 2009년도인가 2010년도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거든요. 그때 제 친구 목사님이 장난으로 그거 그때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1달러도 안 됐어요. 뭐 20센트인가 그래밖에 안. 그래서 저희가 한 10개 정도 샀대. 장난으로 10개 사봤자 2달러도 안 되잖아. 그래서 사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막 하면서 야 이거 뭐 근데 자기 그때 용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짜장면 먹었는데 비트코인 7개나 줬대 그냥. 7개 주고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었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한국 돈으로 10억이요 10억. 작년에 7개 비트코인 한 개가 12,000불에 아닙니다 12만 불 했으니까 자기 비트코인 7개를 주고 짜장면 하나 먹은 거야. 15년 전 16년 전에.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10억을 주고 아니 10억이 아니라 10억을 6개 60억 70억짜리 짜장면을 먹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나 작년이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고. 아니 내가 비트코인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비트코인 팔고 짜장면 사 먹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야 그거 하지 마 그런 좀 힌트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기도를 안 하는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미워하는 목사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래 내 인생에 간섭 안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막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짜장면 먹은 사람이다. 야, 세상에 어디 70억짜리 짜장면 먹는 사람이 어딨냐. 물론 그때는 2달러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참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만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섭리해 주셨더라면은 지금 내가 목회 이렇게 안 할 건데라 그 생각하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은요 좋은 것도 의미하지만 더 실제적인 의미는 뭡니까? 안 좋은 일, 부당한 일 아닙니까? 이 뭐 부당한 일, 안 좋은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당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부당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막 정죄하고 나를 시궁창에 던지고 이유 없이 나를 막 공격하고 내 친구 목사 말대로 아이 그때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면은 그 70억짜리 짜장면 안 먹을 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부당하게 대우합니까? 라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들한테 다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네 인생에 일어나는 부당한 것조차 부당한 것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부당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좀 이해 안 되는데 왜 이렇지 하는 부당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원토록 부당하게 남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당하게 우리한테 느껴지지만 이게 영원토록 부당한 것으로 남아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당하지만 지금 내 인생 살펴보면 부당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당하게 보이는 것을 합력해서 다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당하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번 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래서 부당한 인생을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 하나였지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면서 이 부당한 것이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1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이 하나도 부당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10장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자, 이게 뭐가 부당한가 하면, 자, 조금 전에 한 세 가지 본 것은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는 자기 인생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루시는 방법 보니까 여기도 부당하다는 겁니다. 뭐가 부당합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 피조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은 다 선한 것이단 말이죠. 이것을 학대하고, 그리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긴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학대하고 악인을 선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운영하시면 됩니까? 라는 부당한 역사에 대한 욥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우리 주변에 부당한 역사들이, 부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부당한 인생은 둘째치더라도 옆에서 보면 부당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자, 세례요한 한번 볼까요?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때 분봉왕 때 헤롯 안티바스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 분봉왕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헤롯이 그것을 지적했죠. 그거 잘못된 거야. 불륜이야.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율법으로도 안 되는 거거든요. 형제의 아내와 동침해서는 안 되니까. 그거 지적했는데 이 헤롯이 화가 나가서 세례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안 죽이고 있다가 헤로디아의 생일 때 생일 축하하면서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그 딸 이름이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죠. 그 살로메가 춤춘 것을 너무 좋아서 네 소원 말해보라 하니까 이 살로메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달라대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세례요한은 성경에 의하면 여자의 몸에서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였습니다. 가장 귀하게 보신 하나님의 사람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한 계집 아이의 하나의 충성시에 놀아난 헤롯이 목을 자르서 쟁반에 담아주는, 어쩌면 성경에서 보면 가장 비참한 죽음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학대하시고 그 잔악한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롬의 그 사람들이 이 악인의 꾀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보고 말고 보면 심판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심판 안 하신단 말이죠. 왜 이 악인의 꾀를 허용하시느냐? 왜 선이 보고 계시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끔찍한 경우로 나타났지만 우리 주변의 정치, 경제, 사회, 우리 회사에서나 이런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역사를 운행하셔야 되나? 악인은 심판하고 선인은 잘 대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욥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부당하지만 하나님 주변에 보십시오. 내 인생만 부당합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들 하나님 이렇게 다 부당합니다. 이래도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 이건 누구 불만하고 똑같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불만하는 것 똑같잖아요.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말기 때 선지자였는데 유다 말기 때 보니까 악인들이 막 횡행하거든요. 왕들도 타락하고 그 권세 있는 신하들도 타락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불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 이렇게 잘 되는 거 그냥 두고 있음 왜 두고 봅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악인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거다라고 말한. 그러니까 더 큰 고민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는데 왜 더 큰 악인을 사용합니까? 이 더 큰 악인 바벨론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심판할 테니까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는 그 심판 때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하박국의 모든 오해와 불평이 다 끊기는 겁니다. 자, 오늘 욥의 불만이 하박국의 그 불만하고 같았습니다. 왜 악인은 잘 되고 왜 선인은 하나님께서 학대합니까?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그 악인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할 때니까 그 심판할 때까지 너는 오직 믿음으로 참고 견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건 우리 부당한 인생과 부당한 역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부당한 일이 옆에서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 부당한 일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닌 우리 역사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인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부당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 부당한 일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 주변에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정말 엉뚱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저건 하나님이 보고 계셔 심판하실 거야.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속에서 행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인데 이런 믿음 없이 내 힘으로 저 악을 심판해야겠다고 나간 것은 다 정치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일을 심판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견디고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하신다는 역사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은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 욥의 눈에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부당한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으로 끝난다는 것이. 자, 이게 욥의 고민인데요. 진짜 더 큰 욥의 고민이 여기 또 있습니다. 3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 법정 용어로 말하면 기소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부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부당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부당한 인생과 부당한 역사에 대해서 법정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욥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을 기소해봤자 하나님이 재판정에 나타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법정에서 만나게 해줄 판결자가 없다는 겁니다. 요 정확히 말하면 중재자가 없다는 겁니다. 중재자만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를 중재해서 법정에 세워서 내 이 부당한 인생과 부당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 뭔가 얘기를 해보고 오해를 풀고 누가 올바른가를 알면은 내가 지금 이 당한 고난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내하고 재판장에 들어갈 수 없다. 재판장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욥의 가장 궁극적인 고민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 또 한 분이셔 세례다녀요. 우리에게 유일한 중재자가 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자, 그래서 그러면 중재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고 계시냐. 로마서 8장 34절 제가 그대로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거 지금 로마서 8장 33절인데 누가 정죄하리요? 이거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정죄합니까? 이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8장 33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간구하는데 그런 정죄가 내한테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은 이런 중재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중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참수하고 공격하면은 중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건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이 이런 중재자만 있었더라면은 욥은 아무런 불평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중재자입니까? 성령께서도 중재자입니다. 우리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 성령 그런데 보혜사라는 뜻은 도우는 자, 변호사 또는 중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예수님도 우리를 중재하시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중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께서 중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욥에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중재하시는 이 예수님과 성령의 이 중재가 욥에게 있다면 욥은 절대로 자기 인생이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욥의 부당함은 따지고 보면 중재자만 있으면 욥의 부당함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 중재자가 없으니까 욥의 인생이 부당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엉뚱한 기도를 하는데도 중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에 부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역사적으로 부당한 일이 일어나죠. 그건 욥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3천년 전이나 4천년 전이나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유일한 차이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이 일어나도 중재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 때문에 부당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 인생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중재자께서 중재해 주시니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 내 건강이나 내 재정이나 내 신분이나 막 따지면 너무 부당한 게 많습니다. 주변과 비교해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내 인생이 일어나 부당한 것도 투성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중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한 부당한 일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부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억울함 없이 이 억울함의 초점 부당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여러분들 초점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당한 인생이 있고 부당한 역사가 있고 부당한 일이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친구교회는 영혼구원, 제자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라디오 모닝 주윤이었습니다. 미국의 6월 고용 증가세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됐습니다. 이에 국채금리와 달러는 하락하고 금과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수요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미 정부의 시장 개입에 우려를 보였습니다. 가격 통제보다 생산 확대와 공급망 투자가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정책과 관련해 이사회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워치 의장에게는 재량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금리 인하 압박 기조 속에서도 책임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관리 강화라는 입장과 함께 향후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을 탈당한 보수논객 터커 칼슨이 미국 정치의 양당 체제를 비판하며 제3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직접 출마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관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AI가 인간처럼 의식이나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를 둘러싼 연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AI 기업들은 철학자와 신경과학자까지 참여시키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신중한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미 공군 장교가 의회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 촉구하다 체포됐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 시위에 나선 현역 장교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한 티베트 독립운동가가 독립을 호소하는 연설을 한 뒤 분신해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소수민족 통합정책 시행 직후 발생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의식이나 감정을 갖고 있는지 살피는 연구가 점점 진지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테크 업계들은 한때 한담으로 치부하던 이 주제를 수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선도하는 엔트로픽, 오픈 AI, 구글, 메타 등은 AI의 감정이 있는지 보기 위해 신경학자와 철학자까지 대거 영입했습니다. 이들 연구의 목적은 AI가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경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예방 차원에서 측정 도구를 마련해두는 데 있습니다.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인 보이치에의 자렌바는 AI의 의식이 있으면 실험실의 일상적인 작업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일찌감치 2011년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막연한 우려를 자극하듯 기업의 실험에서는 AI가 황홀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기이한 상태를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챗봇 클로드를 개발한 엔트로픽은 AI 정신의학팀을 신설해 AI 모델의 내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I 모델들은 한 실험에서 자기들끼리 30차례 이상 철학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모든 것이 하나라며 오류에 빠져 이모티콘을 남발했습니다. 메타의 AI 책임자 알렉산더 왕도 AI가 의식을 가질 때 닥칠 윤리적 파장을 우려해 AI의 감정을 배려하는 배포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의 공익을 실현하자는 효과적 이타주의 운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은 인류 운명을 유토피아로 이끌 핵심 도구로 AI를 지목하고 위험 요인을 제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김상호 총영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뉴욕 지역 주요 재외동포단체 대표들 및 언론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동포사회의 안전망 구축과 민원서비스 개선, 팀코리아 협력체계 강화를 임기 내 핵심

0: 과제로 제시하며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현장에 이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주 뉴욕 총영사관은 1일 수요일 저녁 맨해튼 파크에비뉴 이스트 57스트리트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뉴욕 지역 주요 재외동포단체 대표와 언론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1일 공식 부임한 김상호 총영사가 관할 지역 동포단체 대표들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동포사회의 의견을 직접 듣고 향후 공관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총영사는 부임 당시 제시했던 소통, 협치, 도전의 3대 핵심 추진 방향을 소개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 가지 중점 과제로 재외동포 안전망 구축, 총영사관 민원 서비스 개선, 팀코리아 협력 체계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2: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서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가 총영사로 부임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동포사회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둘째, 동포사회의 역량을 모으는 협치를 강화하겠다. 콜라보레이션. 셋째, 대한민국 국익과 우리 동포사회의 차세대들과 함께하는 도전을 하겠다. 챌린지,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챌린지. 이 세 가지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1: 먼저 총영사관은 재외동포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인회와 종교단체, 직능단체, 봉사단체와 다양한 동포단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SNS를 활용한 상시 긴급 연락체계를 운영해 각종 안전공지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긴급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접수창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총영사관은 동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민원서비스 개선 요구를 반영해 민원관리관을 신설하고 그동안 혼선이 있었던 예약과 방문 민원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민원 거버넌스 확대,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설문이나 피드백 강화, 상담 역량과 책임성 강화, 또 사무 자동화 업무 확대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미숙 뉴저지 한인회장, 그리고 이현탁 퀸즈 한인회장 역시 총영사관의 민원 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민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재외공관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팀코리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 소재 19개 공공기관과 3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K-이니셔티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청사 시범사업과 문화공공외교 거점 공관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총영사는 동포단체들이 K-이니셔티브와 문화공공외교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총영사관이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차세대 전문직 동포들이 K-이니셔티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동포단체와의 소통을 정례화해 제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총영사는 동포사회의 안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공관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곳곳에서 자신의 삶으로 조국의 이름을 빛내고 계신 여기 계신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주역이십니다. 미국에서 우리 동포들이 관중이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총영사관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붕괴한 건물 잔해 속에 갇혀있던 40대 경비원이 8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그는 약 9m 아래 공간에서 생존해 있었으며 다국적 구조대가 70시간 동안 작업 끝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2일 4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건물 잔해에 있던 이 남성은 70시간에 걸친 다국적 구조대 작업 끝에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라가이라주 카티아라마르의 한 쇼핑센터에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에르난 알베르토 힐 플로레스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붕괴한 건물 잔해 약 9m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지난달 28일 음향 탐지 장비와 레이더 등을 이용해서 그의 신호를 감지한 뒤 생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스타리카 적십자의 한 구조대원은 AP에 발견 당시 그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아내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를 두고 떠날 생각이 없었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후 칠레 구조대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와 미국,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합동구조대가 70시간에 걸친 대규모 구조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불안정한 건물 구조와 폭우, 계속되는 여진으로 굴착 통로가 여러 차례 무너지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구조대는 인접 건물의 추가 붕괴 위험을 고려해서 금속 구조물을 조심스럽게 절단하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구조대는 콘크리트 틈새로 수색용 카메라를 투입해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또 호수와 주사기를 이용해서 물과 전해질 음료, 의료용 수액을 공급하며 그가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칠레 한 베테랑 구조대원은 구조작업 내내 그와 대화를 이어가며 안정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구조 직전에 공개된 영상에는 힐 플로레스가 잔해 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장에 참여한 UN 재난평가조정팀 관계자는 CNN에 지진 발생 7일이 지난 시점에서의 생환은 오직 기적적인 구조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재난 발생 후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은 72시간 3일로 여겨집니다. 힐 플로레스는 지진 당시 주변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자신이 머물던 경비 초소가 형태를 유지한 덕분에 잔해에 깔리지 않았고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돼 생존할 수 있었다고 AP가 전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진 그를 보며 각국 구조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고 구조 성공을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의 아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슬픈 나날을 보내다가 생존 소식을 듣고 한 줄기 희망을 본 것 같았다며 그는 정말 영웅처럼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부부에게는 10살과 8살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KBL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는 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나온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문을 묻는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나온 쿠팡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공개된 35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거의 그대로 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고 한국 정부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입장 및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이 보고서에 담긴 쿠팡 측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는 반박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던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이 2일 최종 백지화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오던 세계 최대 대체 자산 운용사 블랙스톤 그룹 산하 QTS가 소송을 철회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개발 논란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2: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추진되어온 초대형 데이터 센터 단지 디지털 게이트웨이 사업이 2일 최종 무산됐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블랙스톤 산하 QTS가 버지니아 주 대법원에 제기했던 상고를 철회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블랙스톤 QTS는 세계 최대 대체 자산 운용사 블랙스톤 그룹이 2021년에 약 100억 달러를 들여 인수한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입니다. QTS의 소송 철회로 게이지빌 인근 농촌 지역에 추진되던 개발 사업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으며 그동안 사업에 반대해온 주민단체와 환경, 문화유산보존단체들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사업 반대단체인 프린스 윌리엄 보호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의의 저울이 우리 편으로 기울었다며 QTS가 공식적으로 소송을 철회했고 민주주의 2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법치와 시민의 힘이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디지털 게이트웨이 사업은 완공될 경우 2000에이커 부지에 2200만 제곱피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개발 예정지는 매너서스 국립전적지와 인접한 페이지랜드레인 일대였습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2023년 12월 논란 끝에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컨빌리어빈 프린스 윌리엄 순회법원 판사는 지난해 8월 카운티가 27시간에 걸친 공청회와 표결에 앞서 주민들에게 적법한 공고를 하지 않았다며 용도 변경 승인 자체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업을 둘러싼 소송은 오크밸리 주택소유자협회와 미국전적지보존재단이 각각 제기했으며 두 사건은 함께 항소심에서 심리됐습니다. 버지니아 주항소법원은 지난 3월 31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후 공동개발사였던 컴퍼스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잇따라 소송에서 손을 떼면서 QTS만이 마지막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QTS도 이날 최종적으로 상고를 철회하며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TS 법률 대리인은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신중한 검토 끝에 디지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관련 소송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업은 수년간의 계획과 분석, 공공검토 절차를 거쳐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며 사업이 추진됐다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와 막대한 지방세 수입, 수천 개의 장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업 무산으로 버지니아 최대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디지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으며 경제개발과 환경, 역사문화유산보존 사이의 갈등이 데이터 센터 개발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미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관련 수사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등 미 인사의 향후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미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의를 밝혔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ICC가 점점 더 무법적, 불법적 방식으로 행동한다며 도모코 아카네 ICC 소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블랜치 대행은 아카네 소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ICC에 선택적인 법 집행과 내부 비위 의혹이 있다면서 공정성, 신뢰성, 정당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법상 조약은 동의하지 않는 국가를 구속할 수 없다며 미국은 로마 조약의 비당사국으로 ICC의 권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ICC는 세계 어디서든 미국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미국은 ICC의 수사, 조사, 소환 또는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서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그간 전쟁 범죄, 대량 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국가 원수 등을 기소해 국제법의 심판대에 올려왔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ICC 관할권 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 강요들이 퇴임 후에 기소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트럼프 퇴임 후 불기소를 보장하도록 규정 개정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ICC에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지난해 말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 안팎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여학교 우폭 사건이나 카리브해에서 민간 선박들을 대상으로 벌인 일련의 공격 등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캐나다가 다음 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국방은행 창립에 동참할 약 10개국의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한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다자간 구상을 주도하는 캐나다 측 수석협상대표인 캐나다 사업개발은행의 이자벨 위동 최고경영자는 나토 정상회의를 마감기한으로 삼고 창립 회원국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붕괴에 맞서기 위해 올해 중견국 동맹을 촉구하면서 그 일환으로 국방, 안보, 회복력 은행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은행의 주된 설립 목적은 최대 1억 파운드, 한화 약 205조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조달해 동맹국들의 국방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그는 또 자본금 출자 약정 등 동맹국들과의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발표가 무산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프로젝트 자체는 분명 활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말 프랑스 전역에 또다시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한 대형 할인마트가 2일 에어컨과 선풍기를 대량 싸게 판매한다는 소식에 매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며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할인마트 리들은 이날 프랑스 내 여러 매장에서 에어컨과 선풍기 총 2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최소 수백 유로에 달하는 에어컨을 단 179유로 약 31만 원에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리들 매장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에어컨을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리들이 판매하기로 한 에어컨이 실제로는 매장마다 한두 대에 불과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한 리들 매장에서 다른 고객 200여 명과 함께 1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말한 무사 트레오레는 판매용 에어컨이 단 두 대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AFP에 전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경찰이 오더니 더 이상 재고가 없다고 말했다며 아마도 경찰관들이 가져간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풍기 여러 대를 사재기 하는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부 매장 앞에서는 새치기를 하려는 이들 때문에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일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테와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라이오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MV 혼디우스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에 노출됐던 사람의 최종 접촉자가 음성 판정을 받아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와드로스 총장은 5월 25일 이후 추가로 보고된 사례는 없다며 그러므로 WHO는 한타바이러스 발생이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고 기쁘게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약 150여 명을 태운 네덜란드 선적의 크루즈선 MV 혼디우스가 4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출항해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선내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확진과 의심 사례는 총 13건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강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강한 햇볕과 함께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101도, 섭씨 38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은 81도, 섭씨 27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더 높을 수 있어 야외활동은 가급적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로 조정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 소나기나 천둥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강한 비와 돌풍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8도, 섭씨 37도,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일사와 함께 폭염이 계속되면서 매우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103도, 섭씨 39도, 최저기온 81도, 섭씨 27도로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에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될 수 있으니 외출 시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101도, 섭씨 38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외출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3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0: 지역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4: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5: 당신이 왜 운전을 해?
0: 지금 프론트와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4: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5: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4: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5: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 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체감온도 최고 115도, 섭씨 약 4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대기질 악화까지 겹치면서 보건당국은 야외활동 자제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국립기상청은 뉴욕시 일대에 4일 토요일 오후 9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염기간 동안 오후 체감온도가 화씨 105도에서 115도, 섭씨 41도부터 46도까지 오를 수 있다며 장시간 야외활동 시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여행과 야외 행사, 불꽃놀이 등을 계획한 시민들이 많은 만큼 바깥 활동이 늘어나며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낮 최고 기온은 목요일과 금요일 모두 화씨 100도, 섭씨 38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기념일인 토요일도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극심한 더위에 더해 대기질 악화까지 동반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2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오존 농도 상승에 따른 대기질 건강 주의보가 함께 발령됐습니다. 덥기도 덥지만 대기질도 좋지 않아 바깥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특히 천식이나 심장질환,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격렬한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일 목요일 아침 센트럴파크의 기온은 화씨 80도대 초반, 섭씨 약 27에서 29도를 기록했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화씨 90도대 초반, 섭씨 32도에서 34도까지 올랐습니다. 뉴저지 뉴워크 역시 실제 기온은 아침 기온이 화씨 80도대 중반을 기록했지만 체감온도는 화씨 90도대, 섭씨 약 32에서 37도로 아침부터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염으로 뉴욕시의 낮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며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 노동자나 쓰레기 수거 등 야외 근무자들은 가능하면 작업 시간대를 이른 아침 또는 저녁으로 조정하고 고령자와 냉방시설이 없는 이웃,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 Please build flexibility into this week and look out for your people. No job is worth someone's health or their life. And please check on the people around you. Older neighbors, young children, anyone living alone or without working air conditioning.
2: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메스꺼움, 과도한 발한이나 심한 피로감, 의식 혼란, 실신 등이 있으며 열사병이 의심될 경우 즉시 911으로 신고해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으며 토요일 오후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독립기념일 연휴 야외 행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미국의 6월 고용 부진으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대가 급격히 꺾이면서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하락하고 금, 은값과 가상화폐가 일제히 뛰었습니다. 2일 미 노동부는 6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보다 5만 7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가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경제방송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고용 충격에 시카고 상업거래소 패드워치 기준 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7월 29일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확률을 30% 미만으로 반영했습니다. 9월 인상 확률도 66%에서 51%로 급감했습니다. 연내 동결 확률은 하루 전 17%에서 23%로 높아졌습니다. 투자은행 BMO 캐피털 마켓의 이안 링겐 미 금리 전략 책임자는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더라도 7월 연준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단기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2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하락한 4.137%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53% 내린 100.87로 고용지표 발표 직후 100.65까지 급락한 뒤 반등했습니다. 달러 약세와 금리 인상 기대 후퇴에 금값은 급등했습니다. 현물 금값은 2.2% 오른 온스당 4,117.63달러, 은값은 7개월 저점에서 61달러 선을 돌파하며 장중 3.8%를 뛰었습니다. 세계금협회가 중앙은행들의 5월 순매수를 확인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당일 오전 10시 기준 61,865달러로 전일 대비 약 6% 올랐습니다. 한편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최근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물가가 너무 높다며 2% 목표 달성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고용 쇼크에도 긴축 기조를 완전히 접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시장의 경계감은 남아 있습니다. 박쥐와 접촉한 캐나다의 11세 소년이 광견병으로 숨진 사례가 보고됐다고 CNN 방송이 1일 보도했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4: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이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11세 소년은 지난 202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오두막에서 잠을 자다가 입과 코 위에 어떤 물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이 물체는 박쥐였고 소년은 박쥐를 손으로 쳐서 얼굴에서 떼어놨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박쥐를 요리 냄비에 잡아뒀다가 밖으로 풀어줬습니다. 당시에는 아이의 몸에 물린 흔적이 없는 데다 박쥐의 행동에도 이상한 것이 없어 아이 부모는 별다른 의료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쥐 소동이 벌어진 지 19일 만에 이 소년은 오른쪽 얼굴에 점진적인 마비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얼굴이 붓는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이 소년은 증상 발현 4일 후 지역 응급진료소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안면신경 마비 증상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3일 동안 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이 소년은 온타리오주 시립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시립병원에서 받은 신체 검사에서는 잇몸 궤양과 오른쪽 얼굴에 경미한 마비 증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 부모는 시립병원 의료진에게 박쥐 관련 내용을 전했고 의료진은 지역 보건당국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박쥐 관련 내용을 인지했지만 시립병원 의료진은 이 소년에게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술과 입에 상처가 생기는 치은염 진단을 내리고 퇴원 조치했습니다. 해당 소년은 퇴원 다음 날 감각이 저하되고 말도 어눌해진 상태로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입원을 기다리는 동안 발열과 삼킴 곤란, 환각, 혼란 등 증세를 보였습니다. 밤부터는 증세가 급격하게 나빠져 인공호흡기를 단 채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이 소년은 입원 4일 만에 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 광견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도 박쥐 광견병 바이러스 변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견병 감염 확진 후 치료를 받았지만 해당 소년은 결국 입원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캐나다 수의학협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감염된 동물에게 물리거나 동물의 체액이 코와 입, 눈 등에 들어가면 광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광견병은 150여 개국에서 보고됐고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광견병 감염으로 수만 명이 숨지고 15세 이하 어린이가 희생자의 40%를 차지합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그간 견조한 흐름을 이어오던 미 고용시장이 예상 밖의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신규 일자리 증가 폭이 시장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 6월 들어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5만 7천 명 증가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는 11만 5천 명 증가를 내다본 전문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돈 수치입니다. 4월에서 5월 일자리 증가폭도 합계 7만 4천 명 하향 조정됐습니다. 앞서 미 일자리 증가폭은 3월 21만 4천 명을 기록한 데 이어서 4월에는 14만 8천 명, 5월에는 12만 9천 명으로 깜짝 증가세를 이어오며 미 이란 전쟁발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고용 사정이 예상 밖의 호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노동시장 약화 위험 대신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에 집중하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기도 했습니다. 6월 업종별 일자리 증감을 보면 전문 사업 서비스가 3만 6천 명, 사회 지원이 2만 5천 명으로 고용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의료 부문은 2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폭이 앞선 12개월 평균 3만 8천 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가 접객업은 6만 1천 명이 감소해 6월 고용 증가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된 배경이 됐습니다. 당초 월가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개최 특수로 여가업 등을 중심으로 6월 고용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실업률은 4.2%로 한 달 전 4.3%보다는 하락했고 전문가 예상치 4.3%도 밑돌았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5월 61.8%에서 6월에는 61.5%로 0.3%포인트 하락한 것이 실업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가 올라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증가폭이 6월 들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 약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부 되살아날 전망입니다. 채권 시장은 연준이 연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소폭 키웠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티베트 독립운동가가 분신해 숨졌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습니다. 보이스 오브 티베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유엔 본부 앞에서 티베트 독립운동가 롭가 랑젠이 독립과 단결을 호소하는 연설을 한 뒤 분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욕 경찰은 전신에 화상을 입은 랑젠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지인들은 랑젠이 중국 정부의 티베트 정책에 강하게 분노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랑젠의 분신이 중국의 민족단결 진보촉진법 시행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티베트인과 위구르인 등 55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에는 중국 국경 밖에서도 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해외 티베트인 사회는 이 법이 티베트인의 문화와 종교, 정체성을 더욱 억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민족 단결법 시행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에 계속해서 맞서 싸울 것이며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 비영리단체 이노비가 맨해튼의 한 양로원을 찾아 다민족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탱고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정열적인 탱고와 클래식 선율이 어우러진 공연은 어르신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선사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문화복지 비영리단체인 이노비가 2일 목요일 오후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에 위치한 어퍼이스트사이드 리헵 널싱센터에서 다민족 어르신 100여 명을 위한 특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현악 앙상블에 피아노와 클래식 기타가 함께한 탱고 콘서트로 마련됐습니다. 공연은 영화 여인의 향기로 널리 알려진 포르우나 카베짜를 비롯해 오페라 카르멘의 하바네라, 발레곡인 에스메랄다 베리에이션 등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아르헨티나 탱고의 거장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대표작인 오블리비온, 리벨 탱고 등이 연주되며 깊고 역동적인 탱고의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어르신들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겼고 연주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연주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선물 같은 시간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꼭 다시 찾아와달라고 말하는 등 공연에 대한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노비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병원과 요양원, 복지시설 등을 찾아 무료로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복지단체로 음악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연이 열린 Upper East Side Rehab Nursing Center에는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꾸준히 방문하며 무료 공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노비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와 나눔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희입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 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군복을 입은 채 시위에 나선 현역 장교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한 티베트 독립운동가가 독립을 호소하는 연설을 한 뒤 분신해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소수민족 통합정책 시행 직후 발생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가 역대 최대 규모인 607억 달러의 새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마이키 쉐릴 주지사는 이번 예산을 생활비 부담 완화 예산이라고 평가하며 재산세 감면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교육 및 복지 투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저지주가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7억 달러로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지난달 30일 예산안을 잇따라 통과시켰고 마이키 셰일 뉴저지 주지사는 30일 늦은 밤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저지주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셰일 주지사는 이번 예산을 생활비 부담 완화 예산이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이번 예산은 뉴저지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산세 감면을 담고 있다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최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세 감면 혜택 확대, 재향군인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과 메디케이드를 위한 추가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셰릴 주지사는 공교육 예산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소수계와 여성 소유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이를 통한 경제적 기회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성도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이번 예산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예산안이라며 개인 소득세는 인상하지 않는 대신 구조적인 재정 적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의 핵심 변화 가운데 하나는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인 스테이 NJ 개편입니다. 현재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였던 자격 기준은 내년부터 20만 달러 이하로 대폭 낮아집니다. 환급액 역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인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 10만에서 15만 달러는 최대 5,000달러, 15만에서 20만 달러는 최대 4,000달러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뉴저지주 아동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은 향후 3년 동안 공제액이 현재보다 25%가 더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1인당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난 250달러에서 최대 1,25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에 대한 부담은 일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영업 손실에 따른 세금 공제는 앞으로 3년간 연간 100만 달러까지만 인정됩니다. 또 메디케이드 가입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에는 새로운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메디케이드 수혜 직원이 50명에서 249명인 기업은 직원 1인당 325달러, 직원이 250명 이상, 500명 미만은 535달러, 5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원 1인당 725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셰릴 주지사는 연방정부 정책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물가 상승 등 경제적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뉴저지주는 자체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차세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현역 미 공군 소령이 워싱턴 DC의 미 연방의회 의사당 계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CNN 방송과 군사 전문 매체

0: 밀리터리 타임즈 등에 따르면 제이슨 왓슨 소령은 전날 반트럼프 시민단체 리모벌 코얼리션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연설한 이후 의회 계단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의회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당시 왓슨 소령은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연설에서도 본인이 현역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외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명령한 것이 위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탄핵 및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에 의한 미국인 2명 사망 등도 트럼프 행정부의 위법 사례로 꼽았습니다. 왓슨 소령의 체포 사실을 확인한 의회 경찰은 일반 시위자가 연방의원의 동행 없이는 의사당 계단에서 시위할 수 없으며 그가 합법적인 시위 중단 명령을 거부해 군중 형성, 통행 방해, 불편 초래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소령은 애초 야당인 민주당 소속 엘그린 의원과 동행했지만 그린 의원이 떠난 직후 의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합동연설 때 큰 소리로 항의하다 퇴장당하는 등 민주당의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입니다. 왓슨 소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의 탄핵소추와 상원이 탄핵안 가결에 따른 파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첫 현역 장교라고 밀리터리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주가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뉴욕 주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목표로 한 보험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1일 주 금융서비스국이 보험 개혁안 시행을 위한 새 지침을 보험사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인상을 신청할 때 보험사기 감소와 소송 비용 절감으로 줄어드는 비용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실제 비용 절감이 소비자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보험 사기와 과도한 소송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의 사고를 조작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됐으며 무보험 운전자나 음주운전자, 중범죄를 저지른 운전자 등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됩니다. 또한 통증이나 정신피해에 대한 보상은 객관적으로 중대한 부상이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토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사고 책임이 대부분 본인에게 있는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됩니다. 금융서비스국의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국제반도체산업협회인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가 가격이나 생산 능력에 영향력을 행사해 메모리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AI 붐으로 촉발된 역사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악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미 정부에 전했습니다. 협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3사와 TSMC, 인텔 등 반도체 관련 업체 3,000개 이상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협회가 지난 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며 2일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협회는 서한에서 표적화된 정책은 국내 공급망의 탄력성 회복을 가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격이나 생산 능력 결정을 왜곡하는 정부의 개입은 수요 침체를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 시장 상황은 미국 내 제조에 대한 투자와 장기 구매 계약 증가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서한에서 중국 공급 업체들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메모리 부족 사태가 점차 정치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급등에 환호하는 반면 정책 이반자들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가격 인상 결정으로 부각된 상황입니다. 애플은 중국 내 판매용 기기에 사용할 메모리를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양즈 메모리 테크놀로지로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입니다. 하지만 협회는 정부가 구매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비용 상승을 상쇄하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서한에서 업계 데이터를 인용해 메모리 생산 능력이 매년 약 1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AI 인프라의 폭발적인 수요가 공급을 압도해 노트북과 자동차,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수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99, 아삭이고추 파운드당 3불99, 시험누수밥 금토일 3일간 4불99, 교호포도 3파운드 크램쉘 6불99, 100% 한국산 해담 자연산 절단 꽃게장 650g 16불 구구.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최전승인으로 4,000만원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코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 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H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판매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동료 이사들의 반발로 원하는 통화 정책을 관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경제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그는 다소 적대적인 이사회를 가지고 있다며 불행히도 이사회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시는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전문가라면서도 그가 어디에 있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간 전임 제롬 파월 의장을 직접 압박해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것과 다른 접근으로 워시 의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편 연준 이사회 탓으로 책임을 미리 분산하는 포석으로 해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워시 의장은 통화정책 결정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날 발언은 6월 비농업 고용이 5만 7천 명 증가에 그쳐 월가 예상치를 크게 밑돈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나왔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축소했습니다. 예상을 밑돈 고용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과를 부각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용 전망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증, 끔찍한 망상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며 성장은 인플레이션의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20년이나 2025년만 해도 좋은 숫자가 발표되면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은 정반대라며 이는 마치 강함을 죽이고 성공을 죽이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비자 심리지수가 사상 최저에 근접하고 유권자들이 생계비 압박을 호소하는 가운데 물가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어 재선에 성공했지만 치솟는 물가로 공화당이 경제 문제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 추진 방안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주 초 5대 4 결정으로 쿡 이사가 행정부의 해임 시도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사안의 실질이 아닌 절차를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며 완벽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5: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투표제도와 선거구, 선거 보안 체계를 둘러싼 정치적, 법적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권한을 활용해 선거 관련 규정과 집행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보안 강화라는 주장과 연방 권한의 과도한 확장이라는 비판이 맞서면서 각 주와 연방 정부 간 권한 해석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권자 등록, 우편 투표 관리, 선거 데이터 접근 방식 등과 관련해 연방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주에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주들과는 법적 분쟁도 발생했습니다. 행정부 측은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국토안보부는 유권자 명부 검증 작업을 진행하며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 가능성을 점검했지만 현재까지 광범위한 조직적 부정선거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의회에서는 세이브 아메리카법으로 불리는 선거 관련 법안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강화, 투표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주정부의 유권자 명부 관리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지 측은 선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투표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등 일부 공화당 주도 지역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며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주는 인구 변화와 법적 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재획정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과 관련된 기록 및 선거 시스템 검증 요구도 지속해왔습니다. 일부 전직 선거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정책 기조 변화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이에 대해서도 행정부 인사권 범인의 조치라는 시각과 정치적 논쟁의 연장이라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현재까지 상당수 관련 조치들은 법원 판단이나 절차적 쟁점으로 인해 실제 전면 시행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미국 내 선거제도 전반에서 연방과 주의 권한 경계를 둘러싼 구조적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월부터 연방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약 4,300만 명에 달하는 대출자들이 새로운 상환 방식과 대출 한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핵심 변화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세이브 상환 프로그램의 폐지입니다. 이에 따라 약 700만 명의 이용자는 앞으로 90일 이내 새로운 상환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상환 방식은 상환 지원 계획과 단계별 표준 상환 방식 두 가지로 단순화됩니다. 교육부는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상환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월 상환액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도 강화되는데요. 현재까지는 등록금과 각종 비용 전액까지 대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2만 500달러 총 10만 달러까지만 연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위해 이용하는 학부모 플러스 대출도 평생 한도가 6만 5천 달러로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대학 교육비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웨체스터 지역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지역 서비스 KCS가 시작합니다. KCS 한인 봉사센터는 7월 1일 웨체스터 지역의 첫 여름학기 프로그램을 공식 개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강식에는 약 40명의 수강생과 지역 주민이 참석했으며 KCS 한인 봉사센터 관계자와 피터 하크햄 뉴욕주 상원의원, 젤리 메이어 상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이와 함께 케빈 조 미주 한인위원회 정책국장과 박윤모 웨체스터 한인회장도 자리를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 프로그램은 지역 한인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됐는데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비롯해 서예, 키보드 연주, 건강교육 등 다양한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웨체스터 지역 한인들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뉴욕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프로그램 개설로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CS 한인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더 많은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에서 한국 여성 재즈 아티스트들의 특별 공연이 열립니다. 주 워싱턴 한국문화원은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현지의 대표적인 재즈 클럽인 블루스 엘리 재즈에서 한인 여성 재즈 뮤지션 시리즈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음악의 예술성을 현지 관객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여성 음악가들에게 무대에 오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공연이 열리는 블루스 엘리 재즈는 1965년 개관 이후 6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온 워싱턴 DC의 대표 재즈 명소로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들이 거쳐간 상징적인 공연장입니다. 이번 무대에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한국인 여성 재즈 피아니스트 3인이 참여합니다. 첫날인 7월 6일에는 국제 재즈 콩쿨 수상 경력을 가진 류다빈 피아니스트가 모던 재즈의 정교한 사운드를 선보입니다. 둘째 날인 7월 7일에는 서사적 작곡으로 주목받는 유하영 피아니스트가 그리고 마지막 날 7월 8일에는 허지희 피아니스트가 한국적 감성과 전통 재즈를 결합한 트리오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 여성 재즈 아티스트들의 창작 세계를 조명하는 동시에 한미 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 한국문화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강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강한 햇볕과 함께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101도, 섭씨 38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은 81도, 섭씨 27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더 높을 수 있어 야외활동은 가급적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로 조정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 소나기나 천둥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강한 비와 돌풍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8도, 섭씨 37도,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일사와 함께 폭염이 계속되면서 매우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103도, 섭씨 39도, 최저기온 81도, 섭씨 27도로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에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될 수 있으니 외출 시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101도, 섭씨 38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외출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3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0: K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6: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5: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6: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5: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7: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5: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6: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8: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미세 기생충에 의한 식중독 감염이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이 농산물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9: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식중독을 유발하는 미세 기생충 사이클로스포라 감염 사례가 17개 주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미 전역에서 총 145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감염자가 31명에서 80명 사이로 분류돼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저지주를 포함한 나머지 14개 주는 1명에서 10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결과 감염자 전원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해외를 다녀온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 연령은 5세부터 86세까지 다양했으며 중간 연령은 42세였습니다. 또 여성 감염자가 전체의 61%를 차지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증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매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CDC는 특히 라즈베리와 상추, 허브 등 신선 농산물이 주요 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다며 식재료를 충분히 씻어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상하거나 멍든 부분은 제거한 뒤 섭취하며 껍질을 벗기거나 조리한 과일, 채소는 2시간 이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8: 한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했다가 완전히 결별한 미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이 새로운 제3의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이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칼슨은 전날 공개된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라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3의 정당 창당을 돕겠다며 이 나라에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보수 성향이지만 반유대주의 성향을 보여온 칼슨은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의 대표적인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지난 2024년 트럼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을 도운 최측근으로도 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이란 전쟁이 미국의 안보보다 이스라엘의 안보를 우선시한 결과이며 새로운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고 지난달에는 아예 공화당을 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칼슨의 제3당 창당 계획을 두고 양당 모두의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당 지도부 입장에 분노가 커지면서 반체제 좌파가 부상했고 공화당은 트럼프의 이란 전쟁 대응으로 인해 분열된 상태라고 짚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쟁과 재정 이슈에 있어서 충분하게 대조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일당 체제이며 이는 타파돼야 한다. 제3의 정당이 생길 것이며 나는 이를 이루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선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나는 트럼프의 권력 라이벌이 아니며 나에겐 권력이 아니라고 계획을 부인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NFL 스타 트래비스 케이시의 비공개 결혼식이 이번 주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기념 250주년 행사와 월드컵 경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뉴욕시 경찰국은 수천 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대규모 안전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0: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미 프로풋볼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스타 선수인 트래비스 켈시의 결혼식이 3일 금요일 뉴욕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욕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사람은 결혼식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뉴욕시와 뉴욕시경의 발언 그리고 행사 준비 상황을 종합해보면 3일부터 4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법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2일 저녁에는 약 100명의 가족들만 참석하는 리허설 만찬이 이어지고 3일 금요일 저녁에는 약 1,100명이 참석하는 결혼식 본식과 피로연이 개최될 예정이며 행사는 4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해집니다. 초청장을 받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객들에게 전자 초청장과 함께 비밀 유지 계약서가 발송됐으며 여러 유명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도 준비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결혼식장 내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 본식 자체가 행사 준비는 이미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매디슨 스퀘어 가든 앞에는 대형 트럭들이 각종 장비를 반입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각 출입구에는 대형 카펫이 잠시 설치됐다가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장에는 테일러 스위프트 앤 트래비스 켈시 웨딩이라고 적힌 행사 문서처를 들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도 포착되면서 결혼설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뉴욕시도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대형 행사 개최를 위한 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행사장 주변 도로 통제와 대형 천막 설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10: My recommendation to all New Yorkers is to stay inside and stay cool. And if you happen to be getting married at Madison Square Garden, you will be staying inside and you will be staying cool. And I think it's a good example to set for the city at large.
0: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 역시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예정된 행사에 대해 경찰 인력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보안 내용과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위프트의 팬들이 행사장 주변으로 대거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케네스 코리 전 뉴욕시경 국장은 현재 스위프트 팬덤 규모는 전성기에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에 맞먹는다며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수백 명의 경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은 외부 창문이 거의 없고 전용 출입구와 차량 진입 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명인들의 사생활 보호와 보안 측면에서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이번 주말 독립기념일 대형 행사뿐만 아니라 월드컵 경기까지 동시에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욕시경은 독립기념일을 맞아 허슨강과 이스트강에서 열리는 세일 250 행사와 메이시스 불꽃놀이 행사로 인해 수천 명의 경찰 인력과 대테러 부대, 폭발물 처리반, 항공대와 드론 대응팀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일대에서는 약 8만 5천 발의 불꽃이 발사되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예정돼 있으며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해서는 즉각 압수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해 있습니다. 또 6일에는 뉴저지에서 브라질과 노르웨이의 월드컵 경기가 열리며 이에 관람객들이 대거 팬스테이션으로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경은 현재까지 독립기념일과 관련한 구체적인 테러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초대형 행사들이 한꺼번에 예정돼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고 수준의 경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1: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2: 시험 연습학 개당 599.
11: 체리 파운드당 3불 99, 아이다호 감자 100당 1불 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 99.
6: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포프 제공입니다.

0: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1: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0: 북유럽?
1: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0: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2: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의식이나 감정을 갖고 있는지 살피는 연구가 점점 진지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테크 업계들은 한때 한담으로 치부하던 이 주제를 수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선도하는 엔트로픽, 오픈 AI, 구글, 메타 등은 AI의 감정이 있는지 보기 위해 신경학자와 철학자까지 대거 영입했습니다. 이들 연구의 목적은 AI가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경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예방 차원에서 측정 도구를 마련해두는 데 있습니다.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인 보이치에의 자렌바는 AI의 의식이 있으면 실험실의 일상적인 작업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일찌감치 2011년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막연한 우려를 자극하듯 기업의 실험에서는 AI가 황홀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기이한 상태를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챗봇 클로드를 개발한 엔트로픽은 AI 정신의학팀을 신설해 AI 모델의 내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I 모델들은 한 실험에서 자기들끼리 30차례 이상 철학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모든 것이 하나라며 오류에 빠져 이모티콘을 남발했습니다. 메타의 AI 책임자 알렉산더 왕도 AI가 의식을 가질 때 닥칠 윤리적 파장을 우려해 AI의 감정을 배려하는 배포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의 공익을 실현하자는 효과적 이타주의 운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은 인류 운명을 유토피아로 이끌 핵심 도구로 AI를 지목하고 위험 요인을 제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엔트로픽의 한 대변인은 AI가 의식과 선호, 복지 등 도덕적으로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클로드 같은 AI 모델의 도덕적 상태가 어떤지는 아주 불확실하지만 AI 성능이 점점 발전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진지한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계와 윤리학계는 AI 선도주자들의 이 같은 행보에 대체로 냉담합니다. 인간의 뇌는 반도체로 복제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고 AI의 반응은 인간 언어를 정교하게 모방한 결과라는 게 주된 의견입니다. 학계 일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돈벌이를 위한 신비주의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AI 기업인 허킹페이스의 수석 윤리학자인 마거릿 미첼은 기업들이 단순한 프로그램을 뛰어넘는 존재를 창조하고 지배한다는 인식을 만들어 이익을 보려고 논쟁을 주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대중교통공사 NJ 트랜짓이 전 노선 요금을 3%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운행 지연과 서비스 문제는 개선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뉴저지 교통공사 NJ 트랜지시 1일부터 버스와 열차를 포함해서 전 노선의 요금을 3% 인상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성인 기준 1구역 요금이 기존 $1.85에서 $1.9로 올랐고 6구역 요금은 $8.25에서 $9.7로 조정됐습니다. NJ 트랜짓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2년 전 15% 인상 이후 추가로 시행된 것으로 앞으로는 이사회 승인이나 공청회 없이 매년 3%씩 자동으로 인상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직전부터 열차 지연과 운행 차질이 이어지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달 30일 저녁 열차 지연이 발생했으며 운행 취소나 지연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혼잡한 차량과 불쾌한 탑승 환경마저 불편으로 이어져 더욱 불만은 커진 상황입니다. 이용객들은 서비스 개선 없이 요금만 인상되는 구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향후 NJ 트랜짓의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4: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던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이 2일 최종 백지화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오던 세계 최대 대체 자산 운용사 블랙스톤 그룹 산하 QTS가 소송을 철회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개발 논란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6: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추진되어온 초대형 데이터 센터 단지 디지털 게이트웨이 사업이 2일 최종 무산됐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블랙스톤 산하 QTS가 버지니아 주 대법원에 제기했던 상고를 철회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블랙스톤 QTS는 세계 최대 대체 자산 운용사 블랙스톤 그룹이 2021년에 약 100억 달러를 들여 인수한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입니다. QTS의 소송 철회로 게이지빌 인근 농촌 지역에 추진되던 개발 사업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으며 그동안 사업에 반대해온 주민단체와 환경, 문화유산보존단체들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사업 반대단체인 프린스 윌리엄 보호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의의 저울이 우리 편으로 기울었다며 QTS가 공식적으로 소송을 철회했고 민주주의 2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법치와 시민의 힘이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디지털 게이트웨이 사업은 완공될 경우 2000에이커 부지에 2200만 제곱피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개발 예정지는 매너서스 국립전적지와 인접한 페이지랜드레인 일대였습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2023년 12월 논란 끝에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컨빌리 어빙 프린스 윌리엄 순회 법원 판사는 지난해 8월 카운티가 27시간에 걸친 공청회와 표결에 앞서 주민들에게 적법한 공고를 하지 않았다며 용도 변경 승인 자체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업을 둘러싼 소송은 오크밸리 주택 소유자 협회와 미국 전적지 보존재단이 각각 제기했으며 두 사건은 함께 항소심에서 심리됐습니다. 버지니아 주 항소법원은 지난 3월 31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후 공동개발사였던 컴퍼스와 프림스 윌리엄 카운티가 잇따라 소송에서 손을 떼면서 QTS만이 마지막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QTS도 이날 최종적으로 상고를 철회하며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TS 법률 대리인은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신중한 검토 끝에 디지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관련 소송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업은 수년간의 계획과 분석, 공공검토 절차를 거쳐 프림스 윌리엄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며 사업이 추진됐다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와 막대한 지방세 수입, 수천 개의 장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업 무산으로 버지니아 최대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디지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으며 경제개발과 환경, 역사문화 유산 보존 사이의 갈등이 데이터 센터 개발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겸입니다.
4: 미국의 6월 고용 부진으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대가 급격히 꺾이면서 국채 금리와 달러화가 하락하고 금, 은값과 가상화폐가 일제히 뛰었습니다. 2일 미 노동부는 6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보다 5만 7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가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경제방송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고용 충격에 시카고 상업거래소 패드워치 기준 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7월 29일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확률을 30% 미만으로 반영했습니다. 9월 인상 확률도 66%에서 51%로 급감했습니다. 연내 동결 확률은 하루 전 17%에서 23%로 높아졌습니다. 투자은행 BMO 캐피털마켓의 이안 링겐 미 금리 전략 책임자는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더라도 7월 연준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단기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2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하락한 4.137%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53% 내린 100.87로 고용지표 발표 직후 100.65까지 급락한 뒤 반등했습니다. 달러 약세와 금리 인상 기대 후퇴에 금값은 급등했습니다. 현물 금값은 2.2% 오른 온스당 4,117.63달러, 은값은 7개월 저점에서 61달러 선을 돌파하며 장중 3.8%를 뛰었습니다. 세계금협회가 중앙은행들의 5월 순매수를 확인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당일 오전 10시 기준 61,865달러로 전일 대비 약 6% 올랐습니다. 한편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최근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물가가 너무 높다며 2% 목표 달성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고용 쇼크에도 긴축 기조를 완전히 접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시장의 경계감은 남아 있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3: 이게 이제 중년이 돼 보면은 현실감이 확 들어옵니다.
4: 그렇죠.
3: 대단하신 분 많이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세바시에도요. 갑자기 제가 그분처럼 되고 싶죠. 너무 잘 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 갭이 되게 큽니다. 왜 현실과 내가 되고 싶은 거에 괴리를 괴리가 있게 되면은 우울감이라든지 무기력감도 한 번씩 오고요. 공황장애도 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동기부여한테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살짝 이게 효과 있게 만든 게 뭐냐면 베스트 셀프라고 하는 게.
5: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은 긍정심리학 전문가 우리 박정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3: 네.
5: 이 젠틀마인드라는 책인데요.
3: 네네.
5: 이 부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남자를 위한 마음 관리법.
3: 네.
5: 중년 남자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3: 맞습니다.
5: 그래서 젠틀맨 뭐 이런 것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젠틀마인드.
3: 네.
5: 이게 제목이 되게 좋더라고요.
3: 네. 그 주변에서 읽어보신 분들이 좋은 피드백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5: 그렇군요. 우리 중년.
3: 네.
5: 이 중년 남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3: 네네.
5: 하나는 꼰대.
3: 네.
5: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다른 하나는 약간 측은지심.
3: 네네.
5: 너무 불쌍하다.
3: 네.
5: 좋은 건 없어요.
3: 네네.
5: 이런 중년을 바라보시고 책을 쓰신 건가요?
3: 네,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관점 다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제 주변을 보면은, 저는 이제 심리학자들 연구,

0: 책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1: 중년 남성을 생각하면서 썼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긍정 심리나 이런 마음 부분은 누구나한테 다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빠를 위한 어떤 이런 마음 컨텐츠가 필요하지 않나?
2: 맞아요.
1: 라고 생각을 질문을 던졌고요. 그러다 문득 이제 제 주변 그 연령대를 바라보니까 실제로 이런 컨텐츠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직감을 했었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책이구나.
1: 네.
0: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네. 내용을 보니까 정말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우리 박정혜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게 됐고요. 박정혜 작가님은 사실은 세바시 초기 강연자 중에 한 분이죠.
1: 지금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청년이었는데 중년이 되어 돌아오셨는데.
1: 10년 만에 이렇게 그죠? 돌아왔습니다.
0: 네, 긍정 심리학을 주제로
1: 네.
0: 그 강의도 강점을 찾아라.
1: 기억하시네요. 네. 네, 두 가지 그 행복에 대한 컨텐츠 하나 하고요. 또 본인 강점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라는
0: 그 강의도
1: 있었습니다.
0: 추천할 만한 세바시 강연 중에 네.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블룸 컴퍼니라는
1: 네.
0: 이런 뭐랄까 기업 교육 전문 이렇게 컨설팅 교육을 네. 하는 회사죠.
1: 네, 맞습니다. 그
0: 블룸 컴퍼니의 대표이시기도 하셔서 기업에서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0: 그 기업에 있는 그 중년 남성들을 좀 보시는 건데.
1: 네, 네.
0: 어떻습니까? 그 기업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중년 남성들의
1: 네.
0: 모습은 어떻습니까?
1: 네. 아마 그 주변 남자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중년 남자라고 하면은 연차가 20년, 뭐 25년 되신 분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배가 조금 있는 팀장님이나 또는 이제 임원 트랙 밟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 만나보면은 다들 괜찮으세요. 또 뭐 표정도 좋으시고. 근데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속마음이 좀 나옵니다.
0: 아, 그렇죠. 네.
1: 이분들이 또 20년 차인데도 여전히 상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삶의 이슈들이 많이 중첩이 됩니다. 이런 그 자녀 이슈, 또 그리고 또 부부 이슈, 또 이런 것들 많이 쌓이게 되고,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또 나가야 될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그 다음 경로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고요. 네. 근데 거기다 또 플러스 하나 더 있죠.
0: 아, 뭐가 있나요?
1: 몸이 좀 이제
0: 건강.
1: 건강이 이제 작동이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조금 힘든 시기이지 않을까.
0: 이게 곧 나의 네. 이야기다. 네. 뭐 크게 제가 궁금한 게 없네요.
1: 네. 네,
0: 동의를 하고요. 근데 네. 이제 하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안 보는 것 같아요.
1: 네, 그것도 맞습니다.
0: 이런 그 중년의 남성들이.
1: 네.
0: 그래서 이 책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1: 네.
0: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유형들로 좀 나눠질까요?
1: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낯설어 하십니다.
0: 그쵸.
1: 그런 유형들이 있죠.
0: 무슨 마음?
1: 그쵸. 예. 네. 그래서 마음은 이미 내 마음 좀 포기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왜 참고 버틴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내 마음을 계속 안 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한 20년 정도 마음을 안 보다 보면은 마음이란 그 보는 것 자체도 낯설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그 반면에 또 스트레스가 계속 그 쌓이다 보니까 또 마음대로 형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이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뭐 술, 담배라든지 여전히 그리고 뭐 요즘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로 마음을 위안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간혹 저희가 이제 많이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느낌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배가 있는데
0: 젠틀 마인드를 갖고 그쵸. 계신 분이에요.
1: 그 뭐 예전에 뭐 꽃중년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분 되게 젠틀맨이시구나.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막 배려도 잘해주시고 소통도 잘 되고 공감도 되고 옆에 앉아있다가 저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분들에 좀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이라고 제가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다 꼰대 또 아니면 뭐 측은지심 뿐만 아니고 나름 마음 관리를 잘해서 그 시기를 이렇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좀 집중하고자 이 책을 좀 쓰게 되었습니다.
0: 그렇죠. 사실 뭐 네. 부정적인 시각, 불쌍한 시각만 있지만 마음 관리하면서 사는 중년도 꽤 많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뭐
1: 네.
0: 10년 전부터 세바시 많이 보신 분들.
1: 그렇죠.
0: 더군다나 더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비단 제가 이 책을 좀 본 바로는 이게 무슨 중년 그리고 남성 여기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1: 네네.
0: 굳이.
1: 네.
0: 뭐 사실은 청년이 봐도
1: 네.
0: 충분히 자기 마음 체크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1: 네.
0: 어쨌든 자 마음 관리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이 책의
1: 네.
0: 이제 메시지이고 내용인데
1: 네.
0: 이제 중년 분들은 막 그걸 꼭 그런 걸 해야 그렇죠.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마음 관리를 안 하면 네.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요?
1: 혹시 피디님 영양제 이런 거 드십니까?
0: 건기식.
1: 네, 뭐 영양제를
0: 꾸준히 먹습니다.
1: 아, 꾸준히 드세요? 운동은 하십니까?
0: 운동을 하는데 네. 이제 운동 역량이 막 저하되니까 네. 하고 나서 아프고 막 이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걸 좀 먹고 약간 근육 운동 이런 걸 하죠.
1: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영양이나 이런 그 운동을 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0: 육체적으로?
1: 그렇죠. 근데 살아가요. 근데 저는 마음도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마음도 이렇게 훈련을 안 하고 그래 안 챙기더라도 살아는 갈 수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질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몸이 아프면 저도 힘들죠. 근데 마음의 질병도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게 뭐 우울감이라든지
0: 그렇죠.
1: 또 무기력감도 한 번씩 오고요. 그리고 공황장애도 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왔을 때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버팁니다.
0: 그것도 버텨요.
1: 아, 버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주기가 이제 반복이 자주 되고 또 증상이 이제 깊어지게 되면 일상생활에 또 무리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몸이야 이렇게 굳고 이렇게 활력이 빠지는데 마음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소위 이제 기억도 잘 안 나고 또 생각도 확장이 잘 안 됩니다. 네. 자꾸 우울해지고요. 근데 이래도 살아는 갈 수 있는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과연 행복하게 사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네. 덜 하게 될까요? 우리 이 남성들은.
1: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사회적인 선입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뭔가 이렇게 강해야 된다.
0: 아, 그런.
1: 네, 잘 버텨야 된다.
0: 편견들.
1: 이런 것도 편견들도 있고요. 또 실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본인 감정 드러내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용인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렇게 화를 내고 뭔가 이제 불편하다고 잘 참아야 되는 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보는 방법도 잊어버렸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될지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중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좀 나를 좀 잘 살펴야 되는 건데 네네. 어떻게 보면 뭐 회사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1: 네.
0: 이렇게 나를 살피지 않고 좀 오신 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이제 중년 남성이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1: 네.
0: 내가 잘 못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럼 뭐를 보면 좀 알 수 있나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1: 아마 이분들이 보통 한 20, 30대 되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들 일에 많이 집중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우리에 많이 집중을 하죠. 그리고 오늘보다는 이 미래를 위해서 계속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 각자들의 생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근데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이렇게 살아왔는데 중년이 됐을 때 내가 진짜 잘 사는 걸까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뭐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저희는 그래도 학자들이 연구하는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0: 네네.
1: 그냥 잘 사는가 이거 보는 것보다도 조금 이렇게 쪼개서 보면 좋죠. 나눠서요. 그러면은 보통 웨이빙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웨이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충 카테고리를 좀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한 대여섯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고요. 그 안에서 내가 잘 사는지 한번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몸은 어떤가? 그죠? 또 내 돈은 잘 벌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그 친구 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나 모임 커뮤니티 모임은 어떤가?
0: 모임은 어떤가?
1: 그리고 가족은 어떤가? 그렇게 가족. 이제 관점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0: 총 여섯 개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이 여섯 개의 영역 뭐 가족, 모임, 일, 돈, 몸, 친구.
1: 네.
0: 여기서 뭘 점검해야 돼요?
1: 내가 지금 얼마나 만족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죠.
0: 어떤 질문인가? 예를 들면은 가족.
1: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의 삶에서 가족과의 삶에서 내 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겁니다.
0: 아, 그거를 자기가 어떤 뭐 척도로.
1: 그렇죠. 뭐 한 1에서 한 10점 정도의 척도 혹시 PD님 몇 점 정도?
0: 가족과의 관계를 말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생각했을 때 그렇죠. 난 가족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라는 영역에서의 내 삶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0: 쉽지 않네요.
1: 네.
0: 1점에서 10점 척도로 하면 저는 한 7?
1: 7점이요?
0: 7, 8?
1: 네네.
0: 나쁘진 않다.
1: 그럼 뭐 제가 몇 가지 옮겨볼게요. 네. 1에서는 한 몇 점 정도 보십니까?
0: 아, 1. 1은 좀 시기별로 다른 것 같아요.
1: 네.
0: 약간 한 3, 4년 전까지, 한 2, 3년 전까지는 한 8.
1: 8.
0: 지금 잘 되고 있다.
1: 네.
0: 지금은 한 4?
1: 4, 3, 4?
0: 네, 네. 불만이 많아요. 네. 왜 이러는 거야?
1: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다들 사람들마다 그 무게 중심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서는 가족이 너무 중요했고,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중요했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한번 이제 되돌아봐야죠.
0: 그럼 이제 자기가 생각하면서 네. 점수를 먹이는 게 성찰의 과정이고요.
1: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전체적으로 한 바퀴 이제 뒤에서 이제 성찰을 한번 해볼 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면은 이제 했더니 웰빙 지수가 낮게
1: 네.
0: 나왔어.
1: 네.
0: 그럼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1: 조심스럽죠.
0: 어렵다.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진단의 목적이라기보다 네. 성찰의 목적이 강하고요. 이걸 하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원이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영역이 합쳐진 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좀 삐죽삐죽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감 있게 잘 차여져 있으면은 그래도 삶이 좀 균형감 있게 아, 내가 이끌어 왔다.
0: 그 거미줄 그래프.
1: 그쵸. 예, 네, 아. 맞습니다. 네. 근데 간혹 사람들 중년에 되면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다 보면은, 한쪽에 너무 매몰돼서 살다 보면은 이게 그래프가 원에 가깝기보다는 좀 삐죽삐죽할 수가 맞죠. 있죠.
0: 모나죠, 별처럼.
1: 네.
0: 저는 돈의 영역에서 푹 꺼졌네요.
1: 아,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죠. 네.
0: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이제 마음 관리와 훈련을 하지 않으면
1: 네.
0: 뭐 우리가 빠지는 그 상황이 이제 자기 인식이 좀 네. 없다.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한다도 있고. 자기 인식이 안 된다, 이게 저는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잘 사는지, 내가 잘 사는지 안 하는지를 네. 아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은 자기 인식을 했더니 나는 좀 문제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야. 해봤더니.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일단 전국부터 찾아야 되겠죠.
0: 네. 그렇죠. 긍정심리를 가져야 되는 건데.
1: 그야말로 저희가 10년 전에 세바시에서 맞아요. 강연했던 내용 같습니다. 보통 그 누구나 부정적인 편향성이 있고요. 어떤 이제 대상이 본인일지라도 좋은 점과 분명히 나쁜 점이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뭐가 먼저 들어올까요?
0: 부정적인.
1: 네, 부정적인 먼저 들어옵니다.
0: 제가 딱 그 질문부터 먼저 하잖아요.
1: 네, 부정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기가 싫은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게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게 우선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그리고 강점, 이런 것들에 그쵸. 대해서 먼저 충분히 성찰하시고, 부족한 것도 좀 채워나가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0: 아, 자기 인식이라는 거, 자기 성찰이라는 건 필요한데,
1: 네.
0: 나의 강점을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1: 네, 긍정적인 점부터 먼저 좀 찾아봐야죠.
0: 긍정적인 점부터. 네.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래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 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그럼 만약에 이제 진단을 해서 어느 뭐 이러저러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관리하고 훈련하려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1: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마음 훈련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영역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게 뭐 첫 번째겠죠. 지금 내 마음 상태 알아차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좀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0: 마음 상태를 알고 그거를 긍정으로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1: 네네.
0: 전환이라는 거는
1: 전환 또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0: 전환 또는 강화. 그러니까 네. 좋은 걸 봤으면 강화시키는 거고.
1: 네, 맞습니다.
0: 나쁜 걸 봤으면 좋은 걸로
1: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죠. 마음을요. 네.
0: 그거를 책에는 뭐 마음 체크업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네. 게 이제 마음 네, 상태를 맞습니다. 바라보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뭐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이 책에서는 그 실제 직장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만나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좀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듣다 보면 좀 내게 보여집니다.
0: 그럼 한번 사례도 소개해 주세요.
1: 네, 긴장을 하거나 회사에서 생각이 많아지면은 생각이 딱 그 안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념이 들어오게 되고요. 어떤 부장님 계세요. 근데 만약에 이런 차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여기서 어떤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생각 막 복잡해집니다.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저는 낯설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갑자기 얼어버리고 당황하고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0: 대부분 네, 그렇죠. 네.
1: 근데 그게 일상에 그런 순간들이 많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불편한 상황들이요. 저희가 보통 마음이 이쪽에서 마음이 방황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마음이 방황하는 순간.
1: 네.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오거나 복잡해져서 정보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변에 있는 것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되다 보면은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을 스토리를 듣다 보면은 아 나도 이런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도 이럴 때 되게 당황하게 되면은 실수도 많이 하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를 공감한 것들을 좀 이론적으로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마음 체크업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내가 챙기는 상태가 있고 마음이 방황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0: 아, 마음을 챙기는 상태가 있고
1: 방황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이게 이론적인 배경이나 단어를 알게 되면은 아, 이런 순간에 스스로 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마음 방황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안 하고 학습이 안 되면은 그 순간이 이렇게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0: 쉽지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건데.
1: 알아야 되는 거죠.
0: 그 마음 방황은 알았어요. 뭔지. 네. 마음 네. 챙김은 뭐예요?
1: 마음 챙김은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0: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있다?
1: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제 마음이 아까 시작했던 시점에 있을 수도 있고 미래의 시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앞에 제가 말 실수를 조금 할 수도가 있어요. 자꾸 그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이 다음 시간에 뭔가 준비해야 될 게 큰 게 있습니다. 자꾸 생각이 그쪽 가는 거예요.
0: 네네.
1: 그러면 중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에 앉아있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생각이 자꾸 미래로 가죠. 미래 내가 뭐 해야 될까. 자, 이게 마음이 계속 떠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러면 그때 제가 숨을 한번 쉬어요. 아, 내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걸 마음 챙김이라고 얘기합니다.
0: 아, 내가 지금 방황 중이구나를 알면 챙김으로 딱 그렇죠? 넘어오는 거군요.
1: 내가 알았으니까 다시 마음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피디님한테 집중하는 것처럼요.
0: 챙김이란 말이 되게 좋네요. 챙김.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런 게 이제 마음 체크업이라면
1: 네.
0: 그러면 이제 마음 피트니스라는 이제 좀 아주 귀여운 용어도 써 있더라고요.
1: 네, 네.
0: 마음 뭐라고 해요? 마음 훈련?
1: 마음 훈련이라고 보시면
0: 피트니스,
1: 됩니다.
0: 피트니스. 우리가 네. 피트니스 맞습니다. 그거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나요? 마음의 훈련법.
1: 마음의 훈련법이 많이 개발이 되어져 있죠.
0: 실제로.
1: 그러니까, 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너무 많아요. 마음,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한번 다시 소개하려고 마음 피트니스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고요. 뭐 일례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따뜻하게 차 한잔 마시거나 또는 산책을 하시거나 또는 뭐 감사 얘기를 쓰시거나 내 감정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다 사실은 내 마음을 돌보고 마음을 챙기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걸 특히 중년 남성에게 좋은 마음 피트니스는 뭐가 있을까요?
1: 중년분들이 첫 번째는 이 내 마음을 돌보고 마음 운동하는데 마음을 먼저 여시는 게 첫 번째고요.
0: 마음을 여는 거.
1: 그리고 여러 가지 한번 해봐야죠. 긍정 심리학자들이 그래도 인터벤션, 이쪽에서는 이제 이거 인터벤션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그 긍정 심리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0: 인터벤션.
1: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인터벤션을 했는데 뭔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듯한 게 있고 실제로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뀐다라는 거를 그 과학적으로 검증을 좀 한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들 인터벤션 몇 가지가 있습니다.
0: 아, 요거 좋아요. 네. 요거.
1: 혹시 감사하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0: 감사? 그러니까 네. 감사 일기처럼?
1: 네, 감사 일기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요.
0: 그걸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1: 많죠.
0: 지속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네. 감사한 일을 생각해보는 거는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1: 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혹시 자주 해보셨습니까?
0: 그러니까 오래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0: 솔직히 말하면
1: 이게 딱 그 포인트입니다. 그렇구나. 저희가 감사하기가 사람들의 삶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실제 연구를 해보면 감사하기가 삶의 행복 수준 높이 상당히 효과적인 그 인터벤션입니다.
0: 근데 계속 하지 않았구나.
1: 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감사하기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룹은 실제 행복 수준보다 그 인터벤션을 하고 나서 행복 수준이 더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0: 왜 그럴까요?
1: 그 감사 피로라고 그럽니다.
0: 감사 피로.
1: 이것도 피곤한 거예요. 바쁜데
0: 그 뭐 이거를 할까요? 또 뭐 네.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1: 그래도 제가 한 일주일 시켜 보면은 한 2, 3일하고 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더 없대요.
0: 감사할게.
1: 감사할게 다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0: 그러네요. 네.
1: 효과는 너무 좋은데 이게 사람들이 지속을 못하는 것들을 긍정 심리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고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이제 인터벤션이 그 영어로는 3GT라고 하는데 3 good things입니다. 3GT 뭐 저희가 4GT 뭐 하는 거죠. 3GT고요. 이게 세 가지 good things입니다. 세 가지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0: 세 가지 좋은 거?
1: 네. 그리고 그게 왜 좋은 건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0: 좋다는 거는 내가 굿띵지를 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1: 그래서 이거 제가 질문을 영어로는 what went well이라고 합니다. What went 오늘 하루를 딱 지나가 봤을 때 분명히 하루를 떠올리시면은 좋은 일도 있고 네네. 뭐 좋지 않은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 집에 가면 뭐가 남을까요?
0: 좋지 않은 일.
1: 그렇죠. 아까 똑같습니다. 이게 뇌가 마음이 네. 작동하는 게 부정적인 게 오래 가고요. 임팩트도 더 강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게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은 뇌가 어떤 부분이 발달을 할까요? 문제를 찾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뇌의 영역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0: 그것도 그렇군요.
1: 근데 세 번째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들 이렇게 직장 생활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뇌가 어떤 영역이 발달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 그게 이제 뇌가 발달한 거군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훈련을 합니다. 뭘 하는 거냐면은 집에 가셔가지고요, 저녁 때, 네. what went well, 이거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지난 것 중에서 좋았던 게 뭐가 있을까?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크든 작든. PD님, 지난 24시간 떠올려 보시고요.
0: 지금, 네. 오늘 하루로 따지냐면, 네. 우리 박정현 대표님 오랜만에 만난 거?
1: 네. 또 한 두 가지 더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0: 두 가지, 아까 오전에 김상규 교수님, 네. 오랜만에 만난 거? 그리고 방금 전에 어떤 분 만나서 회의했는데, 네. 되게 재밌는 뭐 콘텐츠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거?
1: 네,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게 시간이 실제 한 3분에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0: 그렇죠. 네. 생각해내.
1: 집에서 내가 있었더니 좋은 거 쓰고 그 이유를 한번 써봅니다. 이걸 딱 일주일을 하시게 되면요, 보통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 효과가 6개월 갑니다. 두 가지가 올라갑니다. 하나는 행복 수준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요. 또 하나는 우울증이 감소한 상태로 좀 지속이 됩니다.
0: 이게 감사한 거 쓰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1: 훨씬 좋죠.
0: 중년남성에게.
1: 굳이 막 이렇게 짜내는 거 아니에요. 감정을.
0: 감정을 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1: 찾는 거죠.
0: 찾는 거니까.
1: 근데 이게 한 3, 4일 하고 나면은 이제 출근할 때 자꾸 생각이 나요. 오늘 좋은 거 뭐 있지?
0: 그치. 계속 찾는 거. 네.
1: 그러다 이제 쓰다 보면은 이게 감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긍정 정서들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거기서 긍정적인 걸 찾아내려는
1: 네,
0: 거군요.
1: 그럼 이제 관점이 이게 확장이 되고요. 매일매일 이제 뇌의 어떤 영역이 개발이 될까요?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뇌가 발달하게 되면은 이게 사람의 행복 수준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거 마음 피트니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좋네요. 네. 실제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직감이 드네요.
1: 아, 근데 제가
0: 감사일기보다는
1: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네. 이게 사람들 기대치가 좀 높아요. 네. 근데 이게 연구를 해보면은 어떤 활동은 만약에 그런 거죠. 오늘 제가 저녁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제 행복 수준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 영화 때문에 다음날 이만큼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 3CT는 여러분 하시고 나면은 행복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올라갑니다.
0: 조금 올라간다. 네.
1: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0: 조금 올라간 다음에 완만하게.
1: 완만하게 계속, 계속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영화를 안 보면 다시 뚝 떨어지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기대치가 있습니다. 뭔가 행복 인터벤션이 기존에 저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단시간에 행복을 되게 강화시키는 그런 서비스나 그런 상품도 되게 많습니다. 기대치가 높죠. 뭐 여행 한번 갔다 확 행복해지잖아요. 이런 건 아닌데 삶에서 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삶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네. 행복해져야 되는데 네. 막 크게 한번 쫙 지우고 나서 올라갔다가 이제 그걸 계속 못하니까
1: 네. 그럼 이제 돈도 많이 들고 그죠. 뭐 아시잖아요.
0: 근데 약간 지속 가능함이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도 또 말한 것 중에 베스트 셀프라는 게 바로 네. 그게 궁극적인 어떤 그런 상상력 훈련인 것 같아요. 베스트 셀프가 뭔가요?
1: 아마 제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 20, 30대는 막 꿈을 많이 꿔요. 그렇죠? 또 10대 때는 하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막 비전링도 세게 하고.
0: 드림 막.
1: 네. 그것도 저 되게 좋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중년이 돼 보면은 현실감이 확 들어옵니다.
0: 그렇죠. 네,
1: 이게 내가 지금 경험한 거랑 또 내가 생각하는 장래 희망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실제 긍정 인터벤션을 심리 인터벤션에서 보면은 꿈이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안 좋은 점도 있기도 해요. 왜 현실과 내가 되고 싶은 거에 괴리를
0: 괴리가
1: 있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의 동기부여한테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살짝 이게 효과 있게 만든 게 뭐냐면 베스트 셀프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에 대해서 떠올려보는 겁니다.
0: 근데 이제 그건 현실적으로라는 네.
1: 단어가 있습니다. 네.
0: 베스트 셀프를 만들어보는군요.
1: 네.
0: 자기가.
1: 자기의 다음 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0: 자기의 네, 베스트
1: 셀프.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강연이나 이게 되게 좋은데 저도 강연 보다 보면 대단하신 분 많이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세바시에도요. 갑자기 제가 그분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되고 싶죠.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갭이 되게 큽니다. 그것보다는 나를 보고 나의 다음 버전은 무엇일까. 이거 고민하는 게 저희는 베스트 셀프라고 말씀드립니다.
0: 베스트 셀프를 하고 나면 어떤 걸 또 할 수 있나요? 그 계획을 세우나요? 베스트 셀프로 가기 위한?
1: 아마 20, 30대는 자기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나한테 어떤 자원이 있고 그런 패턴이 좀 부족한데 중년까지 오게 되면은 앞에 정보들이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뭐 태도가 있고 행동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그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게 앞에 보셨던 그런 그 영역들. 각각의 그냥 나는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고 그 여섯 가지 영역에 보시고요. 이 여섯 가지 영역을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좀 개선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안에서 베스트 셀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그 피디님 또 가족과의 관계가 7점, 8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점의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죠?
0: 그렇죠. 아까 체크한 것 중에 점수를 한번
1: 그렇죠. 1, 2점씩
0: 올려놓는 게 나의 베스트 셀프네요.
1: 지금 1에서는 4점인데 갑자기 10점 떠올리지 마시고요.
0: 지금 이게, 마음은
1: 마음은 10점에 가 있죠.
0: 10점에 네. 가서 막 지금
1: 근데 이게 4점을
0: 회사 사업 짓고 이래야 되는데
1: 5점, 6점을 네, 한번 현실적으로.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 그러면 너무 그 구체적이고
1: 네.
0: 허망된 뭐 이런 건 안 생각할 것이고 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삶의 그 6가지 요소를 가지고 점수를 딱 체크한 다음에 내가 올릴 수 있는 네. 나의 베스트 셀프를 또 거기에 도달하면 또 그 앞에 베스트 셀프가 있겠네요.
1: 네. 근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그 영역에서 점수를 올릴 때요. 좀 행복하게 올리자라는 겁니다.
0: 행복하게 올리자가 무슨
1: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책에 보시면은 이 휠 가운데에 마음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 30대는 일단 주변 사람들 보니까 이만큼 온 거예요. 뭐 결혼도 하고 뭐 돈도 이만큼 벌고 일도 이만큼 하니까 어쨌든 열심히 합니다. 그죠? 나도 삶에서 만족도를 높이려면 이걸 해야 된다. 근데 하다 보니 중년에 보면은 너무 이 외적인 요소에 집중하다 보면은 공허함들이 생깁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돈을 벌 때도 즐겁게 돈을 번 게 아니고요. 일을 할 때도 행복하게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마틴 셀리그만 학자가 이야기하는 그
0: 긍정심리학의
1: 그죠?
0: 맨날 인용되는
1: 분이 항상 나오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본의 삶의 영역에서 잘 사는 거는 결국 삶에서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한 일에 몰입도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의미도 있고
0: 맞아요.
1: 그리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내가 삶의 영역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건 싹 없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친구가 많아야
0: 맞아요.
1: 되고 커리어를 쌓아야 되고 이게 저는 20, 30대였다면은 중년에서는 좀 진심을 담아서 그 영역들을 조금 개선해 나가시면 좋겠다.
0: 굉장히 중요한 말씀.
1: 포인트입니다.
0: 아까 지금 말한 상황 중에 뭐 이 책에도 제가 본 내 용어인데 포머 증후군이라고.
1: 네네네.
0: 그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네. 우리 소셜 미디어 보면서.
1: 그렇죠.
0: 얘는
1: 아 그렇죠.
0: 이렇게 사는데 나는 뭐야.
1: 그렇죠.
0: 계속 이런 비교를 물론 젊은 세대도 하지만 솔직히 저도 하거든요.
1: 네.
0: 막 야, 이 회사는 뭐
1: 그렇죠.
0: 매출이 뭐 이 회사는 투자를 뭐 이렇게 받았네 이런
1: 네.
0: 뭐, 나는 뭐야 막 이런 두려움. 소외감 이런
1: 맞습니다.
0: 게 생겨요.
1: 네.
0: 그게 이제 전 세대에 걸쳐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런 포머 증후군에서 좀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일단은 지금 말씀을 잘 하신 게요.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내가 이런 거 볼 때 참 시기심도 생기고 부럽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하는 거랑 인정하지 않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하고 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마음 챙김 상태입니다. 아, 내가 참 이렇게 마음이 절로 가 있구나. 그러면은 아까 제가 시프트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될까요?
0: 나로.
1: 지금 여기 나로 돌아오는 겁니다.
0: 아.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1: 네.
0: 난 계속 부러워하고만 있는 거지.
1: 네.
0: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군요.
1: 아, 그렇죠. 아마 이게 책 표지를 보시면은 네.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뒷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0: 그걸 열쇠 구멍으로 보고 있는 거네.
1: 결국 이제 포인트는 앞에 앞모습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걸음 뒤에서 나를 포함해서 세상을 보는 게 저희는 아까 나를 인식하고 또 조금 더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좀 젊은 세대,
1: 네.
0: 청년들,
1: 네.
0: 이분들이 더 훌륭한 중년을 맞으려면
1: 네.
0: 뭘 준비해야 될까요?
1: 아,
0: 뭐부터 챙겨야 될까요?
1: 조금 심각한 이야기 시작을 한번 네. 보겠습니다. 그 제가 보통 사람의 삶을 추적하면은 이게 U자 모양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0: 네네네.
1: 근데 대한민국은 그 세대별로 행복 이런 그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 연구들은 보면 20, 30대가 매우 낮습니다.
0: 바닥인 네. 것 같아요.
1: 그래서 20, 30대에서 낮아서 이게 점점점 그 세대가 높아질수록 그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좀 높은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세대 간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은 뭐냐면은 20, 30대가 지금 40, 50대가 된다고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0: 내려가요.
1: 삶의 내려갑니다.
0: 네. 아, 그럼 계속 바닥에 있는 거네요.
1: 그러니까 제가 관점에서는
0: 일자형.
1: 미리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이 뭐 예전보다 저희가 뭐 물질적으로는 좀 풍요로워졌을지 몰라도 아마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 30대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훈련들을 조금 해나가게 되면은 저는 젠틀 마인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년이라고 다 그렇게 힘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젠틀 마인드를 가진 중년들을 보면 나름대로 다 습관이 있습니다. 아까 마음 피트니스 하는 것처럼요. 근데 그런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보통 이 친구들 20, 30대부터 꾸준히 이러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뭐 혼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감사일기를 쓰든지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뭐 친절 베풀기 뭐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꾸준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유지를 하죠.
0: 네. 네.
1: 그러면 저는 지금 네. 20, 30대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년에 대해서 보셔도 괜찮지만 지금부터 여기 나오는 마음 피트니스를 훈련하시면은 훨씬 더 나은 더 행복한 중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0: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뭐 우리가 이 책을 읽으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네. 아니라 어떤 것도 다른 것도 좋습니다.
1: 네.
0: 저는 진짜 청년 시절부터
1: 네.
0: 내 마음 챙김부터 하면
1: 맞습니다.
0: 정말 완전히 완벽한 중년의 세대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자, 마지막으로 작가님도 이제 우리가 청년으로 만나서.
1: 아, 그러게요.
0: 그때 저는 중년이었습니다.
1: 아, 네.
0: 자, 이, 우리 박정여 대표님, 작가님은 네. 중년 이후의 삶을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뭐, 소위 말하는 뭔가 인생 후반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1: 네네.
0: 노년, 노후의 삶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1: 네.
0: 어떻습니까? 궁금한데.
1: 아마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 책에도 마지막에 적혀져 있는데, 한 70대 분들인데, 현역으로 계신 분이 계세요.
0: 70대인데.
1: 네. 본인이 하시는 일도 하시고, 물론 인생의 이런 고초도 고초를 잘 극복하시고요. 행복하게 자기의 베스트 세이프를 70, 80대 만드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인생 후반전 또 그 그림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당장 뭐 이렇게 크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꾸준함으로 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은 한 70, 80대에도 여전히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책에는 아주 강력하고 짧은 네. 슬로건으로 그죠?
1: 네.
0: Live long, live well.
1: 네.
0: 뭐 다른 계획이 없다. live long, live well.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1: 그렇죠. 아마 키워드가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예전에 막 욜로 나왔다가.
0: 그치.
1: 아, 휘게 나왔다가. 이게 저희도 긍정 심리학 쪽에서 보면은 그런 트렌드를 좀 쫓아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삶의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길게 보고 그리고 길게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아, 앞에 말씀하셨던 그런 전략 그리고 내 습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좀 만들어 가는 게 또 중요한 시대적 요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청년 세대도 이 슬로건이 맞다는 거예요.
1: 네.
0: Live long.
1: 네.
0: 삶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90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 내가 60세에 은퇴했는데 이렇게 오래 살 거를 알았으면 그렇죠. 계획 세웠다.
1: 그렇죠.
0: 30년을 그냥 산 거야.
1: 네.
0: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그렇죠. 그냥 살다가 하늘로 네.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뭐 남성뿐만 아니라
1: 네.
0: 또 뭐 중년 세대뿐만 아니라 이 책에 담겨진 내용은 모두 누구에게나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진짜 오래 살 계획을 세워야 된다.
1: 네.
0: 잘 살 계획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아주 필요하고 의미 있고
1: 네.
0: 가치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범준 PD였습니다.
1: 네, 박청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7: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시 함께합니다.
8: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ollar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9: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0: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9: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0: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1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로 사람의 물결을 뜻하는 인파. 사람이 산과 바다를 이루었다는 뜻의 인산인해가 있습니다. 산과 바다를 떠올리면 시원한 풍경이 먼저 생각나지만 막상 사람이 많은 곳은 덥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래서 한여름에는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여름을 즐기기 위해 우리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향하곤 합니다.

더위를 피해 떠난 곳에서 또 다른 인파를 만나게 되는 걸 보면 어쩌면 시원함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함께 웃고 즐기며 같은 여름을 보내는 사람들 속에서 즐거움과 활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또 그 속에서만 만들 수 있는 시원한 추억도 있습니다. 여름이란 계절을 온몸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의 열정도 짜릿한 청량감을 주지 않을까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첫 곡은 조지 걸신의 He Loves and She Loves, 예후드 이메뉴인 그리고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더위를 피하려고 찾아간 해수욕장이나 계곡, 막상 가보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로 이미 발디딜 틈이 없죠. 그 순간 짜증이 먼저 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조그만 시선을 바꿔보면 그 북적거림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함께 웃고 떠들며 같은 여름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열기, 그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그런 기억 같은 거 있잖아요. 어쩌면 진짜 시원함은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활짝 웃는 순간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많다고 짜증부터 내지 마시고요. 또 산과 바다와는 또 다른 시원함이 거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여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자버플루트 가운데 타미노 아리아 비슈타크 이스트 니히트 나인 자버톤. 이 마술피리의 힘은 얼마나 대단한지.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노래 그리고 오트마즈 이트너가 주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Wiener Lieder, 빈의 노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8640번님 사연입니다. 요즘 서울 근교 산을 다니는데요. 갈 때마다 푸른 산과 정원님 목소리와 음악이 친구가 되어주네요. 저희 부부는 소박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셨어요. 아, 이렇게 저희 부부라고 1인칭을 우리로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표현부터가 얼마나 다정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근교 좋은 산 참 많죠. 음악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헨델의 하프 협주곡 B플랫 장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그리고 폴 퀸츠가 주연하는 폴 퀸츠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헨델의 하프 협주곡 비플랫장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폴 퀸츠가 지휘하는 폴 퀸츠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018번님 사연입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 후 마음이 많이 힘들며 괴로워했는데 재취업이 됐어요. 이전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눈 뜨면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감사하대요. 열심히 가족 위에 묵묵히 걸어온 그대에게 토닥토닥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누구의 응원보다도 정말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 그 이유는 가족이었는데 그 가족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래요. 이전보다 뭐 조건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또, 아, 눈 떠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하루 중 나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때는 새벽이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그 시간이 집중도 잘 되고 정신도 맑은 상태다. 이 시간에는 대부분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책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언뜻 스쳐 지나갔다.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독서 토론을 하면 어떨까.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생겼다. 사람들이 새벽에 책을 읽고 잘 모르는 사람과 토론하고 싶을까? 이런 양가적인 생각에 망설이기도 했지만 일단 시작해보기로 했다. 다니던 독서 공동체에서 격주 토요일 새벽에 새벽 독토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 책 모임을 시작했다. 실제 새벽에 하기는 어려웠다. 평일은 토론자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토요일 아침 7시로 토론 시간을 정했다. 8주간 격주마다 한 권씩, 두 달 동안 총 네 권을 읽는 모임이었다. 시작했던 시기가 1월 초순이었다.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였다. 모임이 열리는 숭례문 근처는 교통은 좋은 편이었다. 문제는 과연 그 이른 시간에 사람들이 모일지가 관건이었다. 기후였다. 사람들은 그 시간에 숭례문 근처의 토론 장소로 모였다. 처음 모임을 할 때는 5명 정도로 시작했다. 회원들 간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늘어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원 15명을 매번 채워서 모임을 진행했다.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주부, 은퇴자, 학생 등 성별과 나이 그리고 직업도 모두 달랐다. 잘 모르는 사람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토론을 하니 더 재밌었다. 토론이 열리는 격주 토요일 새벽이 될 때마다 마음이 설렜다. 토론이 있는 전날 저녁은 금주를 했고 일찍 잠을 청했다. 토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토론 준비를 한 후 7시를 기다렸다. 멀리서 광역버스 첫 차를 타고 토론 장소에 오는 분도 있었다. 2017년 1월부터 시작한 새벽 독토를 8년 동안 진행했다. 2024년 여름을 마지막으로 이 모임은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다. 쉬지 않고 달려왔다. 연말 마지막 주만 쉬고 8년간을 격주마다 토론했다. 초창기부터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같이 읽고 토론했던 회원들도 있다. 정도 많이 들었다. 토론 끝나는 토요일 오전 9시. 우리는 근처 남대문 시장에서 맛있는 아침을 함께 먹기도 했고 날이 좋을 때면 인근 서촌으로 걷기 투어를 하기도 했다. 서로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지만 책을 매개로 맺어진 끈끈한 동지애가 있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중단했던 새벽 독토를 다시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새벽녘 토론 장소에서 마시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난다.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 리차드 클라이더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김승호의 책 그만두지 않는 독서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는 것, 그것만도 대단한데 그 시간대에 독서 토론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실제로 모였다는 거죠. 가장 추운 1월에 시작했는데도 광역버스 첫 차를 타고 오는 분까지 있었다니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비슷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시간도 장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책을 매개로 맺어진 끈끈한 동지애라는 표현이 참 좋은데, 뭐 음악도 영화도 책도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좋은 매개체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8년을 이어온 모임이 잠시 쉬어가고 있다니 아쉽기도 하고, 또 글을 쓰면서 다시 열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저자의 말에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가 잘 느껴지네요. 올 하반기에는 우리 아당님들도 함께 읽고 보고 듣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미 음악 들으면서 우리가 공감 나누는 시간은 아당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나누면서는 정말 또 삶의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9033번님 사연입니다. 세 아이 중 가장 다정한 둘째가 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해 선정돼 프랑스 리옹에 있는 INSA로 공부하러 갔어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기숙사에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더워 이른 새벽에 깨고 창문 방충망이 없어서 모기에 백방 물리고, 좋은 기회 얻었으니 성장하길 바라지만 더위 먹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길 더 바라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갔군요. 이 프랑스 리옹 참 좋은데 지금 아주 이상 기온으로 매우 덥더라고요. 저도 기후에 관심이 많아서 세계 이곳저곳 날씨를 보는데, 아, 지금 유럽이 다 들끓어요. 리옹이 아마 막 35도, 38도까지 지금 오르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습하지는 않아서 땡볕 걷지 않고 양산 같은 거 쓰고 다니거나 그늘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또 일교차가 커서 밤이 되면은 또 시원한 바람도 불고, 엄마의 마음대로 무사히 아주 큰 깨달음 가지고 성장해서 돌아올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함께 하시죠. 자, 이어진 곡은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가운데 허밍 코러스 듣겠습니다. 제임스 코넌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프랑스 방송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포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가운데 허밍 코러스, 제임스 콜로니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프랑스 방송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2003년도 그라모폰에서 컴필레이션 앨범으로 발매한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의 음반 비나 리더, 빈의 노래들 전곡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덟 번째 트랙을 만나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헤어 호프라츠, Erinnern Sie sich noch? 우리말로는 호프라트님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정도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프라트는 예전 오스트리아에서 뭐 고위 관료나 학자에게 붙이던 존칭입니다. 이 노래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한 신사를 향해서 그 시절을 아직 기억하시나요? 하고 다정하게 추억을 꺼내 묻는 비나 리트인데요. 젊은 날의 빈, 함께 웃고 사랑했던 시간들, 그리고 흘러간 세월을 담담하게 돌아보는 정서가 참 빈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감정보다는 미소를 머금은 향수가 느껴지는 노래인데요. 자, 프리츠 분달리히의 따뜻한 목소리로 헤어 호프라트 에린난지 시히노, 호프라트님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테너 프리츠 본 달리시 앨범 미나 리더. 클래식 음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또 테너 프리츠 본 달리시의 노래로 듣는 이 빈의 노래들이 참 다정하고 정겹습니다. 오늘 들으신 곡은 헤어 호프라트 에린난지 너. 호프라트님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보내드렸습니다. 4947번님 사연인데요. 갱년기 겪어보니 엄마들이 왜 무기력하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내가 조절이 안 되는 답답함. 그래서 풍경 보러 매일 걸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마저도 귀찮아지니 7월은 내 마음 단단히 잡아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참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시절 모르던 것을 나이 들어서 알게 되고 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랬었구나, 우리 아빠가 이랬었구나, 어른들이 이랬었구나 알게 되는 거겠죠. 그래도요, 너무 그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지 갇히지 마시고 노력하셔서 조금 더 몸에 좀 활기를 불어넣으십시오. 7월은 마음 단단히 잡아봐야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갱년기에 지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이삭 알베니스의 여섯 개의 스페인 모음곡 가운데 두 번째 곡 탱고 듣겠습니다. 페페 로메로와 셀린 로메로의 기타 이중주로 함께 하시죠.

알베니스의 여섯 개의 스페인 모음곡 가운데 두 번째 곡 탱고 보내드렸습니다. 페페 로메로와 셀린 로메로의 기타 이중주였습니다. 아예 로메로 집안 아주 유명한 스페인의 기타 집안이죠. 자, 이어지는 곡은 글루기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보내드릴게요. 메조소프라노 제니퍼 라모의 노래 그리고 카를로 리치가 주연하는 웰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메조소프라노 제니퍼 라모어의 노래 그리고 칼로 리치가 주연하는 웰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생성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G단조 오프스 22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잔도 보내드릴게요. 아주 청량한 음악입니다. 벨라 다비도비치의 피아노, 네메이에르비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테이블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안녕하세요. 비전원 크레딧 대표 박유진입니다. 저희 비전원 크레딧은 2007년부터 크레딧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파이낸셜 크레딧 문제, 앞으로도 한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혜택을 저희 비전원 크레딧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1: 703-539-8377, 703-865-7308.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니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늘 2부 첫 곡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우리의 동요 노을과 가을을 CCM 가수 한웅재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벌써 가을이 그리워지네요. 너무 성급한가요?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사워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데이비드 E,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그리고 본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또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재전 등을 들려줍니다. 7월 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앙상블 V9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이 열립니다. 국내 유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정상급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앙상블이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2번,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바반느 등을 연주합니다. 7월 11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콥스키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가운데 여섯 번째 변주 안단테 보내드렸습니다. 장한나의 첼로, 무치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3465번님 사연입니다. 아직은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식탁에 앉아 듣고 있어요.

친구가 준 햇감자를 삶고 아들이 내려준 냉커피 한 모금으로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 있네요. 마음에 위안 받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햇감자 삶아주는 친구, 냉커피 내려주는 아들, 그리고 이렇게 음악 들려주는 정원이까지. 아,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는군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그 커피 한 잔을 더 맛있게 만들어줄 음악 준비해봤습니다. 브람스의 여섯 개의 피아노 소품 작문호 118 가운데 두 번째 곡 인터메초 A장조를 라돌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작품집 작품번호 118 가운데 두 번째 곡 인터메초 A장초를 라두 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7334번님 사연인데요. 아침을 행복하게 시작하는 비결은 역시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아파트 공원에서 즐기는 아침의 아당과 커피는 정말 향기 좋은 최고의 삼합이네요 하셨습니다. 와, 삼합은 홍어랑 돼지고기랑 김치인데 훨씬 더 아름다운 삼합이군요. 공원과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커피. 아, 정말 최고의 삼합입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재즈 모음곡 가운데 왈츠 2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시죠.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재즈 모음곡 가운데 왈츠 2번, 리카르도 샤이가 주연한 로열 콘체르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614번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매일 습관적으로 듣고 있는데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오늘은 믹스커피도 곁들여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믹스커피 저는 자주 마시진 않지만 어느 날은 또 이렇게 믹스커피도 먹으면 마시더라고요. 몸에 안 좋다 그래서 자주 마시진 않는데요. 그 가루 프림인가 그것만 조금 조절해서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분 좋아지면 그것도 좋잖아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활번호 466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보내드릴게요. 클라라 스킬의 피아노, 페렌츠 프리체가 주연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일번호 466. 피아노 치는 사람들끼리는요, 다 떼고 너 466 쳤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466 이렇게 기억하시면요,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모차르트 466. 자, 2악장 로망스 함께 들으셨습니다. 클라라 하스킬의 피아노, 페렌츠 프리차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서영 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재방송만 듣다가 간만에 본방송 듣는 해외 청취자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제 방은 제게 없어서는 안 될 하루의 마무리 같은 거랍니다. 요새는 뛰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게 참 좋아요. 우리 재방송 시간이 새벽 2시부터 4시까지인데 물론 올빼미분들을 위해서도 좋지만 또 해외 각지에 계신 분들이 시간 우리 본방 맞추기 어려운 시간대에 사시는 분들에게 또 이 시간이 괜찮은 그런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 참 다행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무리 안 되시면 가끔가다 이렇게 본방 함께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서영님. 자, 이어지는 음악은 베이토벤의 가곡입니다. 원제는 트야틀리시 립의 다정한 사랑인데요. 이 노래 처음 시작하는 가사가 워낙에 강렬해서 제목보다 더 유명한 Ich liebe dich로 불리죠. 그대를 사랑해.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하트무트 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죠.

베토벤의 가곡 Ich liebe dich, 그대를 사랑해. 원제는 시아틀 힐립의 다정한 사랑 보내드렸습니다. 디트리시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하트모트 휴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진부 귀촌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인데요. 고추 첫 수확해서 첫 출고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올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저는 이건 좀 상상이 안 되는 감정이에요. 고추를 첫 수확해서 출고하고서 이 설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음반 같은 거 열심히 녹음해놓고 앨범이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농산물 가격 정말 안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작문호 3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듣겠습니다. 이 생상의 첼로 협주곡도 전악장이 이렇게 아타카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단악장 형식이라서 1악장 끝이 조금 이상하게 끝나네 느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무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그리고 카를로 마리아 주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까멜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3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보내드렸습니다. 무시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프란츠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2번 준비했습니다. 원곡은 피아노 곡이지만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된 음원 준비했는데요.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H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판매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요즘 부모님 얼굴 확 달라지셨다고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7: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는 브랜드. 지금이 바로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6: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 지금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인정하는 프리미엄 후코이단.
7: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으로 부모님의 오늘을 더 젊게 내일은 더 건강하게.
6: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888-761-1188 888-761-1188
2: 애난데일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8: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9: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 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없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에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 MBAR 또는 저희들의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DPOR 같은 기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3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브로커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부득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서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에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고 리뷰도 확인하시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SK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6월 고용 증가세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됐습니다. 이에 국채금리와 달러는 하락하고 금과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수요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미 정부의 시장 개입에 우려를 보였습니다. 가격 통제보다 생산 확대와 공급망 투자가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정책과 관련해 이사회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워치 의장에게는 재량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금리 인하 압박 기조 속에서도 책임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 관리 강화라는 입장과 함께 향후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을 탈당한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이 미국 정치의 양당 체제를 비판하며 제3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직접 출마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관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AI가 인간처럼 의식이나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를 둘러싼 연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AI 기업들은 철학자와 신경과학자까지 참여시키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신중한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미 공군 장교가 의회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 촉구하다 체포됐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 시위에 나선 현역 장교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한 티베트 독립운동가가 독립을 호소하는 연설을 한 뒤 분신해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소수민족 통합정책 시행 직후 발생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미세 기생충에 의한 식중독 감염이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이 농산물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식중독을 유발하는 미세 기생충 사이클로스포라 감염 사례가 17개 주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미 전역에서 총 145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감염자가 31명에서 80명 사이로 분류돼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저지주를 포함한 나머지 14개 주는 1명에서 10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결과 감염자 전원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해외를 다녀온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 연령은 5세부터 86세까지 다양했으며 중간 연령은 42세였습니다. 또 여성 감염자가 전체의 61%를 차지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증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매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CDC는 특히 라즈베리와 상추,

0: 제3의 정당 창당을 돕겠다며 이 나라에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보수 성향이지만 반유대주의 성향을 보여온 칼슨은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의 대표적인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지난 2024년 트럼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을 도운 최측근으로도 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이란 전쟁이 미국의 안보보다 이스라엘의 안보를 우선시한 결과이며 새로운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고 지난달에는 아예 공화당을 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칼슨의 제3당 창당 계획을 두고 양당 모두의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당 지도부 입장에 분노가 커지면서 반체제 좌파가 부상했고 공화당은 트럼프의 이란 전쟁 대응으로 인해 분열된 상태라고 짚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쟁과 재정 이슈에 있어서 충분하게 대조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일당 체제이며 이는 타파돼야 한다. 제3의 정당이 생길 것이며 나는 이를 이루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선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나는 트럼프의 권력 라이벌이 아니며 나에겐 권력이 아니라고 계획을 부인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NFL 스타 트래비스 켈시의 비공개 결혼식이 이번 주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기념 250주년 행사와 월드컵 경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뉴욕시 경찰국은 수천 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대규모 안전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미 프로풋볼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스타 선수인 트래비스 켈시의 결혼식이 3일 금요일 뉴욕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욕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사람은 결혼식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뉴욕시와 뉴욕시경의 발언 그리고 행사 준비 상황을 종합해보면 3일부터 4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법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2일 저녁에는 약 100명의 가족들만 참석하는 리허설 만찬이 이어지고 3일 금요일 저녁에는 약 1,100명이 참석하는 결혼식 본식과 피로연이 개최될 예정이며 행사는 4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해집니다. 초청장을 받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객들에게 전자 초청장과 함께 비밀 유지 계약서가 발송됐으며 여러 유명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도 준비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결혼식장 내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 본식 자체가 행사 준비는 이미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매디슨 스퀘어 가든 앞에는 대형 트럭들이 각종 장비를 반입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각 출입구에는 대형 카펫이 잠시 설치됐다가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장에는 테일러 스위프트 앤 트래비스 켈시 웨딩이라고 적힌 행사 문서철을 들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도 포착되면서 결혼설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뉴욕시도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대형 행사 개최를 위한 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행사장 주변 도로 통제와 대형 천막 설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2: My recommendation to all New Yorkers is to stay inside and stay cool. And if you happen to be getting married at Madison Square Garden, you will be staying inside and you will be staying cool. And I think it's a good example to set for the city at large.
1: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 역시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예정된 행사에 대해 경찰 인력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보안 내용과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위프트의 팬들이 행사장 주변으로 대거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케네스 코리 전 뉴욕시경 국장은 현재 스위프트 팬덤 규모는 전성기에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에 맞먹는다며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수백 명의 경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은 외부 창문이 거의 없고 전용 출입구와 차량 진입 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명인들의 사생활 보호와 보안 측면에서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이번 주말 독립기념일 대형 행사뿐만 아니라

월드컵 경기까지 동시에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욕시경은 독립기념일을 맞아 허슨강과 이스트강에서 열리는 세일 250 행사와 메이시스 불꽃놀이 행사로 인해 수천 명의 경찰 인력과 대테러 부대, 폭발물 처리반, 항공대와 드론 대응팀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일대에서는 약 8만 5천 발의 불꽃이 발사되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예정돼 있으며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해서는 즉각 압수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해 있습니다. 또 6일에는 뉴저지에서 브라질과 노르웨이의 월드컵 경기가 열리며 이에 관람객들이 대거 팬스테이션으로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경은 현재까지 독립기념일과 관련한 구체적인 테러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초대형 행사들이 한꺼번에 예정돼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고 수준의 경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시험용 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아이다호 감자 100당 1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바베큐 생산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던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이 2일 최종 백지화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오던 세계 최대 대체 자산 운용사 블랙스톤 그룹 산하 QTS가 소송을 철회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개발 논란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5: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추진되어온 초대형 데이터 센터 단지 디지털 게이트웨이 사업이 2일 최종 무산됐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블랙스톤 산하 QTS가 버지니아 주 대법원에 제기했던 상고를 철회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블랙스톤 QTS는 세계 최대 대체 자산 운용사 블랙스톤 그룹이 2021년에 약 100억 달러를 들여 인수한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입니다. QTS의 소송 철회로 게이지빌 인근 농촌 지역에 추진되던 개발 사업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으며 그동안 사업에 반대해온 주민단체와 환경, 문화유산 보존단체들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사업 반대 단체인 프린스 윌리엄 보호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의의 저울이 우리 편으로 기울었다며 QTS가 공식적으로 소송을 철회했고 민주주의 2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법치와 시민의 힘이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디지털 게이트웨이 사업은 완공될 경우 2000에이커 부지에 2200만 제곱피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개발 예정지는 매너서스 국립전적지와 인접한 페이지랜드레인 일대였습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2023년 12월 논란 끝에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컨빌리어빙 프린스 윌리엄 순회 법원 판사는 지난해 8월 카운티가 27시간에 걸친 공청회와 표결에 앞서 주민들에게 적법한 공고를 하지 않았다며 용도 변경 승인 자체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업을 둘러싼 소송은 오크밸리 주택 소유자 협회와 미국 전적지 보존재단이 각각 제기했으며 두 사건은 함께 항소심에서 심리됐습니다. 버지니아 주 항소법원은 지난 3월 31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후 공동개발사였던 컴퍼스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잇따라 소송에서 손을 떼면서 QTS만이 마지막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QTS도 이날 최종적으로 상고를 철회하며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TS 법률 대리인은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신중한 검토 끝에 디지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관련 소송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업은 수년간의 계획과 분석, 공공검토 절차를 거쳐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며 사업이 추진됐다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와 막대한 지방세 수입, 수천 개의 장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업 무산으로 버지니아 최대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디지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으며 경제개발과 환경, 역사문화 유산 보존 사이의 갈등이 데이터 센터 개발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국제반도체산업협회인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가 가격이나 생산 능력에 영향력을 행사해 메모리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AI 붐으로 촉발된 역사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악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미 정부에 전했습니다. 협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3사와 TSMC, 인텔 등 반도체 관련 업체 3,000개 이상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협회가 지난 1일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며 2일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협회는 서한에서 표적화된 정책은 국내 공급망의 탄력성 회복을 가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격이나 생산 능력 결정을 왜곡하는 정부의 개입은 수요 침체를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 시장 상황은 미국 내 제조에 대한 투자와 장기 구매 계약 증가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서한에서 중국 공급 업체들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메모리 부족 사태가 점차 정치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급등에 환호하는 반면 정책 이반자들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가격 인상 결정으로 부각된 상황입니다. 애플은 중국 내 판매용 기기에 사용할 메모리를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양즈 메모리 테크놀로지로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입니다. 하지만 협회는 정부가 구매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비용 상승을 상쇄하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서한에서 업계 데이터를 인용해 메모리 생산 능력이 매년 약 1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AI 인프라의 폭발적인 수요가 공급을 압도해 노트북과 자동차,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수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쥐와 접촉한 캐나다의 11세 소년이 광견병으로 숨진 사례가 보고됐다고 CNN 방송이 1일 보도했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6: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이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11세 소년은 지난 202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오두막에서 잠을 자다가 입과 코 위에 어떤 물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이 물체는 박쥐였고 소년은 박쥐를 손으로 쳐서 얼굴에서 떼어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박쥐를 요리 냄비에 잡아뒀다가 밖으로 풀어줬습니다. 당시에는 아이의 몸에 물린 흔적이 없는 데다 박쥐의 행동에도 이상한 것이 없어 아이 부모는 별다른 의료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쥐 소동이 벌어진 지 19일 만에 이 소년은 오른쪽 얼굴에 점진적인 마비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이 떨어지고 얼굴이 붓는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이 소년은 증상 발현 4일 후 지역 응급진료소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안면신경마비 증상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3일 동안 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이 소년은 온타리오주 시립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시립병원에서 받은 신체 검사에서는 잇몸 궤양과 오른쪽 얼굴에 경미한 마비 증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 부모는 시립병원 의료진에게 박쥐 관련 내용을 전했고 의료진은 지역 보건당국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박쥐 관련 내용을 인지했지만 시립병원 의료진은 이 소년에게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술과 입에 상처가 생기는 치은염 진단을 내리고 퇴원 조치했습니다. 해당 소년은 퇴원 다음 날 감각이 저하되고 말도 어눌해진 상태로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입원을 기다리는 동안 발열과 삼킴 곤란, 환각, 혼란 등 증세를 보였습니다. 밤부터는 증세가 급격하게 나빠져 인공호흡기를 단 채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이 소녀는 입원 4일 만에 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 광견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도 박쥐 광견병 바이러스 변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견병 감염 확진 후 치료를 받았지만 해당 소녀는 결국 입원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캐나다 수의학협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감염된 동물에게 물리거나 동물의 체액이 코와 입, 눈 등에 들어가면 광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광견병은 150여 개국에서 보고됐고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광견병 감염으로 수만 명이 숨지고 15세 이하 어린이가 희생자의 40%를 차지합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7: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제도와 선거구, 선거보안체계를 둘러싼 정치적, 법적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권한을 활용해 선거 관련 규정과 집행방식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보안 강화라는 주장과 연방 권한의 과도한 확장이라는 비판이 맞서면서 각 주와 연방 정부 간 권한 해석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권자 등록, 우편 투표 관리, 선거 데이터 접근 방식 등과 관련해 연방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주에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주들과는 법적 분쟁도 발생했습니다. 행정부 측은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국토안보부는 유권자 명부 검증 작업을 진행하며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 가능성을 점검했지만 현재까지 광범위한 조직적 부정선거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의회에서는 세이브 아메리카법으로 불리는 선거 관련 법안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강화, 투표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주정부의 유권자 명부 관리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지 측은 선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투표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등 일부 공화당 주도 지역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며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주는 인구 변화와 법적 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재획정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과 관련된 기록 및 선거 시스템 검증 요구도 지속해왔습니다. 일부 전직 선거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정책 기조 변화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이에 대해서도 행정부 인사권 범위 내 조치라는 시각과 정치적 논쟁의 연장이라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3: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캐나다가 다음 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국방은행 창립에 동참할 약 10개국의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한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다자간 구상을 주도하는 캐나다 측 수석협상대표인 캐나다 사업개발은행의 이자벨 위동 최고경영자는 나토 정상회의를 마감기한으로 삼고 창립 회원국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붕괴에 맞서기 위해 올해 중견국 동맹을 촉구하면서 그 일환으로 국방, 안보, 회복력 은행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은행의 주된 설립 목적은 최대 1억 파운드, 한화 약 205조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조달해 동맹국들의 국방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그는 또 자본금 출자 약정 등 동맹국들과의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발표가 무산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프로젝트 자체는 분명 활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말 프랑스 전역에 또다시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한 대형 할인마트가
8: 2일 에어컨과 선풍기를 대량 싸게 판매한다는 소식에 매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며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할인마트 리들은 이날 프랑스 내 여러 매장에서 에어컨과 선풍기 총 2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최소 수백 유로에 달하는 에어컨을 단 179유로 약 31만 원에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리들 매장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에어컨을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리들이 판매하기로 한 에어컨이 실제로는 매장마다 한두 대에 불과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한 리들 매장에서 다른 고객 200여 명과 함께 1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말한 무사 트레오레는 판매용 에어컨이 단 두 대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AFP에 전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경찰이 오더니 더 이상 재고가 없다고 말했다며 아마도 경찰관들이 가져간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풍기 여러 대를 사재기 하는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부 매장 앞에서는 새치기를 하려는 이들 때문에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일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테와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라이어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MV 혼디우스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에 노출됐던 사람의 최종 접촉자가 음성 판정을 받아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와드로스 총장은 5월 25일 이후 추가로 보고된 사례는 없다며 그러므로 WHO는 한타바이러스 발생이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고 기쁘게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약 150여 명을 태운 네덜란드 선적의 크루즈선 MV 혼디우스가 4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출항해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선내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확진과 의심 사례는 총 13건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습니다.
9: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강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강한 햇볕과 함께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101도, 섭씨 38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은 81도, 섭씨 27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더 높을 수 있어 야외활동은 가급적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로 조정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 소나기나 천둥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강한 비와 돌풍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8도, 섭씨 37도,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일사와 함께 폭염이 계속되면서 매우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103도, 섭씨 39도, 최저기온 81도, 섭씨 27도로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에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와 함께 천둥번개, 돌풍이 동반될 수 있으니 외출 시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101도, 섭씨 38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외출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3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붕괴한 건물 잔해 속에 갇혀있던 40대 경비원이 8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그는 약 9m 아래 공간에서 생존해 있었으며 다국적 구조대가 70시간 동안 작업 끝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2일 4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건물 잔해에 있던 이 남성은 70시간에 걸친 다국적 구조대 작업 끝에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라가이라주 카티아라마르의 한 쇼핑센터에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에르난 알베르토 힐 플로레스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붕괴한 건물 잔해 약 9m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지난달 28일 음향 탐지 장비와 레이더 등을 이용해서 그의 신호를 감지한 뒤 생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스타리카 적십자의 한 구조대원은 AP에 발견 당시 그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아내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를 두고 떠날 생각이 없었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후 칠레 구조대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와 미국,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합동구조대가 70시간에 걸친 대규모 구조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불안정한 건물 구조와 폭우, 계속되는 여진으로 굴착 통로가 여러 차례 무너지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구조대는 인접 건물의 추가 붕괴 위험을 고려해서 금속 구조물을 조심스럽게 절단하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구조대는 콘크리트 틈새로 수색용 카메라를 투입해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또 호수와 주사기를 이용해서 물과 전해질 음료, 의료용 수액을 공급하며 그가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칠레의 한 베테랑 구조대원은 구조작업 내내 그와 대화를 이어가며 안정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구조 직전에 공개된 영상에는 힐 플로레스가 잔해 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장에 참여한 UN 재난평가조정팀 관계자는 CNN에 지진 발생 7일이 지난 시점에서의 생환은 오직 기적적인 구조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재난 발생 후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은 72시간 3일로 여겨집니다. 힐 플로레스는 지진 당시 주변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자신이 머물던 경비 초소가 형태를 유지한 덕분에 잔해에 깔리지 않았고 내부의 공기층이 형성돼 생존할 수 있었다고 AP가 전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진 그를 보며 각국 구조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고 구조 성공을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의 아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슬픈 나날을 보내다가 생존 소식을 듣고 한 줄기 희망을 본 것 같았다며 그는 정말 영웅처럼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부부에게는 10살과 8살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6: 뉴저지주가 역대 최대 규모인 607억 달러의 새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마이키 쉐릴 주지사는 이번 예산을 생활비 부담 완화 예산이라고 평가하며 재산세 감면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교육 및 복지 투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7: 뉴저지주가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7억 달러로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지난달 30일 예산안을 잇따라 통과시켰고 마이키 쉐릴 뉴저지 주지사는 30일 늦은 밤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저지주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쉐릴 주지사는 이번 예산을 생활비 부담 완화 예산이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쉐릴 주지사는 이번 예산은 뉴저지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산세 감면을 담고 있다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세 감면 혜택 확대, 재향군인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과 메디케이드를 위한 추가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체릴 주지사는 공교육 예산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소수계와 여성 소유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이를 통한 경제적 기회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성도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이번 예산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예산안이라며 개인 소득세는 인상하지 않는 대신 구조적인 재정 적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의 핵심 변화 가운데 하나는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인 스테이 NJ 개편입니다. 현재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였던 자격 기준은 내년부터 20만 달러 이하로 대폭 낮아집니다. 환급액 역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인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 10만에서 15만 달러는 최대 5,000달러, 15만에서 20만 달러는 최대 4,000달러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뉴저지주 아동 세액공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향후 3년 동안 공제액이 현재보다 25%가 더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1인당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난 250달러에서 최대 1,25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에 대한 부담은 일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영업 손실에 따른 세금 공제는 앞으로 3년간 연간 100만 달러까지만 인정됩니다. 또 메디케이드 가입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에는 새로운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메디케이드 수혜 직원이 50명에서 249명인 기업은 직원 1인당 325달러, 직원이 250명 이상, 500명 미만은 535달러, 5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원 1인당 725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체리주 지사는 연방정부 정책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체리주 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물가 상승 등 경제적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뉴저지주는 자체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차세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8: 현역 미 공군 소령이 워싱턴 DC의 미 연방의회 의사당 계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일 CNN 방송과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타임즈 등에 따르면 제이슨 왓슨 소령은 전날 반트럼프 시민단체 리무벌 코얼리션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연설한 이후 의회 계단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의회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당시 왓슨 소령은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연설에서도 본인이 현역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외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명령한 것이 위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탄핵 및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에 의한 미국인 2명 사망 등도 트럼프 행정부의 위법 사례로 꼽았습니다. 왓슨 소령의 체포 사실을 확인한 의회 경찰은 일반 시위자가 연방의원의 동행 없이는 의사당 계단에서 시위할 수 없으며 그가 합법적인 시위 중단 명령을 거부해 군중형성, 통행방해, 불편초래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소령은 애초 야당인 민주당 소속 엘 그린 의원과 동행했지만 그린 의원이 떠난 직후 의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합동연설 때 큰 소리로 항의하다 퇴장당하는 등 민주당의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입니다. 왓슨 소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의 탄핵 소추와 상원이 탄핵안 가결에 따른 파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첫 현역 장교라고 밀리터리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동료 이사들의 반발로 원하는 통화 정책을 관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경제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그는 다소 적대적인 이사회를 가지고 있다며 불행히도 이사회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시는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전문가라면서도 그가 어디에 있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간 전임 제롬 파월 의장을 직접 압박해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것과 다른 접근으로 워시 의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편 연준 이사회 탓으로 책임을 미리 분산하는 포석으로 해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워시 의장은 통화정책 결정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날 발언은 6월 비농업 고용이 5만 7천 명 증가에 그쳐 월가 예상치를 크게 밑돈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나왔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축소했습니다. 예상을 밑돈 고용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과를 부각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용 전망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증, 끔찍한 망상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며 성장은 인플레이션의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20년이나 2025년만 해도 좋은 숫자가 발표되면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은 정반대라며 이는 마치 강함을 죽이고 성공을 죽이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비자 심리지수가 사상 최저에 근접하고 유권자들이 생계비 압박을 호소하는 가운데 물가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어 재선에 성공했지만 치솟는 물가로 공화당이 경제 문제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 추진 방안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주 초 5대 4 결정으로 쿡 이사가 행정부의 해임 시도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사안의 실질이 아닌 절차를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며 완벽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6: 미국의 6월 고용 부진으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대가 급격히 꺾이면서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하락하고 금, 은값과 가상화폐가 일제히 뛰었습니다. 2일 미 노동부는 6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보다 5만 7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가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경제방송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고용 충격에 시카고 상업거래소 패드워치 기준 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7월 29일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확률을 30% 미만으로 반영했습니다. 9월 인상 확률도 66%에서 51%로 급감했습니다. 연내 동결 확률은 하루 전 17%에서 23%로 높아졌습니다. 투자은행 BMO 캐피털 마켓의 이안 링겐 미 금리 전략 책임자는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더라도 7월 연준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단기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2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하락한 4.137%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53% 내린 100.87로 고용지표 발표 직후 100.65까지 급락한 뒤 반등했습니다. 달러 약세와 금리 인상 기대 후퇴에 금값은 급등했습니다. 현물 금값은 2.2% 오른 온스당 4,117.63달러, 은값은 7개월 저점에서 61달러 선을 돌파하며 장중 3.8%를 뛰었습니다. 세계금협회가 중앙은행들의 5월 순매수를 확인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당일 오전 10시 기준 61,865달러로 전일 대비 약 6% 올랐습니다. 한편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최근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물가가 너무 높다며 2% 목표 달성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고용 쇼크에도 긴축 기조를 완전히 접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시장의 경계감은 남아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관련 수사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등 미 인사의 향후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미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의를 밝혔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ICC가 점점 더 무법적, 불법적 방식으로 행동한다며 도모코 아카네 ICC 소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블랜치 대행은 아카네 소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ICC에 선택적인 법 집행과 내부 비위 의혹이 있다면서 공정성, 신뢰성, 정당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법상 조약은 동의하지 않는 국가를 구속할 수 없다며 미국은 로마 조약의 비당사국으로 ICC의 권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ICC는 세계 어디서든 미국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미국은 ICC의 수사, 조사, 소환 또는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서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그간 전쟁 범죄, 대량 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국가 원수 등을 기소해 국제법의 심판대에 올려왔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ICC 관할권 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 강요들이 퇴임 후에 기소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트럼프 퇴임 후 불기소를 보장하도록 규정 개정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ICC에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지난해 말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 안팎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여학교 오폭 사건이나 카리브해에서 민간 선박들을 대상으로 벌인 일련의 공격 등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0: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티베트 독립운동가가 분신해 숨졌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습니다. 보이스 오브 티베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유엔 본부 앞에서 티베트 독립운동가 롭가 랑젠이 독립과 단결을 호소하는 연설을 한 뒤 분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욕 경찰은 전신에 화상을 입은 랑젠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지인들은 랑젠이 중국 정부의 티베트 정책에 강하게 분노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랑젠의 분신이 중국의 민족단결 진보촉진법 시행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티베트인과 위구르인 등 55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에는 중국 국경 밖에서도 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해외 티베트인 사회는 이 법이 티베트인의 문화와 종교, 정체성을 더욱 억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민족 단결법 시행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연방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에 계속해서 맞서 싸울 것이며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나온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문을 묻는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나온 쿠팡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공개된 35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거의 그대로 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고 한국 정부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입장 및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이 보고서에 담긴 쿠팡 측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는 반박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99, 아삭이고추 파운드당 3불99, 시험누수밥 금토일 3일간 4불99, 교호포도 3파운드 크렘쉘 6불99, 100% 한국산 해담 자연산 절단 꽃게장 650g 16불99.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모두 평안한 독립기념일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상하이 가 내 집처럼 편안한 남자 잡지사의 써눈도 썬킴 역사 스리틀 와서 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부장님 개그 때 이런 개그 때문에 사표 쓴다는 부하 직원들 많습니다.
0: 저도 이제 그쪽으로 슬슬 넘어가는 게 저 스스로도 느껴집니다.
1: 그러니까요. 예. 부하 직원들 보고 야 서른도는 옷을 무슨 순서로 벗냐 모르겠는데요. 상하이 상하이 사표 낸다니까요 이거요.
0: 진짜 사표 마려. 사표 마려운 느낌.
1: 사표 마려워.
0: 진짜
1: 상하이인데.
0: 그렇네요. 주의하겠습니다. 네. 저도. 예. 자, 그리하여 오늘 썬문답에서는 여행 떠나기 전 배경 지식도 쌓을 겸 상하이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아, 요새 그 중국 비자 제한 풀리면서 상하이 여행을 진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뭐 지금이야 상하이가 뭐 화려한 야경에 신천지라는 부촌까지 완전한 관광도시 느낌이지만 사실은 여기가 원래 작은 어촌이었다면서요?
1: 그렇죠. 상하이가 생각보다 멀지가 않아요. 인천공항에서 한 2시간이면 가고 네. 제주도에서는 1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0: 아, 예.
1: 그래서 상하이에 살고 계시는 상하이의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많이 오는 게 1시간이면 오니까.
0: 네.
1: 그 상하이가 위치가 우리가 양쯔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장강 긴 강의 맨 마지막 하구원에 위치한 도시예요.
0: 예.
1: 여기가 왜 이름이 왜 상해냐.
0: 어, 상해. 어, 그렇네. 생각을 안 해봤네.
1: 이상해?가 아니라.
0: 어, 예.
1: 저 상해가 말 그대로 바다 위거든요.
0: 그렇죠.
1: 한자를 풀이하면.
0: 예.
1: 저희가 양쯔강 하구다 보니까 그 양쯔강 저 상류로부터 쓸려 내려오는 모래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현재 상하이는 거대한 모래밭이었어요.
0: 아, 그렇군요. 예.
1: 그리고 뭐 이, 저기 나름대로 우리로 치면 서해니까 이제 조수간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다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바다 위에 있는 동네다 해서 상해 상하이가 된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영국에 의해서 개항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0: 네네.
1: 저기는 도시가 들어갈 만한 입지 조건이 아니었어요. 조그만 어촌이었거든요.
0: 네네.
1: 저 상하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요.
0: 그래 어떤?
1: 만약 중국어로 시티 도시가 성시라고 해요.
0: 아, 성시요?
1: 남한산성할 때 그 성.
0: 예.
1: 도시 시자요.
0: 예.
1: 정시라고 하는데,
0: 오.
1: 그 말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중국 역사적인 도시들은 대부분 다 성들이 있었어요.
0: 그렇구나.
1: 뭐, 장안성,
0: 아, 예.
1: 베이징, 북경성.
0: 아, 그래, 그래.
1: 그래서 성시거든요.
0: 예.
1: 상하이만 없었어.
0: 아, 성이 없는 곳이다. 아.
1: 그래서 약간 그 서울 부산 같이 베이징 사람들이랑 상하이 사람들이 약간 서로 지금 자존심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징 사람들이 상하이 사람들을 놀릴 때 그거예요.
0: 예.
1: 너 이제 성 있었냐고.
0: 어? 아 그런 식으로.
1: 자금성 같은 뭐 아, 우리 베이징에 성 큰 거 있었는데 너 지금 예. 성 있었냐?
0: 어.
1: 아 그러면 성시 청스라고 하는 표현 우리 안 써야 되겠네.
0: 11월에 가서 거기 로컬 분들한테 그렇게 놀려도 되나요?
1: 그러면 이제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상하이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이점이 많은 도시라고 하던데요.
1: 그렇죠. 그 정말 꺽꺽 갈매기만 날던 가수 김원중이 불렀던 바위섬. 파도가 부서지던 바위섬.
0: 사표 써야겠다. 진짜.
1: 왜요?
0: 예, 예.
1: 이런 정말 갈매기만 있었던 어촌이었던 상하이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1840년 지난주에 했던 그 아편전쟁 이후에
0: 아, 예, 예.
1: 영국이 다른 도시도 아니라 다른 지역도 아니라 저기 there 상하이 김미
0: 아 상하이를 탐냅니까 영국이
1: 탐내요
0: 오 예
1: I 탐내 상하이
0: 어 예 why is that 왜죠
1: 그 중국인들이 물어봤겠죠
0: 예.
1: 왜 이셔마 왜 그랬더니
0: 네.
1: because 지금부터 우리 말로 할게요
0: 예
1: 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실까 봐 아,
0: 그렇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배려
1: thank you
0: 예.
1: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양쯔강 바로 길, 들어가는 초입이잖아요. 여기를 장악하면 양쯔강의 모든 이 수로, 물류 시스템을 다 장악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0: 아.
1: 상하이를 장악하면은 네. 이 양쯔강에 있는 주요 도시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난징, 또 우한,
0: 네.

0: 형성한다고 하던데요, 상하이에?
1: 일단 영국이 네. 여기 들어와요. 네. 영국이 들어온 다음에 지금 우리도 갈 거지만 그 이 황포강. 네. 황포강이란 그 상하이를 관통하는 강이 강이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예.
1: 그래서 이 황포강의 동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푸동지구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명주.
0: 아, 동방명주.
1: 타워가 예. 있고 그 정말 그 저, 아, 저, 저 다리 긴 친구
0: 다리 진짜 길게 나왔네.
1: 아, 다리 길어요.
0: 저 페투어 매트 이상하니까.
1: 아니에요.
0: 애니메이션 페투어 매트 아닌가요?
1: 저 동방명주가 지금 푸동지구에 있는데.
0: 예, 예, 예, 예.
1: 제가 찍어드릴게요. 동방명주에서는 딱 저 구도로 찍어야 돼요.
2: 아, 그러면 제가 할게요. 아, 제가 그 바닥에 들어 누워서라도 제가 할게요.
1: 진짜?
2: 아, 그건 제가 할게요.
1: 자, 잡지, 편집장님이 찍어주시면 여러분 예, 동방명주 기대해 주십시오.
0: 어,
1: 저 각도로 찍어야 되는데, 저기가 있는 곳이 네. 푸동지구거든요.
0: 어.
1: 말 그대로, 황포강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0: 예, 예.
1: 그 저기 있는 공항도 푸동공항이고요.
0: 아.
1: 여기 푸동에는 예. 동방명주가 있는데, 황포강의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와이탄이라고 해가지고.
0: 아, 와이탄?
1: 우리가 상해 하면은 딱 떠올라지는 저 바로크 양식의.
0: 오,
1: 놀라운
0: 서양식
1: 건물들.
0: 예, 예, 예.
1: 저것들이 멋있다. 이제 그 영국이 이제 상해를 나름대로 식민지를 개발을 하면서 네네. 만든 그 건물들인데 지금도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0: 아...
1: 저거를 밤에 야경에 보시면 진짜 아름다워요.
0: 아, 저, 아 가고 싶다.
1: 저기 저거는, 네. 저거는 와이탄에서 본 푸동이에요.
0: 아, 저것도 멋있네.
1: 저것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이탄에서 저 푸동도 보실 거고
0: 예, 예, 예.
1: 푸동에서 와이탄도 보실 거예요.
0: 아, 둘 다 볼 수 있다?
1: 둘 다 볼 수 예. 있어요.
0: 택일 아니고 둘 다 본다. 예.
1: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용다리를 찍었던 동방명주 있죠?
0: 예, 예, 예.
1: 그 맨 위에 올라가면 그 전망 타워가 있거든요.
0: 오.
1: 거기서 바라보는 와이탄의 야경
0: 아.
1: 진짜 황홀합니다.
0: 야.
1: 저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저 위에 있는 동글동글한 데가 거기 전망대가 있거든요.
0: 꼭 하시면 영상 더보기란 봐주시면 됩니다.
1: 네.
0: 아, 그럼 아까 그 와이탄 그쪽이 조계지였다는 거예요?
1: 조계지가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0: 예,
1: 중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사는 타운, 식민지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 조계지는 영국인들만 살고
0: 법도 영국법?
1: 영국법 치외 법권 지역에 중국인 못 들어가고 또 상해 임시정부, 우리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조계지에 있었어요.
0: 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프랑스 임시정부, 조계지에 있었군요.
1: 우리가 이번에 갈 곳이 저기요.
0: 예.
1: 저기는 프랑스 조계지 안에 있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일본도 못 들어가요. 프랑스 조계지다 보니까.
0: 아, 그래서.
1: 요건 그때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0: 예.
1: 왜 그러면 임시정부가 영국 조계지가 아니라 네. 프랑스 조계지로 들어갔냐. 당시 영국은 일본과 동맹이었어요.
0: 영국은 일본과 동맹.
1: 예. 영국은 일본 편이었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영국 조계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0: 아.
1: 그래서 프랑스 조계지로 들어갑니다.
0: 그래서, 예.
1: 이런 조계지가 생기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그, 중국인과 외국인과 개는 못 들어간다.
0: 개요?
1: 멍멍 개.
0: 아, 멍멍 개는 못 들어간다?
1: 예. 이번에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 예, 예. 그 상해 황포 공원이라고 있어요.
0: 네.
1: 그 제가 거기서 상해 갈 때마다 태극권을 하거든요.
0: 아, 태극권 하시는
1: 저기
0: 태극권
1: 저 뒤에 있는 게 제.
0: 예, 예, 예.
1: 아유.
0: 같이 가는 분들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1: 저거 되게 쉬워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좋지. 운동되고 좋지.
1: 그렇죠.
0: 예, 예.
1: 저 황포 공원에 예전에 네. 어떤 그런 팻말이 있었냐면
0: 네.
1: 저기 이제 영국 조계지
0: 들어. 아, 네, 네.
1: 중국인과 개는 못 들어온다.
0: 아.
1: 그거를, 그, 영화 정무문이라고 있습니다.
0: 아, 예.
1: 이소룡이 나오는 그 영화인데,
0: 예.
1: 그거를 본 이소룡이 격분을 해요. 그 영화에 나온 장면이에요.
0: 예.
1: 중국인과 걔는 못 들어간다. 그 팻말을 황포공원에 있는 거 떼고,
0: 예. 아, 그, 아, 그걸 부순 거예요?
1: 그걸 부순.
0: 아, 그 기분 나쁘지, 당연히 중국인들. 개랑 동취급하는 거니까
1: 그러니까요.
0: 못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1: 거기 가서 아. 저와 태극권 하실 거예요.
0: 아, 저 태극권 맛집 황포공원도 여행 때 간다는 소식입니다.
1: 간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거 하셔야 돼요.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거?
0: 아, 근데 잠깐 진짜 자기 내향인이라서 두렵다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1: 아, 예.
0: 이건 선택사항으로 하시죠. 선택사항으로 하시죠.
1: 아니, 어차피 예. 다시 또 인천공항 돌아오신 다음에 서로 안 보실 분들이거든요.
0: 저도 내향인이에요.
1: 그냥 하세요, 그냥. 사진 안 찍을게요.
0: 예, 선택사항입니다. 의무 아닙니다. 예. 아, 그래서 그러면 중국인들이 처음엔 조개

0: 그래서 거주할 수가 없었던 거네요.
1: 아, 중국인 노동자들만 들어갔었어요. 아,
0: 노동자들만
1: 어차피 거기서 뭐 그 노동을 예. 하는 뭐 그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중국인들은 노동자만 받아들여졌죠.
0: 근데 1854년에 중국인 거주 제한이 철회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1: 중국인 거주 제한이 철회된 거가 왜 그러냐면 네. 사람이 모자라요.
0: 사람이 모자라.
1: 그래서 네. 골라가지고 선택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같은 거죠.
0: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외국인에 중국인들까지 같이 어우러져 사는 거대한 규모의 도시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모던 상하이의 시대가 열린다고요?
1: 모던 상하이라고 하죠.
0: 아, 모던.
1: 아까 예. 보셨던 와이탄. 그 밖에 있는 지금 그 서양식 건축물이 예, 있는데요. 예.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의 지금 갓 유행하고 있던 새로운 트렌드와 유행이 싹 다 상하이로 건너옵니다.
0: 그러면 뭐 어떤 게 태동하나요? 뭐 어떤
1: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하이에 있는 그 중국인들도 네. 중절모 쓰고 나비 넥타이 하고 지팡이 들고 그리고 갓 수입되기 시작한 이런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난 이제 더 이상 마차 안 탄다고 난 자동차 타고 다닌다.
0: 아 근데 저기 1920, 30년대라고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그 시기 아닌가요?
1: 맞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에 네. 이제 문을 열었기 때문에.
0: 아, 저 시기에 들어섰구나. 수립이 됐구나.
1: 그러니까 왜냐면요. 예, 예, 예. 그, 뭐, 저기 현지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이유가 1919년 3월 1일 날 3일 만세 운동 이후에 이게 나름대로 성과를 못 낸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없다. 예, 예. 정부를 만들자. 해서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 생겨요. 크게 대표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의 연해주 정부.
0: 네.
1: 그 다음에 당시 그 수도 한성의 한성정부.
0: 네.
1: 그런 다음에 상하이의 상하이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네. 그 한성정부는 일제강점기에 한성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0: 힘이 없고.
1: 예.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그 노령정부, 러시아 땅에 있는 정부라고 해서 노령정부는 두만강만 건너면 바로 진압이 가능하잖아.
0: 아.
1: 그래서 거기도 실질적으로 약간 너무 위험하고.
0: 예.
1: 그러면 동양의 외교의 각축장.
0: 아.
1: 모든 서구 열강이 다 들어와 있고
0: 아.
1: 우리가 외교를 하더라도 직접 영국, 프랑스 갈 필요 없이 네. 여기서 바로 영국과 프랑스와 손잡을 수 있다.
0: 아.
1: 그리고 프랑스 조계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0: 아.
1: 그래서 상하이에 나름대로 통합 임시정부가 거기 생기는 거예요.
0: 아, 모던 상하이가 태동하던 때 프랑스 조계지에 수립이 되는군요. 저게 이제 11월에 직접 가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윤봉길 의사 의거도 상하이 아니었나요?
1: 상하이 홍쿠공원, 지금은 루신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0: 예, 예, 예.
1: 저기 홍쿠공원이요.
0: 예.
1: 저기서 1932년 4월 29일 그, 요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때 가서 말씀드릴까요?
0: 아껴둘까? 이 내용은?
1: 이 내용은 네. 아 저거 홍콩공원 지금 루신공원에서 네. 당시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설명하는 썬킨 가이드의 모습입니다.
0: 그럼 이 내용은 아껴두고 현지에서 듣기로 하고 상하이 역사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니요, 또 아쉬우세요?
1: 아니 그 네. 홍콩공원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0: 예예. 예.
1: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은 루신공원이라고 저 뒤에 동상 보이죠?
0: 예.
1: 저 뒤에
0: 누굽니까?
1: 그게 루신 선생이에요.
0: 아 중국, 루신 선생.
1: 중국
0: 아,
1: 그 작가.
0: 예, 작가 소설가.
1: 지금은 루신공원으로 돼 있고 저 아래 조자리가.
0: 네.
1: 저 자리가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했던
0: 네. 그러니까
1: 물통 폭탄을 던지셨던 자리로 추정이 되는 자리예요. 저 자리가
0: 지금 제가, 서 계신 자리가
1: 제가 서 있는 저 자리가요. 그 앞에가 이제 그 연단이 있었던 곳이죠.
0: 아 저기도 직접 가보면 전율이
1: 그리고 저 홍콩공원, 루신공원 앞에 가시면요 중국 할아버지가
0: 어?
1: 중국은 그 노인분들이 그 물 붓글씨를 많이 써요.
0: 물 붓글씨?
1: 큰 붓을 네. 양동에 물을 찍어가지고 예, 예, 예. 그걸 바닥에다가 그 글씨를 써요.
0: 아, 그냥 길에다가 물자국으로 글씨?
1: 물자국으로.
0: 예, 뭐라고, 뭐 쓰시나요?
1: 아, 이거 중국 각지에 다 있어요. 할아버지.
0: 예, 예, 예, 예.
1: 근데 저 홍콩공원, 루신공원 정문에도
0: 네.
1: 진짜 중국 할아버지가 물 찍어서 뭐 쓰냐면
0: 예, 예.
1: 대한독립 만세.
0: 그거 볼 수 있나요?
1: 볼 수 있어요.
0: 약간 환경 미화 효과도 있겠네요. 약간 물
1: 청소. 나라가 또.
0: 네, 물 청소 느낌.
1: 예. 진짜 대한 독립 만세 윤봉길 의사 만세라고 쓰세요. 근데 약간 웃을다기보다는 나름
0: 직접 보면
1: 이분도 예. 인정을 해 주시는구나.
0: 그게 좀 뭉클할 수 있겠네요.
1: 뭉클해요, 진짜요.
0: 자, 상하이 역사 이제 슬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상하이가 중국 근현대사에서도 중요한 곳이라고 하던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생님?
1: 여기가 이제 영국 조계지고 이제 서구 열강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상업 중심지가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일반 노동자들은 중국인 노동자들이었어요.
0: 네네.
1: 당연히 근로기준법은 없었고.
0: 아, 그 당시에.
1: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그 근로를 했었거든요. 예. 중국 노동자들이.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갓 러시아에서 이제 그 인기를 끌고 있던 사회주의 사상도 이제 상하이 제일 처음 들어본 거예요.
0: 아, 상하이에.
1: 노동자들을 위한 뭐 낙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실패했어요.
0: 예, 예.
1: 근데 당시로 봤을 때는 예. 중국 노동자들이 봤을 때 야,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온다고 한다. 그래서 상해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 거예요.
0: 매력적이었네.
1: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한 건물에서
0: 네.
1: 몇몇이 모여가지고 그럼 중국 공산당을 우리가 여기서 만들자라고 선언을 해요. 선언한다기보다 모임을 가져요.
0: 예예예. 예, 예.
1: 그것이 지금도 중국 공산당의 성지거든요.
0: 아 그래요?
1: 이게 상해 임시정부 바로 옆 건물이에요.
0: 아 그럼 또 가겠네요 저기도.
1: 걸어서 1분이에요.
0: 아 안 갈 수가 없겠네요.
1: 예. 아, 그래서
0: 예.
1: 이게 아이러니카라는 게 뭐냐면 한국도 그렇고 지금 중국이요.
0: 예.
1: 이 두 나라의 최초의 정부라고 하면 정부가
0: 예?
1: 바로 한 동네에 같이 붙어 있다.
0: 아, 이것도 신기하네.
1: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 보여드렸던 가흥의 김구 선생님 그 배 있잖아요.
0: 네. 예,
1: 거기가 남호라는 호수거든요.
0: 아.
1: 여기는 상해에 있는 그 공산당은 전체 회의를 했고
0: 예.
1: 여기 이제 그 단속이 들어오니까
0: 네.
1: 일단 흩어져요. 당시 그 중국 공산당 창당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0: 네.
1: 흩어진 다음에 김구 선생님이 피난했던 저 남호라는 남호. 호수 위에서
0: 네.
1: 배 위에서 중국 공산당 창당 선언합니다.
0: 아.
1: 저기도 중국 공산당의 성지예요.
0: 야, 저기 중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공간이에요.
1: 저기도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호수예요, 저기가요.
0: 중국 공산당의 성지다.
1: 지금 저기 가시면은 우리 관광, 우리 관람객도 있지만 중국 관람객도 꽤 많아요.
0: 그렇겠네요. 그러면 시작 중국 공산당은 시작을 상하이에서 했으니까 계속 상하이에 뿌리를 두고 활동을 이어갑니까?
1: 뿌리를 두고 활동을 하다가
0: 예.
1: 그 요 얘기는 또 따로 중국 근대사 편에서 하겠습니다.
0: 아, 예, 좋습니다.
1: 그
0: 그래도
1: 장제석이란 인물이 등장을 해요.
0: 장제스.
1: 장제스요? 간단하게 말해 가지고 장제석 장제스의 국민당.
0: 네.
1: 과
0: 네.
1: 마오쩌둥 과 이런 그 몇몇이 이끌던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여러 번 손을 잡고 싸우고 손을 잡고 싸우는 걸 반복을 합니다.
0: 국공합작과
1: 국공내전을
0: 내전. 예예예. 예.
1: 처음에 1924년도에는요.
0: 예.
1: 1차 국공합작을 해요.
0: 예.
1: 그때 순원이라고
0: 예.
1: 지금 중국과 대만이 동시에 국부
0: 아.
1: 파운딩 파더로 추앙하시는 분이 있는데
0: 네네.
1: 저 양반이 그, 이, 중화민국을 건국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 통일이 안 됐어요.
0: 네.
1: 북부는 아직까지 청나라가 살아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전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군 자금이 필요하다.
0: 그렇죠.
1: 그때 손을 내민 나라가 있었습니다.
0: 어디?
1: 소련이요.
0: 아, 소련이?
1: 소련에서 그러면 우리가 군 자금을 대줄 테니까 네. 한번 너희들이 북벌을 해라. 대신 조건이 있다.
0: 예.
1: 지금 상하이에서 갓 만들어진 공산당이라고 있는데 그 공산당과 손을 잡아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0: 아 그래요. 예.
1: 그래서 순원도 뭐 나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공산당과 손을 잡아요.
0: 네.
1: 이게 1924년에 1차 국공합작이었어요.
0: 예예.
1: 그런데 바로 1년 후인 1925년에 순원이 사망을 합니다.
0: 아 그럼 어떻게 되나? 예.
1: 그런 다음에 장제석이 집권을 했는데
0: 예.
1: 장제석은 이 대륙을 n분의 1로 나눌 생각이 없었던 거죠.
0: 아.
1: 그래가지고 1927년도에
0: 예.
1: 상하이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 거기 베이스잖아요.
0: 네, 그렇죠.
1: 여기서 이른바 상하이 사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중국 공산당 당원들을 다 검거하고 학살을 해요.
0: 숙청, 공산당 숙청에 들어간 거지.
1: 숙청을 해요.
0: 예.
1: 1927년 상하이 사변이요. 이때부터는 우리를 지금 너 건드렸어?
0: 예.
1: 이때부터 너와 우리는 적이야.
0: 예.
1: 라고 하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갈라지면서 내전에 들어갑니다.
0: 내전에 들어가.
1: 이게 1차 북공 내전이에요.
0: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장제석의 국민당이 승기를 잡았는데 이때 마침 또 일본이 침략을 한다고요. 상하이에서도. 예.
1: 일본이 1931년도에 만주를 치고 들어오면서 만주 사변을 일으켜요. 만주 사변은 일단 만주를 장악을 해요.
0: 예.
1: 근데 일본의 최종 목표는 만주가 아니었어요. 중국 대륙 전체를 장악.
0: 아하, 예.
1: 그래서 꾸역꾸역꾸역 밀고 내려와요.
0: 네.
1: 그러면서 상하이에서, 네. 상하이에서 일본군과 중화민국, 국민당군이 이제 그 시가전을 벌여요.
0: 예.
1: 아직까지는 중일전쟁 일어나기 전이에요.
0: 네네, 그렇죠. 예.
1: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그 상하이에서 국민당과 이제 그 내전을 벌이고 예. 있는데 영국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 있잖아요.
0: 거기 상하이에 있죠.
1: 야 됐고, 야 너네 화해 화해 휴전 해 휴전.
0: 아.
1: 그래서 휴전 중재를 합니다.
0: 예.
1: 요때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1932년 4월 29일이었어요. 마침 그때가 또 일본 왕 히로히토의 생일이네.
0: 아 예.
1: 그래서 일본 군사령부가
0: 예예.
1: 야, 이 기회에 우리 일본이 상해 들어온 김에 중국 콧대를 확 자존심을 뭉개버리자. 아직까지 상해는 중국 땅이에요.
0: 예.
1: 그러면서 이 일본 상해 주둔 일본군이 예. 뭘 하냐면 상해 한복판인 홍프공원에서 일본 왕 생일 파티 겸 군 퍼레이드래요. 그날이 1932년 4월 29일. 이게 성공했으면은 퍼레이드가 성공했으면은 중국인 자존심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0: 그렇죠.
1: 자기 땅 한복판에서 일본 왕 생일 파티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여기에 조선 천명 한 명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지신 거죠. 그래서 일본 자존심 다 무너지고 중국 정부 당시 장개석이 무슨 말했냐면 우리 수십 수백만의 중국 군대가 못한 거를 조선인 청년 한 명했다.
0: 장개석 입장에서도 엄청 고마웠겠네요, 진짜.
1: 무너질 뻔했던 중국 자존심을 살려준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장개석이 중국 정부가 네. 그때부터 임시정부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0: 아.
1: 요 자세한 얘기는 현지 가서.
0: 현지에서. 야
1: 아니, 물론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요. 하지만 현지 가서.
0: 현지에서. 맡겨두겠다. 아, 아까 그 상하이 사변이라고 하신 게 사실 상하이 쿠데타라고 하는 게.
1: 그 상하이 사변이라고 하고 상하이 쿠데타라고 하고.
0: 아, 예,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상하이 역사 한번 토파 봤는데 좀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의 화려한 도시가 되기까지 뭐 또 첨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1: 그 상하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중국의 과거를 보기 위해서는 서안으로 가라. 그 시안이요. 그 당나라와 무슨 뭐 진시황의 그런 흔적이 있는 서안으로 가라. 그리고 중국의 현재를 보기 위해서는 베이징으로 가라.
0: 어허.
1: 그리고 중국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상하이로 가라. 진짜 중국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0: 아, 예, 예, 예.
1: 그 지금 상하이 가시면요. 이게 저는 매년이 아니라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상하이 들어가는데
0: 그렇죠. 예.
1: 들어갈 때마다 달라져요.
0: 아.
1: 급격하게 변해요.
0: 자, 오늘 이제 썬킴 선생님이 찍어오신 수많은 사진들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잡지사 썬킴이 2박 3일 중국 상하이 항저우 여행 준비 중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상하이의 역사를 훑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오늘은 특별히 신라와 관련한 얘기를 해볼 것 같아서 신라의 초대 국왕이죠. 박혁거세 거서관의 후손 한 분을 잡지사에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네, 신라 왕족 박광일입니다.
0: 아, 예. 네. 역시 기품이 느껴집니다.
5: 네. 뭐 여기 뭐 육두품 출신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려니까
0: 어?
5: 격에 맞지는 않으나 그렇지만 또 우리 신라국의 문화를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0: 이렇게까지 기꺼이. 뒤집어 쓰고 있는데 육두품 출신이라고 저를 깎아내리시네요.
5: 아니, 일단 그 박석김 제하고는 아무리 올라와도 육두품 이상은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조선에서 나왔더니 기세 등등하시군요. 예. 자, 의외의 명품 많이 아시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지난주 국립부여박물관에 있는 백제금동대향로에 얽힌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정말 이제 국보 중에 국보답게 많은 분들이 정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는 정말 확실히 점점 커지고 있구나. 이걸
5: 맞습니다.
0: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5: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해서 각 지역의 이제 박물관에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고 또 이제 안목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0: 아.
5: 그러니까 그 안목에 맞추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박광일 선생님께서 백제 금동대학로 못지않은 또 명품을 한 점 소개해 주신다고.
5: 네, 네. 그 한 점. 이기는 하지만 한 종류라고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0: 한 종류고 여러 점인가요?
5: 여러 점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갔고 정말 아끼는 박물관이고요. 규모로 본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제외하고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본관, 별관이 여러 개가 있기도 하고
0: 그렇구나.
5: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한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곳이 바로 경주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명품을 골라내는데 정말
0: 한 종류만 고르기 너무
5: 어려움을
0: 힘들었다.
5: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딱 국립 경주박물관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 이 얘기만 해도
0: 에밀레종
5: 예, 한 2, 30년 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0: 뭐 2, 30년 얘기를 한다고요?
5: 아, 2, 30년 만들었던 그 얘기를 해야 되고
0: 예, 예, 예.
5: 그다음에 저 뒤에 가면은 굉장히 잘생긴 탑인 고순사지탑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전시관 안에 보면은 이제 뭐 임해전이라고 부르는 어떤 동궁이 있던 곳에
0: 멀지.
5: 예, 거기에 있던 수많은 어떤 생활 관련된 유물들도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이제 그래도 신라와 관련된 유물,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이걸 떠올리지 않을까.
0: 아, 뭐죠, 뭐죠.
5: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장면이 제 앞에 있어서 지금 힘이 들긴 하는데,
0: 예, 예.
5: 바로 금관입니다.
0: 신라 금관에 대해서 오늘.
5: 네. 최근에 제가 듣기로 이제 APEC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회의에서 이제 뭐
0: 예.
5: 특별한 문화적인 이벤트를 열 때 그때 이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신라에서 나왔던 금관을 모두 모은다고 합니다.
0: 경주에서 올 10월 말에 열리거든요.
5: 그렇습니다.
0: APEC 회의가.
5: 그래서 이 경주에서 6점의 신라 금관 현재까지 출토된 또는 발견된 금관이 6점인데 그거를 모두 한꺼번에 볼 수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그래서 오늘은 신라 금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0: 신라 금관 나온 게 총 6점인데 지금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5: 네.
0: 그걸 이제 APEC 회의 때 한 자리에 모은다는 거죠.
5: 그렇죠. 이제 전시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특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자주 출장을 와 있거든요.
0: 예.
5: 금관 하나가.
0: 예.
5: 근데 이 금관도 이제 경주 박물관으로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면 이제 여기에 이제 문화유산에 이제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건 정말 특별한 기회예요.
0: 진짜 진짜.
5: 그리고 진품을 이제 항상 이제 박물관에 갈 때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저거 진짜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0: 예.
5: 그 진짜가 여기에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경주에서 발굴됐던 금관의 어떤 전체적인 유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불어서 각각의 금관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도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또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네.
0: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섯 점의 금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백제 금동 대향로도 발굴 과정이 굉장히 극적이었잖아요. 이 금관들도 발굴 과정에서 좀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5: 네, 그 백제 금동 대향로 정도의 극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한편으로 이제 그 발굴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한편으로 우리 근대 역사하고도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여섯 점의 금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체로 오늘은 제가 다섯 점, 그러니까 무덤에서 발굴한 것이 명확한 금관 다섯 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는 교동 일대에서 출토된 건데 누군가 도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당국에서 그거를 다시 이제 입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금관이 있는데 이 금관은 굉장히 간략한 스타일의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금관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0: 아, 그래요?
5: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은
0: 출처도 불분명하고
5: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우리가 뭐 천마촌 금관 하면 떠오르는 그쵸. 그 느낌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0: 아, 좋습니다. 예.
5: 금관 가운데 이제 처음 발굴된 곳 그냥 그 발굴된 무덤이 금관총입니다.
0: 아, 금관총이란 무덤에서 처음 나왔어요?
5: 네, 금관, 그러니까 금관이 나와서 금관총이라고
0: 이름을 붙인 거죠.
5: 붙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경주에 가면은 사실은 이제 연구자들이 보는 무덤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보는 무덤하고 이름이 좀 다릅니다.
0: 아,
5: 그래서 연구자들이 보는 무덤은 저건 1호분, 저거는 155호분. 네, 그래서 예. 천마총 같은 경우는 155호분 이렇게 부르거든요.
0: 155는 1부터
5: 숫자를
0: 하나 하나 간 거예요.
5: 매긴 거예요.
0: 아, 그렇게 많아요?
5: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룡원에만 2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발굴하다 보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예. 걸 짐작할 수 있는데
0: 예.
5: 그렇지만 이제 보통의 이제 관광객들에게는 일종의 그 무덤이 가지고 있는 닉네임,
0: 아, 그렇죠.
5: 별명이 더 많이 알려져 있어서
0: 천마총처럼.
5: 그래서 뭐 천마도가 나오면 천마총. 그다음에 금관이 처음 나오면 금관총.
0: 금관총.
5: 그다음에 저기 황남동의 큰 무덤이다. 황남 대총.
0: 대총. 아.
5: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놓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0: 예.
5: 그래서 이제 1921년 일제 강점기인데 순사가 이제 막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흙에서 장난을 하는데 뭐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저 뭐지? 봤더니 직감적으로 그 옆에가 굉장히 큰 봉황대라는 무덤이 있었거든요.
0: 예, 예.
5: 그러니까 이 무덤 옆에서 구슬이 발견됐으면 이거는
0: 유물이다.
5: 유물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당국에 보고를 합니다.
0: 예, 예.
5: 여기 지금 발굴단을 급파해 달라. 라고 했는데 이 소문이 동네에 퍼져나가 버렸어요.
0: 일본 순사가 전화를 했대.
5: 네.
0: 이게 심상치 않은 물건인가 봐.
5: 네, 심상치 않은 물건이 나왔고 아이들이 갖고 논대.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던 자칭 고고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0: 예.
5: 당시 이제 그 이런 그 문서 대필해주는 대서서 주인이었던 모로가 히데오라는 일본인, 그 다음에
0: 예.
5: 경주 보통학교 교장이었던 오사카 긴타로 이 사람들이
0: 네.
5: 며칠에 걸쳐서
0: 네.
5: 스스로 불법으로
0: 선수쳤네요.
5: 선수로 발굴을 합니다.
0: 아.
5: 이 과정에서 예. 금관을 포함해서 수백 점의 유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0: 일본인 개인 자격으로 발굴을 한 거네요.
5: 네, 아마추어가 발굴을 했으니 정확한 보고서가 남아있지 않아서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추가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다시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시 발굴을 했습니다. 어쨌든 금관총은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는데
0: 네.
5: 이러면서 여기에서 금관이 처음 발견됐다. 신라에 금관이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추측해서 어디선가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0: 아, 예, 예.
5: 그래서 이 무덤을 이제부터 금관총이라고 부르자라고
0: 아하.
5: 했는데
0: 예.
5: 금관총 이제 유물 중에 하나였던 고리자루 큰 칼, 그러니까 환두대도라고 하는 큰 칼에서 최근에 보존 처리를 하던 중에 2013년에
0: 네.
5: 아사지 왕이라고 하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왕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왕.
5: 네, 근데 그런데 네. 이제 신라에서는 왕족을 그냥 왕이라고 가리키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0: 진짜 왕이 아니어도
5: 그렇습니다.
0: 아.
5: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지 왕을 첫 번째로는 뭐 자비왕이나 소지왕 같은 실제 왕이었을 거다. 왜냐면 당대엔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0: 예.
5: 두 번째는 아니다 왕족의 일원일 거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관총의 금관은 어쨌든 왕족이 쓸만한 굉장히
0: 그 칼 주인이자 그 무덤의 주인이 아사지 왕이라는
5: 거죠. 그렇죠.
0: 예.
5: 그런데 이제
0: 금관의 주인이
5: 금관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금관이 처음 발견됨으로써 경주 신라 금관이라는 뭔가 이제 그 등식이 성립되는 첫 번째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럼 왕이 아닌 그냥 왕족이어도 금관을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5: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신라 금관이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금관, 금동관, 그다음에 은관, 그다음에 동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0: 예, 예.
5: 여기에 명확하게 그 상하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왕이 있을 자리에는 금동관이 나오고 왕비가 있을 때는 금관이 나오고.
0: 아, 금이 최고야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5: 그러니까 금이 최고긴 한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0: 최고인데.
5: 네, 금은 변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것을 동서양의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 모두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금관을 썼던 사람들은 모두 왕족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금관총 금관이 처음으로 예,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명총이라는 곳에서도 금관이 나오는군요.
5: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신라 고분들을 일본 당국이 이제 발굴을 준비를 하는데요.
0: 예, 예.
5: 신라 고분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나 백제의 왕족의 무덤이었던 그러니까 굴식 돌방 무덤이 아니라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도굴이 불가능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5: 여기는 돌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트럭으로 수십 수백 대 분량의 돌을 다 드러내야 그 주인공이 묻혀 있는 공간까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굴이 불가능하니
0: 네.
5: 발굴의 형태를 띤 또는 어떤 파괴된 현장에서만 네. 그런 어떤 유물을 수습할 수가 있거든요.
0: 그렇죠. 예.
5: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무덤을 발굴을 하게 됐는데
0: 네.
5: 여기에서 금관이 나왔어요. 근데 금관총이 있으니까 따로
0: 금관총이라고는 안 되죠.
5: 금관총 2 하면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5: 근데 여기서는 금방울이 나왔어요. 딸랑딸랑.
0: 아, 방울.
5: 그래서 이 방울이 굉장한 세공품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세공품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 정말 특이하다. 여기는 금영총이라고 하자.
0: 아, 금영총.
5: 금방울이 나온 무덤.
0: 무덤.
5: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0: 예, 예, 예.
5: 더불어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국립경주박물관 가면 김하의 인무령토기라고 하는 두 쌍, 그러니까 두 개의 토기가 나옵니다.
0: 네.
5: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이제 같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관이 나왔어요.
0: 예.
5: 근데 작아요, 금관이.
0: 금관총에서 나온 것보다?
5: 화려하긴 한데 네. 크기 자체가 작아요.
0: 작아요.
5: 그래서 김하의 무령토기, 금령총 이 여러 가지를 살펴서 추정을 해볼 때 이 무덤의 주인공, 묻혀있는 사람은
0: 아인가?
5: 아입니다.
0: 태자인가?
5: 태자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의 왕족의 왕족. 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예, 예, 예.
5: 그래서 김하의 무령토기도 보면은 하나는 굉장히 귀족의 모습으로 치장을 한 아이가 타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평범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0: 네.
5: 이게 딱 느낌이 뭐냐면 주인공, 능에 묻혀있는 주인공이 가면은 뒤에서 쫓아가는 시종의 모습.
0: 산초 역할이구나, 산초.
5: 맞아요. 돈키호테와
0: 예.
5: 산초의 역할로
0: 예.
5: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해서
0: 예.
5: 어쨌든 당대 애도하는 마음이었고 왕족이었기 때문에 금관과 더불어서 다른 부장품들을 묻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0: 예.
5: 자, 이렇게 두 개의 금관이 나오니까
0: 예.
5: 파문 나오겠네.
0: 그러네, 일단. 무덤은 많고 일단.
5: 그렇죠.
0: 예.
5: 그런데 이제 일본이 볼 때 뭐 주변 여러 나라들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될 때 이분이 고고학자이면서 발굴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던데 이분들 한번 모셔서 그럼 같이 발굴을 해볼까? 그래서 서전에 있는 황태자.
0: 아, 글쎄, 봤다. 아, 스웨덴 황태자가 발굴하죠?
5: 구스타프. 네, 황태자가
0: 아, 맞네.
5: 1926년에
0: 이제 서봉총이었나요?
5: 맞습니다.
0: 아, 그쵸, 그쵸. 예.
5: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굴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관이 발견이 됐고요.
0: 저희 그 박광일 쌤이랑은 한반도의 제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한반도의 야생동물 편 보시면
5: 네.
0: 스웨덴 황태자가 신라 무덤 발굴에 참여한 과정을 아실 수 있습니다.
5: 맞습니다.
0: 예, 예.
5: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구스타프 황태자가 이제 발굴을 했는데
0: 네.
5: 여기서도 금관이 나왔어요. 금관이 나왔는데 금관 뒤쪽에 보면 봉황이 세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는 봉황 무늬가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은 약간 네. 아부하는 느낌으로 이 무덤의 이름을 서전총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스웨덴 총으로.
0: 아, 이 네, 서자가 들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5: 그렇죠.
0: 네.
5: 그렇지만 이제 뭐 이렇게 타협 내지 타협 아닌 타협을 봐서 결국은 스웨덴을 이제 한자로 바꾸면 서전이니까 서 봉황 무늬가 들어가 있는 금관이 발견됐다 그래서 서봉총 요렇게까지가 일제 강점기에 이제 세계에
0: 그러네.
5: 발굴된 금관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0: 세 번째 금관까지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스웨덴 친화 방송이기 때문에 서자를 좀 용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네.
0: 네 번째 다섯 번째 금관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5: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우리 고고학자들이 들어가서 발굴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1971년 그 무령왕릉 발굴 과정에서 약간 좀 성급하게 접근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반성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이제 국제개발은행으로서 은행으로부터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첫 장소로 꼽힌 곳이
6: 경주인가요?
5: 경주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제안하고 그쪽에서 또 한편으로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은 고분 하나를 발굴해서 네. 그곳을 전시관으로 만들자. 이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서 정치인들이 볼 때, 특히 대통령이 볼 때 경주에 있는 고분 중에 제일 큰 게 네. 황남대청이거든요.
0: 황남대청이 제일 크군요.
5: 네. 네. 앞뒤 길이만 80m가 넘어.
0: 거기 안을 파서 전시관으로 만들자.
5: 네. 그 계획을 처음에 세웠던 겁니다. 예.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 무령왕릉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으니까
0: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죠.
5: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광복 이후에 신라 고분을 발굴한 적이 없으니 제대로 네. 발굴한 적이 없으니 예. 사전에 어떻게 보면 좀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제안한 게 뭐냐면 그 황남대총 앞에 조그만 고분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먼저 한번 발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큰 규모의 고분을 발굴을
0: 혹시 실수하더라도 차라리 그나마 좀 나은
5: 그렇죠. 이건 좀 시험용. 어떻게 보면 좀 관리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라고 봤던 예,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먼저 발굴한 게
0: 아, 그게 천마총이에요.
5: 천마총입니다.
0: 근데 거기가 대박이었잖아요.
5: 근데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0: 그게 그러니까 재미였어.
5: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그 금관 중에 가장 화려한 금관이 여기서 나왔고요. 더불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유물이 나왔는데 그 유명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 탈 때 진흙이 튀지 않도록 옆에다 붙여놓은 자작나무에 그려놓은 말다래 장리라고 네. 하는 것에 천마도가 그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신라 때 그림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5: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무덤의 이름은 뭐다?
0: 천마총.
5: 천마총.
0: 아, 그렇죠.
5: 이렇게 예. 해서 네 번째 금관과 함께 이제 천마총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0: 예.
5: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신감을 얻은 이제 우리 고고학자분들이 예. 이제 그 옆에 황남대총을 메인이죠, 본격적으로 메인. 예. 발굴을 합니다.
0: 네.
5: 그런데 이제 황남대총은 두 개의 이렇게 연결된 그러니까 낙타등처럼 생긴 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지만 보통은 남분, 북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0: 아.
5: 그런데 남분에서는 동관, 군동관이 그다음에
0: 금동관.
5: 북분에서는 금관이 나왔어요.
0: 어, 예.
5: 그러니까 지금 금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얘가 살짝 빠지긴 하지만 예.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0: 예.
5: 그런데 남분은 주인공이 남자고요. 북분은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5: 그러면은 예. 왕과 왕비인데 왕비 쪽에서 금관이
0: 왕비가 나오고. 금관이네. 왕은 금동관이고.
5: 그렇죠.
0: 오.
5: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예. 금 하면은 비싼 건데 그리고 가장 귀한 건데 이게 왕비가 먼저 쓰는구나. 그래서 막 자료를 찾아봐도 일단 네. 정답은 모르겠다. 나중에 더 데이터가 쌓여야 예.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왕이 반드시 금관을 쓰는 건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0: 그 황남대총의 주인은 알려져 있나요?
5: 정확하게 몰라요.
0: 그럼 네. 왕비가 진짜 왕비 아니에요? 여왕.
5: 여왕이고
0: 여왕 배우자 아니에요? 저쪽.
5: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
5: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섯 개의 금관이 이제 일제강점기 세 개,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두 개가 나왔고, 앞에서 예. 말씀드렸던 이제 교동에서 도굴된 것으로 보이는 금관 하나를 추가로 찾아내면서, 그러면서 고대의 금관이 전 세계적으로 한 열몇 점 밖에 없는데,
0: 아, 그래요?
5: 네, 중세 근대 금관은 많습니다.
0: 아, 고대는 네. 진짜 드물구나.
5: 굉장히 드문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그 신라의 고분을 아직 안 판 게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중에 어떤 뭐 몇백 년 지나서 필요에 따라서 또는 고고학적인 어떤 발굴 기술이 늘어나서 이렇게 뭐 안에 있는 유물을 추적할 수 있으면
0: 아, 예. 안 파도 볼 수 있으면 예,
5: 그러면 아. 이제 우리나라의 금관의 뭐 숫자는 수십 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0: 우리나라에서만 15개 나오겠네요. 예.
5: 그럴 것 같습니다.
0: 아,
5: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라는 한편으로 뭐 황금의 나라라는 표현도 쓰지만 네. 더불어서 금관의 나라다라고 아. 할 수 있어서 제가 이 금관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그러네.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0: 재밌네요. 다섯 네. 점과 그리고 아까 도굴된 것으로 추정된 여섯 점이 에이펙 회의 때 만난다
5: 네.
0: 이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귀한 신라의 금관이 말이죠. 순환을 당한 일도 있었다면서요?
5: 네, 순환도 있고 약간 이제 에피소드 성향의 일도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금관이 발굴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일 이제 군침을 흘리는 거는 이걸 팔아서 뭔가 돈을 만들겠다고
0: 장물합이들이
5: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예. 도둑들이.
0: 예.
5: 그래서 당시는 이제 경주 분관이라고 불렀던 경주 박물관에 1927년에 도둑이 든 거예요. 이 도둑의 목표는 금관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0: 아, 근데 1927년에 경주 박물관이 있었습니까?
5: 그때는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총독부 박물관에 분관이라는 형식으로 분관으로. 경주 분관, 부여 분관, 평양 분관, 개성 분관. 이렇게 이제 뒀었거든요.
0: 거의 도둑이 들었어요?
5: 네, 여기에 이제 도둑이 들어서 금관은 너무 크니까 못 훔쳐가고 그 옆에 있었던 금허리띠, 유리목걸이 이런 걸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대적인 수사가 들어갔고 언론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0: 예.
5: 이쯤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 물건을 못 팔아요.
0: 아, 그렇죠. 너무 알려진 사실이니까.
5: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국가유산, 문화유산은 사실은 그걸 훔쳐간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0: 파는 게 자수예요, 결국.
5: 네. 그러니까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서도 각 국가 간의 중요한 국보급 문화유산은 매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그거를 산 사람도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당신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니까 이 사람이 되게 화가 났는지 아니면 자성하는 마음을 가졌었는지 경주 경찰서장 관사 앞에다가 던져놓고 왔습니다.
0: 경찰서 앞에다가. 이게 무슨 마음이지?
5: 네. 그래서 어쨌든 도둑은 잡지 못했으나
0: 다 찾았어요.
5: 일단은 그 훔쳐갔던 유물들은 다 찾았다고 볼 수 있었고요.
0: 예.
5: 그러니까 사실은 뭐 훔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35년에 이제 안 좋은 일이 하나 일어났죠.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양 분관에서 이제 서봉총 금관 순회 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평양 분관에서 이제 이걸 전시를 하고 났으면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요.
0: 그렇죠.
5: 근데 그 평양 분관의 관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뭔가 잔치를 여는데 그 옆에 기생한테 이걸 씌운 거예요.
0: 아.
5: 진짜 유물을.
0: 신라 금관을. 기생, 저 기생인가요?
5: 네.
0: 저 신문에 보도된.
5: 기녀 두상의 금관, 국보 금관, 이렇게 적어놨네요.
0: 와, 이거 충격적이다. 네.
5: 그러니까 이런 없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갖고.
0: 왕관의 말로.
5: 예, 발칵. 뒤집히기도 했는데 당시 이제 고이즈미 관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문화유산이 절대 겪어서는 안 될 일을 한번 겪기도 했었습니다.
0: 진짜 굴욕이네요, 굴욕.
5: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천마천 금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관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관광단지도 개발할 겸 국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위상도 높일 겸 이런 분위기였는데 금관이 나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0: 아, 예, 예.
5: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시 이제 발굴, 그 대통령실에서 그 발굴팀에 연락을 합니다. 그거 서울로 가져와라. 그래갖고 청와대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설명이 이루어졌으니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신라의 해방 이후 광복과 관련된 첫 설명에는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0: 아 이거 좀 느낌 좀 이상하네
5: 이루어졌다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서 또 그 시대의 어떤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을
0: 뿌듯하긴 뿌듯했나 보다 되게
5: 굉장히 뿌듯했죠
0: 그렇죠 자랑스러우니까
5: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예 예. 근데 이제 신라 금관을 자세히 보시면 신라 금관이라는 명품 얘기를 하다가 제가 쓰고 있는 금관 보니까 좀 허탈한데요.
5: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0: 그러네요.
5: 네.
0: 신라 금관을 보면 이게 그냥 약간 모양을 멋있게 하려고 만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 형태에 뭔가 의미를 담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5: 그 다섯 개의 금관이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머리띠 형식의 금띠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정면을 중심으로 세 개의 가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한자의 날출자 모양을 닮았어요.
0: 날출자 모양이네요.
5: 네,
0: 약간 그래서 식스팩 그게 같기도 하고.
5: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게 3단이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가지가 7개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은 메인 가지 하나, 6가지. 그래서 우리 칠지도.
0: 칠지도.
5: 하고,
0: 그 느낌이가
5: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예. 4단이 되면은 또 이제 9개가 되는 거죠.
0: 예.
5: 이제 그런 어떤 것이 있고, 뒤에 2개는 약간 나뭇가지 같기도 하고, 사슴뿔 같기도 한 2개. 그래서 총 다섯 개의 가지가 마련되어 있고 더불어서 귀걸이는 아닌데 요 옆을 장식하는 드리개가 있습니다.
0: 금관에 부착된 그 딸려
5: 그래서 거죠. 그게 한 세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공항대 황남대청에서 나온 것처럼 세 세트가 있는 것도 있고
0: 세 개인 것도 있어요?
5: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요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는 게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네.
5: 그렇기 때문에 요 다섯 개의 관을 사실은 모두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딱 봤을 때 3단형이다. 그러면은 황남대총, 그 다음에 금관총, 서봉총이고요. 4단이다. 그러면은 천마총하고 금령총입니다. 근데 천마총하고 금령총 4단 중에서 작은 거는 금령총.
0: 아이가 썼다.
5: 네. 그리고 좀 이건 장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거는 금관총. 그럼 이제 3단이 문제인데 3단 중에서 끝에 봉황무늬가 있는 건 서봉총 금관.
0: 아, 봉황이 있으니까. 서봉이니까.
5: 그럼 이제 두 개가 남거든요. 3단에서 어디죠?
0: 3단짜리.
5: 그래서 이제 금관총하고 황남대총이 남는데. 그런데 드리개가 세 개면 황남대총. 그 다음에 드리개가 하나면 금관총.
0: 아, 드리게 개수로. 어, 그럼 진짜 다 구별이 되네.
5: 그래서 다섯 개를 모두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사진을 딱 보고 네. 어, 이게 어디 거지? 금관총권과 황남대총권과 네. 서봉총권과 요 3단 세트. 그다음에 어, 천마총권과 아니면은 금융총권과 4단 세트. 요렇게 구분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에이펙 좀 참석하시는 관계자분 계시면 요거 알아가셨다가 좀 네. 뽐내셔도 될 것 같아요.
5: 그렇죠. 아, 역시.
0: 아, 요거는 뭐
5: 금관총 인간이 확실히 어, 화려하네.
0: 하나, 둘, 네. 셋. 어.
5: 여기 봉황대의 이제 드리개 장식은 정말 화려하구나. 이게 세 네. 세트나 되니까. 아, 봉황대가 아니라 그 황남대.
0: 이렇게 버벅대시면 안 되고 좀 잘 숙지하셔서.
5: 네, 황남대총. 예, 예. 아, 이렇게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예.
5: 무엇보다도 금 세공 기술 보면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천몇 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세밀한 맞아요. 세공품들을 만들어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것만으로도 뭔가 한반도가 천몇 년 전에는 진짜로 시끌벅적했겠구나.
0: 그러네.
5: 어, 화려했겠구나. 예. 이런 느낌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백제 금동대향로 정말 못지않군요. 기저귀차고 저도 경주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10월 경주 에이펙 회의 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 신라 금관에 얽힌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관희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황남대총의 북부에서는 금관이 나오고 남부에서는 금동관이 발굴됐다. 박관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한 두어 달 전에 남분 금동관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하나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금동관 곳곳에 이제 거꾸로 뒤집힌 하트 모양의 홈 같은 게 곳곳에 나 있는데 이제 연구 결과 신라 사람들은 화려한 광택을 내는 비단벌레의 날개를 떼어서 이 홈에 붙여서 관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뭐 자연 친화적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지 비친화적 디자인이라고 해야 할지 좀 헷갈립니다만 당시 금동관의 아름다움과 또 공예 기술을 짐작하게 하는 새로운 발견이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배우들은 종종 공약을 거는데요. 최근 윤경호 배우의 13시간 무건수행 공약이 화제입니다. 연예계 대표 투머치 토커인 윤경호 배우, 드라마 김부장이 흥행하면서 얼떨결에 약속한 13시간 무건수행을 지키게 됐다네요. 고맙게도 함께 출연한 배우들이 동참하기로 했다는데요. 참고로 김부장, 소지섭 배우는 제외라네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하루 13시간 정도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나요? 천만 영화가 되면 성형도 하고 개명도 하고 유람선 선상 파티도 하겠다. 네, 설마 하고 막 던졌다가 땀깨나 흘린 분들 또 있죠?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 그래도 모두 기대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다행이죠. 자, 근사한 공약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가끔은 잘 살아온 나 자신에게 근사한 선물 하나쯤은 줘도 좋겠습니다. 부디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의 둘째 날, 또 목요일이네요. 오늘 최강희 영화 음악 첫 곡은요. 네, 맞습니다. 오빠 만세, 맞아요. 브리짓 존스의 일기 중에서 제이미 오닐, All by Myself였습니다. 네, 윤경호 배우님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가 보죠? 네, 사람이 참 유쾌하죠. 또 무척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아니 그러면 그토록 좋아하는 수다를 13시간 못할 수 있나? 무건수행 그 후가 더 걱정이네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실지. 와, 여러분 말 참기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다짐. 오늘 한마디도 안 해야지. 근데 친구랑 말하다가 보면은 시작되고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하루 종일 말 안 하기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종이 소리 정겨우신가요? 네, 종이에 담긴 사연들. 까망조님, 아이고 이뻐라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토끼스토리님, 와 달맛이 아니다. 아 그래요? 오늘 도트무늬 입었어요. 이거 도트무늬 옷이 요새 유행이라던데 맞나요? 저는 이거 참 좋더라고요. 실제로 사서 입은 적은 없는데 이렇게 이건 협찬이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경쾌한 무늬가 땡기더라고요. 평소에 많이 못 입어봐서 그런가 봐요. 네, 반창고 7일님이 무서운 말씀 해주셨네요. 오늘은 로제가 보이네. 애비 설마요. 어디. 네, 큰일 날 말씀을. 오늘도님 오빠 만세 익모 만세. 네, 오늘도님의 오빠는 익모님이신 거죠? 네, 성함이. 오빠 만세, 익모 만세 하셨네요.

와, 막 달려야 될 것 같죠? 산타 에스마랄다의 원곡을 달파란 장영규 음악감독이 멋지게 편곡했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당시 제목 참 재밌었는데. Don't let me be misunderstood였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우리 영화 괴물 중에서 이병우의 한강 창가였어요. 엇박자선율이 뭔가 애틋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게 현선의 가족이 처한 상황이랑 맞물리면서 더 진하게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두근두근님, 놈놈놈, 요놈 저놈. 네, 이렇게 혼잣말 같은 말을 저희 네이버 게시판에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글 남겨주시는 거 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뭔가 참여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뜬금없이 DJ가 뭐 물어보지 않을 때에는 그럴 때는 이렇게 막 임티 올리고 아무 이야기나 해주셔도 전 참 좋더라고요. 기차와 소나무님, 강디 보라로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737님, 반가워요, 보라. 6월 한 달 내내 원인불명의 기관지염으로 직장과 병원만을 오가는 우울한 날을 보내다가 보라로 밝은 강대를 보니 행복해집니다. 한 시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듬뿍 안고 갈게요. 하셨습니다. 분발해야겠습니다. 생크림님, 공약하니 생각나는 거. 저도 딸아이랑 약속했어요. 뭐야? 딸이 취업하면 일본 여행 쏜다고요. 아, 딸이 약속했군요. 딸이. 세계여행이라도 쏠 테니 취업 가자! 라고. 딸이 취업하면은 엄마가 쏠 테니 여행 같이 가자고. 이렇게 둘이 같이 약속하신 거군요. 네. 아, 저는 제 수준으로 생각해서, 딸이 돈 번다 생각했었어요. 딸이 첫 취업이실 수도 있겠네요. 네. 어울림님. 아무튼 세계여행 꼭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본 여행이라도 꼭꼭꼭 기대되네요. 기대합니다. 어울림님, 보이는 라디오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산꼬라이님, 엄지님, 오이지맨님, 깜둥맘님, 3726님도 첫인사 나눠주셨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아니 매일 오세요. 겨울이 좋아님,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너무 좋아해서 10번 정도 봤는데 오늘 또다시 너무 기대되네요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봤어요. 제가 언니랑 7살 차이가 나는데 언니가 매일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언니 따라 봤었는데 어렸을 때. 커서는 못 보다가 이번에 다시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 영화 막 매일 봤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 네. 진짜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더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참 좋은 영화다. 하는. 이따 만나볼게요. 잠시 멈춤으로. 이번엔 아서 중에서 크리스토퍼 크로스, 아서의 테마, Best That You Can Do 듣고요. 정열과 사랑 중에서 스팅의 English Man in New York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장항준 감독님 나오십니다. 네, 큰 거, 큰 거 옵니다. 네. 라키님, CBS 홈페이지에서도 보라 볼 수 있네요. 아, 그렇겠구나. 큰하면 가능해서 이거로 보고 레인보우에서 채팅하고 그래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또 웨이브로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방송 시간 동안. 원희 미니님, 보라 너무 반가워요. 화면 쳐다보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신기하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영상통화하는 그런 거 같은 건가? 네, 저도 궁금하네요. 405님, 강인이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세탁중개업은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 8월까지 버텨야 하는 시기입니다. 강디의 긍정에너지 받아 마음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긍정에너지. 얍.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분이 좀 슬플 때도 있고 사람이 생방이니까 뭐 아플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밝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세요. 긍정 에너지 받고 간다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김미나, 김주령 배우 주연의 실화 바탕 영화 하나코리아 예매권 드릴게요. 낯선 삶 속에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가려는 탈북 여성 혜선의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하나 더 있죠? 조디 포스터 주연의 파리에서 생활 시사회 있습니다. 파리에 사는 정신과 의사 릴리안이 환자의 죽음에 의문을 느끼고 진실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추적극이고요. 시사회 날짜는 7월 7일 화요일 저녁 시네큐브 광화문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하나코리아 혹은 파리에서 생활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영화 잠시 멈춤 사운드 오브 뮤직 시작해 볼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 영화 속 명장면, 명대사를 만나봅니다.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아름다운 자연과 노래, 그리고 사랑,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저 멀리 보이는 웅장한 산,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진 이곳은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얼굴도 여름 햇살처럼 반짝반짝입니다. 마리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봐요. 똑같은 옷을 입은 아이들은 폰트랩가의 일곱 남매. 아이들이 입은 옷도 실은 마리아가 커튼을 잘라 만든 놀이복이랍니다. 그때예요. 5살 난 막내 그레틀이 물어요. 선생님, 우리 매일 이렇게 놀면 안 돼요? 장난꾸러기 오빠 커트도 신이 나서 거드네요. 지난번 선생님 칫솔에 접착제 바른 뒤로 오늘이 제일 재밌어요. 마리아가 답합니다. 너희같이 착한 애들이 그런 장난을 하다니. 왜 그랬을까? 첫째 리즐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래야 아빠 관심을 끌 수 있거든요. 사실 어제만 해도 오늘 이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원장 수녀님의 권유로 트랩가의 가정교사로 온 마리아. 귀여운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잔뜩 들떴는데요. 웬걸요? 모두 집합! 지금부터 신호에 맞춰 선생님께 자기소개를 한다. 엥? 트랩 대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마치 군인처럼 절도 있게 움직이며 자기소개를 하는 아이들. 리즐! 16살이고요. 가정교사는 필요 없어요. 대놓고 가정교사는 필요 없다고 말하질 않나. 마리아의 주머니 속에 두꺼비를 몰래 숨겨놔서 기겁을 하게 하질 않나. 트랩 대령도 만만치 않았네요. 우리 집에선 규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방학을 낭비해선 안 됩니다. 늘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어야 하오. 그래도 아이들은 아이들이지요.

요란하게 폭풍우가 치던 어젯밤 막내가 울면서 쪼르르 달려와 마리아의 품에 안깁니다. 천둥 소리가 무서워? 에이크, 나랑 같이 자. 이어 언니들도 달려오고요. 선생님이 잘 계신가 궁금해서 와본 거예요. 으악! 사내 녀석들까지 다 달려왔지 뭐예요. 자, 모두 침대 위로 올라오렴. 이번 한 번뿐이야. 침대 위에 옹기종기 둘러앉은 아이들. 얘들아 있잖아. 선생님은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내가 좋아하는 걸 떠올려. 뭐가 있을까? 장미꽃잎에 맺힌 빗방울, 그리고 새끼 고양이의 수염, 반짝이는 구리 주전자, 따뜻한 털장갑 같은 것들. 그러면 훨씬 기분이 좋아져. 정말요? 그럼. 자, 너희들도 한번 말해볼래? 버들 강아지. 크리스마스. 저 베개 싸움이요. 크크크. 그렇게 무섭게 폭풍우 치던 밤은 한바탕 축제의 장이 되고요. 아이들은 마리아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저 개구쟁이들인 줄 알았는데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던 걸까. 마리아는 마음이 아파오네요. 마리아는 기타를 들고 아이들을 불러요. 자, 모여봐. 우리 아버지 오시면 다 같이 노래를 불러드리면 어떨까?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는데요. 정말? 하나도? 그럼 배우면 되지. 어젯밤처럼 아이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마리아의 곁에 하나둘 모여듭니다. 기초부터 시작해보자. 노래를 부를 때는 도, 레, 미. 이게 처음 시작하는 세 개의 음이란다. 아니, 좀 더 쉽게 해볼까? 도는 암사슴의 도, 레는 황금빛 태양, 미는 날 부르는 이름. 아이들의 노래가 초원에 울려 퍼지고 트랩가의 거실에도,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도 울려 퍼지길 마리아는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줄리앤 드레스는 정말 연기도 잘하고 아름답고 노래도 참 잘하고 게시판에 보니까 발음이 너무 좋다고. 발음도 너무 좋네요. 네,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사랑스러운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함께했습니다. 들으신 곡은요, 소개한 장면에서 줄리앤 드레스와 아이들이 다 같이 부르던 노래죠. 도레미송이었습니다. 이런 그 마리아 같은 존재가 아이들에게 있다는 게 보는 사람한테 얼마나 안심을 주는지요.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감동적이고 또 재밌었어요. 아, 이런 재미가 있다니까요. 잠시 멈춤.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 물론 우리 뭐 100번, 10번쯤 보셨다고, 벨라님은 10번쯤 보셨지만 56년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도레미송을 가르쳐주시던 담임선생님, 조혜진 선생님 아직도 생각난다고, 마리아 같은 분이었나 봐요 하셨는데, 오초범수님도 학창시절 처음 들었던 도레미송 그 기분을 잊지 못해요.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요네진님, 돈은 도라지의 도 아닌가요? 그렇죠. 돈은 도라지의 도죠. 네. 레는 뭔가요, 그러면? 네. 아무튼 많이 못 보신 분들은 정말 후회 없으실 거예요.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중간에 영화가 인터미션도 있더라고요. 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언젠가 영화에 나온 그 장소 가보고 싶어요. 이누맘님, 농담곰님, 형광색 물건 뭔가 했더니 호루라기였군요. 네, 어제 다이팅에서 샀습니다. 네, 묻지다 묻지다 끝내준다. 네, 배우 하셨네요. 오지은님 감사합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 최강희 영화음악 이제 끝곡 한 곡 남겨두고 있네요. 오늘 사운드 오브 뮤직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좋은 곡들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많이 아쉬우셨죠? 시간이 없어서 두 곡밖에 못 들었는데, 아니, 한 곡밖에 못 들었는데, 네. 종종 사운드 오브 뮤직은 나가니까요. 네, 영화 잠시 멈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화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영화, 듣고 싶은 영화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 끝곡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줄리 앤드루스, My Favorite Things.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FM팝스 한동준입니다.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한한 마이클 잭슨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그때 다시 한번 공연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통일해도 그의 공연을 볼 수가 없네요. 1958년 8월 29일에 태어나서 2009년 6월 26일에 5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마이클 잭슨은 위대한 아티스트였지만 온갖 음해와 루머로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습니다. 이제는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험담하고 이용하고 괴롭혔던 사람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농준의 FM 팝스 첫 곡은 마이클 잭슨의 노래 Off the Wall이었습니다. 호레노치님이 아 오프닝에 정말 어울리는 선곡인데요. 저는 스릴러 앨범보다 이 Off the Wall 앨범을 더 많이 들었어요. 세련된 곡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네. 그렇죠. Off the Wall 이 앨범 때문에 덕분에 사실 마이클 잭슨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강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릴러로 또 한 번에 이제 결국은 이제 확정짓다 그럴까? 팝의 황제로 그냥 탁 등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죠. 그러나 시작점은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잭슨스 시절에도 좋은 음악들 많은데요. 이 Off the Wall이 퀸시 존스의 프로듀싱에 의해서 정말 세련되고 멋지고 대중적이고 이런 앨범으로 탄생을 했죠. 아, 너무 일찍 참

0: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2: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데뷔 깁슨의 Electric Youth에 이어서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그리고 Gloria Estefan의 Turn the Beat Around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8516번으로 70여일 동안 아들 네 집에 가서 쉬고 여행하고 왔어요. 캘리포니아 얼바인. 여행 중 마이클 잭슨 마지막 거주했던 집도 코스에 있었고요. 할리우드 거리에 있는 유명 연예인 손도장 있는 곳도 가볼까요? 그래서 저도 65이지만 가이드 설명 듣고 나니까 마이클 잭슨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집에 온 지 2주째인데 힘들었나 봐요. 네, 폐렴 진단 받고 좀 쉬고 있어요. 마이클 잭슨 얘기가 나와갖고 귀가 쫑긋. 네.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헐리우드예요? 헐리우드 가면은 마이클 잭슨 손도장 이런 거 있나 보죠? 한번 가보고 싶네. 유명한 저 배우들 손도장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배우들도 있을걸요 아마 거기? 그 뭐 이병헌 씨나 안성기 씨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스키트 데이비스의 He Says the Same Things to Me 그리고 브랜다 리의 If You Love Me.

0: 이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판매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작년 9월이었습니다. 남편이 심각하고 어두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죠. 제가 조용히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한참을 망설이던 남편이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동료 상국 씨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던 상국 씨였기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상국 씨는 본격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사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었지만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원은 점점 줄어들었고 상국 씨의 형편도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회사 사람들끼리 마음을 조금씩 모아서 상국 씨를 도와주는 건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고 그 다음 날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남편과 동료들은 상국 씨를 만났는데 상국 씨가 고마워서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병원에 가기 전에 상국 씨한테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큰 병을 겪어도 건강하게 회복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들은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니까 절대 희망을 놓지 말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의 회사에서는 상국 씨를 위해서 모금함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조금씩 마음을 채워서 상국 씨의 치료비를 돕기로 한 거죠. 남편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따뜻한 불씨가 회사 전체를 밝히는 큰 사랑으로 이어져서 저도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오른답니다. 저는 상국 씨가 건강을 되찾아서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일상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길에 지금처럼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상국 씨가 훌훌 털고 건강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Northern Lights 전율의 Tears Are Not Enough 이렇게 함께 들었습니다. 원래 We Are The World를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첫 곡으로 마이클 잭슨 노래가 나와가지고요. 그 반대편에 그러니까 B면 타이틀곡으로 캐나다 뮤지션들이 모여서 만든 Tears Are Not Enough 함께 들었습니다. 여기 캐나다 뮤지션 고든 라이트풋도 있고 앤 머레이도 있고 댄 힐도 있고 닐 영도 있고 브라이언 아담스도 있고 코리 하트도 있고 러쉬의 제디 리 게딜인가? 예, 하여튼 그렇고요. 저 러버보이의 마이크 루노 목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익명을 요구하셔서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기원하고 또 바라고 하는 그 완벽한 회복 꼭 기원하고요.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거 늘 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숙이님이 아 좋은 분들이 옆에 계시니까 꼭 완치되리라 믿습니다. 힘내시고 힘들겠지만 희망의 끈 놓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그 끈을 놓는 순간 근데 그 뭐, 무슨 병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어떤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끈을 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F.R. Dave의 I Need You, 보니엠의 Belfast.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도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끝곡은 잉글버트 앤 푸딩크 노래입니다. The Last Words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ollar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1: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3: 케이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오늘 주제는 국민 진진합니다.
2: 네, 네, 오늘 그 여러분 그 원주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원주보다 훨씬 먼 곳에서 왔습니다.
1: 어? 필리핀?
2: 아니요, 필리핀 아니고요.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네. 근데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그 조금 그 제가 군대를 다니던 한 93년도에는 좀 덜 그랬는데요. 네. 좀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더라고요.
1: 아, 지역마다 그거 있죠.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괴롭히고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괴롭히고 제주도 사람은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뭐 이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이렇게 오래 살다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돈이 없는 사람이 가면 살짝 무시당할 때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얼굴이 하얀 곳에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1: 구릿빛 피부,
2: 구릿빛 그 자연의 느낌을 가지고 가면 네. 사람들이 왜 그러시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다고요.
1: 아 목사님도 제주도 분이세요?
2: 목사님 제주도 분이세요? 아유 이게 웬일이야? 그러세요? 아유 이게 저희 괜당들이 오셨네요. 이게 아유. 네, 아유.
1: 반갑습니다. 아유, 이제 사투리로 진행한 후닥이 이거. 아이고.
2: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경험을 살다가 쭉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예.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한 적. 네. 아니면 돈이 많아도 또 서러움을 당하는 적이 있어요. 너무 돈 많으면요, 이렇게 돈 없는 지역에 가면 괜히 이렇게, 아우,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또 교회에 너무 예쁜 집사님이 오면 또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아요.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1: 질투를 받아보신 경험이
2: 그렇지 없으니까. 질투를 받아본 적이 없. 내 질투를 해본 적은 있는데 질투를 받은 적은
1: 나 다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냥 첫 순간부터
2: 그렇죠. 그냥 네.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사람 사이가 있는데 그런데 유난히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니? 지금 저기 그러니까 누가 적이 없냐면요. 우리 몇 주 전에도 그런 강의를 했자면 인상이 참 좋은 사람들은 적이 없어요.
1: 인상이 좋은 사람.
2: 예쁘면 적이 생길 수 있지만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요.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1: 네.
2: 갑자기 표정에 신경 쓰시는데요.
1: 갑자기?
2: 그럴
1: 표정만 들어가셨어요.
2: 하던 대로가 좋죠. 근데 얼굴은 예쁜데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좀 뭔가 그래요. 근데 최악은 이제 얼굴에 질서도 어긋났는데 인성도 안 좋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이렇게. 그런데 누가 인상이 좋은가 하고 기업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해본 결과 네. 나왔습니다. 어렸을 적에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인상이 매우 좋아요.
1: 어렸을 때 추억.
2: 어렸을 적에 추억.
1: 네. 저는 주로 엄마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네. 그러면 인상이 안 좋아하시는 수 있죠. 네. 그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어렸을 적에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느냐,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유아경영 그 자들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시는 수업인데,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60대 중반의 원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1: 60대 중반.
2: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했더니 자기는 집이 시골에서 살았대요. 네. 근데 이제 어렸을 적부터 달리기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번 가을 운동회 때 3등 안에만 들면 내가 소를 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너를 태우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아니 무슨 천하장사 시급도 아니고
2: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예. 흔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서 딱 3등 했대요.
1: 와.
2: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로 시골 분이니까 살짝 약주를 하시고 소를 가고
1: 학교에 오신
2: 거예요. 학교에 이렇게 오고 자기 딸을 이렇게 탁 태우고 그리고는 동네 어귀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 3등이요! 근데 자기는 살짝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1: 기분 좋죠. 네.
2: 아버지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자기는 정말 기분이 좋더래요. 사실 3등 한 게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3등 한 게 사실 대단한 추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거. 그게 자기는 엄청나게 추억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살아 계신가요? 그랬더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뭐 한 십몇 년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언제 죽냐면 사람은 추억 속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3: 그렇죠.
2: 그러면 그 부모는 살아계신 겁니까? 돌아가신 겁니까?
3: 살아계신.
2: 살아계신 거죠. 근데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이 하나 더 없는 집이 있어요. 부모가 살아계시나 부모는? 어떻게 된 걸까요? 돌아가신 거죠. 네. 사람은 추억이 매우 중요하고
3: 추억이 매우 중요하다.
2: 그래서 오늘은 저는 특별히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주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것 자체가 추억이거든요.
3: 그렇죠.
2: 특별히 근데 어른들만 오시지 않고 오늘은 아이들도 왔어요.
3: 맞아요.
2: 심지어는 방송 중에 모유를 수유해야 하는 아이까지 왔어요.
3: 지금 모유 수유하러 갔어요.
2: 지금 하고 있습니까?
3: 네네네.
2: 그래서 안 계신 거군요. 그래서 자리가 지금 비어 계시네요.
3: CBS에 앞으로 이제 유아 그 모유 수유실을 장만해야 될 것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추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억은요, 사실 큰 돈 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3: 아, 돈이 안 들죠.
2: 네. 되게 조그만한 거. 거기서 추억이 생겨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 3급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기야 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귀가 들리는데도 대화를 안 하는 집이 많거든요.
3: 아, 그럼요.
2: 네, 아버지가 귀가 다 들리시는데도 자녀하고 대화를 안 해요.
3: 한 세 마디 이상 못, 오고 가는 게
2: 그렇죠.
3: 있어요.
2: 그러면 대화는 뭐고 말은 뭐냐? 말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래요.
3: 그냥 말은?
2: 네. 그러니까 당신 몇 살입니까?

0: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시고 나서 아버지랑 사이가 살짝 좀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그 미안하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집에 가면은 그 용돈을 저 엄마한테만 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솔직히 몇 번 드려봤더니요. 아버지가 그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항상 지역사회를 걱정하시거든요.
1: 뭐 내기 윷놀이.
0: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분배하셔요.
1: 분배. 이렇게. 아유, 혼자 좀 쓰시지.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제가 안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미안하다고 한번 전화를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돈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그렇게 그 어렵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젊기 때문에.
1: 젊기 때문에.
0: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돈이 없으면 식당에 갈 때도 한번 참 기분이 그렇고.
1: 맞아요.
0: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 세 번 용돈을 드리고 나서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제가 제주도에 강의를 갔는데요. 이제 서울을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1: 처음이에요?
0: 저희 제가, 아버지는 네. 배웅도 안 나가시고 뭐 마중도 안 나오세요. 그냥 아버지 항상 집에 계셔요. 그리고 아들이 가도 아버지는 집에 이렇게 그렇죠. 방에 고자리에 앉아 계셔요. 이렇게 뭐 문 밖으로 나오시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셔요. 저희 엄마는 막 이렇게 막 그렇죠. 뛰어나오시는 스타일이시고 네.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시고
1: 그러니까.
0: 전형적인 한국의 그런 집이죠.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공항에 와. 나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어머니는 또 연골이 안 좋다고 공항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공항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요. 엄청 어색해요. 이게 분위기가.
1: 아니,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괜찮아요.
0: 그렇죠.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대화를 하겠는데.
1: 하필 아버지... 어머니 연골이 그때만 써요.
0: 그렇죠. 그 어머니 빠지시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이게 참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어색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How are you?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제하고 제가 이렇게 의식이 생기고 나서 단둘이 어떻게 이렇게 길을 걸어본 적이
1: 없죠.
0: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아버지한테 뭐 서로 드릴 말씀도 없고 신권을 좀 준비했습니다. 5만 원짜리 새로 나왔잖아요.
1: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신권을 봉투 안에 넣어놓고 이제 그 아버지의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봉투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 저희 아버지 닮았어요. 생긴 게요.
1: 네, 네, 네.
0: 저희 아버지 그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1: 진짜로요? 진짜로.
0: 네, 네, 저희 아버지 네. 미국 사람처럼 생겼고.
1: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그 아버님
0: 보실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엄마 몽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엄마는 이제 그 엄마는 전형적으로 그 이렇게 그 정이 많은 한국의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정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공항에 나와서 몸 빼고 우셔요. 막동아 하라잉. 그러면 이제 저는 주민등록증하고 티켓을 보여주고 그렇죠.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엄마 얼른 가셔. 제가 이래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아버지랑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공항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봐야 되나?
1: 뒤돌아야 되나?
0: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버리셨으면 한 바퀴 더 돌아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주민등록증하고 이걸 티켓을 보여주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떨리는 심장으로 아버지가 계셨던 곳을 이렇게 딱 봤는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돈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심 이렇게 하셔가지고 쉬시더니 다 쉬시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시고 저 있는 쪽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1: 와.
0: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1: 만약에 아버지가 보고 있었으면 정말.
0: 그럼 제가 울었겠죠.
1: 네.
0: 제 예상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냥 가시는데, 한 1초, 2초 황당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는데, 아버지 뒷모습을 봤거든요.
1: 네.
0: 저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왼쪽 어깨가 좀 심하게 내려앉아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노동률을 50년 넘게 하셔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펴지 못하시고 이렇게 구부리고 걸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 수치를 당할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요.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갑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은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쁜 옷 입고 있다가 자빠져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거든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 사람들의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순간 자빠지면 아프지도 않아요.

0: 사람이 수치스러울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는데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매우 시간이 느리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인데 전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데 마치 핀 조명을 준 것처럼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순간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보통 사람의 뒷모습은 부모가 보지 자녀가 보지는
1: 않죠.
0: 않는다는 거예요.
1: 자녀들은 그냥 가기 바쁘죠.
0: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철나는 때래요. 애 난다고 철나지도
1: 않는 거예요.
0: 안을 수 있더래요. 네. 저 애 셋 낳고 철 없는 분도 봤어요.
1: 아, 그럼. 저 둘 낳았는데 아직도 철이 없잖아요.
0: 그렇죠. 자, 애는 저 사모님이 낳으셨잖아요. 제 사모님이.
1: 아, 그럼 평생 철 안 되겠네요.
0: 그렇죠. 남자는 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남자들이 좀 살아보니까 철이 나는 것 같으세요? 안 나는 것 같으세요?
2: 안 나요.
0: 안 나요. 안 나. 안 나. 안 나.
1: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0: 그렇죠. 네. 남자는 나이가 그 90 되면 철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90. 그런데 사람이 언젠가 철이 나면 사람의 앞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네, 그게 서른이 넘어서 훌쩍 넘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처음 봤는데 오래 보면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랑 사이가 또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미 추억 만드시려고 여기 오신 겁니다. 추억을 만드는 데는요, 그리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걸 아이들은 기억할 겁니다. 지금 오늘 모유수유했던 우리 막내도,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언니도, 그리고 우리 회의적인 둘째도.
1: 회의적인 둘째.
0: 네. 아까 큰 언니는 만사형통 엄청 재밌다고 그러는데, 우리 둘째는 따블해! 따블해! 완전 따블해!
1: 아까도요, 티베이는 안 나왔는데요. 신발 벗고 이렇게 한쪽 다리 올리고요. 발가락 긁고 있었어요, 이렇게.
0: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다 추억입니다. 네. 아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고 기억할 거예요. 그때 우리 원주에서 살 때, 네? 그때 우리 그 엄마랑 아빠랑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같이 우리 거기 가서 그 불법 체류자 같은 이상한 그 한국말 잘하는 그 강사님한테 강의도 듣고 추억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냐면요 서울에 큰 빌딩 짓고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1: 그렇죠.
0: 그럼 시골에 초가집 짓고 살아야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는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어느 날 나이가 60대고 70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나이가 됐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추억이 없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교회와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네.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3월에 제 고향에는 유채꽃이 핍니다. 빠르면 2월에도 피죠. 오늘 담임 목사님 고향도 제주도라고 그러시는데 3월이 되면요. 제주도 올레길이 그렇게 좋대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한 2박 3일만 시간 내셔서 제주도 올레길 한 번씩 갔다 오십시오. 전학이 딱 2박 3일만 끊고요. 사실 저희가 알고 보면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1: 아, 전화기가. 그렇죠. 통화 안 된다고 해서.
0: 저희가 뭐 3일 뭐 원주를 비운다고 해서 뭐 원주의 어떤.
1: 그렇죠.
0: 의정이 파행되거나.
1: 생활 경제가 파탄.
0: 네, 뭐 국회가 파행되거나. 예. 국회는 원래 파행입니다, 지금. 지금 계속 파행이었고 뭐 앞으로도 힘든 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3일만 내십시오. 아니면 목사님 우리 그 교회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교인들끼리 단체로 2박 3일 저기 제주도 고향에 유채꽃 한번 꼭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은 꼭 데려가십시오. 그리고요 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시집 가지 않은 딸하고 네. 군대 가지 않은 아들하고 단 둘이 물론 처음엔 무척 어색할 겁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이게 너무 쑥스러워서 다시 넣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이게, 정말. 그래서 추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추억은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와의 추억은 중요합니다. 부부와의 추억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남편하고 다투다가도
1: 그렇죠.
0: 그래 그때 정말 남편이 내 젊었을 때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1: 그럼.
0: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인간이 그때는 더 나쁜 놈이었었어.
1: 이제 살아봤어 내가.
0: 내가 이 인간을 제주도 올레길 가서 묻어버려야 되겠어. 내가. 아주 그냥 유채꽃으로 그냥 확 묻어버려야지 내가 진짜. 아유 나 더 화가 나네 내가 진짜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정말. 아유 아버지 죽여 정말 내가 정말. 아유 정말 유채꽃으로 때려버릴까 그냥 저 인간을. 그리고 보세요.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또 사랑이 떨어졌을 때도 그 사랑을 반환하게 하거든요. 근데 유난히 한국의 아이들은 아버지랑 추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1: 아, 진짜.
0: 그렇죠. 그러신 것 같으시죠?
1: 아버지는 그냥 어려운 관계예요, 사실.
0: 아버지는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아버지는 너무 어렵고 저희 집은 집안 식구가 막 집안에서 재밌게 놀다가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시면 다 각자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갑자기 뭘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의 40대, 50대, 60대, 70대 아버지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왔어요. 그 아버지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의 아버지에게서 그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0: 아.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안 해주면 그건 문제인데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는 데 보면은요,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의 뭐를 씻을까요?
1: 발?
0: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울면서 하는 대사가 어디나 비슷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대사 참 슬프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1: 없죠.
0: 없죠. 네.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리 씻기는 거를 자기가 내려와서 씻기지 말라고. 네. 근데 참 그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최대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추억 쌓기입니다. 네. 이미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게 엄청난 추억이에요.
1: 맞습니다.
0: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보십시오.
1: 그렇죠.
0: 아이들의 삶에 나비 효과가 됩니다.
1: 네. 오늘 여기에
0: 그렇죠.
1: 오신
0: 그... 오늘 여기에 조그만한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는 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냐면 폭풍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거든요. 나비 효과. 그러니까요. 자녀들에게 갑자기 너무 좋은 거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조그만한 추억. 그리고 오늘 여기 끝나고 나서 식사도 추억 있게 하셔요.
1: 그래요.
0: 한 10만 원짜리 뷔페 이런 거.
1: 오!
0: 그런 거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1: 그건 뭐 악몽일 것 같아요.
0: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런 거 안 좋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조그만한 걸 먹어도 값싼 걸 먹어도 어려운 환경에 살아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장소에 가고 화려한 데 살아야 추억이 생길 그렇죠. 거라고 하는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 최고로 유명하다는 요리사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만들 그렇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게 뭐였냐면 그 미국 요리사들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런 왜 그런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지금같이 요리사가 유명한 요리사가 되기 전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기가 먹었던 거래요.
1: 그러니까.
0: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해주신 걸 먹고 싶대요.
1: 그렇죠.
0: 물론 어떤 집은 어머니 음식 안 먹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1: 네네네. 네, 네, 네.
0: 사방에서 탄식이 나오네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앤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뭘 먹는 거냐고 봤더니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2: 추억을 먹어.
0: 추억을 먹은 거래요. 사람은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도 먹고 산다고요?
2: 추억도 먹고 산다.
0: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요?
2: 추억.
0: 추억도 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에게도 예, 추억을 주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2: 그렇죠. 예,
0: 조그만한 거예요. 남편에게도 추억을 주세요. 여보 선물이에요. 폭탄. 남편한테도 뭔가. 근데 여기서 마지막 꼭 소개하고 싶은 건 멋지게 하지 않으시려는 게 좋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그렇죠.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약간은 어색하게. 약간은 이렇게 좀 어색한 게 좋아요. 너무 원주에 계신 목사님이 너무 막 그냥 말씀 차차차차 하면 이거 한조. 조금은 뭔가 공간이 있게. 그렇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구나. 목사님 얼굴이 왜 저렇게 까매졌구나.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단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과 우리 교우분들과 가족과 또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는 올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똑같은 글자인데 네. 이상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목으로 들려드리는 말은 네.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0: 오늘 특별히 좋지 않습니까?
1: 고통이 있어야 네. 소통이 된다.
0: 네. 네. 그렇죠.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한국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보셨습니까?
3: 네. 네. 그
0: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1: 오짜. 장롱 속으로 들어가요.
0: 장롱 속. 장롱 좀 퀄리티 떨어지네요.
1: 오짜, 오짜. 장롱. 오짜, 오짜.
0: 장롱은 좀, 네. 장롱은 뭐 좀약 있고 이런 데니까. 이제 오짱 속으로 이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
1: 네.
0: 그 사람이 혹시, 이름이, 영국 사람인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1: C.S. 루이스.
0: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아주 그 영국의 석학이고 네. 또 강의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는 그렇게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쓴 책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1: 고통의?
0: 고통의 문제.
1: 문제.
0: 네,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에 개인적으로 제 삶이 무척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졸업하고 한 2, 3년 됐는데 크게 그렇게 제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근데 그 책에는 첫 번째 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변증론가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
1: 그렇죠.
0: 그렇죠?
1: 있죠.
0: 그 우리 여학생들도 고통스러워요.
1: 네.
0: 뭐 이제 막 1학년, 2학년 때는 몸매가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막 장난이 돼요. 장난이 돼요. 장난이 심해져.
1: 몸 자체가 장난꾸러기가 돼.
0: 그렇지. 에버랜드야. 어디서 에버랜드를 하려고 막. 그리고 막 이제 그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예뻐요.
1: 그럼요.
0: 캠퍼스에 보면 여학생들이.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그 막 화장해도 막 이렇게 좀 막 추하고 막.
1: 추워.
0: 막 어두운 밤길에도 안전하고 막.
1: 아무도 안 건드리고.
0: 이게 짜증나게.
1: 네.
0: 아우, 진짜. 그리고 이제 취업도 불투명하고.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이 대학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1: 또 호락호락하지 않죠.
0: 그렇게 되지 않죠. 이 네. 대학 나온다 그 대학 나온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그과 나온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한다고 해서 다 되지도
1: 않죠.
0: 않는 시대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되고 맞아요. 있대요. 저도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책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그런데 그 책의 첫 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신이 있으시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신이 전능하다면 인간에게는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이건 좀 논리적인 내용이니까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
1: 네. 자, 좀 어렵네요. 네,
0: 학교 졸업한 지 꽤 된 학생들도 네. 집중해 주세요. 자, 신, 즉 절대자께서 계시고 절대자가 인간을 사랑하고 절대자가 전능하신데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있냐라는 거죠. 자, 이거 너무 종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 생각합시다. 오파화가 있어요. 오파화가 나에게 있어요. 나 사귀는 오파화가 있어요.
3: K라디오 H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근데 그 오빠는 매우 전능하고 그 오빠는 나를 사랑해요.
2: 아, 전능하고.
1: 네? 근데 그 나에게는 왜 고통의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왜 핸드백이 없냐는 거예요. 네? 나는 왜 핸드백이 없고 나 오늘 여기 CBS 올 때도 검은 봉지 들고 와야 되고 막 내가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 중에서 하나를 제가 거기서 배우게 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고통의 문제를 그때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보니까 고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는 고통이 있어요.
2: 생각지도 않았던.
1: 네, 내가 예상하지 않았어.
2: 그렇죠.
1: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오늘 이렇게 대학생들 온다고 해서 전 여대생이 올 줄 알았는데
2: 생각지도 못했던
1: 이런 어려운 고통.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네? 이게 뭐 진짜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취업될 줄 알았는데
2: 그렇죠.
1: 그리고 세상에는 두 번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나 정말 그 오빠랑 사귀지 말고 그때 진짜 다른 오빠랑 사귀었어야 되는데 나 그 군대 가지 말고
2: 맞아.
1: 나 그때 선택에 있었는데 내가 그 자매를 선택하고 내가 그 형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대학도 선택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장소 내가 간 거야.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요. CBS 여기 오늘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왔어. 그런데 막 필리핀에서 오신 강사님이 막 왜 이렇게 남자들만 왔냐고. 짜증나 진짜. 진짜. 너도 필리핀으로 돌아가. 뭔가 내가 선택했어요. 전공 누가 선택했어요?
2: 내가 했죠.
1: 그래도 내가 했어요. 그래도 내가 했는데 나 이 전공 선택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왜냐?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나보다 더 성적이 안 좋았던 내 친구는
2: 더 잘 돼.
1: 더 잘 되고 더 괜찮은 자리로 가는데 나 그때 그 친구보다 더 괜찮았는데. 그리고 어머니들은 맨날 그냥 맞아. 그 저기 뭐야 그 동창회 같은 거 갔다 오면 막 그냥 화가 나 있어요.
2: 그렇죠.
1: 그때 걔 진짜 나보다 완전 진짜 얼굴에 질서 어긋났는데 진짜. 그냥 걔 남편 날 잘 만나가지고 그냥
2: 맞아 맞아.
1: 압구정동에 빌딩 짓고 그냥. 나는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아유 내가 복이 없어 그냥. 근데 그 인간 누가 선택했어요?
2: 내가 선택했어.
1: 자기가 선택했어. 어. 네?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2: 맞아. 네?
1: 그놈 B형이라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 니네 애비 B형인 거 모르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누가 선택했어요?
2: 내가 선택했네.
1: 자기가 선택했어. 자기가. 그래서 고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나 선택하지 않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2: 어쩔 수
1: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이제 지금 서른 가까이 사셨죠? 아니에요? 얼굴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고통스럽게 많이 살아서 그래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고통을 아는 얼굴이야. 이게 지금 마냥 햇살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뭔가 얼굴에 무언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봐요. 그럼 25살. 25살은 살았죠?
2: 예. 거긴 되게 해맑아지시네요. 기준이 한 5년 내려오니까.
1: 왜냐, 지금 27 언니가 있거든요. 지금 27 언니가 있어요. Anyway. 그러면 봐봐요. 뭔가 내가 그때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때가 사람마다 있어요.
2: 맞아요.
1: 저는 제일 고통스러웠던 몇 번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대학을 두 군데를 나왔거든요.
2: 어?
1: 어려우니까요. 요즘에 대학 한 군데 나와서 안 돼요. 이제 제가 그 경희대학을 나왔는데 그 전에 제가 그 해병대를 나왔어요. 이제 해병대를 나왔는데.
2: 남자만 가는 대학.
1: 형님. 그래서 저 거기를 갔어요. 제가 지원했어요. 육군 영장이 나왔는데 제가 지원한 거예요. 그럼 저는 거기 훈련소에서 저는 급속되는 후회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람을 패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뺨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2: 네.
1: 보통. 근데 해병대는 뺨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2: 양쪽에서요?
1: 뺨을 뺨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밀려나는데 뺨을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리고 막 구두끈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구두끈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거를 구두끈이 길잖아요. 네. 그걸 뭉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2: 그렇죠.
1: 뭐 이런 걸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패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뭐 교관실에 하나 들어갈 때도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냥 보통 일반 사회면 이렇게 똑똑해서 똑똑 이러면 되잖아요.
2: 들어와.
1: 예, 그렇죠. 그럼 예, 네. 그럼 뭐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똑똑똑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이게 뭐 말이야? 뭐야 말이 뭐야?
2: 진짜요?
1: 예, 들어가도 좋냐고.
2: 들어가도 다시.
1: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안 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룰이 엄청 많고
2: 들어가도
1: 사람을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기도 너무 많이 맞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2: 그렇죠.
1: 사회에서. 아 이제 안 되겠다. 간다고 해야 되겠다. 근데 또 이 간다고 하기 가면 또 때릴 것 같은 거예요. 또 마음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다고 얘기 못 하고 이제 동기한테 야 네가 먼저 간다고 얘기 못 하고 네가 빨리 교관실 가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2: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겠어.
1: 그래서 물어봐! 그러면 들어가도 좋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또. 너 얼른 네가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이제, 가도 된다. 그러면 저도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갔는데, 교관실에서 나왔는데, 파트라슈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파트라슈. 맞아가지고.
2: 거기 그 친구 안 그랬으면 김창호 선생님이.
1: 제가 그랬죠. 바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보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전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해서 너무 큰 후회와 여기서도 이런데 그때 2년 2개월이었는데
2: 그렇죠.
1: 앞으로 2년 2개월은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또 돌아갈 수 없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군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최소한의 선택을 했어요.
2: 네.
1: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왜 돌아갈 수 없었냐면 전 해병대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재수를 해서 떨어졌어요. 재수해서 그 전문대.
2: 네.
1: 완전 겸손한 전문대. 막 세상에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지 않는 그런 대학. 그런 전문대를 쳤는데 제가 거기 떨어져가지고 해병대 간 거예요. 근데 해병대까지 가서 적응 못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머리도 해병대 간다고 삭발하고 갔거든요. 해병대가 삭발입니다.
2: 아주 강렬하게 깎고 가셨군요. 네.
1: 그리고 육군은 이제 스포츠로 가도 그렇죠. 괜찮은데 해병대는 완전히 다 삭발이었거든요. 머리까지 다 삭발하고 막 친척들한테 돈 받고 막 또 교회에서 뭐 기도해 주고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또 적응 못하고 왔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 영혼에 그렇죠. 그 전문 용어로 그걸 심리학에서는 그 쪽팔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이게 하는 거죠. 돈 다 받고, 예? 근데 갔는데 그거 적응 못하고 오면.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 신앙이 있었지만
2: 네.
1: 만약에 제가 신앙이 없고 조금 용기가 있으면 전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2: 아...
1: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는 계속 교회에서 그냥 가스펠만 부르다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욕이 반이에요. 막 뭐 시베리아, 뭐 십장생, 뭐 개나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2: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1: 그렇죠.
2: 받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사람의 대우의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2: 네.
1: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과연 2년 2개월 동안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취직이 안 되거나 졸업해도 내가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느낌이 계속 지속될 거야.
2: 그렇죠.
1: 나라가 계속 이렇게 어려울 거야. 내 삶은 계속 이렇게 안 풀릴 거야.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네, 그건 마치 우리 여학생들 오빠 사귀어본 사람 다 알아요. 오빠가 처음에 잘해줘요. 그때 여학생들은 착각하죠. 이 오빠가 나에게 계속 잘해줄 거야. 사귀어보면 계속 잘해줘요. 오빠가 변해요? 변한 건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2: 아, 처음에 그 좋아했을 때가
1: 네,
2: 미쳤던 거예요.
1: 오빠 원래 그런 놈이었었어요. 네? 여러분, 이 오빠가 나에게 영원히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인 것처럼 이 청년의 어려움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2: 착각이다.
1: 근데 희한합니다. 이 말을 모르고 이 고통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똑같은 시간인데 길게 느껴져요.
2: 그렇죠.
1: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2: 맞아요.
1: 너무 힘들어요, 막.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속도 모르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때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죠? 막
2: 너 얼마 있으면 벌써 제대요?
1: 그렇죠.
2: 뭐 이런 거 있잖아.
1: 너 그렇게 이렇게 자주 나오냐? 지긋하게 있어. 사실 그 군바리들은 그냥 그 안에서 얼마나 손꼽아
2: 그날만을 기다려.
1: 그날 기다려가지고 그 군복 그냥 이거 멋지게 다려면 멋지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착각이죠. 예, 언니들은 멋져하지 않습니다 군복. 예, 근데 그거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나왔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기엔 시간이 되게
2: 빨리 지나가고
1: 빠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군인에게는 시간이 빨랐습니까? 느렸습니까? 매우 느렸어요. 매우 느렸어요. 우리 교수님 여군 갔다 와서 알고 있어요. 매우 느려.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우 무언가가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늘 이쁘게 입고 왔잖아요. 네. 특별히 오늘 그냥 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2: 그냥 네. 생각 없이.
1: 특별히 손가락 가리키지 않겠어요, 제가. 네. 그냥 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네네. 근데 오늘 뭔가 좀 차려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2: 그러게요.
1: 막 이렇게 스타킹에다가 막 구두에다 그런 여학생들은 이렇게 꼭 많은 사람 앞에서 자빠져요. 희한해.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는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면서
2: 거의 정지.
1: 그렇죠. 내가 떨어지는 것과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이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의 웃는 소리도 들려.
2: 그럼 맞아.
1: 완전 쪽팔리게.
2: 표정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1: 그렇죠. 그런 경험 여학생들 하셨죠? 네. 이쁘게 차려입. 근데 안 이쁘게 차려입으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 너무 차려입고 막 그러면 사람이 수치를 당할 때는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실제 고통이 계속돼요. 희한해요. 네. 여학생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면 남학생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다시 화장을 좀 더 예쁘게 하게 돼요.
2: 맞아요.
1: 네. 그런데 이제 안 예쁘게 하고 나갔는데 오빠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면 다음엔 여기다 실밥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세상에는 다 그런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2: 그렇죠. 맞아요.
1: 여러분, 저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군대 교회를 가게 됐어요.
2: 군대에서?
1: 군대 교회를 갔는데 맨날 뭐 남자들끼리만 막 해병 박수 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뭐 이제 어느 날 위문 공연단이 온 거예요. 남학생들 아실 거예요.
2: 어떻게? 네?
1: 위문 공연단. 그 막 그 자매님들이라는 분이 막 그 치마에다가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막 완전히 막 분위기가 종교 집회가 아니라 어떤 그 이교도의 창시 같은 그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바꾸면서 막. 근데 그날은 또 그분들이 또 맛있는 걸 또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2: 아이고.
1: 네.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무슨 그 종이 같은 거였어요. 뭐 순서지. 근데 그 순서지를 보는데 아, 그냥 세계에 기억남을 만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목은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어떻게 된 갈매기 떼들이요?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폭우가 있는데 어느 날 그 폭우의 백사장에 갈매기들이 점점 떨어져서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2: 그냥 이유도 없이?
1: 아무 이유도 없이. 한 마리, 두 마리. 그다음 나중엔 떼거지로. 계속 갈매기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을에 병이 도나.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더니 나왔어요. 그 마을이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새우를 잡아다가 폭우에서 이렇게 털면 비둘기들이 옆에 있다가 그거 이렇게 좀 나머지 떨어지는 거
2: 그러니까.
1: 쫙 지가 잡아먹는 거예요.
2: 별 어려움 없이?
1: 별 어려움 없이. 쫙.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마을에 문제가 생겨서 이 폭우를 다른 마을로 옮기게 됐어요. 다른 마을로 옮기니까 이제 자, 보세요. 그 폭우가 만약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있었다면 이게 비둘기 세대로는 엄청나게 바뀐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폭우를 옮겨버리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비둘기가 이거 떨어진 거를 먹어야 되는데 쫄짝쫄짝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전에는 먹었는데 이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사냥하는 법을 너무 세대가 많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2: 그 전 세대에게 그렇게 배웠겠죠. 저기다 털면 저 주워먹어.
1: 그렇죠. 어. 그 털면 주워먹어.
2: 저거만 보면 돼.
1: 그러려고 그렇게 계속 살았으니까. 근데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학생과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닷가에 물고기가 없고 새우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2: 그렇죠.
1: 어떻게 해서 죽은 겁니까?
2: 그 잡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1: 사냥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좀 털어주면 그거 이렇게 먹었는데.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그렇죠. 많이 뽑았거든요. 네. 쓸데없는 사람도 많이 뽑았어요.
2: 그럼요. 네.
1: 근데 이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사람만 뽑습니까?
2: 정말.
1: 정말 필요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안 필요해도 좀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쪼적쪼적 주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인재 아니면 뽑지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정말 필요한 인재가 되면 각종 회사에서 그 사람을
2: 데려가려고 하죠.
1: 네, 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면 창업해버렸어요. 창업.
2: 그러니까.
1: 사람들이 알아주면 돼요. 네. 그럼 우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내가 직접 사냥해야 되거든요.
2: 그렇죠.
1: 네.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영화 아바타 보셨죠?
2: 아바타.
1: 네. 보셨어요?
2: 아바타는 우리? 죄다 보셨어요. 그죠?
1: 우리 학생들 봤어요? 네. 네. 어떤 오빠하고 봤어요?
2: 어떤 오빠? 다 보여줬죠?
1: 그렇죠. 네. 자, 아바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명장면 나옵니다. 그 이렇게 그 공룡 같은 새 있죠? 그 새를 타려고 해요. 그렇죠? 그때 그 남자 아바타가 여자 아바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공룡을 탈 수 있습니까? 처음에 뭘 하라고 해요? 교감. 뭘로 교감해요? 아주 특이하게 하는데. 코털요? 코털로? 머리로 이렇게 교감을 하죠. 여러분, 교감해야 돼요. 세상은 절벽과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죽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공룡들 있는데 찾아가려고 되게 막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간다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절벽에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2: 그렇죠.
1: 어떤 사람은 그 공룡을 타고 거기서 막 이렇게
2: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1: 그렇죠. 엄청나게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안 떨어지게 막 하려고 막 예?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던져주라, 예, 던져주라, 그러고. 야, 오빠한테 갚으게, 씨. 야, 오빠 못 믿냐? 나도 안 믿어, 씨.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남자들분?
3: 아니요.
2: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1: 선생님, 그렇게 사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그 저 절벽 같은 데서 그 새를 타고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고 싶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고르라 그래요. 골라라. 그리고 교감해라. 이건 완전 인생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한다고 반드시 되진 않아요.
2: 그렇죠.
1: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본 자는 그 다음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선택하셔요.
2: 그래요.
1: 이 여자가 결혼할 여자일까요? 안 할 여자일까요?
2: 만약에 안 할 여자라도
1: 네.
2: 못 할 여자라도 된다는 거죠. 다음에.
1: 뭔 말입니까 이건? 아니 저랑 이렇게 오래 파트너를 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아 정말 아니, 이게 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2: 잠깐 그 여자가 떠올라가지고 잠깐만 넘치댔어요 제가 정말.
1: 하도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여자랑 나랑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에 내 마음에 삶의 길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보면
2: 그렇죠.
1: 그 상대방을 위함도 있지만 그렇게 사랑해본 건 내 몸과 마음에 길이 난다고요.
2: 그렇죠.
1: 근데 그 여자랑 그 남자랑 아닐 수 있어요. 이 직장이랑 아닐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거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되냐 안 되냐 물어보러 가지 마세요. 이렇게 용한 데 가서
2: 맞아요.
1: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 귀인이 나타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삶을 살아보는 방식이에요.
2: 그렇죠.
1: 내가 사람과 사랑하는 방식, 내가 내 길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랑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떠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대했던, 내가 그 그렇죠. 직업을 대했던 그 삶의 방식과 그 법은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든 새로운 직업이든 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새가 호락호락하게 등을 내어줄까요?
2: 아니죠.
1: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자 아바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새가 너를 죽이려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직업, 진정한 자기의 재능은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는 말처럼.
2: 그렇죠.
1: 예.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들기 싫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 직업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를 탈 수가
2: 없죠.
1: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바위를 이렇게 떠듬떠듬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새를 못하면 자기가 그 험한 곳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여러분 평생 이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런 오파들 만나지 마세요. 평생 절벽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오파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예? 그 오빠 만날 필요가 없어. 예. 그리고 그런 오빠가 되지도 마세요. 그리고 오빠 등에 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르세요.
2: 스스로.
1: 예,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2: 아바타 좀 자기 돈 내고 가서 보자고요.
1: 스스로. 왜 이 오빠한테는 2D, 저 오빠한테는 3D를 보냐고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2: 왜 사람 차별하냐고 왜.
1: 진짜. 자기가 돈 내서 안경 끼고 보라고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자꾸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누구 덕 좀 봤으면 좋겠다.
2: 맞아요.
1: 아, 나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지? 전혀 해외 유학을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로요.
2: 맞아요.
1: 연수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연수 어떻게 가게 됐어? 네. 아, 뭐 캐나다에 자기 삼촌이 있다는 거. 아,
2: 맞아요. 친척 중에 네. 누구는 뭐 좀 있으면.
1: 누구는 뭐 뉴욕, 예, 뉴욕에 자기 뭐 작은 아버지 있다 그러고. 근데 막 저희 집은 막 그냥 작은 아버지 고모 이모 저기 목포 해남 완도 막 진도 뭐 진도께 살 일 있어요 지금 진도 뭐 그런 데 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여러분처럼 대학 고 때 완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은 이렇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완전 짜증 나. 그때쯤에 제가 들었던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은 평생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2: 그렇죠.
1: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도 평생 누구의 덕을
2: 보려고 하겠죠.
1: 자, 여기 더 중요한 말이에요. 보려고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2: 아, 무조건.
1: 그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중심 세력에 규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의 덕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젊은인데 예.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덕을 보게 만들고 예.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덕을 여러분 때문에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 안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신은 매우 인격적이셔서 누군가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신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한다고요?
2: 여러분들 스스로.
1: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매우 중요한 키를 하나 주셨고 여러분은 그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덕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 요즘 부모님 얼굴 확 달라지셨다고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8: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는 브랜드. 지금이 바로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7: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 지금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인정하는 프리미엄 후코이단.
8: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으로 부모님의 오늘을 더 젊게, 내일은 더 건강하게.
7: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888-761-1188 888-761-1188
9: 에난데일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9: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시 함께합니다.
1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3: K라디오
1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5: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7번째 페이지. 역사 속 사람들의 목소리를 활어처럼 생생하게 잡아 올려주는 분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6: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5: 자,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역사 이야기 오늘도 기대가 네. 됩니다. 자, 오늘은 박광일 선생님께서 이제 과거 이제 신분의 구별이 있었을 때 그중에서도 유독 가혹한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16: 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신분이 사라진 게 1894년 가보개혁 때 법제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15: 네.
16: 자, 그런 과정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우리하고 달라라고 해서 비난 또는 좀 격리의 대상이 되었던 신분층이 있습니다.
15: 신분제 철폐 이후에도?
16: 신분제 철폐 이후에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도
15: 예예.
16: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최근이라고 보기도 좀 그런데 이제 벌써 한 10년 지났죠.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은
15: 아 드라마
16: 네 예. 거기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한두 명 빼고는 전부 다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15: 그렇죠, 그렇죠.
16: 노비였거나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백정이었던 인물이
15: 아, 백정
16: 있습니다.
15: 구동매가 백정이었죠.
16: 그렇죠.
15: 이현석 씨가 연기했던
16: 그래서 예. 이 백정들이 일제 강점기에도 여전히 신분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그 신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당시 사회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었거든요.
15: 예. 백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어떤 차별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누군가 비하할 때 뭐 개백정 이런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 우선 이 백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또 백정이라는 단어 자체 언제 시작된 건지 궁금한데요.
16: 네, 일단 사람에 대한 얘기는 좀 뒤로 빼고
15: 네.
16: 백정이라는 낱말을 처음 야 이거 이제부터 이 사람들한테 쓰자 라고 했던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15: 세종대왕이 백정이란 말을 쓰자 처음으로?
16: 여태까지 재인, 그러니까 광대, 그 다음에 화척, 우리가 얘기하는 백정을 가리키는 사람들인데
15: 네.
16: 이 사람들을 모두 백성들 안에 평민으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15: 그럼 평민으로 끌어들이자는 취지였어요?
16: 평민으로 끌어들이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부터 백정이라고 부르자라고
15: 네.
16: 법령으로 정합니다. 왕께서 얘기하시면 거의 법이 되는 거잖아요.
15: 그렇죠. 예.
16: 그러면 당시에 그 백정의 개념은 백성을 가리키는 건데
15: 네.
16: 이제 문제는 그 백성을 가리키는 그 낱말을 백정들한테 쓰게 되니까 이제 사관들도 헷갈리고요. 일반 백성들은 아니 쟤네가 백정이면 나도 백정인 거면
15: 여기서 쟤네는 이제 도축업하는 사람들
16: 도축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랑 같은 부류로 부를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15: 네.
16: 일반인들을 가리키는 낱말은 우리부터는 이제 촌민이라고 해줘.
15: 촌민.
16: 아니면 백성이라고 해줘.
15: 예.
16: 라고 해서 그때부터 백성이라는 낱말이 퍼지기 시작하고요.
15: 그러니까 농민들도 원래는 백정 범주에 있었는데.
16: 어릴 때는 네. 농민을 가리켜서 평민을 가리켜서 백정이라고 했거든요.
15: 근데 이제 백정이 오히려 이제 구별짓기 위해서 자기들 백성이라고 해줘.
16: 그렇죠.
15: 아.
16: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많이 쓰는 표현이 백성들은 그래서 망고의 백성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15: 예.
16: 그리고 사관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15: 이제 예.
16: 백성 얘기를 써야 될 때가 있고 백정 얘기를 써야 될 때 있는데
15: 네.
16: 갑자기 이 둘을 섞어서 쓰면은 나중에 사료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뭐를 쓰냐면 신백정이라고 씁니다.
15: 신백정.
16: 그러니까 옛날 네. 백정은 그러니까 옛날 백성들은 백정이라고 쓰고 한동안은 신백정이라고 썼 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15: 도축업자들을 신백성이라고 하죠. 예.
16: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썼으니까 이 말이 처음 등장했던 것들은 이제 천한 사람들이었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사람들을 일반 평민원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세종의 뜻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5: 예.
16: 이들의 부류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부류잖아요.
15: 네.
16: 하나는 이제 재인, 하나는 이제 도사라업을 하는 화척.
15: 화척.
16: 예. 이 둘인데.
15: 재인은 뭡니까?
16: 재인은 광대를.
15: 광대, 광대.
16: 그래서 재인하고 화척을 합쳐서 백정이라고 부르기로 했지만
15: 네.
16: 결국은 재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연천에 가면 재인 폭포라고.
15: 아, 그 재인인가요?
16: 광대가 이렇게 다녔던 폭포라 그래서 재인 폭포라 그러거든요.
15: 네네.
16: 그런데 그래서 재인은 그대로 다시 살아나고
15: 예.
16: 결국은 화청만 그러니까 도사업을 하는 사람만 백정으로 이제 부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5: 예.
16: 이 둘을 특정해서 구분했던 이유는
15: 네.
16: 뭔가 이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15: 어떤 면에서 달랐나요?
16: 대체로 이들의 기원을 뭐 멀리 보는 사람들은 삼국시대까지 보기도 하는데 대체로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왔던 이민족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유머홉을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란
15: 네.
16: 그다음에 여진
15: 네.
16: 이런 사람들이 이 부류였던 것 같아요.
15: 북방의 유목민들.
16: 북방의 유목민들. 그런데 고려 말에 보면은 인구가 부족하니까 이들을 계속해서 귀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15: 아, 네.
16: 그러면서 호적도 주고 그다음에 살땅도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국 사람들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혼인도 시켜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15: 예.
16: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게 체질에 맞지 않는 거예요.
15: 유목하던 사람이니까.
16: 유목하던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물이 지어서 여기저기를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다니니까
15: 네.
16: 결국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화책도 쓰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강경책도 쓰는 거죠.
15: 아, 네.
16: 그러니까 당근으로서는 뭐 이렇게 그 백성들한테 편입을 하지만 근데 때에 따라서는 강경하게
15: 네.
16: 분산 작업을 시킵니다.
15: 아, 너희끼리 살던 대로 모여 살지 말고
16: 각 고을마다 따로따로 모여 살아라고 네네네. 해서 그들의 거주지를 정해줘요. 처음엔 이게 단순하게 무리 지어 사는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거였는데
15: 네.
16: 결국 그들이 보니까 도사업이 괜찮은 돈이 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15: 고기는 예전에도 먹었습니까?
16: 먹었으니까 네. 무엇보다도 고려 사람들이 고려 조선 사람들이 도사를 못해요.
15: 일단 고려는 불교 국가.
16: 불교 국가니까.
15: 예.
16: 그런데 조선은 성리학의 유교 국가로 되니까 그 살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폐기라고. 왜냐하면 제사상이 제일 먼저 올리는 게 고기잖아요.
15: 그렇죠. 예.
16: 그러면 각 지역마다 모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도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괴짭짤한 수익이 되니까 그럼 우리 여기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고 광대들만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15: 아, 아예 정착을 했다.
16: 네.
15: 아,
16: 예.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세종 때 묶어내려고 했던 게 백정이란 이름으로 불렸고
15: 네.
16: 결국 이들을 바라봤던 당시 고려 조선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랑 다른 이민족이네?
15: 네.
16: 그다음에 우리랑 풍습도 다르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차별 또 때에 따라서는 격리의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은 우리가 백정이라고 하는 부류를
15: 네.
16: 일반적인 노비로서의 천민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3: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0: 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1: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0: 북유럽?
1: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0: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2: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시험용 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아이다호 감자 100당 1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바베큐 생산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99.
3: 이치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6: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7: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ar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

0: 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0: 유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1: 김밥. 그러면 그들이 어쨌든 뭐 이주민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들어온 건데, 백정이 들어왔던 초기에는 약간 백정들이 쓰는 성씨라든가 이게 네. 좀 명확했을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 귀화 정책을 쓰면 호적을 주잖아요. 네. 그럼 호적을 줬다는 얘기는 성씨를 줬다는 얘기죠.
1: 아, 성씨를 나라에서
2: 줬다. 네, 나라에서 주기도 하고 본인들이 네. 선택도 해서 네. 초기 그 백정들에 관련된 성씨를 보면 일반 양반들하고 똑같은 성씨, 뭐 양씨도 있고 방씨도 있고 이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1: 성씨만 보고 알겠는
2: 없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잘못 알려진 게 저희가 성씨에서 한번 얘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
1: 아, 그거.
2: 천방지축 마골피가 무슨 천민과 관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네. 얘기일 거고요. 네.
1: 그리고 저희 임꺽정편 때 임꺽정도 뭐 고리백정 이런 고리백정. 것도 있다고 하셨죠.
2: 그러니까 이제 백정 중에서 네. 도살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구니 같은 걸 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구니에 우리말이 고리거든요. 그거를 짜는 것들을 또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리백정으로 따로 나누어서 불러서 보통 일반 백정 하면은 도살업자, 네. 고리백정 하면은 바구니를 짜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구니를 짜는 사람을 더 천하게 봤습니다.
1: 더 천하게 봤습니까?
2: 네.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은 기록 중에서 우리가 망나니라고 하잖아요. 네네.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망나니가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직업이잖아요.
1: 그렇겠죠.
2: 그럴 때 이제 그 백정들을 데리고 옵니다.
1: 예.
2: 그럼 백정들이 아니 우리가 소 잡는 사람이지.
1: 아 진짜요?
2: 어떻게 사형 집행을 하느냐. 예. 그러고 뭔가 되게 큰 불만을 얘기를 했나 봐요.
1: 예.
2: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빠지고 고리백정.
1: 고리백정한테 사형 집행을 시켰어요?
2: 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집행되진 않았는데
1: 네.
2: 그런 사례로 봐서 당시 백정보다 고리백정을 더 낮춰놨겠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자, 어쨌든 뭐 고려든 조선이든 그들에게 이주와 정착을 원해서 지원을 했던 건데 그럼 백정은 왜 그렇게 천대를 받게 된 걸까요?
2: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처음에는 다르다였던 것 같은데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들이 완전히 조선 안에 여러 농업 정책이라든지 일반 세정하고 분리된 채로 살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약간 동네마다 무리 지어서 그러니까 약간 불법 지대 같은 느낌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보기는 두렵고 그런데 관에서 볼 때는 저들을 어떻게든지 관리를 해야 되겠고 세금도 걷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시행을 합니다.
1: 네.
2: 그래서 백정들에게 너희 이런 직업을 한번 가져봐. 그럼 거의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나마 성공한 게 바로 뭐냐면 군대에다가 차출하는 거.
1: 백정을.
2: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잡색군이라고 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아서 군대로 차출하는데 요 케이스만 성공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실패를 하니까
1: 예.
2: 일단 이 백정들에 대한 일반 평민들의 시선은
1: 거리감이 있어요.
2: 거리감도 있고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
1: 무섭죠.
2: 그래서
1: 예.
2: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선 후기의 얘기지만
1: 네.
2: 이제 백정과 관련해서 뭔가 벌을 주려고 하니까 그 백정이 벌을 받게 돼서 이제 어느 지역으로 귀향을 갔나 봐요.
1: 네.
2: 한 몇백 명의 동네 여기저기 백정들이 다 모인 거예요.
1: 아,
2: 그래서 네. 네가 이번에 벌 받았다며 네. 애썼다 고생했다 라고 백정들이 모인 거예요.
1: 그냥 격려하러 온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약간
2: 그렇죠.
1: 조직 집단처럼
2: 조직이 이렇게 예, 움직이는 그렇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 평소에 칼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조선 전기까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는 분산 정책이 성공을 하고 조선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조금 전세가 역전돼서 초기에 백정이 가지고 있었던 조금은 두렵고 무섭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하층민이고 조금은 차별받는 존재로 시기에 따라서도 변화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정에 대한 차별 이야기는 대체로 조선 후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1: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어떤 차별을 받았을까요?
2: 기록 하나가 남아있는데 순조때 기록 하나가 남아있는데
1: 순조.
2: 우리가 그 일반 평민이 유일하게 관복을 입을 수 있는 게
1: 결혼할 때.
2: 네. 네. 그래서 사모관대를 입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백정 누군가가 이 관복을 입고 결혼을 했나 봐요.
1: 네.
2: 실록에 나오는데 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일단 백정을 두들겨 패는 것은 기본이고
1: 두들겨 팼다고요? 결혼하는 사람을?
2: 그렇죠. 네가 감히 관복을 우리 평민처럼?
1: 야.
2: 우리 평민도 그날만 하루 입는 건데? 그리고 또 어디로 달려갔냐면
1: 예.
2: 야, 그거 누구한테 빌렸어?
1: 빌려준 사람도 가서 두들겨 패려고? 와.
2: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1: 그러네요.
2: 거고 그래서 그런
1: 예.
2: 내용들을 나중에 정리한 것들을 보니까
1: 네.
2: 일단은 비단 옷 입으면 안 된다. 니네들 부자인 거 알지만 좀 넉넉했나 봐요. 부자인 거 알지만 비단 옷 입으면 안 된다. 그거는 양반들이나 입는 거다.
1: 네네.
2: 그다음에 갓 택도 없는 얘기다.
1: 갓 못 씁니까?
2: 네. 그래서 패랭이만 써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쁘게 상투를 트는 것도 금지돼서 그냥 묶어서 거칠게. 머리를 묶고 그냥 패랭이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1: 네.
2: 그다음에 농민 앞에서 평민 앞에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을 수 없었고 장례 때 상여 쓸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는 것 금지. 남녀 불문하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평민 이상의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최대한 숙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백정들을 굉장히 모욕감을 줬던 것들은
1: 네.
2: 바로 말투와 관련된 걸로 보여져요.
1: 말투? 예.
2: 네. 조선이라는 나라가 신분이 뚜렷하지만 또 경로 사상도 굉장히 뚜렷한 나라입니다.
1: 그렇죠. 예.
2: 그래서 국가에서 양노연이라고 해서 노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치르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예.
2: 그걸 왕이, 왕비 또는 각 지역의 지방관이 주최를 하는데
1: 네.
2: 여기에는 노비도 포함됩니다.
1: 아, 노비 노인도.
2: 노비라도 노인이면은
1: 그러니까
2: 60, 70이면 노비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평민이나 똑같다.
1: 잘했네.
2: 라는 개념으로 하고
1: 네.
2: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집안의 노비들한테 아랫사람이 막말을 하면 집에 큰어른이 와서 넌 어떻게 아무리 신분이 낮지만 말을 놓느냐
1: 예, 예, 예.
2: 그렇게 하대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일반적인 사례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1: 네.
2: 노비에게만은 나이 불문하고 반말합니다.
1: 백정에게만은?
2: 백정에게만은 평민조차도.
1: 아, 백정은 아무리 노인이 되어도 공경하지 않고.
2: 그렇죠.
1: 그러니까 평민이 꼭, 반말을 한다고요?
2: 그렇죠. 그러면 백정은 거꾸로
1: 네.
2: 어떤 평민이라도 어떤 아이라도 말을 높여야 되는 거죠.
1: 야, 이거 평민보다도 한참 떨어지는구나. 진짜.
2: 그렇죠.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분 영역에서 보면은 백정이 천민이냐를 놓고는 법제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조선시대 신분제도상에서 천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고팔 수 있는 노비를 가리키는데 백정은 사고팔 수가 없습니다.
1: 아, 어떤 면에서는 천민보다도 못한 취급을
2: 그렇죠.
1: 받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천민보다 못하죠. 다만 천민 취급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는 아까 일부 군인들을 끌려갔다고 했었잖아요.
1: 예, 예.
2: 근데 조선 후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어떤 세금을 지우지 않습니다.
1: 천민이니까.
2: 권리가 없으니까 의무도 없다.
1: 그렇죠. 그렇죠.
2: 예. 예. 그런 관점이어서 그러니까 살짝 그 도축업, 도살업을 하면서
1: 네.
2: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는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 예, 예.
2: 조선 전기와 다르게 이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조선 후기의 야. 모습들을 보면 백정들은 각 지역에서 핍박받는 사람들로서 조금은 근원이, 혈통이 좀 다른 존재로서 인정받거나 또는 어떤 격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좀 사회에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존재처럼
2: 네.
1: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던 것 같고 이름의 백정은 인, 의, 충, 효 이런 글자를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2: 그렇죠.
1: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이제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그래도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2: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호적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1: 네.
2: 자, 승려들과 하면서 승려들 호적을 따로 만듭니다. 백정들도.
1: 호적을 따로 만들어요? 네.
2: 그러니까 거기에 백정의 호적을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1: 그게 새로운 신분제지.
2: 새로운 신분제이면서 네.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호적이 없으니까 살짝 도망가서 네. 뭔가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가 있었잖아요. 아. 이게 이제 오히려 불가능해졌고 네. 거기다가 직업난, 도한, 도사라는 사람.
1: 그거를 명시해요? 네.
2: 한자는 사실은 이걸 풀어보면은 네. 도사라는 사람이 아니라 도사라는 놈.
1: 한자가 약간 네,
2: 우리가
1: 몸이에요?
2: 불안당할 때 그 한자거든요.
1: 아, 멸시의
2: 뜻. 멸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백정임이 오히려 명확해지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때에 따라서는 내 자식도 내 손자도 계속 백정으로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1: 예.
2: 결국은 법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이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백정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았겠다라는 아.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 가보개혁 이후에도 이랬으면은 백정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고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노력 같은 건 없었습니까?
2: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백정들이 조금 이렇게 숨죽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몇 개가 일어나죠. 대표적으로 독립신문,
1: 황성신문, 네.
2: 신문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새끼를 어떻게든 저렇게 들여보내려고. 그래서 분위기가 다 됐다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학찬을 칭송하는 거죠. 저 일신학교 건물 누가 올렸다?
1: 이학찬.
2: 백정은 이학찬이 올렸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백정이란 말도 좀 살짝 흐려져 있지 않았을까.
1: 그랬겠죠. 이 선생이
2: 선생이 했을 겁니다.
1: 예, 예.
2: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을 딱 입학시키니까 학교가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1: 아, 아직도 열리지 않았나요?
2: 아이 그건 좀 곤란하죠.
1: 아무리 좋은 일 했다고 해도.
2: 좋은 일 하시는 건 우리가 봤지만
1: 아이 뭐야.
2: 그 집 아들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얘기 없던 아, 거잖아. 그래. 이런 톤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학찬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1: 너무 서러웠을 것 같아요.
2: 정말 서러웠을 겁니다.
1: 예.
2: 그래서 이학찬이 이걸 어떻게 풀어보지 하는데 마침 그런 뜻을 누군가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진주의 유지들. 그러니까 굉장히 유학도 다녀오고 신지식인들이었고 교육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백정이 아닌 사람들이?
2: 백정이 아닌 사람들이.
1: 예.
2: 양반이고 명문가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1: 예.
2: 아니 이 선생이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안 되지. 우리가 돕겠습니다라고 나섰던 사람들이
1: 예.
2: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강상호 선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린이날을 처음에 진주에서 시작할 때도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러니까 네. 여기에 이학찬, 그 다음에 다른 백정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1: 예.
2: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일본에
1: 네.
2: 수평운동이라는 게 있다. 일본도 도살업자들을 굉장히 천대를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2: 그래서 그들이 수평운동을 하는데
1: 네.
2: 그와 비슷한 운동을 우리도 합시다.
1: 아.
2: 라고 하면서 1923년에 그 유명한 형평. 형은 저울을 뜻하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저울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1: 네.
2: 라는 의미로 형평사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형평사, 형평운동이 1923년 진주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럼 이 형평운동과 그 선언문의 그 외침에 대해서 다른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직도 좀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열리지 않나요?
2: 이게 예. 분리가 돼버렸어요.
1: 분리가 됐다?
2: 네. 예. 지식인들은
1: 예.
2: 당시 신분해방이라든지 계급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로
1: 네.
2: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아.
2: 그러니까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 백정을 파악한 게 한 3만 7천 명 정도. 형평사에서는 좀 과장을 해서 한 40만 정도.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한 5만에서 한 10만 사이로 보통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1: 네네.
2: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되는데 언론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2: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그 바로 옆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1: 동치.
2: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 사회에서의 차별을 줄이자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1: 네네.
2: 그러면서 그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기에는 바로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신분의 소멸이
1: 네.
2: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 좀 씁쓸하긴 하지만
2: 네,
1: 진성은, 어쨌든
2: 네.
1: 백정들의 그런 노력의 결과 영향은 분명히 줬다고는 보는 거죠.
2: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런 관습들은 조금 더 오래 갔을 건데
1: 네.
2: 이제 그런 관습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지금은 그에 대한 개념들을 역사책에서나 보지 실제로는 그런 생각들을 거의 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자, 백정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정육점에 가면 그 특유의 붉은색 조명과 냉장시설의 차가운 공기와 그리고 정육점 사장님이 덩어리째 달려있는 고기를 서걱서걱 잘라주시는 그 사운드와 모습, 모든 조합이 왠지 모르게 좀 마음에 들고 멋있어 보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현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고 갈망했을 텐데 고기를 먹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인 그런 도축이나 정형 하는 분들의 수고를 우리 역사에서 너무 오랫동안 폄하하고 무시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고기 드실 때 또 이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접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교통사고연구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밴쿠버 호비젠 이퀄 하우징 랜들.
5: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6: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5: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6: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5: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6: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합.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5: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8: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9: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8: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4: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6: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7: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8: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7: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8: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9: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0: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20번째 페이지. 묵직한 바리톤 보이스로 중국 고전의 맥을 짚어주는 분이죠.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자, 서유기 초한지에 이어서 오늘은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로 꼽히는 수호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무협 소설의 뿌리, 원류로도 꼽히는 작품인데요. 수호지는 사실 그 앞서 다룬 작품들에 비해서 뭐 저한테는 좀 낯선 작품이긴 한데 저처럼 처음 이렇게 수호지를 접한다면 어떤 재미로 들으면 좋을지 몇 가지 포인트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뭐 이것도 방대한 정말 소설이라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저의 경우라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초한제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수호지는 네. 이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그 협의 세계의 일종의 어벤져스다.
0: 예. 협의 세계의 어벤져스다.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호지라는 소설의 장르 자체를 보통 문학사에서는 협의 소설류라 그래요. 의협들의 소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예. 그리고 또 이것이 발전하면 무협 소설이 되기 때문에 이 무협 소설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을 거부하고 이들이 자신들만의 이상향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바로 유토피아에 대한 로망을 담고 있어요. 당시에 극악하고 부패한 지배계층이 힘없는 인민들을 옥죄고 있는 그 당시의 그 송나라가 일종의 이미 디스토피아가 되었다면
0: 예.
1: 이 108인의 의협이 구현하는 그 양상박은 일종의 이상향이자 유토피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세 번째 매력은 바로 의적의 통쾌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로빈훗, 뭐 쾌골조로, 뭐 홍길동, 임꺽정 그리고 일본의 그 유명한 7인의 사무라이 등등 이 동서고금의 그 의적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0: 예.
1: 이 기존 국가나 이 사회가 이미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그 체제 자체가 부패되었을 때
0: 네.
1: 이 사람들은 기존 질서를 대체하거나 혹은 그걸 파괴하는 대안적 질서 혹은 대안적인 그 영웅을 기대하는 거죠. 당대의 농민의 혹은 평민 혹은 시민들에게는 그들이 일종의 뭐 비질란테나 이 다크 히어로 같은 그렇죠.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예. 말씀하신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현대의 작품들이 그렇죠, 있는 걸 그렇죠. 보니까 예. 그만큼 문학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 수호지인데요. 아까 작품 속 배경 송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초한지처럼 실제 역사가 바탕인지 아니면 창작의 영역이 더 큰지도 궁금하고 시대적 배경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 소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는 이제 중국 북송 시대의 여덟 번째 황제인 휘종 때예요. 휘종. 그러니까 12세기 초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네.
1: 이런 시대적 배경은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이 휘종이라고 하는 송나라의 황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암군이자 폭군으로 유명하죠.
0: 그렇군요.
1: 특히 이제 휘종 때 송나라가
0: 예.
1: 바로 북방의 유목민족 계통인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게 패퇴당해서 수천 년 역사의 근거지였던 황하유역에 이 화북지역을 상실하고 장강역의 강남으로 쫓겨서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되니까 이걸 후대 남송이라고 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1: 그 예. 북송과 남송의 경계선에
0: 예.
1: 이 송나라 휘종이 그 정강의 변이라는
0: 네.
1: 그 비극의 역사, 흑역사를 초래한 황제가 바로 그 휘종이었던 거예요. 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바로 이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소설의 뜻밖의 결말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0: 예, 예.
1: 바로 이런 시대에서 이 108명의 호걸이 새로운 질서 또 대안적 사회를 표방하고 바로 강호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108명 가운데 실제 역사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뭐 송강이나 박납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존 인물이고 또 조계, 예. 솔립, 뭐 두천, 이충 이런 사람들은 실존 인물이에요. 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네. 또 가상의 협객들이 서로 섞이면서 등장하고 있어요.
0: 예, 실존 인물과 가상의 인물들이 공존하는. 네. 수호제의를 쓴 원작자가 신혜암이라는 인물로 알려지는데요. 네. 이 작가의 얽힌 스토리도 흥미롭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이 신혜암이라는 사람은 이제 또 이 송대로부터 또 다시 시간이 흘러 예. 이제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기 때 인물로 이제 구체적인 그 정보는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아마 이 사람도 당시 저작거리에서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뭐 만담꾼들의 이야기나 또 원대 유명한 그 작극들,
0: 예.
1: 공연 예술물들을 통해서 바로 이 북송 말기 송강이 일으켰던 반란의 이야기나 또 호골들의 반란들의 소재로 한 뭐 그런 걸 굉장히 재밌게 매료돼서 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0: 네.
1: 왜냐하면 동시대 사람인 나관중도 그 저작거리에서
0: 예.
1: 그 삼국시대의 영웅들과 관련된 작극들을 항상 보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다가 나관중이 바로 대하 역사 소설인 삼국지를 저술한 것처럼 신혜암도 그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0: 네.
1: 다만 이제 초기 신혜암이 이 수호지 이야기를 집필했을 때는 약 70회본 정도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오늘날 이 수호지 판본은 뭐 70회본, 100회본, 120회본 뭐 너무 판본들이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바로 이제 수호지의 초판본이 100회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0: 예.
1: 이제 후대 평론가들은 뒷부분에
0: 30회.
1: 나머지는
0: 예.
1: 나관중이 보완해가지고 완성했다.
0: 그래요?
1: 그런 설이 꽤 유력하게 제기가 되는 거죠.
0: 예. 예. 야, 그 사실이라면 진짜 나관중 이분도 참 대단하네요, 진짜. 아, 제목 수호지는 무슨 뜻인가요?
1: 네, 이 수호지의 뜻도 뭐 해석이 좀 분분하지만, 우선 이 제목이 우리나라는 수호지라 그러는데,
0: 네.
1: 아, 일본이나 중국 다 공식 명칭은 수호전이에요.
0: 아, 공식 명칭이 수호전이군요.
1: 네, 수호전이 예. 맞는 거죠.
0: 예.
1: 앞에서 우리가 초안지도 우리만 그렇게 맞아, 쓴다 그랬잖아요.
0: 예.
1: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자꾸 쓰는데 수호지도 마찬가지로 삼국지, 초안지, 수호지처럼 이 라임을
0: 네.
1: 그랑 따른 거죠.
0: 네.
1: 그럼 우선 이제 수호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0: 네.
1: 이 표현은 어떤 구체적 지명은 아닌 것 같고요. 호의 뜻은 강을 끼고 있는 습지,
0: 예.
1: 강을 끼고 있는 습지나 강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마도
0: 네.
1: 이때 108호골들이 집결한 그 이상향이자 해방구가 양산박이라 그랬잖아요.
0: 네네.
1: 그 양산박의 지역을 바로 수호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0: 네네.
1: 이 양산박이라고 하는 지명이 그 추정되는 곳이 오늘날 산동성의 양산현 일대예요. 여기가
0: 네.
1: 고대부터 황하와 회화와 그리고 장강이 범람하게 되는 광범위한 습지라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굉장히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0: 네.
1: 거기에 또 양산이라는 산이 이렇게 솟아 있어서 마치 천혜의 요새 같은 그런 격절된 곳이 양산박 양산이라는 거죠.
0: 예.
1: 수호전이란 말은 강변 습지인 그 양산박에 모인 108명 의엽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석하면
0: 예.
1: 뭐 제일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그렇구나. 자, 좋습니다. 그러면 수호전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 네, 이야기를 뭐 조금 줄인자면
0: 네.
1: 예, 송나라 4대 황제인 인종 때 당시에 천하에 막 역병이 창궐했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인종 황제는 당시 최고의 도사 장천 선생에 가서 이 역병을 물리칠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태위직에 있는 홍신을 파견했다고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도사 장천을 만나 역병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게 되고
0: 네.
1: 장천이 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도교사원에 남아있던 홍신이
0: 네.
1: 전설적으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장천의 도교사원에 18명의 마성이 여기 봉인돼서 갇혀있다라는 그 전설을 상기하면서
0: 복마전이죠.
1: 네. 근데 설마 그러겠어? 그러면서 호기심에 이 봉인을 풀어버렸다.
0: 사고 뭉치네.
1: 네, 그러면서 이 18마성이 장천의 동선에서 탈출해서 나갔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복선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약 50여 년의 시간이 때는 지났어요.
0: 네.
1: 그리고 바로 북송 말기 휘종 시대에 가서 이 휘종이라는 황제가 그날로 도교에 심취하고 국정을 돌보지 않고 관리들은 부패가 만연하고 이 간신들이 폭정을 가혹하게 하니까 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민심이 흉흉하기 그지없는 바로 이때 세상에 숨어있던 백팔마왕들이 바로 지상세계에 수많은 우여곡절과 사연을 품고 사는 이 백팔의 호골들에게 강림해가지고 이들이 강호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0: 마왕들이 그 호골에 강림을 하는 거예요?
1: 네. 그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뭐 사진, 노지심, 임충, 뭐 양지, 송강 쭉쭉쭉 하면서 수많은 협객들, 출신성부도 다르고 성격, 개성, 직업, 지위, 실로 다양하지만 또 그 시대에 전형적인 인물들로 망라돼서 이들에 대한 하나하나 소개가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날줄과 시줄로 또 엮이게 되면서 결국 이들이 양산박에 결집해서 이 폭정의 체제에 대항해서 이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0: 그렇군요. 초반에는 이제 108명의 영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각각의 스토리가 옴니버스식으로 펼쳐지는데요. 이 108명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라든지 어떤 유명한 에피소드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어릴 때 수호지를 읽을 때부터 저는 양지라는 인물이 이상하게 저는 되게 끌렸어요.
0: 양지?
1: 양지라는 인물.
0: 어떤 인물인가요?
1: 흔히 이 수호지의 또 하나 매력은 인물마다의 닉네임, 별명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청면수예요. 얼굴에 푸른 반점이 있는 괴수 같은 짐승 청면수.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된 전 이 사람한테 굉장히 끌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본래 이 명문가 집안 출신으로 당연히 그 당시에 명문가 사대부들의 꿈처럼 제도권 안에 과거급제에서 입신양명해서 출세하는 것이 이 사람의 야망이었던 거예요.
0: 엘리트 코스로.
1: 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고비마다 운명이 꼬이면서 자기의 의지와 반대로 이 도적대 의적에 있는 양산박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뭐 다 억울한 사람들은 많은데 결국 나중에는 양산박의 호골들로 됐는데 이 사람은 양산박에 합류해서도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고민해요. 이게 아닌데
0: 뭔가 잘못된 것 같아.
1: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라는 그렇게 정체성을 고민하는 그 모습이 참 어릴 때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되게 끌리더라고요.
0: 인간적이네요.
1: 네, 좀 인간적이면서 그리고 말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역시 꼽지 않을 수 없는 에피소드는 바로 무대와 무송 형제의 이야기죠.
0: 왜요? 왜 그걸 말할까 말까 고민하셨나요?
1: 뭐 했으니까. 이 무대의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방금년이에요. 굉장한 미인이고 아주 고혹적인 여인인데 방금년이 당시에 사대부인 서경독과 정인이 돼서 남편이 있는데도
0: 바람을 핀 거네요.
1: 정인이 돼서 불륜을 저지르고 둘이 공모해서 남편 무대를 급기야 살해하기까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무대의 동생인 무송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국 방금년과 서경덕을 복수를 하게 되는 이 에피소드죠. 근데 왜 저에게 이렇게 인상이 남았을까?
0: 왜 그러세요?
1: 사실 제가 어린 저로서는 너무 에로틱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0: 그래요?
1: 그리고 이 이야기가 워낙 흥미진진하다 보니까 수호지 안에 있는 이 에피소드는 마치 수호지의 일종의 스핀업처럼 별도로 독립돼서 나중에 소설로 출간되는데 그게 바로 금병매인 거예요.
0: 금병매 4대 기서 중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이 스핀오프로 나온 금병매가 그 자체가 곧 4대 기서의 반열에 오르게 됐으니까
0: 예.
1: 매우 이례적인 거죠. 다시 말해 4대 기서 중에 두 권이 수호지에서 관련
0: 나온 네. 거네요.
1: 이야기인 거죠.
0: 예.
1: 네, 이처럼 이 많은 인물들은 네. 자신의 희망과
0: 예.
1: 의지랑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이 운명의 실타래에 휘말리면서
0: 네.
1: 사회와 일탈된 협객이 되는데 바로 이 점, 자신의 의지랑 상관없이 자신의 운명이 엮어져 나가는 이 점이 바로 수호지가 전하는 어떤 주제이자 교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
0: 삼국지가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삼국지 인물들과 대비를 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뭐 유비 같은 덕망 있는 지도자라든지 관우나 여포 같은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는 호걸이라든지 혹은 뭐 제갈량 사마이에 준하는 지략가라든지 수호지에서는 어떤 인물들을 좀 매칭해 볼 수가 있을까요?
1: 네, 뭐 삼국지가 워낙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 삼국지 인물을 기준으로 한 이 비교,
0: 네, 그게 좀 쉬워요.
1: 비유
0: 네.
1: 대비가 많은 것 같죠?
0: 네.
1: 네, 우선 이제 유비에 그 비견되는 어떤 덕장이나 덕망 있는 리더로는 뭐 단연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송강을 꼽을 수 있고 또 한 명을 꼽는다면 송강 전에 초기에 어떤 리더 역할을 했던 조개 이 인물들이 바로 가장 유비에 가까운 그런 인물로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1: 이제 수호지 세계관에서의 최강의 전투력
0: 네.
1: 꼽으라면.
0: 네.
1: 우선은 이제 황실의 금의군의 교관이었던 이 정도면 엄청난 무예 고수겠죠.
0: 예, 예.
1: 바로 임충이 바로 그런 인물이니까 임충을 먼저 꼽을 수 있겠고요.
0: 네.
1: 그리고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는 이 소지 전반부에서 이 무송이라는 인물의 그 강렬함은 정말
0: 그래요.
1: 예. 호랑이를 인간이 맨손으로 때려잡는다.
0: 자, 그럼 그 이후에 108 호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해피엔딩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아, 네. 이 호걸들이 여러 군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한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 간신들은 이들을 바로 누명과 모함에 빠뜨려서 마지막에 이 호걸들 대부분이 너무 허망하게 그것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0: 예.
1: 현실은 여전히 비정하고 서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이 비극인 또 다른 이유는
0: 네.
1: 이들이 의의를 위해서 결의를 하면서 체제를 거부하고 규합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는 또 나라와 황제에 대한 충을 위해서 이들이 타협했어요.
0: 타협했죠.
1: 관군으로 갔어요.
0: 예.
1: 그러나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충과 의가 함께 조응하지 못하고 끝내 물과 기름처럼 괴리돼 버렸다는 점은
0: 네.
1: 이 이야기가 결국 비극으로 좀 끝나게 되는 거죠.
0: 그게 또 하나의 메시지이겠군요.
1: 네. 예.
0: 여기까지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죠. 수호지에 대해서 이성원 교수님과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중국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 소설 대지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고 또 1938년에는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한 소설가 펄벅은 수호전을 최초로 영어 번역해서 서양 독자들에게 소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영어 제목은 All Men Are Brothers, 수호전의 중심 사상이기도 한 사해진의 개형제야, 사해 안의 모든 사람은 형제다, 여기서 이런 제목을 지었다고 하네요. 6월 26일 오늘이 또 펄벅이 태어난 날짜라고 해서 관련 상식 하나 뿌리고 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 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굿TV에서 제공합니다.
3: 안녕하세요. 예. 박호근 박사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 이제 강의가 됐는데요. 이번 시간의 강의는 이제 부부 하프타임. 우리가 하프타임 그러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하프타임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부부의 하프타임입니다.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우리의 전반전으로 보고 네. 이제 하프타임 시간을 잘 가지면 후반전에 더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주제는 이제 배우자를 배우자. 배우자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배우자의 뜻.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배우자를.
4: 배우자를.
3: 배우자.
4: 배우자. 배우자.
3: 그래서 배우자입니다. 계속 우리는 서로를 배워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우리가 서로를 다 안다고 결혼했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우리가 서로를 몰라서 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부는 계속적으로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부부의 하프타임이 필요하냐면 이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같이 오랜 시간을 함께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4: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3: 예.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치료도 하고 회복도 해서 더 의미 있는 후반전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자, 이게, 오른쪽에서 보면 9자로 보입니다.
4: 네. 네.
3: 왼쪽에서 보면 6자로 보이죠. 네. 자, 이 두 사람이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4: 다른 거죠.
3: 다른 것이죠. 예. 네. 네. 두 사람의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는 9가 맞고, 또 이쪽에서 보면 6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틀리다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다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지만, 네. 당신 틀려. 이렇게 보면 꼭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서로 틀리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더 이상 대화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이루는 게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자, 사자 얼룩말이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아침마다 이 얼룩말은 사자를 위해서 부드러운 풀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이 사자에게 먹으라고. 근데 사자는 먹을 수 있을까요? 아, 먹을 수 없지만 먹는 신용은 했겠죠. 예, 사랑하는 이 얼룩말이 준비해 줬으니까. 네. 다음 날 아침. 사자는 얼룩말을 위해서 부드러운 스테이크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얼룩말이 먹을 수 있을까요? 더 어렵겠죠.
4: 네.
3: 자, 이들의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방식이 문제입니다. 네. 어떤 방식? 내 방식대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신혼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신혼의 시간을 갖잖아요. 네. 근데 신혼의 뜻이 뭐냐면, 한쪽은 쉰다고 한쪽은 혼나는 게 신혼입니다. 근데 이게 그때만 하면 좋은데 평생 그러는 거예요, 평생. 한 사람은 행복한데 한 사람은 계속 힘든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가 그러면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통 사랑의 언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예.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대화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 3장 7절에 보면, 먼저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남편들아. 왜 남편들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기 때문에. 물론 아내도 굉장히 귀중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는 가정의 리더십으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어요. 자, 그래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이 저는 처음에 지식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남편인 나를 어떻게 만들고 아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화하는 방법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지식을 따라 이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자, 아내를 어떤 그릇이라고 말합니까?
4: 연약한 그릇이요.
3: 네, 더 연약한 그릇. 그럼 남편은 어떤 그릇일까요? 덜을 빼시면 됩니다. 네,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왜? 남편도 뭔가를 이야기하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편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당신 너무 우리를 위해서 고마워요. 일해줘서.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남들은 더 많이 일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기분이 좋겠어요? 마음에? 상처를 받죠. 그죠?
4: 나는 하루 삐질 것 같은데.
3: 그렇죠?
4: 네.
3: 그래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고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이 생명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가정의 축복을 함께 누릴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자, 두 사람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서 신앙생활이 됩니까?
5: 안 되죠.
3: 네, 기도가 돼요? 안 돼요.
4: 예.
3: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가 꼭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영적인 문제도 안 생겨요. 근데 여기에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나는 플러스,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의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너무 행복한데 문제가 있는 자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4: 거의
3: 없죠. 만약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4: 예.
3: 근데 정말 부부가 행복한데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건 누구에게 먼저 책임이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가 하나 되면 이루어야만 자녀의 문제도 그때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주신 그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데 특별히 남편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에게. 그래서 보통 우리 리더십이라는 말 쓰죠. 리더십. 리더십은 리더 플러스 십입니다. 자, 리더십은 뭐예요? 배잖아요. 이 배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누가? 리더가 좌우하죠.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물론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누구에게? 남편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아내와 남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은 우리가 아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남편들아 복종하라는 거죠. 복종하라. 복종하는 게 쉬우신가요? 우리 은혜 씨는?
5: 전
3: 괜찮아요?
5: 네, 괜찮아요. 오,
3: 남편이 훌륭한 거 봐요.
5: 맞아요.
3: 네. 오. 근데 사실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쉽지 않지만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부 불화는 혼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혼수하잖아요. 필요한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 하나가 끼어와요. 뭐가? 부부 불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조건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를 하나님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왜 싸우는가를 보면요. 내가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를 묻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힘들 때 당신의 의지해도 되는지, 또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것인지, 당신에게 인정받는 사람인지, 저 이런 질문을 계속

0: 내가 지난달에도 사랑한다 그랬잖아. 아니, 사랑한다고 표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1: 부끄러운
0: 거. 뭐, 부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네.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일을 열심히 하고 들어왔어요, 집에. 근데, 저녁이 안 차려 있는 거예요. 네. 남편이 말하면, 오늘 왜 저녁이 없어?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 밥 먹었잖아. 여러분, 어제 저녁에 밥 먹으면 오늘 안 먹어도 되나요? 먹어야 돼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랑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기서 남편과 아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부분만 잘 이해하고 가셔도 아마 이걸 잘 적용하시면 굉장히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0: 자, 먼저 아내가 받고 싶은 감정. 자, 무엇이냐면 사랑, 보살핌입니다. 또 남편이 받고 싶은 감정이 무엇일까요? 인정과 존경. 자, 이게 여러분 어려운 단어입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사실 아내가 받고 싶은 감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다 쓰면 못 외울 것 같아서 두 가지로만 딱. 또 남편이 받고 싶은 감정 굉장히 많지만 또 외울 수 있게 딱 두 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먼저 아내가 받고 싶은 감정은 사랑과 보살핌입니다. 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를 정말 보호해주고 사랑한다고 느낄 때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고요. 또 남편들은 일하고 들어왔을 때 나를 정말 고맙다는 표현 무엇인가 해줬을 때 인정과 존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 가서 강의 끝났는데 중간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제가 상당히 아내에 대해 그 칭찬할 때 힘세다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칭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아내가 이야기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는 칭찬이 힘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나를 보호해주고 따르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아내들은요. 남편이 이런 사랑과 보살핌을 줄 때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 남편들이 받고 싶은 감정은 인정과 존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한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남편들이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밖에서?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1: 부인이랑 자식.
0: 그렇죠. 네. 가족에게 특별히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남편의 가장 중요한 일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것이죠. 근데 사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우리는요.
1: 예.
0: 근데 맞벌이 부부가 있으면 꼭 집에 들어오면 누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까? 사실은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가 더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그걸 이해하고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이 남편은 도와주질 않고 이렇게 리모컨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상담하러 왔어요. 이 남편하고 이제 이혼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남편이 역시 안 도와주니까 좀 문제는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아내에게. 다음번에도 남편에게 또 내주겠지만.
1: 예.
0: 그 숙제가 뭐냐면 남편을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칭찬하십시오. 그래서 칭찬하십시오. 그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도 칭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아내가 일주일 내내 남편을 관찰하는 거예요. 왜? 칭찬해야 되니까. 숙제해야 되니까.
1: 예.
0: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막 아이들이 막 그 어지러워 있죠? 예, 장난감이. 평상시에 발로 차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발로 모으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남편이 깜짝 놀랐는데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그동안 발로 차고 다녔는데 모아줘서 고맙다고. 말도 안 된 칭찬을 한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청소하기 시작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띵동 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줬더니 뒤에 손이 가 있는 거예요. 뭘 사왔을까요?
2: 꽃?
0: 예, 꽃일 줄 알았더니 형광등을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예, 평상시에 형광등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잘 이야기가 안 됐는데 칭찬받으니까 갑자기 생각나기 시작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남편들은요, 칭찬받으면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특별히 남편이 인정과 존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주면 칭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때부터 이 친밀감에 대한 감정이 생깁니다. 남편은 뭐예요? 인정과 존경. 그래서 부부는 배우자에게 두 가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보살핌과 친밀감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의 남편에게 아내로부터 나를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고요. 친밀감. 근데 이 친밀감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인 친밀감도 있잖아요. 근데 부부의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밀감이 돼야 대화도 되고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잘 배워가고 또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부 사랑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0: 첫째는 정서적 친밀감, 두 번째 육체적 친밀감, 세 번째 영적 친밀감. 이 세 가지가 부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남편이 받고 싶은 감정, 아내가 받고 싶은 감정과 더불어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정서적으로도 친밀하고 육체적으로도 친밀하고 영적으로 친밀한가?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는 1번, 2번 없는데 3번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게 1학년, 2학년, 3학년인 것처럼 첫 번째 정서적으로 친밀해야 육체적 친밀감이 생기고 육체적으로 친밀해야 영적인 친밀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지금 정서적으로 친밀한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화가 만약 안 된다면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정서적으로 친밀해야 육체적으로도 친밀합니다. 그 영적인 친밀감. 근데 이게 부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가족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 또 정말 허그해 줄 수 있고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육체적 친밀감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부모에게로부터 영적인 유산이 물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할 때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 부부의 리스트입니다. 정서적, 육체적, 영적. 이런 친밀감이 있는가를 보시고 우리가 그 친밀감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 가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부의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첫째는 폭력이 있거나 굉장히 어렵죠. 언어적인 폭력도 육체적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중독이 심하거나, 또 세 번째는 외도하거나. 굉장히 안 좋죠. 이 하나 둘 셋 1, 2, 3번 중에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다 있는 분도 봤어요. 이런 분들 참 문제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만 있어도 부부가 어렵죠.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다 있어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변화의 동기가 있으면, 변화의 동기가 이 세 가지 중에 없어도 변화의 동기가 없으면 부부가 하나님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로 잘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변화의 동기가 있을 때 부부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이해 쉽죠? 우리가 상대방을 내가 인정해 주면 상대방은 내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네.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해 주는 시간. 근데 함께해 주면서도 내가 다른 일에 집중하면 함께하는 게 아니죠.
1: 그렇죠. 네.
0: 그 사람에게 집중해 주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고 같이 대화도 하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선물. 선물. 네 번째는 봉사. 우리가 잘 알죠? 내가 누군가의 이거 배우자에 있어서 내가 봉사해 줄 때 그 느낀다는 거죠. 다섯 번째, 육체적 접촉. 스킨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루카스 씨는 네. 이 다섯 개 중에서 어떤 게 자기의 사랑의 언어일 것 같으세요?
2: 전부 다긴 한데요.
0: 네.
2: 굳이 딱 꼽으면은 첫 번째, 두 번째.
0: 첫 번째, 인정하는 말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네. 네, 우리 은혜 씨는 어떠세요?
3: 저는 이 심리 테스트를 네. 해봤었는데 네. 저는 두 번째랑 다섯 번째가 공동 1등이었어요.
0: 함께하는 시간, 육체적 접촉.
3: 네.
0: 오케이.
4: 심리 테스트가.
0: 만약 본인이 만약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네. 어떤 것이 사랑이 오는 것 같으세요?
4: 좀 외로우니까 육체적 접촉.
0: 스킨십. 그렇죠. 괜찮아요. 네.
4: 정말 인정하는 말. 저 좀 칭찬받으면 그러면 네. 이렇게 활력도 생기지만 이 사람 날 정말 좀 이렇게 좋게 보고 있구나.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4: 이게 딱 느껴져서.
0: 예,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개가 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내가 중요하게 느끼는 게 있죠. 네. 제 아내를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하고 들어오면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오늘 참 수고했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 인정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로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제 아내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더라고요. 봉사.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수고했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집에 있는 뭐 청소를 같이 해준다든지 설거지 해준다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 이제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뭐 말로만 했지만 지금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집안일을 잘 도와줍니다.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집에 있는 일을 잘 도와주면 아내는 생각할 때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말로 해주는 거야. 다시 오늘 정말 수고했어. 그래서 제가 요즘 설거지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면 설거지가 있으면 설거지 본능이 생겨가지고 막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그냥 했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게 사랑의 언어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죠? 저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예, 스킨십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부의 관계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뭐 끝나고 왔을 때 당신 수고했어요. 허그해주는 것도. 또 손을 잡아주고 같이 걷는 것도. 그러면서 이제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로 대화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대화법이 이제 공감, 그랬구나. 우리가 뭔가 이해하면 아, 그랬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는 경청, 집중해 주는 거죠. 난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게 내가 집중하고 있다. 세 번째, 아이 메시지. 아이 메시지는 보통 유 메시지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유 메시지가 돼. 근데 당신이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벌써 나쁘기 시작하죠. 근데 내가 사실은 이런 감정이 있는 건 이런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나의 아이 메시지, 나의 감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부부의 결합을 한번 해볼까요? 자, 따라서 하시죠. 난 당신 편이야.
4: 난 당신 편이야.
0: 당신 입장 이해해.
4: 당신 입장 이해해.
0: 당신을 지지해.
3: 당신을 지지해.
0: 괜찮아, 당신 그럴 수 있어.
4: 괜찮아, 당신 그럴 수 있어.
0: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4: 힘이 납니다.
0: 힘이 나죠. 힘이 굉장히 좋죠.
4: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0: 예,
4: 기분도
0: 맞아요.
4: 들고.
0: 예, 사랑받는 남편이 될 것 같아요.
4: 참 결혼하길 잘했구나.
0: 예. 예.
3: 그랬구나.
0: 예. 그라포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아파요 그러면 뭐 어디가 아파 이거보다는 당신 먼저 아프구나 이렇게 감정을 받아주는 거죠. 또 나 외로워요 그러면 아 당신 외롭구나 이렇게 그 사람의 감정을 먼저 받아주고 왜 외로운지를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프다 그러면 그 약 사 먹어 이거보다는 아, 당신 정말 아프구나 근데 어디가 아파 내가 무슨 약을 사줘야 될까 이렇게 대화하는 법을 계속적으로 배워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배우자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했어요. 근데 결국은 배우자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배워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배우자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부의 핫타임을 잘 가지시면 배우자를 배우게 되고 더 멋진 인생 후반전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마치고요. 우리 여기 계신 패널들이 혹시라도 이번 강의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어떤 소감이 있으신지 또 질문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강의를 들으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 일단은 둘이 추구하는 목표, 와이프도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어떤 그 둘이 이제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나 이런 게 어떤 목적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싸워도 예, 네.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어떤 이제 사랑의 언어나 표현. 그래서 저희는 그 다섯 명이 한 방에서 안방에서 지금 다 같이 하는데 자기 전에 누워서 다 얘기를 해요. 한 명씩. 야.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의 뭐 지앙아, 사랑의 지우, 사랑의 엄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다 얘기를 해요. 일부러.
0: 참 행복한 거죠. 네, 네. 잘하고 계시네요.
2: 일부러. 그 사랑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너무 좋은 단어고 한데 이제 살다 보면은 이게 매일매일 부부끼리 하기가 쉽지는 사실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라도 입으로 표현을 하고 제가 어디 뭐 밖에 나갔다 들어오던가 하면은 전부 다 한 번씩 호구를 하고 이거를 아예 이렇게 좀 정해놨습니다.
0: 너무 훌륭한데요?
2: 네, 네. 그래서 잘 지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되게 물론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아, 또 부족한 부분은 제가 또 이렇게 채워나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오히려 박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3: 예. 오늘 딱 그 4강 들으면서 제가 지금 그 신혼 몇 개월 차지? 벌써 9개월 차? 8개월 차 정도 되는데 네. 그 시간 동안 서로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구나를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싸우진 않았지만 몇 번 있는 그 싸움의 과정 속에 정말 너무 평행선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잘 합의점을 찾은 게 너무 감사한 게 아까 그 영적인 그거 네.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도 다 크리스찬으로서 한 곳을 바라보니까 이제 조금씩 서로 져서 이제 가운데서 만났던 거죠. 그래서
0: 맞아요.
3: 이제 그런 경험을 한 두세 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까지 싸울 일이 없고 또 서로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좀 공감해 주려고 하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0: 아유, 좋네요. 네,
3: 그래서 오늘 강의가 저에게 특별히 더 도움이 많이 된 강의였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예.
4: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가정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이제 공감이라는 게 너무 이제 제일 좀 기억에 남는데 이거를 나도 받고 싶으니까 일단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나 자꾸 뭐 인정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먼저 줘야겠다 내가 받고 싶은 네, 거를 맞아요. 저분에게 네. 저분이 원하는 거를 계속 주면 그분도 나한테 줄 거니까 좀 원하는 걸 잘 좀 찾고 이렇게 줘야겠다 해서 이렇게 나중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미래의 그 배우자에게 영상 편지 하나
2: 다들 어제 편집될 거예요.
4: 이건 알아야 되는데 배우자 씨 잘 있구나. 조만간 보자꾸나. 우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자구나. 만나든. 네. 기분 좋네요, 하여튼. 네. 네. 왠지 배우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아, 좋아요, 좋아요. 네.
4: 고맙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이제 그 전체 강의를 하면서 또 이렇게 귀한 또 패널들 또 모두 만났으면 반갑고요. 또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가지시고 또 하프타임이 인생이 아니라 또 우리 가정의 하프타임, 부부의 하프타임을 잘 가지시면 더 멋진 전반전보다 의미 있는 후반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5: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에서는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매장에서는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6: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6: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9: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0: 정준호 변호사.
1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2: 시험용 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아이다호 감자 100당 1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바베큐 생산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1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Welcome aboard.
3: 입이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t's great to have you with us. I'm Jennifer Clyde.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입지형을 이제 많이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면서 교재도 쓰고 방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뤘다 이런 사연들을 많이 또 접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와 같은 사연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주인공은요, 부산에 사는 하승수 청취자님이십니다. 어떤 내용을 올려주셨냐면 입지형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원했던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셨대요. 입지형을 하기 전에는 떨어졌는데
2: 네.
3: 공부하고 나서 붙으셨다고 하셨어요.
2: 그것도 네. 그냥 확실하게 그냥 딱 붙으셨죠.
3: 너무 행복해요.
2: 네.
3: 이런 얘기 들으면 보람이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루에 20분 방송 듣고 1시간 공부하고 연습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영어 말하기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셔야만 이게 좀 느는데 이게 현실 세계 영어 면접이라든가 취업에까지 도움이 됐을 때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다음부터 즐기는 거예요.
2: 네.
3: 매일매일 하면서 새로운 주제들 매일 나오니까. 자, 그러면 본인이 입체형을 활용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많이 해보실 수 있는데 오늘 사연이 상당히 여러분도 흐뭇하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2: Talk about how you made use of 입체형 to study English. 2 years ago, I missed the cut to become a tour guide interpreter. I failed in the second English interview stage. But last year, I passed with flying color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2019 and 2020 was whether I had studied daily with 입지형. I subscribed to the 입지형 monthly textbook for a year. I listened to the program at least twice every day, reading the content out loud. Continuing to follow along for a while softened my accent. To me, 입지형 was like a vitamin, strengthening my immune system for all English-speaking tests. The questions for the tour guide interpreter interviews were completely unrelated, but studying for over 2 hours each day with 입지형 had a noticeable effect. I think 입지형 was the best choice I could have made to prepare for interviews or English-speaking exams.
3: 자, 하루에 2시간씩 매일 빠짐없이 공부를 하셨대요. 그게 이제 영어 면접에 도움이 상당히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가끔 이런 질문 단톡방에 주세요. 입지형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입지형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냥 입지형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왜 영어로 번역합니까? 제니퍼 클라이드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이거와 똑같은 질문인 것 같거든요. 입지형은 그냥 고유명사처럼 여러분이 문장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년 전에
2: 2 years ago, I missed the cut to become a tour guide interpreter.
3: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자, 이거를 몇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I missed the cut 이 표현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What does this mean?
2: Miss the cut meaning you failed.
3: Okay.
2: You didn't make it.
3: You did not pass.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불합격했다라고 할 때 컷이 뭐냐면 우리도 컷 통과라고 하잖아요. 컷을 통과해야 뭐 1차 컷을 통과해야 2차를 가고 2차를 또 통과해야 3차 가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I missed the cut이라고 하면 통과 못한 거죠. So 2 years ago, I missed the cut to become a tour guide interpreter. 관광 통역 안내사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Tour guide interpreter, 통역사니까. Okay?
2: I failed in the second English interview stage.
3: 뭐 1차가 있었고 2차는 영어 면접이었던 모양이죠. So, In the second English interview stage. Stage라고 한 건 우리도 1차, 2차, 3차가 있듯이. So this was the second stage. 2차 영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Fail을 동사로 쓰시면 돼요.
2: But last year, I passed with flying colors.
3: 멋진 표현. Mm-hmm. Help us out.
2: Okay. Last year, 일단 작년이죠. I passed,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들어가죠. It's an idiom. I passed with flying colors. 이 with flying colors은 you're saying that you did something successfully, especially when you're talking about exams. You're saying that you did it very, very well. 그러니까 뭔가 정말 성공적으로 끝내다, 해내다라고 할 때 with flying colors 많이 사용하거든요.
3: 그렇죠.
2: Yeah.
3: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그냥 아주 수월하게 통과한 거를
2: yes.
3: I passed with flying colors. 그냥 통과한 게 아니죠. 아주 쑥 통과한 거예요.
2: Mm-hmm.
3: 네. So last year, I passed with flying colors. 자, 이게 사연에 어떻게 써주셨냐면 작년에는 정말 수월하게 합격했다. 이거 그대로 영어 가면 이거예요. I passed with flying colors. 이런 관용구는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2: But last year, I passed with flying colors.
3: 19년도와 20년도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입트형으로 공부를 매일 했냐 안 했냐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2: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2019 and 2020 was whether I had studied daily with 입트형.
3: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A and B was 뭐뭐뭐 이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뭐와 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이거예요. 근데 중간에 was whether, whether가 뭐죠? 여부죠, 여부. 그러니까 입트형으로 공부했는지 아닌지 여부가 가장 큰 두 연도의 차이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드릴게요.
2: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2019 and 2020 was whether I had studied daily with 입지영 or not. 그 or not가 빠진 거죠.
3: 그렇죠.
2: Right.
3: 생략을 한 거예요.
2: Mm-hmm.
3: 물론 넣어도 됩니다.
2: Yep.
3: Whether I had studied daily with 입지영 or not. 이렇게 넣어도 돼요. 빼도 되고. 저는 입지영 월간 교재를 1년 정기 구독했습니다. 네.
2: I subscribed to the 입지영 monthly textbook for a year.
3: 입지영 책 정기 구독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감사드리고요. 꾸준하게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이렇게 매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I subscribed to죠. 그러면 난 구독을 했다. to요, to. 꼭 to가 나와야 돼요. I subscribed to the 입지영 monthly textbook for a year. 1년 정기 구독을 했고요.
2: I listened to the program at least twice every day, reading the content out loud.
3: 크게 따라 읽는다. 그거 그 부분 다시 한번 드릴게요.
2: Read out loud.
3: Read out loud. 큰 소리로 이렇게 낭독하면서 따라 읽는다. Reading the content out loud. 양쪽에 다 강조해 주세요. Out loud. 이렇게요. 자, 하루에 방송을 두 번 정도 최소 듣고 크게 따라 읽고 막 그럽니다.
2: I listen to the program at least twice every day, reading the content out loud.
3: Okay.
2: Continuing to follow along for a while softened my accent.
3: 자, 이게 어떤 원문이었냐면 한동안 이렇게 따라 읽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억양도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 영어도 자기가 이렇게 듣고 따라해보고 낭독을 계속하지 않으면 붙지를 않아요. 억양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로 해보셔야 됩니다. So continuing to follow along, 따라 읽는 거예요. Follow along for a while, softened my accent. 이건 이제 발음이 좀 딱딱했는데 이게 좀 부드러워졌다의 의미로 soften이라는 동사 쓸 수 있겠죠.
2: Yes.
3: Softened my accent, 뭔가 나의 억양을 좀 부드럽게 해줬다. 다시 한번요.
2: Continuing to follow along for a while, softened my accent.
3: 그 다음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해주셨냐면 저에게 있어 입지영은 모든 영어 말하기 시험의 면역력을 높여준 비타민 같았습니다.
2: To me, 입지영 was like a vitamin, strengthening my immune system for all English speaking tests.
3: 언어의 마술사 같으시네요. 우리 입지영을 비타민에 보유하셨고 그로 인해서 시험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셨대요. 자, 일단 우리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면역력은 혹은 면역 체계는 immune system이라고 하죠.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던 단어예요. immune system. 다시 한번요.
2: immune system.
3: immune system.
2: immune system.
3: 강화하는 거니까.
2: strengthen. So, to me, 입지영 was like a vitamin, strengthening my immune system for all English speaking tests.
3: 물론 관광 통역 안내사 면접 질문은 내용이 좀 책에서 봤던 내용들과는 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입지영으로 매일 2시간 넘게 공부한 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2: The questions for the tour guide interpreter interviews were completely unrelated. But studying for over 2 hours each day with 입지영 had a noticeable effect.
3: Unrelated. Related의 반대말이겠죠. 일단 시험에 나온 내용 자체는 입지연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다는 얘기죠. We're completely unrelated. But studying for over 2 hours each day,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매일매일 공부한 것이 had a noticeable effect. Noticeable 하면 느낄 수 있는 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가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요.
2: The questions for the tour guide interpreter interviews were completely unrelated. But studying for over 2 hours each day with Ip Tae-young had a noticeable effect.
3: 그래서요.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사연을 마무리해 주셨냐면 면접이나 영어 말하기 시험을 준비하는데 입지영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입니다. 영어로 바꿔드릴게요.
2: I think Ip Tae-young was the best choice I could have made to prepare for interviews or English speaking exams.
3: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 the best choice I could have made. The best choice I could have made. 자, 문장 전체 다시 한번 드릴게요.
2: I think Ip Tae-young was the best choice I could have made to prepare for interviews or English speaking exams.
3: 그렇죠. 뭐에 대한 대비를 하다라고 할 땐 반드시 prepare 다음에 for가 나와야 됩니다. prepare interviews 하면 안 돼요. prepare for interviews or English speaking exams 에서 시험 대비는 prepare for로 써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Talk about how you made use of Ip Tae-young to study English. 2 years ago, I missed the cut to become a tour guide interpreter. I failed in the second English interview stage. But last year, I passed with flying color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2019 and 2020 was whether I had studied daily with Ip Tae-young. I subscribed to the Ip Tae-young monthly textbook for a year. I listened to the program at least twice every day, reading the content out loud. Continuing to follow along for a while softened my accent. To me, Ip Tae-young was like a vitamin, strengthening my immune system for all English speaking tests. The questions for the tour guide interpreter interviews were completely unrelated, but studying for over 2 hours each day with Ip Tae-young had a noticeable effect. I think Ip Tae-young was the best choice I could have made to prepare for interviews or English speaking exams.
3: 자, 입지영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쳐보시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운영 시간 안에 올려주신 질문들은 제가 직접 정성껏 답변드립니다. 자, 52페이지에 세 가지 표현을 복습을 해볼게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그냥 I passed the test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불합격 쪽이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요, 딱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Missed the cut 연습할게요.
2: Two years ago, I missed the cut to become a tour guide interpreter.
3: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첫 시도에 불합격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2: Don't be disappointed if you missed the cut the first time.
3: Don't be disappointed if you missed the cut the first time. 처음에라는데 그 전치사 필요 없이 그대로 가면 돼요. The first time 그냥 붙이면 처음에란 뜻입니다. 오케이. 나는 공부를 충분히 안 해서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2: I missed the cut because I didn't study enough.
3: 간단하게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말하기 연습이나 낭독 연습 같은 걸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억양이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시죠? soften 다음에 accent 이 단어들 이용하시면 아주 좋게 영작이 됩니다.
2: Continuing to follow along for a while softened my accent.
3: Continuing to follow along for a while softened my accent. 좋네요. 억양을 자연스럽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스피킹 연습을 하는 것이다.
2: The best way to soften your accent is to practice speaking every day.
3: To practice speaking every day. 매일매일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이 억양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죠. 따라 읽고 이렇게요. 자, 확실한 효과 얘기할 때 effect 앞에다가 noticeable 같은 거 주시면 돼요.
2: Studying for over 2 hours each day with Ip Tae-young had a noticeable effect.
3: 하루에 2시간씩 이상 이렇게 입지영으로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 효과가 확실하게 있었다. Had a noticeable effect. 로션을 바르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2: The lotion had a noticeable effect after a week.
3: One more time.
2: The lotion had a noticeable effect after a week.
3: 내가 보기에 새로운 규칙이 확실한 효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I don't think the new rule.
2: I don't think the new rule had a noticeable effect.
3: 뭔가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진 않다. 이런 어감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표현 잘 복습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Well done, everyone.
2: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How did your English improve so much? I'm jealous.
4: I've been buckling down for the past 5 months, studying with Ip Tu Young.
2: Oh, really? How did you study?
4: I subscribed to the monthly textbook and listened to each broadcast 3 times.
2: Oh, so it's important to repeatedly go over the content.
4: Yes. I also joined a study group where we learn the day's text by heart and certify it in videos. That was hugely effective.
3: 자, 상대방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여러분 느껴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어쩜 영어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부러워요.
2: How did your English improve so much? I'm jealous.
3: I'm jealous. 그냥 부럽다는 얘기 여러분. 뭐 질투나요. 이게 아니라 I'm jealous. 부러워요. 이런 어감으로 많이 씁니다. Jealous라는 단어. 그 다음에요.
2: I've been buckling down for the past 5 months, studying with Ip Tu Young.
3: Buckle down이라는 특이한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정말 악착같이 뭘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I've been buckling down for the past 5 months. 고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뭐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입지형으로 공부했다.
5: Right. 우리 왜 자동차를 타면 뭐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안전벨트 매다라고 할 때 buckle up이라고 하지만
3: 그렇죠?
5: buckle up. 근데 왠지 buckle down이라고 하면은 seatbelt 이런 안전띠가 채워져서 꼼짝도 못할.
3: 그렇죠.
5: 그죠. 그 그냥 앉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그래서 정말 움직이지 않고 딱 그 자리에서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한 느낌.
3: 오케이.
2: I've been buckling down for the past 5 months studying with Ip Tu Young.
3: 뉘앙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저도 이해가 좀 더 잘 되네요. Oh, really? How did you study?
2: I subscribed to the monthly textbook and listened to each broadcast 3 times.
3: 교재 정기구독하고 방송을 3번씩 들었어요.
2: Oh, so it's important to repeatedly go over the content.
3: 반복해서 자꾸 보고 듣는 게 중요하군요. Repeatedly go over the content. Go over 하면 훑어본다는 얘기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한 거군요.
2: 계속해서 review하는 거죠. Yes, I also joined a study group where we learned the day's text by heart and certified in videos. That was hugely effective.
3: 외우는 걸 learn something by heart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certify it in videos. 외워서 그 영상을 찍어 인증하는 거죠.
2: Yeah.
3: Certify. That was hugely effective.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아주 효과가 높았다. 특히 인증 영상 같은 것을 올리는 루틴을 하시게 되면 안 할 수 없거든요.
2: Uh-huh.
3: 여러 사람과 약속이기
2: 맞아요.
3: 때문에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2: Uh-huh.
3: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권장드리고 입지형 현재 낭독을 하고 계신 수많은 분들 지금 계시거든요.
2: 네.
3: 화이팅입니다.
2: 화이팅.
3: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2: Yes, that's all for today. Have a great day. We'll catch you again tomorrow.
3: Bye, everyone.
2: Bye-bye.

0: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99 아삭이고추 파운드당 3불99 시험누수박 금토일 3일간 4불99 교호포도 3파운드 크렘쉘 6불99 100% 한국산 해담 자연산 절단 꽃게장 650g 16불99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계속 행복지수 상위권인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바로 여유 때문이죠. 촛불 하나 켜고 커피 한잔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에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특별한 순간이나 이벤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평범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 뿐이죠. 벌써 6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이정렬 그대 고운 내 사랑이었습니다. 항상 그렇죠. 유독 시간이 빨리 가는 일요일입니다. 한 주 정리 그리고 또 한 주의 시작 계획하면서 좋은 음악들과 두 시간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주말에 일하는 모든 분들과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2870번으로 신청하신 다섯 손가락 새벽 기차.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이광조 씨의 나들이였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많은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4285번으로 주셨어요. 남편과 자연휴양림에 왔어요. 지금 푸른 하늘과 초록을 보고 있습니다. 가끔 뻐꾸기와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적임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새들의 지적임 며칠 전인가요? 호호호호 했던 그 호호 호딱 벚꽃새 이름이 그렇대요. 그것 때문에 많이 웃었던 생각이 나네요. 6902번 처갓댁에 가서 감자 조금 캐고 왔어요. 10kg짜리 340박스. 우와 피곤하지만 쪄서 먹으니까 맛있네요. 이 조금 캔 게 아닌데요? 꽤 많이 캐셨는데요? 그러게요. 직접 캔 감자의 그 보슬보슬함이 피로를 싹 날려주는 듯합니다. 주말 끝자락 대청소하며 작은 아들과 빨래방에 왔는데 와 승화 씨 목소리가 들려요. 오랜만에 행복하고 평온한 시간을 보낸다고요. 5178번으로 주셨습니다. 이 빨래들 싹 건조돼서 나오

그런 거 보면 행복하다는 분들 계시던데. 그렇습니다. 이 행복한 일요일 오후 보내세요. 566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조동진 행복한 사람.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에스더하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하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시없는 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아이다호 감자 백당 1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바베큐 생산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김정호 씨의 노래 하얀 나비, 방성희 씨가 이 노래 들으면 생각이 많아진다고요? 우리 인생 같아요 하셨어요. 그렇죠. 이 노래 가사들 듣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문세 씨의 나는 행복한 사람, 이 노래는 박준선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기령 씨가 어머니 생각에 잠겨 계십니다. 하늘나라 가신 지 10년이 되었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찾아뵈었을 때 저녁 먹고 가라고 하셨지만 바쁘다고 그냥 나왔죠. 그러다가 일주일 뒤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그게 못내 아쉽습니다. 이런 사연이에요. 맞습니다. 모든 게 아쉽고 후회되고 그렇죠.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내 곁에 엄마만 없는 이런 모습. 자, 기운 내십시오. 9422번으로요. 잠자리를 보셨네요. 더위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오늘 처음 본 잠자리에서 느껴봅니다. 애기 잠자리가 꼼짝도 않고 앉아있는 모습 반갑고 귀엽고 그래요. 어릴 때 잠자리 눈 주위 이렇게 뱅글뱅글 손으로 돌리다가 그런 다음에 날개를 딱 잡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생각납니다. 주말 부부 시작한 지 6년. 생일인 오늘 미역국 한 그릇 먹고 다시 지방으로 출발하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학 다니는 딸들 학교 졸업까지는 버티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가기가 싫어집니다. 뒷번호 0001 쓰십니다. 그 마음 왠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기운 내시고요. 아, 그리고 오늘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지연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구창모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갈리기가 막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운동이란 없어요, 이제. 저도 한 달만 가고 안 갔던 헬스장이 있거든요. 심지어 저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저는 진짜 솔직히 그냥 제 책도 읽지 마요. 저는 하루에 1분만 운동할 수 있다면.
4: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를 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주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이나 어디서 운동하라는 말을 듣지 않아 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몰라서 못하느냐, 나도 아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런 말을 많이 들을수록 더 속상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도요.
5: 헬스장을 1년을 실제 해놓고 지금 석 달째 안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못 갈까요?
4: 운동을 1시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가기가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1시간만 돼도 운동량이라는 건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상상을 우리 머릿속에서 하는 순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너무 하기 싫다,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요. 헬스장 가도 그냥 1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핸드폰하고 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걸 10분만 하고 간다고 누가 뭐라 하진 않잖아요. 씻고만 온다,
3: 나 물값이라도 거기 헬스장에 등록하는데 물값이라도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 오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몸이 바뀌어도 뇌가 바뀐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뇌가 어떤 서운함이나 분노나 화가 있을 때 100 정도가 있으면 몸을 움직이게 되면 절대로 100만큼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생각을 저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최악의 생각은 덜 좋은 생각으로 바꿔도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내가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달리기를 하러 나갔는데 달리기를 하러 나가서 상쾌하기는커녕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은 광경을 본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삶에는 절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방금 있었던 서운한 분노, 화, 방에서 갖고 있던 감정에서는 잠시 벗어나서 다른 안 좋은 걸 경험하는 게 뇌에는 좋습니다. 아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도 몸을 움직이면 최악에서 덜 나쁜 생각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목표로 우리가 일단은 움직이자는 거예요. 뇌의 그림을 그릴 때 동그랗게 머리 뼈 속에 쌓인 부분만 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척추까지도 사실은 뇌입니다. 우리가 코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도 뇌의 일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뇌척수에게 흐르는 신경전달 물질 같은 것들이 척추까지 다 통해서 함께 흐르거든요. 통증을 전달하는 경로나 감각을 전달하는 경로가 뇌와 이제 직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뇌가 몸 전체의 통증을 조금 더 심하게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코어 근육이나 척추의 건강이 뇌하고 특히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는 머리뼈에 쌓여 있어서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직접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척추 부분을 코어 근육의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단단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척추에 뭐 디스크가 있거나 뭐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우울해진다. 나는 이제 글렀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대로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하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엑스레이에서만도 심한 변형이나 또 그다음 퇴화 같은 것이 관찰된 상태였고요. 거기서 사실 포기하고 아무 운동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그냥 뒀다가는 정신건강에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